0: 님은 피자 설기? That's new to me. I make bean 설기 for myself, and I can't say how tasty it is. 와, 맛있겠는데요?
1: It's tasty. Yes.
0: 오, 에스타1585님은 유튜브로 동네 시장에 줄이 쭉서 생긴 거 보고 인기 있는 거 실감했습니다.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줄이 너무 길더라고요.
1: Yeah, I heard that the place that where they're selling pizza 설기, it's very, very popular.
0: 오선영님, 안 그래도 식욕이 당기는 요즘인데 맛있는 것들 나열에 마음이 힘들어지네요. 그러니까 뭐 괜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뭐 그게 말하는 계절이 아니잖아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나중에 빼면 되죠.
1: Eat well, eat good foods,
0: 네.
1: and sleep between 10 and 11 o'clock.
0: 자, 그리고 아이디 모두 박수로 맞아주세요. 님이 유튜브로 저는 연휴에 이가 너무 아파서 월요일 되자마자 문연 치과를 찾고 있습니다. 통증보다 비용이 걱정돼요. 다들 정기 검진 받으세요. 하셨습니다.
1: I think that is very important. Not to go when things start to hurt, but to go before and get regular checkups.
0: Because how painful is it when you have this, constant aching in your tooth? You want to get rid of it as soon as possible. But as this person says, you got to also think about how much it's going to cost and hopefully not too much. All right. Well, best of luck. We're going to listen to Tomorrow by Together and the Jonas Brothers now with Do It Like That.

0: Well, that was Do It Like That, Tomorrow by Together and the Jonas Brothers. 자, 그럼 지금부터 뉴스 커버리지 시작합니다. 오늘의 뉴욕타임스 기사,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1: How iced coffee sparked a generational debate.
0: 아이스 커피가 어떻게 세대 간 논쟁을 촉발했는가, 이게 제목인데요. 국내에서도 많이 보도돼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최근 미국에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 의견 때문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뚜렷한 견해차가 나타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 매개체가 바로 아이스 커피 한 잔이에요. 이게 무슨 사연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Last Wednesday, Caitlin Wenyanen, president of a recruitment agency in Florida, posted a video on

0: TikTok, sharing what she thought was a helpful, innocuous tip for job seekers. Based on her observations while training young candidates, she urged Generation Z candidates not to turn up to interviews with an iced coffee in hand because it could send the wrong message, that it's just a stop on your list of errands for the day, she said. When Yanim didn't think much of the video and posted it between calls with clients.
1: 최근 플로리다의 한 채용 대행사 사장인 케이틀린 웬야느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무해한 팁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영상 하나를 틱톡에 게시했는데요. 해당 동영상에서 웬야느는 자신이 젊은 지원자들을 교육하면서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Z세대 지원자들을 향해 여러분, 면접장에 들어오실 때 아이스커피를 손에 들고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면접관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그저 그냥 오늘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를 그냥 처리하는 느낌으로 이 면접을 대하나? 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붙였습니다. 자, 왜냐는 이 영상을 별다른 생각 없이 올렸는데요. 아,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그 여파겠죠?
2: So it was an innocuous post.
0: Yeah. Innocuous, it's spelled I-N-N-O-C-U-O-U-S. And it means you're not trying to cause any harm or damage, or you're not trying to offend or upset anyone.
1: Yeah.
0: It's a harmless... You're not trying to provoke anyone. So she
1: exactly.
0: wasn't intending to upset anyone by posting this up.
1: 그래요. 무해하다, 악의가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nnocent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it was an innocent comment, an innocuous comment. 정말 누군가를 이렇게 뭐 그 provoking 하려고 yeah. 하는 코멘트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도발의 의미가 전혀 없었고요. 뭐 어느... 편을 뭐 저격하려고 하는 것도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냥 자신이 본 걸 토대로 자신이 많은 면접자들을 대했으니까 면접관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면접 보러 가실 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뭐 아이스커피 같은 거 들고 들어가서 면접하는 곳에 앉지 마세요. 그건 이제 두고 면접장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올렸는데 자 이게 엄청난 디베이트를 스파킹했어요. 그래서 마치 그냥 에런드 중에 하나 처리하는
0: yeah.
1: 것처럼 느껴진다.
0: Mm-hmm.
1: 에런드는 그냥 뭐 그냥 볼 일, 뭐 심부름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0: Yeah.
1: 그 중에 하나 뭐 슈퍼도 갔다가 편의점도 갔다가 면접관도 갔다 이러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별로예요. 라고 올렸는데
2: So what happened? Let's continue reading.
0: There was a lot of backlash.
1: Okay.
0: As with many things online, what started as simple recruitment advice turned into a generational debate in which Gen Z was accused of being too careless and older generations were accused of being too rigid. For many Zoomers, it felt like just another hurdle in an already brutal job market. But those who agreed with Win Yanin said that if the job market was so daunting, then why would a candidate introduce the condensation of an ice drink to the table or the awkwardness of trying to take a cacophonous sip in the middle of a conversation.
1: 온라인상의 많은 일들이 그렇듯 단순한 채용 조언으로 시작됐던 이 논의는 세대 간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Z세대는 너무 부주의하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또 이전 세대들은 너무 경직되어 있어 라는 또 그런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많은 Zoomer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이번 일은 이미 치열한 취업시장에서 마주친 또 하나의 장애물처럼 느껴졌다고 하고 웬예는의 의견에 동의한 사람들은 취업시장이 그렇게 험난하다면은 왜 지원자가 굳이 면접 테이블 위에 얼음 음료에서 떨어진 물방울을 남기냐, 대화 도중에 요란스럽게 소리를 내가며 음료를 마시려는 어색한 상황을 스스로 왜 만드냐라고 반문했습니다. Okay, so we can see the conflict here.
0: Yeah.
1: What's a Zoomer though, Karen?
0: A Zoomer.
1: Yeah.
0: A Zoomer is it's the Gen Z. It's a new word that it's a new
1: term.
0: I forgot what you call the new terms. But anyway, so yeah.

0: It's an informal slang term that refers to the Gen Z. So it's referring to people that are born between 1997 and 2012. But we usually call them Gen Z, but they're also called Zoomers.
1: Yeah, because it rhymes with boomers,
0: Yeah.
1: like baby boomers. Those would be, of course, about two, three generations above Gen Z. And the Gen Zs, of course, they probably went to school on Zoom
0: Yeah.
1: because during COVID, right? So, things like that have something to do with it. 그냥 Gen Z, Z세대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으로 여기서 Zoomer라고 하고 있습니다. What about just another hurdle?
0: Yeah, just another something. So this is a phrase that's used to describe someone, something that's as it's just describing something that's entirely ordinary, unexceptional, or indistinguishable from a larger group. So it kind of implies that it's not special, and it kind of carries that tone that it's a little cynical tone, and it's kind of referring to it as like it's kind of saying that, it's a casual, indifference sort of cynical tone that it's not that special.
1: Yeah, there's already a lot of these, and this is not special. It's just another one of the many hurdles there are out there. 그래서 이제 Gen Z가 봤을 때는 안 그래도 취직하기 힘든데 지금 기성세대가 이제 우리 커피 들고 가는 것까지 문제 삼아요?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거 그냥 또 하나의 허들이잖아, 장애물. 그래서 it's just another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또 다른 흔해 빠진 뭐뭐뭐다라는 뜻이에요. So it's just another Monday.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은 다른 월요일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월요일이다라는 뜻이
0: Nothing
1: 될 거고,
0: special, yeah.
1: It's just another hurdle in an already brutal job market. 안 그래도 취업 시장이 지금 너무 치열한데,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나요? 이런 이제
0: You can
1: 젊은
0: kind of
1: 세대의,
0: feel the resentment there, yeah.
1: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는, 아니, 그렇게 취업하기 힘들면, 그러면은
0: Why
1: 문제를 더
0: bring it in?
1: 만들지 말아야지. 그걸 왜, 아이스 커피 들고 와가지고, 들고 오는 것도 약간 불량스러운데, 그 다음에 이제 식탁 같은 데다 놔가지고, 가면은 누가 닦아야 되잖아요. 또 이제 그 얼음이 이제 물로, 뭐라 그러나요? 이제 맺혀가지고, 밖에 컵에 자국이 남아있으니까, 이런 거를 왜 만드냐?
0: Yeah, you're gonna hear the sip, sip, sip sound.
1: Exactly.
0: And are you here to have coffee with me on an interview?
1: That sip sound right there is described in this article as a cacophonous sip.
0: Cacophonous. Okay, so this is spelled CACOPHONOUS. Cacophonous. And it involves or it means producing a harsh, discordant and unpleasant mixture of loud sounds. So it comes from the word cacophony, which means it means loud or bad, evil sounds.
1: 제가 그한 가져올 걸 그랬어요. 아이스 커피랑 이제 빨대를
0: The
1: 준비해서 지금
0: sound.
1: 선생님이 설명하는 도중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후루룩 이렇게
0: It
1: 이러면서 좀
0: sounds rude.
1: 이 소리를 냈으면 바로 이해가 됐을 수도 있는데 빨대로 이렇게 제가 소리를 잘못 내겠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0: So you might hear this word when you're talking about like kitchen pots clanging or like kids running around loudly.
1: 맞아요. 그래서 명사 형태는 cacophony예요. CACOPHONY. 이게 이제 명사 형태인데 이 단어 자체도 약간 불협화음의 느낌, 조금 귀에 거슬리는 느낌이 있다고 상상을 하시면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Cacophony. 그리고 면접관이 심각하게 뭐 물어보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러면서 빨대로 뭐 이게 마시고 그다음에 아이스 커피 그 소리를 내면 분위기가 좀뭐안 좋다는 거죠.
0: Doesn't
1: 면접관의
0: look
1: 입장에선.
0: professional.
1: 면접관의 입장에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젠Z 면접을 오는 젊은 친구들의 입장에선 그게 왜? 그게 뭐가 문제예요?
0: It doesn't reflect my skills. 그죠? It doesn't reflect my, you know,
1: What's
0: career.
1: The problem?
0: Yeah.
1: 그런 입장이 지금 완전히 대비되고 있어요. 자, 취업 면접장에서는 아이스 커피 같은 거 들고 들어오지 마라라는

0: 이 충고에 실제로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이제 이어지는 단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1: Brenetta Thompson, 26, who lives in Jacksonville, Florida, said that her generation was often inclined to push back against systems, but that this was perhaps a time to choose one's battles. If somebody's telling you, hey, if you come in with a nice coffee, I probably won't take you that serious, you should probably listen to them, Thompson said. For Daniel Bennett, a content creator who runs social media for celebrities and brands, the video bubbled up on his TikTok feed at an opportune time, right as he was trying to recruit candidates for his company. He, like many of those responding, falls somewhere in the middle. I do think first impressions matter, if I'm being honest, Bennett said. But I could care less if someone walks in with a nice coffee because if they crush the interview, they crush the interview.
0: 자,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사는 26살의 브리니더 톰슨은 자기 세대가 종종 이 시스템, 체제에 맞서서 대항하려는 경향이 있는 건 맞지만 지금은 아마 싸움을 가려서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아이스커피를 들고 가면은 너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좀 귀담아 들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자, 한편 유명인과 브랜드를 다루는 소셜 미디어 운영자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다니엘 베넷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이 마침 자기 회사에 입사할 인재를 모집하려고 했던 그 시점에 나와서 아주 적시에 올라온 포스트다라고 말을 했고요. 자, 베넷 역시 이 영상에 반응한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누가 아이스커피를 들고 들어온다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이스커피를 들었든 안 들었든 면접을 잘 해낼 사람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했습니다. So here we have two people who are, I guess, going against the trend. So the younger generation, Brenita Thompson, says, well, maybe we should listen to the older generation. And then an interviewer, who is, I guess, the slightly older generation, is saying, I don't care if the interviewee has an iced
1: Coffee.
0: coffee. It's okay.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다른 입장들인데요. 네. 표현 보겠습니다. The younger generation are often inclined to do something. 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Push back against systems.
1: Well, I mean, just think about it. You can paint this picture in your head. If you're pushing back against something, that means you're resisting, opposing, or refusing to accept some sort of policy, proposal, most likely change. You're kind of refusing to accept change, or it could also be used when you're refusing to accept criticism.
0: 저항하다, 맞서다, to push back against something. But right now, maybe they need to choose their own battles.
1: When you're choosing one's battles, this is often used with a lot of parents. When your children, they push back against everything you say, right? You have a lot of rules and they don't want to follow those rules. So a lot of parents like to choose their battles, choose your battles wisely. That means you don't fight every single battle. You're deciding carefully which arguments or conflicts or problems are really worth your time and energy. The really
0: 그러니까
1: important ones.
0: exactly. Choose one's battles. 싸움을 가려서 한다. 이제 승산이 있는 싸움만 골라서 한다는 거니까요. 쓸데없는 일에는 힘을 쏟지 않는다는 말이 되기도 해요. 즉, 여기서 모든 Z세대가 다 커피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브래니더 톰슨이 얘기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젊은 세대도 이제 봐가면서 이제 저항을 할 때인 것 같다. 나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커피 안 들고 가겠다라고 이 젊은 친구가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면접관인 다니엘 베넷 같은 경우에는 아, 이번 게시물, 이 포스트가 it came at an opportune time. What does that mean?
1: An opportune time. So this means it occurred at a very convenient, appropriate, or favorable time.
0: 시의적절하다는 뜻이에요. If you crush the interview, what are you doing?
1: That means you did exceptionally well or you succeeded completely.
0: You crushed it 라고 하면 정말 잘했다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해냈다 이런 뜻이죠. So whoever's gonna crush the interview will crush the interview. Coffee, no coffee, doesn't matter.
1: See, but that's my two cents about this is, okay, so first impressions do matter, but if you're going to crush it, so what if you didn't have the coffee? You have competitors, right?
0: Yeah.
1: So that means you have two things going for you. So that's another thing to think about.
0: 아, 선생님의 입장은 커피 들고 오지 말라군요. 한마디로. 좋습니다. All right, well, you crushed the explanation, as always, Karen. Thank you for that. Let's take a break. 자, 우리 짧게 퀴즈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1: How many years are usually considered a generation in demographic studies? Number one, 10 years. Number two, 30 years. Number three, 50 years.
0: 샵 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Here's Let the River Run by Carly Simon.

Carly Simon, Let the River Run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한 채용 담당자가 면접장에 아이스 커피 들고 오지 말라라는 굉장히 악의 없는 충고를 남겼는데, 여기에 세대별로 찬반 양론이 크게 나뉘면서 이른바 커피

0: 피지게이트로까지 번졌다는 소식을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1: While Wenyanen didn't foresee unleashing this kind of debate, she is amused by it all. It is providing employers with a really interesting perspective, she said. Maybe the up-and-coming generations aren't going to be as motivated by a 401k match, she said, adding, "And maybe we need to figure out as time goes on how to adapt." In the last few days, the conversation has spiraled into other realms, with users debating, often jokingly, whether hot coffee instead of iced would seem more appropriate in an interview and other behaviors that could signal a lack of professionalism.
0: 원야니는 자신이 올린 영상으로 이런 논쟁이 불거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 모든 상황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논의는 고용주들에게 정말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마도 차세대 인재들은 기업의 연금 혜택, 401k 같은 복지에는 크게 끌리지 않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지난 며칠 새 이 논의는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그렇다면 면접에서 아이스커피 대신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게 더 적절해 보일지,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는 그 밖의 여러 행동들에 대해서도 종종 농담 섞인 어조로 토론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Alright. What's an up-and-coming generation, Karen?
1: Up-and-coming is used to describe a person, or it could be a business or place that is making rapid progress and is highly likely to become successful, popular, or famous in the near future.
0: Up-and-coming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도유망하다, 떠오르고 있는이라는 뜻이어서 지금 이제 젊은 세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Up and coming generations. 그리고 이 401k라는 게 회사에서 주는 그 퇴직연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So they're not going to be as motivated by this 401k match라고 했을 때는 회사가 직원에게 이렇게 퇴직연금을 계좌에 넣어주는 거. 이거에 지금 당장 어떤 모티베이션을 받진 못할 수 있어요. 워낙 젊으니까 연금까지 생각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 같고 자, 이 일이 큰 화제가 돼서 미국 아침 토크쇼에서도 진행자들이 이를 두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어지는 단락에서 들어볼게요.
1: On Tuesday, Today Show anchors Jenna Bush Hager and Chanel Jones weighed in on what is now known as Coffeegate. I think this is the pacifier for a lot of young people, Bush declared, holding up an iced coffee with whipped cream. Like a blankie, Jones said, in agreement. Yeah, it makes them feel powerful and confident and awake, Bush went on. I think I'm going to go old school and say no, Jones said, when it comes to bringing the drink to interviews.
0: 자, 최근에 Today Show의 진행자인 Jenna Bush Hager 그리고 Chanel Jones는 이제는 커피게이트로 명명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나 부시 헤이거는 휘핑크림이 얹힌 아이스커피를 들어 보이며 이건 정말 많은 젊은이들에게 일종의 아기들 고무 젖꼭지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패시파이어 같아요 라고 한마디 했고 그러자 셰넬 존스는 동의하면서 마치 애착 담요처럼 느껴지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나 부시 헤이거는 네, 아이스 커피를 마시면은 힘이 솟고 자신감도 생기고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겠죠? 라고 이어갔고 또 셰넬 존스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구식이긴 하지만 면접장에 아이스 커피 가져가는 거는 반대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2: So they both weighed in on this issue.
1: Right. When you weigh in on something, that means you're giving your advice, you're giving your two cents on some sort of perspective, some sort of discussion, argument, or situation.
2: Exactly. Give your two cents on something, to weigh in on something, W-E-I-G-H, weigh in on something은 무언가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는 뜻입니다. So both of the hosts of this show, they gave their

0: 예문을 볼게요.
1: Experts have been weighing in on safety issues regarding the new drug.
0: 그 신약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자, 그러면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A generation in demographic terms, how many years are we talking about?
1: Yep, the answer is number two, 30 years.
0: 30 years.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스틱커피는 한은현님께 보내드리고요. 김치 토마토 페스토는 0048번 쓰시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자,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한번 볼게요. 루나킴27님이 유튜브로 저는 2000년생 Z세대 취준생인데요. Z세대의 입장 이해 못하겠어요. 우리 기사 속에도 그런 Z세대 있었죠?
1: Yeah.
0: 본인도 20대지만 이해 못한다. 그런 한 사람의 그 인용 문구가 있었는데. 자, 이어서 볼게요. 루나킴27님이 커피 먹고 싶으면 면접 전까지 카페 가서 먹고 화장실에 갔다가 가면 되죠. 굳이 그거를 면접관 앞에서 보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죠.
1: Yeah.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루나 킴님. 그리고 Jenny Loves Music님은 유튜브로 반바지 입고 출근도 하는데 점점점점점
1: Well, 이렇게. I also think it depends on where you're interviewing as well.
0: Yes.
1: Yeah, you have to know who your interviewers are.
0: Yeah.
1: And where, like, what kind of company you're interviewing at.
0: Exactly. 전체적인 회사의 분위기, 문화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덤버아텍님은 유튜브로 면접 시험에 아이스 커피를 가지고 나타나서 호로록 호로록 하는 게 가능하다니 면접 끝판왕이네요 하셨어요.
1: Well, I mean, I think you could always do it. Just doesn't mean that you will be selected at the company.
0: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어이없어하는 것 같은 네 의견이었는데. 뭐 지금 Karen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you're very adamant on this issue, aren't you?
1: Well, I'm not adamant. Like I said, I think it really depends on the company culture. So know your company.
0: Yeah.
1: Yeah.
0: 맞아요. 저도 그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면접관이 뭔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빨대로 쭈룩쭈룩 마시면 그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1: Yeah,
0: 듣고 있는 건가?
1: The thing is though, I think if you carry it in with you, you might have the urge to want to do that.
0: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질문이 안 들렸을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거슬릴 것 같아요.
1: But then it's been a long time since I've been at an interview, so maybe things have changed.
0: Who knows? Right, that was an interesting article, and it's also fascinating to see how this has sparked into such a big debate. People on American talk shows are talking about it, and, you know, everyone's sort of taking sides. They're saying, it's okay, no, it's not, and the debate goes on.
1: Mm-hmm.
0: All right, let's listen to a song. We're going to be right back after Donovan sings Jennifer Juniper.

0: So let's hit the town tonight and kick up our heels.
1: Yeah. So when you're unwinding or when you've had a lot of stress, when you want to go out and have some fun, you can use this expression. So when a team at work went through a really long time working on some sort of project, you could use this. So you could say the team decided to kick up their heels at a local karaoke bar after successfully launching the new software.
0: Yeah. Or maybe you can use it like this. Even at 90 years old, great-grandmother always loves to kick up her heels at family weddings.
1: Yeah, so someone who stays active and lively at an old age, you can use this expression. So you could talk about this about your grandfather. He plans to spend his retirement traveling the world and kicking up his heels while he still has the energy.
0: 그러니까 이때는 나이가 무색하게 굉장히 활달하게 무언가를 한다는 뜻이군요.
1: Mm-hmm. Yeah.
0: Okay. And what are some similar or related expressions?
1: Yeah, you could say you can paint the town red. Yeah, that means to go out and have some fun, enjoy yourselves.
0: Okay.
1: You can also let your hair down.
0: Your hair down.
1: Mm-hmm. And some really easy ways you can say that you're going to go out and have some fun is to just go wild or go crazy.
0: Yep, exactly. 이게 다 좀 스트레스를 날려버린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우리도 머리를 이제 풀고 뭐 풀어 헤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그냥 편하게 논다, 쉰다라고 할 수 있듯이 let your hair down. 그 다음에 노래 가사 중에도 있는데 paint the town red. 이것도 you know, go crazy, have fun 이런 뜻이고요. 실제로 go crazy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 go wild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 Yep. And, you know, we talked about how this expression is used when you've undergone a period of stress or there was like a big project and you're done with that project and you're finally going somewhere to relieve that stress. And an expression that's used a lot when you're relieving stress is blow off some steam or let off steam.
0: Okay.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뜻으로 blow off some steam, let off steam 할 수도 있네요.
1: Mm-hmm.
0: All right. 자, 이번 idiom은 kick up your heels였습니다. 자, 사연 좀 볼게요. 최인숙님, 저도 오늘 모처럼 쉽니다. 집안일도 만만치 않네요. 쉬긴 쉬는데 집에서는 정말 온전한 쉼이라는 게 참 없죠.
1: The work never ends.
0: 그래요. 화이팅입니다. 6933님, 올 상반기에 은퇴 후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을 매일 들으며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Well, congratulations on retiring and, you know, this new chapter of life. And thank you for letting us be a part of it.
1: Yeah, well, learning never ends as well.
0: Absolutely. Yeah. 김지영님은 떡이 새로운 간식으로 떠오른다는 소식을 들으니 쌀 소비량이 늘어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왠지 흐뭇합니다. 저는 농부도 아닌데요 하셨어요. Yeah, it's good for our farmers, for the agriculture sector. Why not? 배주영님. 신문기사 봤을 때 오늘 뉴스 커버리지 내용을 우리 6학년인 저희 반 아이들한테 지난주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찬반이 반반이었습니다. 굳이 들고 가서 흘릴 수도 있다라는 의견. 그 다음에 긴장되면 목이 마르니까 괜찮다라는 이제 아이들다운 대답들이 재밌었습니다 하셨어요. 아,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1: Yeah.
0: 그래서 이제 6학년 반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한번 토론을 진행했었군요. 너무 좋은데요?
1: I like this. I think, you know, I think a healthy debate is always very important.
0: Love a good debate. 자, 유튜브로 송X님은 지금 한강변에 앉아서 햇빛 아래 듣고 있습니다. 러닝하는 사람들, 걷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쓰레기 줍는 사람 등등 모처럼 여유로운 월요일이네요 하셨어요.
1: Oh, what a nice way to spend a Monday morning.
0: Yeah, exactly. People watching도 굉장히 재밌죠.
1: It is. I like dog watching as
0: Do
1: well.
0: Do you?
1: Oh. People and dog watching.
0: Yes. 민영도님, 지난주에 한번 전철역을 세 정거장 더 갔다가 다시 집으로 걸어오는데 어떤 여성분이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수고하신다고 인사만 하고 지나쳤는데 그러고 보니 길가에 쓰레기가 유난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관심을 갖고 보면은 보이는가 봅니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0: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2: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공익광고 협의회.

K-클래식 열풍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전 세계 동포 사회와 모국을 연결하는 자부심이자 영감이 되고 있는데요. 타국이라는 낯선 환경에서도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오직 실력으로 세계 최고 무대의 리더가 된 음악가들이 많습니다. 이곡 땅에서 평생 모국을 그리워하며 세계 현대 음악사의 독보적인 족적을 남긴 윤이상. 클래식 음악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에른스트 폰 지멘스 음악상을 수상한 진훈숙. 그리고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음악가들을 길러내고 있는 한인 교수들. 세계 최정상급 관현악단에서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젊은 음악가들까지. 세계 한인의 날을 맞은 오늘 우리의 자긍심이 되어주고 있는 음악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10월 5일 월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이플렛 장조 작품으로 73 황제중 3악장 김선욱의 피아노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립 교향악단 연주의 발체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세계 한인의 날입니다. 전 세계 700만 제외 동포들의 민족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세계 속 한인의 위상을 다지는 날인데요. 대한민국 땅을 넘어 전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며 글로벌 팬덤과 거장으로서의 위치로 확립한 인물이 한둘이 아니죠. 모두가 국가대표라는 마음으로 무대에 서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의 음악가들,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분들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으로 알려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영유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첫 곡으로 나갈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작곡가와 곡명, 짧은 한 줄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듣고 싶은 곡,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진숙님, 안녕하세요. 상쾌한 10월의 아침, 오늘도 기분 좋은 정클클과 함께합니다. 네, 상쾌한 월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진숙님. 박용래님, 이제는 10월을 마음껏 즐겨야겠어요. 정클클과 함께. 고맙습니다, 박용래님. 10월에도 멋진 클래식 음악 기대해 주십시오. 리오 범성님, 오늘 정클클에 놀러 왔어요. 이번 달 불멸의 음악가 브람스도 궁금하네요. 함께 할게요. 네, 불멸의 음악가 브람스. 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브람스의 스토리와 함께 그의 음악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곡가이자 할리우드 영화음악의 기틀을 만든 인물이기도 하죠. 코른 골트가 불과 20살 무렵에 만든 곡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헛소동을 위해 쓴그 음악 가운데 몇 곡을 골라서 모음곡으로 만들었습니다. 들어볼까요? 코른 골트의 헛소동 모음곡, 작품번호 11중 정원 장면. 김범솔의 바이올린, 야코프 후리샤가 지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고른골트의 헛소득 모음곡 작품으로 11중 정원 장면. 김범소리의 바이올린 야크프 후르샤가 지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안지영님, 외출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날씨가 쌀쌀해서 옷을 어떻게 입을까 고민 중이네요. 네, 환절기입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목도리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마세요, 안지영님. 0715님, 언제 생방을 듣나 했는데 대체 공휴일인 오늘 생방을 듣고 있네요. 최근 포엔스 드라마를 보면서 정글클이 더 생각났는데 생방으로 들으니 좋네요. 고맙습니다. 아, 네. 평일에 일을 나가시느라 생방송을 들으시는 게 조금 힘드신가 봅니다. 아마 유튜브나 녹음 방송을 0715님이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대체 공휴일에 만나게 되어서 생방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포인즈 드라마 보시는군요. 네, 작곡가와 연주자들의 묘한 관계가 또 음악으로 채워지는 그런 드라마죠. 정클클에서도 오늘 또 작곡가 이야기 다룹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그 곡,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이국적인 분위기를 살려 다양한 인물과 사건을 차례로 등장시킨 곡인데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사람들이 모이고 행렬이 지나가는 듯한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 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림스키 코르사콥 스페인 기상곡, 2번 캣테이비 페르시아의 시장에서.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께 새싹우대가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실 때 처음이에요 라고 함께 적어주시면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더불어 2부 첫 곡도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엘가의 아침의 노래는 원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 작곡된 곡인데요. 바이올린의 선율을 클라리넷이 대신 노래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클라리넷의 음색이 현악 사중조와 어우러지면서 조금 더 포근한 아침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제임스 캠벨의 클라리넷, 알레그리 스트링 콰르텟 연주로 함께하시죠.

엘가의 아침의 노래, 제임스 캠벨의 클라리넷 알레그리 스트링 콰르텟 연주로 들었습니다. 시인 에밀리 디킨슨은 아주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아침이라는 게 있을까? 낮이라는 것이 정말 있을까? 디킨슨의 시에 음악을 붙인 작곡가는 미국을 대표하는 성악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인 리키 얀 고든입니다. 고든은 이 곡을 디킨슨 연가곡의 마지막 곡으로 작곡했는데요. 이후 소프라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버전으로도 만들었습니다. 리키 얀 고든의 Will There Really Be a Morning, 정말로 아침이 찾아올까? 소프라노 나딘 시에라, 로버트 스파노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조현희님의 사연입니다. 출근 전 커피를 사는 단골 카페가 있는데 한 직원분이 출산휴가를 가신다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덕분에 늘 아침이 유쾌했었다고 많이 보고 싶을 거라고 하시는데 그 말에 너무 감사했어요. 음료를 픽업할 때 닉네임을

불러주는 곳. 맞아요. 그 카페거든요. 제가 닉네임에 직급을 넣고 승진 때마다 바꿨는데 관심 갖고 알아봐주고 밝게 하른 채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에너지 받고 고마웠었거든요. 누군가의 하루 속에 미소 짓게 하는 존재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따뜻했던 아침이었어요. 마치 정경님처럼요. 그분의 건강한 출산을 기도하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파이팅 하겠습니다.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 들려주세요. 조차장님, 조부장님, 뭐 그런 닉네임이었을까요? 어쨌든 사연을 읽는 동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단골 카페가 생긴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음료를 주문하고 음료를 픽업하는 단 몇 분의 시간 동안 눈인사하는 정도였겠죠. 매일 본다고 다 친근함을 느끼게 되는 건 아닙니다. 손님 덕분에 아침이 즐거웠다고 표현해 주신 직원분이나 그런 분의 건강한 출산을 기원해 주시는 조현이님이나 주위를 환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분명합니다. 따뜻합니다. 아, 김재철님은 저는 오늘 출근해서 일하고 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대체 공휴일에도 일하시는 분들 꽤 계시죠? 힘내시길 바랍니다. 정지현님은 집에서 일하려고 컴퓨터 켜고 앉았는데 음악이 정말 너무 좋네요. 가을 아침 달리기하러 나간 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줍니다. 아, 가장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정지현님, 일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열일하시는 모든 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조현희님의 신청곡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입니다. 크세니아 시로도바의 아코디언, 클락 런데리 지휘하는 BBC 내셔널 오케스트라는 이로 듣겠습니다.

피아졸라의 리베레탱고, 크리스티니아 시도로바의 아코디언, 클락 런델이 지휘하는 BBC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첫 곡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실시간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곡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당시 서양에서 상상한 동양적 이미지가 강하게 반영된 작품인데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의 모습이 그려지는 곡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림스키-코르사코프, 스페인 기상곡, 2번 케텔비, 페르시아의 시장에서.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앱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신선영님, 누구의 하루 속에 내가 있다는 말 너무 좋아요. 네, 우리는 가까운 사람, 또 자주 보지 못한 사람,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의 하루 속에 잠시라도 내가 있었다면, 또 있다면 감동입니다. 신선영님 메시지 고맙습니다. 모차르트는 꽤 가까운 사이였던 호른 연주자 요제프 로이트 게프를 위해 협주곡을 남겼습니다. 당시 호른은 음정을 자유롭게 바꾸기가 쉽지 않은 악기였지만 모차르트는 이런 제약 속에서도 노래하듯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4번 이프레창추 쾌번호 495종 희락장 알레그로 마이스토소. 펠릭스 클리저의 호른 카메라타 아카데미카 짤츠부르크 연주로 들어보실까요?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4번 E플랫장조 쾌번호 495중 1악장 알레그로 마이스토소 펠릭스 클리저의 호른 카메라타 아카데미카 짤츠부르크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4410님, 정답은 2번 교양 시간에 배웠던 음악이라 반갑네요. 2769님, 그동안 방송은 자주 들었는데 참여는 처음입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2번입니다. 이윤우님, 2번. 중학교 시절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앉아 듣던 추억이 돋네요. 알게 모르게 학창시절에 접한 클래식 음악이 많네요. 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2번. 케테비, 페르시아의 시장에서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케테비의 페르시아의 시장에서 존 레시베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암브로시안 싱어즈 연주입니다.

쾌퇴에 비해 페르시아의 시장에서 존 레치베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암브로시안 싱어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개 방송 방청 신청 기간인 거 알고 계신가요?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클클 특집 공개 방송. 지금 클래식이 필요한 순간을 마련합니다. 가을의 한가운데 우리의 일상에 클래식이 필요한 순간을 함께 나누는 자리인데요. 이번 공개 방송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비올리스트 김상진, 피아니스트 윤홍천,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첼리스트 문태국,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정, 테너 김재형, 소프라노 박소영, 그리고 피아니스트 정태양과 박영성까지 청취자 여러분의 가을을 클래식으로 가득 채워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클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방청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잠시 후 2부에는 10월 불멸의 음악가죠. 요하네스 브람스와 함께 오겠습니다. 1부 끝곡입니다. 드뷔쉬의 달빛. 이번 공개 방송에 함께하게 될 분이죠. 윤홍천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4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나중엔 대출액까지 탕감해준다? 세상에,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걸까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아이를 낳았다는 것만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나라, 헝가리입니다. 덕분에 1.23명이던 헝가리의 출산율은 10년 새 29%나 올랐죠. 그런데 헝가리의 과감한 출산 정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출산 휴가는 3년까지 쓸 수 있고요. 양육수당, 가족수당에 각종 세금 감면은 물론 아이를 태우고 다닐 자동차를 살 때도 지원을 해줍니다. 또 아이가 크면 대중교통이 모두 공짜. 캠프에 참가하는 비용도 지원해주죠. 우리나라도 이런 헝가리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양육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준다면 힘이 되겠죠?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0: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2: And I'm Kristen.

존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청취자 7111님 선곡으로 열었습니다. 멘델스존의 무언가 중 베네치아의 밴노래 발라스 쇼콜라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7111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 3살이에요. 사회에서 만난 언니가 초등, 중학교, 대학교 동문이더라고요. 가족 같은 언니랑 멘델스존의 베네치아의 밴노래 신청합니다. 와... Wow.

이 보통 사회에서 동문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세개 학교가 일치하다니 신기합니다. 얼마나 반가울까요? 가족 같은 언니분과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발라스 쇼콜라의 베네치아의 뱃노래 마음에 드셨나요? 궁금합니다. 자, 이번엔 브이메르의 음악가를 만날 순서죠. 오늘도 한 음악가의 삶과 음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음악가, 그들의 음악과 음악에 녹아든 그들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부인멸의 음악가. 우리 클래식 음악사에서 고독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가를 꼽으라면 아마도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가을 남자, 요하네스 브람스입니다. 브람스 하면 낡은 긴 코트에 덥수룩한 턱수염, 넉넉한 풍채를 먼저 떠올리지만 오늘은 폭발적인 에너지가 가득했던 청년 시절의 브람스, 열정의 브람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람스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독일 북부의 항구 도시 함부르크의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브람스는 호른과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할 줄 알았던 아버지로부터 처음 음악을 배웠습니다. 이후 스승 마르크센을 만나 피아노는 물론 작곡까지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브람스는 학교도 스승 마르크센과의 공부도 그만두고 직접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거나 식당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도왔죠.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든 브람스는 헝가리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레미뉴와 팀을 이뤄 연주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요. 20살 무렵의 브람스는 레미뉴와 함께하면서 헝가리에서 연주되던 춤곡과 이른바 집시 음악, 로마니 음악의 강렬한 리듬, 그리고 자유로운 루바토를 접하게 됩니다. 당시 유럽에선 헝가리풍 음악에 대한 관심도 높았는데요. 브람스 역시 이때 접한 음악들을 오랫동안 수집하고 기억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렇게 모아둔 선율들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 바로 헝가리 무곡입니다. 브람스에게 엄청난 성공을 안겨준 작품이죠. 그런데 이 헝가리 무곡에는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제5번 곡은 사실 원곡이 따로 있었던 건데요. 바로 헝가리 작곡가 벨러 켈레르의 차르다시, 바르트포의 추억의 주제를 가져온 건데요. 사실 브람스는 이 선율을 전통적인 민속 선율이라고 생각해서 썼지만 알고 보니 특정 작곡가가 만든 곡을 차용한 셈이었던 거죠. 때문에 브람스가 켈레르의 곡을 표절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애초에 브람스는 헝가리 무곡을 자신의 독창적인 작곡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출판할 때도 작곡가가 아닌 편곡자로 본인을 표기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헝가리 무곡은 브람스의 순수한 창작곡이라기보다는 그의 뛰어난 편곡 능력과 음악적 감각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다니엘 허프의 바이올린 취리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다니엘 허프의 바이올린, 취리 체인버 오케스트라로 감상하셨습니다. 불멸의 음악가, 10월의 주인공은 요하네스 브람스입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다면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포의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브람스를 세상에 크게 알린 것은 슈만이었습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평론지인 음악신보에 브람스를 메시아라고 칭할 정도로 슈만은 브람스의 재능을 높이 샀는데요. 슈만과 클라라, 그리고 브람스. 이 세 사람의 첫 만남 당시 슈만은 43세, 클라라는 34세, 브람스는 20살이었습니다. 미소년과 같은 모습의 브람스는 거의 매일 슈만 부부와 만나서 음악과 예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브람스는 자신을 인정해주고 지원해준 슈만 부부를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으로 더 열심히 작품 활동에 매진합니다. 1864년 브람스는 3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이미 작곡가로서 명성을 얻고 있었지만 아직 후계 원숙한 브람스에는 이르기 전이었죠. 이 시기에 브람스는 특히 민요적인 선율과 독일어권 민속적 정서를 예술 가곡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곡 중 하나가 바로 Von Hebiger Liebe, 영원한 사랑인데요. 단순한 사랑 노래라기보다는 두 연인의 대화가 점차 영원한 사랑호의 선언으로 바뀌는 작은 음악극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람스의 가곡 Von Hebiger Liebe, 영원한 사랑, 작품으로 43의 1. 메조소프라노 베르나드라 핑크, 로저 피넬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브람스의 가곡 Von Ewiger Liebe 영원한 사랑 작품으로 43의 1 메조소프라노 베르나르다 핑크 로저 비뇨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브람스의 현악 6중주 이번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1악장의 후반부에 5개의 음이 등장하는데요. A, G, A, H, E 독일식 음 이름으로 읽으면 아가테. 브람스가 20대에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 됩니다. 25세 브람스는 대학 교수의 딸이자 뛰어난 성악적 재능을 지닌 여인 아가테 폰 지볼트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약혼 반지까지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음악가로서 경제적 입지를 다지지 못했던 브람스는 갑작스레 약혼을 깨고 떠나게 되는데요. 아가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브람스는 수년간 죄책감과 그리움 때문에 고통받아야 했죠. 현악 6중주 2번을 쓴 건 이별한 지 6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어쩌면 브람스는 음악을 통해 마음속에서 아가테를 떠나보내는 시도를 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훗날 브람스는 친구인 체르마크에게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작품으로 나는 나의 마지막 사랑으로부터 해방되었네. 브람스의 현악 6중주 2번 G장조 작품으로 36종 1악장에서 발췌했습니다. 아마데우스 쿼르텟, 세실 아로노비치의 비올라, 윌리엄 플리스의 첼로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브람스의 현악 6중주 2번 G장조 작모노 36중에서 1악장 발체로 들려드렸습니다. 아마데우스 쿼르텟 세실 아로노비체 비올라 윌리엄 플리스의 첼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1258님, 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싶을 때 브람스 교향곡 3번 3악장을 듣습니다. 침묵하며 거리두기랄까요? 다음엔 마흘러도 다뤄주세요. 브람스보다 더 미지의 영역인 분입니다. 와, 멋진 방법인데요. 뭔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싶을 때 브람스 교향곡 3번 3악장을 듣는다. 1258님, 말러를 브람스보다 더 미지의 영역이다 라고 표현하신 문장도 근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말러 기대해 주세요. 유영주님, 가을 낭만 작곡가인 브람스에게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군요. 마음속에서 떠나보내기 위해 속을 끙끙 앓았을 브람스의 작품이 아가테에게 잘 전달이 되었을지 궁금하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6년이 지난 뒤에 작곡을 한 터라 아가테에게 잘 전달이 되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10월의 불멸의 음악가, 오늘은 열정의 브람스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브람스를 만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슈만은 라인강에 투신합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신병원에서 지내게 되죠. 브람스는 클라라의 곁에서 그녀를 위로하며 클라라의 7 자녀까지 보살핍니다. 클라라를 향한 브람스의 마음은 커져갔지만 스승인 슈만의 부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심적으로 힘들어했죠. 그 때문일까요? 이 시기에 개인적인 경험과 내면의 갈등이 브람스의 초기 신뢰학에 상당히 깊게 스며들어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브람스는 1855년 무렵부터 세계의 피아노 4중주를 구성하기 시작했고 여러 차례 수정한 끝에 1861년에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피아노 4중주 1번은 1861년 함부르크에서 초연됐는데요. 그때 피아노를 연주한 사람은 바로 클라라 슈만이었습니다. 1악장부터 3악장까지는 상당히 진지하고 내면적입니다. 그런데 4악장에 들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론도 알라 싱가레제. 말 그대로 집시풍의 빠른 론도입니다. 평소 브람스는 매우 치밀하게 음악을 구성했는데요. 여기서는 마치 그 엄격한 틀을 잠시 벗어나 연주자들에게 마음껏 뛰어놀게 허락한 것처럼 들립니다. 감상해볼까요?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1번 G단조 작품으로 25중 4악장 론도 알라 싱가레제 앙상블 디토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4종주 1번 G단조 적번호 25종 4악장 론도 알라 징가레세 앙상블 D2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10월의 불멸의 음악가 오늘은 열정의 브람스 만나보고 있습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는 베토벤, 멘데스존, 차이콥스키의 작품과 함께 흔히 4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꼽히곤 합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부류의 명작인 이 곡은 오랜 음악적 친구이자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요아힘을 빼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데요. 1878년 오스트리아

남부의 아름다운 호수 마을에 머물며 브람스는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를 작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요하임에게 바이올린 특유의 기교나 악기의 특성에 대해 끊임없이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작품을 요하임에게 헌정했는데요. 그리고 1879년 새해 첫날 라이프치 게반트하우스에서 요하임의 독주와 브람스의 지휘로 초연됐습니다. 초연 당시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이라기보다 바이올린에 맞서는 협주곡이다 라는 평이 나올 만큼 바이올린 솔로에게 가혹할 정도의 난이도를 요구하는 작품이었죠. 특히나 3악장은 헌정받는 친구에 대한 음악적 헌사로 헝가리풍 춤곡 선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물론 당시 유럽에서 접했던 헝가리풍 음악을 브람스 자신의 음악 어법으로 재창조한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긴 하죠.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모르 77종 3악장, 바뎀 레핀의 바이올린,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ECM 액티브,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먼저 서울신문이 주최하는 2026 가을밤 콘서트, 10월 13일 화요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무대입니다. 지휘자 차홍의 정교한 리드 아래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이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소프라노 황수미와 바리톤 길병민이 다양한 아리아와 가곡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17일 토요일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 파지사이의 피아노 리사이틀에 초대합니다. 정해진 틀을 벗어나 매 순간 새롭게 완성되는 연주로 사랑받아온 음악가죠. 트리키에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파지사이의 음악 세계를 만날 수 있는 무대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10월 24일에 있을 정클클 특집 공개 방송, 지금 클래식이 필요한 순간 잊지 않으셨죠? 정클클 홈페이지에서 방청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날 반갑게 뵙겠습니다. 브람스는 교향곡을 쓰라는 기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유명한 평가 때문이었죠. 슈만은 젊은 브람스를 음악계에 소개하면서 그가 앞으로 오케스트라와 합창의 힘을 마음껏 사용한다면 훨씬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 기대는 브람스에게 영광인 동시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브람스가 교향곡 1번을 완성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에게는 늘한 사람의 거대한 그림자가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바로 베토벤입니다. 브람스는 한때 거인이 뒤에서 행진하는 것을 늘 듣고 있는 기분이라며 교향곡 작곡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베토벤 이후 교향곡을 쓴다는 것이 큰 부담이었단 거겠죠. 그러다 1873년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통해 오케스트라를 다루는 자신감을 얻었고, 마침내 1876년 교향곡 1번을 완성합니다. 고전적인 형식과 치밀한 동기 발전 위에 자신만의 깊고 어두운 낭만주의적 음악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긴 여정은 마지막 사악장에 이르러 시장조의 환한 빛으로 나아갑니다. 베토벤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한 작곡가의 음악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브람스의 교향곡 1번 시단조 적모르 68종 희락장 오늘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카를 베미치히아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 고르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떡하죠?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그럴 땐 책 큐레이션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스티븐 로젠바움의 책 큐레이션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한마디로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안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서가 주제인 유튜브 콘텐츠, 신문 또는 잡지에 소개된 책들부터 읽는 것도 좋겠고요. 동네 작은 독립책방에 무작정 들어가 보는 것도 재밌겠죠. 주인장의 취향대로 선별된 책들 가운데 유독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밤 8시 제 방도 있답니다.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4: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3: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4: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3: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4: 오, 신기하네요. 어,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3: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4: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3: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4: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나는 녹취를 풀 때 절대 텍스트 추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형사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손으로 타이핑한다. 나에게 사건 취재란 디지털의 살이 아닌 오프라인이자 아날로그의 살이다. 나는 형사의 육성과 그것을 글로 옮기는 나의 타이핑 사이에서 떠오르는 담배 연기 같은 생각의 연쇄를 좋아한다. 강력 사건이나 사기 사건을 취재하다 보면 범죄 속 인간 심리, 인간과 사회, 사회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범죄의 내부와 외부를 오가는 기자이자 문학인인 나의 정체성 등 이런저런 매캐한 생각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하면 녹취를 푸는 내 앞에 재떨이도 있을 것 같지만 나는 내추럴 본 비흡연자다. 박진규 작가의 책 사건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예,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샘 스미스가 부른 To Die For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매일경제신문에서 펴낸 박진규 작가의 책 사건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에 담긴 문장으로 깔아드렸습니다. 박진규 작가는 소설가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내 유일의 수사 전문지이죠. 수사연구 편집장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소설을 가지고 북카페 초대석에 오신 적도 있으시고 또이 수사연구 편집장 이 기자로서 또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한 책으로도 또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바로 이 책을 이제 묶는 마음에 대해서 작가가 적어둔 책의 좀 초반 부분입니다. 내추럴 본 비흡연자로서 매캐한 연기는 있지만 뭐 담배 이런 건 어디에도 없고요. 범죄 그 수사연구 편집장으로서 정말 강력 범죄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사로 그 사건을 다룰 때와 그리고 또 한편으로 기사에 담지 못한 또 다른 한편의 텍스트를 동시에 상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소설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범죄의 어떤 그 면면, 그 범죄를 둘러싼 사람들의 삶을 그리는 그 작가로서의 텍스트를 또 하나를 또 띄워두고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이 둘다이 책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논픽션이고 여기에 얽힌 이야기는 전부 다 사실인데요.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마 저는 좀 무서워하면서 읽기도 했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와, 정말 치밀하고 그리고 또 스토리텔러로서의 어떤 이 박진규 작가의 그 문장과 그 사건 배치의 맛 같은 것을 보시면서 정말 짜릿한 쾌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씁쓸한 맛도 당연히 따라오는 그런 쾌감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번에는 또 이런 것을 모두 담은 소설을 쓰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품어 봤습니다. 오늘까지 쉬시는 분들 많으시죠? 대체 공휴일이기도 해서 카페인님들 어디서 지금 북카페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승현님이 고은님도 일하러 오셨군요. 저도 일해요. 라고 하셨는데, 아, 맞습니다. 전 일하러 왔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일터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오랜만에 연휴, 그 휴일을 맞아서 좀 평소와 다른 좀 한적한 분위기에서 북카페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 남들이 다쉴때 일하러 오는 것의 기쁨은 저는 대중교통 지하철을 타고 오다 보니까 지하철이 텅텅 비었더라고요. 그런 기쁨이 또 있었습니다. 약간 씁쓸한 기쁨 같기도 했는데. 근데 또 사실 오는 길은 그쵸. 그 출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은 항상 좀 지치는 것이긴 하지만 또 와서 여기 앉으면 카페인들과 또그 놀이터에 온것 같은 기분 때문에 막 들뜨기도 합니다. 지금 어디서 북카페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연으로 많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영덕님, 반짝 공휴일날 고은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오늘도 이 EBS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많은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북카페 듣고 계신지 사연으로 많이 티내 주시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2801 쓰시는 카페인님, 남산에서 남산 돈가스를 먹으며 들어요. 2박 3일 서울 여행하셨대요. 그 서울 여행의 마지막 날, 고은님의 생방을 들으면서 마무리 중입니다. 오늘은 고은님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으니 더 좋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 조금 더이 일산 할리월드로 북카페 본점에 가깝다는 얘기.

있죠. 아, 진짜 이 거리감이 조금 더 물리적으로 좁혀지면 더 가깝게 들릴까요?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멀리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아, 음악 두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제임스의 Nervous 그리고 올리비아 딘의 So Easy까지 두 곡입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어디서 북카페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 궁금했는데 사연들이 많이 지금 다채롭게 왔습니다. 조윤성님, 여기는 포르투갈 포르투입니다. 진짜 멀리서 지금 북카페 듣고 계십니다. 회사 출장차 가셨대요. 근데 아내가 북카페 애청자라서 여기 반디로 아내에게 안부를 남겨요. 여보, 고생이 많아. 돌아가는 그날까지 화이팅해. 선물 잔뜩 사갈게 하셨습니다. 와, 너무 다정한 마음 아닌가요? 윤성님 그 아내분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렇게 또 시간 맞춰서 그먼 곳에서 시차가 발생하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지금 문자를 남겨주신 거 너무너무 소중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아내분이 지금 들으시면서 이렇게 진짜 배시시 웃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물 진짜 잔뜩 사오시는 마음, 너무 설렘으로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84 쓰시는 카페인님, 토일월 경기 포천 가족여행을 가셨대요. 그 끝에 브런치 카페에서 아침 먹고 공부하면서 북카페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와, 오늘이 이제 마지막 그 여행 끝길에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족분들과 함께 계신 건가요? 아, 공부와 또 휴식이 함께 어우러지는 편안한 가족 여행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임남준님, 소개팅 하신대요. 소개팅 가기 전에 준비하면서 들어요 라고 하셨는데, 와! 설렙니다. 소개팅. 우리 카페인 분들, 혹시 가장 최근에 소개팅 하신 분들 계실까요? 언제였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소개팅 가기 전에 준비하면서 들으시는 마음, 북카페가 좀 몰랑몰랑한 그런 마음을 좀 많이 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선곡표 한번 쭉 훑어보시면, 뭔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2부까지 가지 말고, 네, 1부 정도에서 소설 시작하기 전까지, 거기까지 느낌이 소개팅 모드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음악 위주로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0786 쓰시는 카페이님,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똑탑 버스, 이 똑딱 앱으로 하는 그 똑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타셨는데, 그때 그 버스에서 윤고은의 북카페 재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문자 보냅니다. 그리고 안전운전 해준 기사님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와, 버스를 탔는데 거기서 내가 카페인인데 내가 좋아하는 그 북카페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으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기사님이 아마 북카페도 애청자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아, 카페인이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정경희님은 지금 저는 번개 북클럽 회원 모임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북클럽 왕언니께서 시골에서 지은 포도를 나눠주신다고 해서요.

작가님 목소리 블루투스 스피커로 크게 울리고 있어요. 요요요요. 뭔가 스피커로 크게 울린다고 하니까 뭔가 빈 구석을 업계 가득 목소리로 혹은 음악으로 채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시골에서 지은 포도를 나눠주는 그 북클럽 느낌이라는 게 너무 아름답고 향긋하게 느껴집니다. 또 포도철이기도 하잖아요. 경희님, 향긋한 포도 잘 즐기시고요. 책, 어떤 책들 또 이야기 나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속 카페인님들 사연 기다릴게요.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 이번 주 금요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한글날.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단어의 탄생입니다. 단어의 탄생.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유행어, 신조어가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나요? 유행어, 신조어 흐름들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시나요? 카페인님들. 오늘 이야기 흥미롭게 들어주시죠.

해마다 연말이 되면 그 해를 휩쓸었던 신조어들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어 발표되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젊은 세대의 가벼운 유희나 인터넷이 만들어낸 휘발성 강한 유행어 정도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언어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새로운 단어가 탄생하여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거나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언어는 지극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라서 이미 풍족하게 주어져 있거나 너무나 당연한 것들에는 굳이 새로운 이름을 붙여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단어가 발명되었다는 것은 우리 삶에 그것을 지칭해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필요가 생겨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가성비나 시성비, 그리고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어 쓴다는 분초사회 같은 단어들. 이 단어들은 현대인들이 자원을 알뜰하고 부지런하게 쓴다는 긍정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단 1원의 돈이나 1분의 시간조차 허투루 낭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일상이 극도로 팍팍하고 고갈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언어적 비명에 가깝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낭만적인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크고 확실한 행복, 예컨대 내 집 마련이나 안정적인 미래 같은 거대한 성취가 이미 불가능해져 버린 세대에 깊은 체념과 결핍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라고 통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곁에 두고 자주 사용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세계의 윤곽과 결핍의 크기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의 신조어들은 당대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목말라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오차 없이 긁어낸 투명한 탁본이자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짚어내는 임상 차트와도 같습니다. 무언가를 가지지 못했다는 불안이 짙어질수록 그것을 호명하는 언어는 더욱 뾰족하고 매섭게 진화하기 마련입니다. 먼 훗날의 역사가들이 2020년대의 국어사전을 펼쳐보는 상상을 해봅니다. 쏟아지는 자극에 중독된 도파민과 1분을 아끼려 헐떡이는 시성비라는 활자 사이에서 영혼을 끌어모아 불안을 방어하려 했던 우리의 고단한 맨 얼굴을 읽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심코 내뱉는 유행어 한마디조차 그 시대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무거운 흉터가 뭉쳐 활자로 맺힌 결과물이라는 사실. 가볍게 흩어지는 줄로만 알았던 신조어들이 실은 우리 시대의 가장 단단한 기록물이었던 셈입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스탠딩 에그의 소확행 띄워드렸습니다. 소확행, 그러네요. 이 3637 쓰시는 카페인님도 소확행의 그 깊이 숨겨진 뜻을 이렇게 일카 통해서 알

알고 나니까 서글프네요. 자발적 행복이 아닌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힘껏 그래도 그나마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손발을 뻗어버린 그 결과가 소확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저돌적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무심코 쓰는 유행어들 그냥 유행이다. 이렇게 가볍게 또 지나가겠지 하고 그냥 소비해버리고 말 것이 아니라 그 궤적을 한번 쭉 훑어보면 그게 바로 우리 시대가, 함께 이렇게 동요하고 아파했던 그런 흉터의 흔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깊이 있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유행어, 신조어들의 역사 속에 우리의 어떤 결핍이라든지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그 말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니까 한번 그 유행어의 역사 쭉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카페인님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아마 각각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겹치는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선희님, 어제 처음 운전하다가 듣게 된 북카페. 오늘 쉬는 날이지만 시간 맞춰 나와서 작업하고 있어요. 아트페어 준비 중인데 북카페를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선희님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트페어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작업 중에 북카페가 아주 좋은 휴식처이면서 동시에 노동요 같은 그런 방송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팅 갈 준비하면서 들으신다는 분 계셨죠? 김우주님이 소개팅 너무나 설레는 단어입니다. 저도 같이 신나볼게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덩달아 막 들뜨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요. 막 땀에 막 젖은 그런 혹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집 밖에 나가기 싫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어디로든 일부러 약속 만들어서 나가고 싶은 그런 가을날이잖아요.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선웅님. 여행하기 딱인 계절, 딸이 하는 카페에서 보조하고 계시대요. 엄마라는 이름은 어찌할 수 없어요. 발길이 향하고픈 곳은, 다른 곳이지만, 오만 곳다 향하지만, 북카페 들어서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북카페 들으시면서 카페에서 또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 아마 이 시간도 너무너무 소중한 추억으로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사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 금요일 2부, 새로운 코너 선보였는데, 그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카페인님들, 이로운 그림책 코너, 많은 사연 남겨주셨고, 또 반디 앱에 무루 작가님이 직접 또 이렇게 뛰어드셔서 소통을 하셨더라고요. 많은 카페인님들이 또 거기서 큰 재미와 감동 느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많이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오수미님은 그 금요일 그 그림책 무루 작가님 영향으로 꿈을 꾸셨대요. 무루 작가님이 저희 동네 이 시골의 레지던시 작가더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어이가 없어서 점점점 하셨습니다. 좋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무루 작가님이 여기에 있는 그 작가 프로그램에 지금 오셨다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꿈은 자유니까 많이 많이 재미난 꿈 꿔주세요. 그리고 사연으로도 남겨주시고요. 백예린의 산책 듣고 이제 소설 북클럽 열어볼게요.

0: 선곡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작합니다. 염승숙 작가, 최동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두 분은 꿈 많이 꾸세요?
1: 꿈이요?
0: 꿈. 동민 작가님 왠지 꿈 많이 꿀 것 같아요.
1: 네, 많이 꾸는데 잘 기억을 못하고요.
2: 보통 그렇죠.
1: 네네. 꿈 진짜 많이 꿨었는데
0: 네.
1: 이것도 나이 들다 보니까 점점 덜 꾸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저도 어릴 땐 진짜 많이 꿨거든요.
0: 맞아요. 어릴 때 진짜 꿈 많이 꿨는데 점점 꿈을 덜 꾸게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1: 갑자기 서글프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0: 꿈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1: 네, 네.
0: 승숙 작가님 어때요?
2: 저는 약간 조금 반대인 게 네. 어렸을 때는 너무 잠이 잘 안 들기도 했지만 잠을 좀 잘 안 자려고 하는 습관이 좀 있었어가지고 항상 잠에 시달리다 보니까
0: 네.
2: 꿈을 꾸면서 자는 건 잘 경험을 못했던 것 같아요.
0: 너무 피곤한 자리에 훅 자버리니까.
2: 네. 네, 네. 그래서 안 자려고 버티는 습관이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최근에는 의식적으로 잠을 좀 많이 자려고 하다 네. 보니까 어지러운 꿈에 좀 시달리고 그렇군요.
1: 어지러운 꿈. 네. 왜 좋은 꿈은 안 꾸는 거예요?
2: 항상 막 뭐와 뒤엉켜서 막 싸운다거나. 근데 뭐와 뒤엉켜서 자면 늘 뭐 사자, 호랑이, 막 왜가리 뭐 이런 거예요.
1: 그래서 스케일이 크시다.
0: 사자, 호랑이, 왜가리?
1: 네.
2: 그래서 어디 쥐어 뜯긴 것 같은 느낌으로 일어난다거나 뭐 그런 일이 많아지고 있어요.
0: 모험을 하시는군요, 꿈에서.
2: 그게 모험일까요? 그 뭔가 일방적인 사투 같거든요, 저는.
0: 거의 그쵸, 사투. 사투를 네, 네. 꿈에서 그렇게 꾸시고.
2: 네.
0: 지금 카페이님들이 꿈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안영덕님이 수미님, 아까 오수미님이 무르 작가님 꿈꿨다고 했잖아요. 수미님 사연 듣다가 지난 주말에 이 영덕님은 제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제가 또 꿈에 네. 나갔다.
2: 네. 안 그래도 바쁘신 분이 여기저기 잘 다니시는데요.
0: 제가요? 네. 이승영님도 고은 작가님 꿈 가끔 꾼다고. 근데 제가 진짜 밤에 그 좀 바쁜

0: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
1: 여기저기 가셔야
0: 많이
1: 돼서.
0: 많이 나가던데요. 저제 친구들도 너
1: 아, 그래요?
0: 꿈꿨어 이런 게좀 많이 있어서.
1: 오.
0: 예, 그
1: 재밌네요.
0: 밤에 승숙자님 제 꿈꾼 적 없어요?
2: 없어요.
0: 아, 왜요?
2: 아쉽네요,
1: 저는
2: 갑자기.
1: 있는데.
0: 동미 작가님이 제가 꿈에
1: 저는
0: 나왔어요.
1: 두어 번 있어요. 네.
0: 와,
2: 우와.
0: 기억나요?
2: 왜제 꿈에 나오셨던 거예요?
1: 아니,
0: 그렇게
1: 승숙자님
0: 바빠. 어심표
1: 물건이.
0: 뽑으세요.
1: 바빠요,
2: 아,
1: 바빠.
2: 대기표를.
0: 예, 승숙 작가님은 좀 일단은 푹 자는 잠이 필요하니까 내가 안 가는 거예요.
2: 아이,
0: 동미
2: 정말.
0: 작가님
1: 저는 렘
0: 꿈.
1: 수면 중에도. 저 워치 차고 자거든요, 요즘은. 워치 차고 자면 그
2: 기록이 되죠.
1: 수면 점수가 나와요.
0: 몇 점이에요?
1: 저한 96점
0: 허,
1: 나오거든요.
0: 진짜요?
1: 네.
0: 90점도 처음
1: 네,
0: 봐요.
1: 96점 정도
2: 90점
1: 나와가지고.
2: 때문에 무슨 동물 나와요?
1: 아, 그 동물 나오는 워치는 아니라 지금.
0: 나 지금 무슨 얘기가 있어요, 지금?
1: 저는 96점
0: 네.
1: 정도
0: 워치 안
1: 나오는데.
0: 천산도
2: 아,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렘 수면도 1시간 46분 뭐 이렇게 나오고, 깊은 수면
0: 와.
1: 뭐 이렇게 나와서 점수가 되게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0: 네.
1: 네,
2: 부럽다.
1: 그럼에도 꿈을 꿀 때가 있는데, 네, 그럴 때도 점수가 80대 후반은 나오는,
0: 와,
1: 네, 굉장히
0: 진정한
1: 건강한
0: 잠의
1: 꿈을
0: 기술을 갖고
1: 꾸는
0: 계신.
1: 사람입니다. 네.
0: 제가 나간 꿈 기억나요?
1: 북클럽 같았고요. 근데
0: 이북클럽이었구나.
1: 북클럽인데 되게 이런 공간이 아니었어요.
0: 아,
1: 되게 사막 같았고,
0: 우리가 진출했구나.
1: 네,
0: 사막으로.
1: 사막
2: 중동으로요?
0: 중동 진출.
1: 아, 좋은데
0: 사하라
1: 진출했네.
0: 사막인가? 네.
1: 아, 아프리카인가요?
0: 네.
1: 아무튼
0: 그쪽으로 갔나요?
1: 사막 같은
0: 네.
1: 곳이었고, 이런 부스나 이런 게
0: 하나도
1: 하나도
0: 없어요?
1: 없었고,
0: 전화 나간 건
1: 이런 게
0: 아니죠?
1: 하나도 없었고, 진짜
0: 제.
1: 조난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희 셋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0: 그게 뭐야?
2: 거기서도 수다를 떨고 있어요.
1: 네네, 마이크도
0: 마이크도
1: 없었어요. 네,
0: 없이요?
1: 송출
0: 와.
1: 장비가 하나도 없었는데 북클럽이는
0: 북클럽은 확실했어요?
1: 네네,
0: 아,
1: 북클럽이었고.
0: 너무 재밌네요.
2: 네, 너무
0: 꿈이.
2: 재밌어요.
1: 그래서 깨고 나서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마이크 없이 방송을 했지?
0: 장비가 없는데
1: 네, 라는
0: 거기서
1: 생각을 했습니다.
2: 다음에 몽골이라도 한번 가고 싶네요. 네.
0: 몽골의
1: 가까운 사막.
0: 상황이라기보다도 아
2: 네.
0: 진짜
1: 네, 그런
0: 사막
1: 꿈을
0: 진출에 좀
1: 꿨습니다.
0: 설렜었는데. 자, 오늘의 책 우리 책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책 제목과 작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2: 네, 오늘 김혜진 작가의 소설이고요. 달걀의 온기라는 소설집 안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제목은 관종들입니다.
0: 네, 창비에서 나온 소설집이고요. 오늘 그 말머리를 뭘로 할까요? 그러면
2: 관종?
0: 관종까지만?
2: 네.
0: 네, 관종. 이렇게 오늘 말머리 관종입니다. 오늘 다루는 단편 소설의 제목이 관종들이고요. 관종 넣어서 주소 포함해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신청해 주시죠. 추첨해서 우리 책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달걀의 온기에 들어가 있는 이 관종들 김혜진 작가의 소설 그럼 펼쳐보겠습니다.
2: 네. 주인공은 정혜와 영기이고요. 두 사람은 부부예요. 네. 나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혜와 영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는 한 대목이 소설 도입부부터 이어집니다. 추운 날에, 뭐, 한겨울은 아닌데도 제법 춥다 싶은 그런 날에 아파트 단지를 정혜가 빠르게 걷고 있거든요. 빠르게 걷다가, 여름 내내 노인분들이 이제 앉아 계시던 팔각 정자가 단지 내에 있었는데 어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혼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두고 간 인형처럼 얌전히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팔각 정자가 약간 깨끗하지 않고 한겨울에 약간 스산한 날씨이다 보니까 아이 주변에 뭐 찌그러진 음료캔, 지저분한 돗자리, 마른 낙엽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아이가 앉아 있었던 건데 날씨가 저렇게 추운데 왜 이렇게 얇은 옷을 입었지? 싶은 왜 지나가다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냥 쓱 스쳐 지나가는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옷을 입었는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려면 좀 날씨에 맞지 않을 때. 뭐
0: 맞아요.
2: 예를 들어 한여름인데 패딩 입고 지나간다거나 한겨울에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약간 편의점 앞에 막 후다닥 다녀오는 사람들한테는 흔한 옷차림일 수 있지만 지금 대여섯 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남자아이잖아요. 그것도 이 날씨에 저렇게 얇게 입고 혼자 앉아 있다? 정혜로서는 시선을 거두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0: 그럴 것 같아요.
2: 아무리 뭐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어른인데 어린 아이가 그렇게 혼자 정자에 앉아 있을 때 그냥 지나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네. 오, 엄마 금방 오겠지. 뭐 잠깐 누구 기다리.

0: 오랜 시간 머물렀던 걸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누나 기다려요. 그러는 거예요. 누나 어디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집에요.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도 집에 있지. 왜 나와서 집에 있는 누나를 기다려? 라고 했는데 아이가 더 이상은 빠르게 대꾸하지 않고 미묘하게 표정이 좀 일그러지는 것 같으면서 입을 싹 다물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하면서 좀 완강하게 그입 다문 아이를 잠깐만 일어나자. 여기 너무 춥다라고 하면서 관리사무소에 데려다 준 거예요. 아파트 단지 내부였고 누나가 집에 있는데 그런 누나가 바깥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관리사무소에 데려다 준 거죠. 근데 정혜는 지금 남편이 약간 몸이 안 좋아서 전복죽을 사러 나왔던 길이었어요.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죽 데워주면서. 아니, 애가 혼자 정각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 심상하게 나눌 수 있잖아요. 남편인 영기는 이제 아프기도 하고 몸이 안 좋기도 하고 며칠 전에 또 대장의 일부를 절제했대요. 그래서 맥없이 이제 죽을 먹는 모습이 이제 안쓰럽기도 하고 평생 설비업자로 일했는데 적정한 대우는 좀 받지 못한 편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아니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상적인 대화를. 지금 많이 안 좋아? 뭐, 죽 괜찮아? 이런 말 대신에, 아니, 오는 길에 애가 혼자 앉아 있더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남편인 연기도 정혜와 약간 비슷해요, 결이. 아, 애가 이 날씨에 정재 혼자 있었다고? 하고 반응을 보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관리사무소에 좀 맡겨두고, 일단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들어왔어. 라고 하니까, 용기가 재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관리사무소에 연락 좀 해봐. 애를 누가 와서 데려갔는지, 아니면 아직도 관리사무소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그건 그래. 그치?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도, 바로 연락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태도가 약간 냉랭했거든요. 아니 누구신데요? 뭐 그래서 아는 아이예요? 모르신다고요? 근데 그냥 팔각정자에 앉아 있는데 데려오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 정혜가 느끼기에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이가 혼자 있어서 혼자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른의 책임감과 의무감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한 공간으로 데려왔을 뿐인데, 뭐 이런 일을 시끄럽게, 귀찮게, 뭐 버리냐는 그런 제스처로 정혜를 대하니까, 정혜로서도 약간 마음이 불편한 거죠. 뭔가 옳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땅히 해야 하는 일 같아서 했는데, 뭘 이렇게까지 하세요? 라는 그런 암묵적인 표정이나 제스처가 있으면 사람이 불편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관리사무소 전화를 해볼까, 어쩔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더니 아이가 집에 갔다는 거예요. 네,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은 거죠. 근데 이제 연기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정희한테. 들어갔대? 확실히? 확실히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혜도 약간 꺼림칙한 거예요. 들어갔대. 집에 갔대.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없이 그냥 고개를 끄덕이다가, 그래? 뭔가 좀 떨떠름한 거죠. 정혜와 연기 부부로서는, 아, 이게 관리소 직원의 통화만으로 잘 들어갔다고 하니까 들어갔다고 믿어야겠지? 라고 하면서 좀, 떨떠름한 거예요. 근데 이두 사람은 원래 이런 비슷한 성향이었다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살면서 자기 일 신경 쓰고, 자기 삶에만 관심 갖고 살기 버거운 세상이긴 하죠.
1: 그쵸.
0: 그래도 남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또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누군가 방치되어 있는 동물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0: 우연히 뭐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 오물들 이런 것들을 그냥 무방비하게 그냥 지나쳐 다닐 수도 있지만 이 정혜와 연기 부부는 유난히 혹은 유별나게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걸 가만히 못 두고 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도시에서 살아가다 보면 특히 더 정말 다양한 온도와 그 반응 속도를 가진 사람들이 다
0: 맞아요.
1: 엉켜 있는 것
0: 네.
1: 같아요. 지금
0: 맞아요.
1: 이 부분은 그래도 좀 비교적 뜨거운 온도로 반응하고 그리고 좀 빠르게 또 재차 확인하는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는
0: 맞아요.
1: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들을 두고서 아까 그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아, 뭐 굳이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 막 이렇게
0: 왜 이렇게 이를
1: 오지랖이다.
0: 키우세요? 뭐
1: 예.
0: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1: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 눈에는 아예 이런 사건들이 안 보여요.
0: 그렇죠.
1: 그냥
0: 그쵸,
1: 지나가는
0: 그쵸.
1: 거예요.
0: 뭐, 시간 많으세요? 아,
1: 어?
0: 체력 좋으시다. 이런 비아냥과 조롱을 듣기 일쑤죠, 사실은. 네,
1: 네.
0: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삭막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주택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1: 그쵸.
0: 대단지건 소규모 단지건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등을 맞대고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1: 네.
0: 것이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관여하고 어디까지 끼어들고 어디까지 신경 써야 하는지 어려울 때가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지금 5690 쓰시는 카페이님도 선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게 종종 오지랖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때론 서운하기도 하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오해를 사거나, 오히려 내가 원망을 듣게 되거나, 공교롭게 무슨 책임을 떠안게 되거나, 뭐 이런 상황에 놓이 한 번,
0: 맞아요.
1: 우리가 겪게 되면,
0: 맞아요.
1: 그럼 또이 사회의 일을 대하는 방침 자체가
0: 그렇죠.
1: 수정되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관종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데,
1: 네.
0: 우리가 관종이라고 하면 관심종자의 줄임말이고,
1: 네.
0: 관심을 받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행위 자체가 오지랖이거나 관종으로 취급되어 버리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작가가 눈을 대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1: 정경희님이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2: 네.
1: 네.
2: 저희 북클럽 책이 김혜진 작가님의 달걀의 옹기였어요.
1: 아까 북클럽 하신다
2: 네.
1: 그랬는데, 그쵸?
2: 갑자기 긴장되네요. 네. 지금 모두 들뜬 마음으로 방송 기대하며 귀 쫑긋하고 있어요. 저도
0: 모두요?
1: 지금
2: 네.
1: 함께
2: 같이 듣고 있답니다.
1: 오,
2: 네.
1: 포도도 함께 계속 나누면서.
0: 아, 정말요? 네.
2: 네. 저도 그런 아이를 두번 이상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책 읽으면서 저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라고 하셨네요. 네.
1: 맞아요. 지금 여기까지 얘기 들어도 이 안에서 내 모습이 어디쯤에 놓여 있는지를 아마 사람마다 좀 생각을 해보게 될 거예요. 동민 작가님은 어떠세요?
2: 저는 차가운 편인데, 저는 차가운 편이죠. 근데 진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놀이터에 자주 가게 되니까, 놀이터
1: 네.
2: 가보면 아이들이 놓고 다니는 물건이 정말 많거든요. 걔네는 막그옷 벗어놓고 놀다가 그냥 옷 그대로 두고 가고, 막
1: 그렇죠.
2: 그렇잖아요. 근데
1: 그렇죠.
2: 그게 뭐 그네 위에 있다, 아니면 그네 옆에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걸 예전 같았으면 그걸 주워서 뭐 비글을 안 맞는 그런 곳이라거나 앉을 수 있는 곳이라거나 이렇게 옮겨두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옮겨두기만 해도 뭐라고 할 때가
1: 그렇죠.
2: 있더라고요. 네.
1: 뭔가 타인의 물건을 또 만진,
2: 그쵸.
1: 그쵸.
2: 그쵸.
1: 내가
2: 나는 여기
1: 건드린 게 되니까.
2: 떨어뜨렸고 여기 놓은 걸난 알고 있는데 그걸 왜 너가 옮겨서 내가
1: 아이고.
2: 찾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그게 한 번만 있더라도 그런 선이 로 시작된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게다가 이런 관종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긴 이후에는
1: 네.
2: 더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마음을
2: 이게,
1: 다친 거예요,
2: 그쵸.
1: 그쵸?
2: 관종이라는 단어가 없었을 때는 이런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선의로 다 선의의 카테고리 안에 들었다면 이제 관종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그게 관종의 카테고리, 그러니까 안 좋은 카테고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1: 네.
2: 그럴 바에는 내가 하고 욕먹기보다는 안 하게 되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뭔지 이해가 됩니다. 오늘 김혜진 작가의 단편 소설 관종들로 얘기하고 있고요. 크리스 데임스의 Don't Forget About Me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독감이 유행할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마다 바이러스가 변함으로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둘째, 주변에 독감 환자가 있다면 식사를 따로 하고 물컵도 구분해서 쓰세요. 손이 자주 닿는 곳도 깨끗이 청소합니다. 셋째, 실내 환기를 자주 하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일도 피해야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소설 북클럽 최동민 작가, 염승숙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책은 김혜진 작가의 단편 소설 관종들이 수록된 달걀의 온기 소설집입니다. 이 소설집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오늘 다루는 이 소설 제목 관종들을 포함하셔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소 이름 포함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우리 추첨해서 방송 말미에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이야기 계속 따라갈게요. 관종들.
1: 네. 네. 정혜 영기 부부가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고요. 좀 바깥에서 이 두 부부를 보고 있으면 아, 남의 일에 진짜 참견 잘한다. 간섭 잘한다. 이렇게 좀 평가받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로서는 주변의 일을 뭔가 사건 사고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0: 네.
1: 그런 책임감에서 비롯된 일인데 자꾸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거죠. 일단 그렇게 된 배경이 좀 있는데 딸 호경이 있어요. 이 정혜 영기 부부에게 딸 한 명이 있는데 호경이 어린 시절에 좀 버스 정류장에서 기웃기웃대던 일이 있었나 봐요. 네. 어렸을 때. 그런데 그게 이제 아이의 단순 호기심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었는데 버스에 갑자기 치이게 되고 그래서 좀 다리에 장애를 입었어요.
0: 네.
1: 그런 일이 없었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불미스러운 사고가 딸에게 벌어진 거고 좀 딸이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게 되지 않았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사실 원망스러운 마음도 큰 거예요. 이 두 부부에서는. 두 부부에게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버스 정장을 배회하고 있거나 좀 네. 돌아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버스 차체에 뭐 새겨진 뭔가를 들여다보느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면 좀 누군가라도 다가와서 얘 뭐하니? 위험해. 좀 뒤로 나와. 너 부모님 어디 계시니? 이런 관심 정도 기울여줬다면 딸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0: 네.
1: 이런 아쉬움이 드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내 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조심하라고 말해줬다면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내 딸이 그 사고로 인해서 절망해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음주운전까지 벌이는 그런 못난 짓을 하지 않았을까? 계속 그런 좀 후회가 계속 들었던 거죠.
0: 네.
1: 그래서 그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이제 와서 내가 다른 아이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거나 홀로 돌아다니고 있다면 관심을 기울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계속해서 좀 타인의 삶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단지 뭐 예를 들면 이 복도에 아파트 복도에 너무 적치물이 많이 쌓여 있다거나 하면 소방법에 위반되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고를 하게 되고 좀 그 집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
0: 네.
1: 물건들을 치워야 된다. 이렇게 언질을 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 두 부부를 향해서 돌아오는 반응은 너무나 좀 날카로운 것들이었죠. 네가 뭔데? 라는 수준의 비난과 비아냥은 일수고 중재를 하러 달려오는 경비원이나
0: 네.
1: 경찰들이 있다면 그들이 오히려 정혜 영기 부부에게 아, 이 정도 하시죠? 라고 말을 한다든가 아, 그만 좀 하시죠? 라고 오히려 중재받는 상황에 놓인다거나 좀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0: 그냥 법대로 얘기를 한 건데 뭔가 이 시비 건다고 생각하는 네. 이웃들도 있는 거였던 거죠.
1: 맞아요. 그 정도 하셨으면 됐어요.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이런 뭐 경비원이나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누가 잘못한 거지?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네.
1: 정혜와 영기 부부로서는 왜 이렇게까지 당연히 책임을 갖고 중재해야 하는 사람들이 문제적인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고자를 성가셔하는 듯한 일을 만든

0: 만들고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힐란의 어조로 자꾸만 정의의 연기 부부를 집안으로 들여보내려는 그런 행동들이 좀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죠. 정혜와 연기 부부로서는 우리가 유별난 건가?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문제는 우리한테 있나? 이 모든 상황을 문제 삼고 불편하게 여기고 불쾌하게 만들면서 일을 만드는 우리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물론 좋아서 하는 일도 아니에요. 이렇게 얼굴 붉히고 고성이 오가는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1: 그렇죠. 근데
0: 없어요. 네.
1: 계속 몇 차례 이제 보고 하다가 이게 위험해 보이니까, 그렇죠? 이들 부부로서는 또 얘기를
0: 맞아요.
1: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무언가 돌봄 자체를 간섭받는다고 느낀다거나 아니면 이웃의 관심을 감시한다고 느낀다거나 그런 약간 적대와 혐오가 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는 정혜와 이 연기 부부의 이런 일상적인 행동들이 곱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려 3년 전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너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바로잡으려고 했을 뿐인데, 위험한 것을 치우라고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합의금도 그렇고, 그때 마침 또 딸아이 호경이 음주운전까지 해버려서, 너무 감당 못할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예 짐 싸서 이사를 해온 상황이거든요. 지금의 아파트로. 네. 이런 많은 상황들이 나오니까, 좀 답답하죠.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계속 비용이 들고 정혜와 연기 부부로서는
1: 그렇죠.
0: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가게가 좀 무리가 갔을 때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 앞으로 우리 둘만 생각하면서 살자. 이렇게 약속까지 한 거예요, 이두 부부가. 절대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자.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돈이 많아? 명예가 있어? 우리만 건사하고 딸만 제일 보살피자고 하면서 너무 이 3년 전에 이 아파트 단지로 이사 왔을 때 너무 마음이 많이 상했던 거예요. 솔직히 이 정혜와 연기 부부도 상처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우리만 생각하자. 이 후회인지 결심인지 정말 반성인지 알 길이 없는 약속을 나누고 자기네들 삶만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몰라도 좋았을 일들, 모른 척 넘겼다면 좋았을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을 간섭하고 참견하면서 잃은 것들이 너무 냉정하고 뼈 아프게 말하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앞으로 우리만 생각하면서 살자. 이 약속을 지키진 못했대요. 3년간 지금 이사 온이 아파트에 살면서도 우리 살만 신경 쓰고 살기에는 모른 척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도처에.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시비비 따지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상황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오기 전과 마찬가지로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약간 요주의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정혜가 16살짜리 남자아이를 관리사무소로 데려갔을 때 그들이 왜 그렇게 냉랭하게 굴었는지는 이해가 가는 거죠.
1: 그렇죠. 요주의 인물이니까.
0: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테니까.
2: 그러니까 이 부부가 지금 저는 보면서 뭔가 관심의 방향이 좀 잘못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도 주변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자기 딸이 지금 그 사고를 당한 이후에 계속 어긋나고 음주운전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딸한테는 아무리 관심을 줘도 딸을 바꾸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 전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 우리가 그 딸에게 관심을 아무리 줘봤자 딸은 변화시킬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관심의 방향이 오히려 주변 사람한테 간건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부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본다면 너는 딸이나 좀 신경을 쓰지. 딸에 대한 그런 그 변화는 시키지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신경을 써? 우리한테 이렇게 뭐라고 해?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 그래서 이 관심을 아무리 끊고 싶어도 지금 딸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상
1: 네.
0: 그 관심을 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신들이 아무리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1: 맞아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이 호경의 일상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잖아요. 과거의 사고로 인해서. 근데 한순간에 딸의 삶을 망쳐버린 게 우리가 아닐까라는 부모로서의 죄책감이 많이 발휘되고 있는 것 같아요.
2: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그 순간, 그걸 계속 떠올릴 수밖에
1: 그렇죠.
2: 없는 거죠, 지금.
1: 네.
2: 자, 1345 쓰신 카페인 정자에 혼자 앉아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1인이라고 하십니다. 호의가 관종이라는 말로 의미가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본방 사수하고 싶으나 일터에 가느라 못 들었는데 쉬는 날이어서 또 북카페 들으면서 여유 누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8019 쓰시는 카페이님은 술 취해 쓰러진 사람을 그냥 못 보고 지나가는데 요즘은 그것도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0: 그렇죠.
2: 그런 일이 많진 않지만, 따뜻한 세상이길 바라는 건 모두 같은 마음일 텐데, 좀 안타까워요라고
1: 맞아요.
2: 하셨습니다.
1: 너무 조심스러운 사회가 됐어요.
2: 맞아요.
0: 그렇죠. 뭔가 누군가를 건드린다거나 뭔가 터치를 한다거나
1: 그쵸.
0: 이렇게 되면 뭔가 모든 책임이 나에게 돌아와 버리니까 그렇게 하기 너무 어려운 세상이 돼서 이제 모든 걸 보면 이제 경찰한테 신고하는 게 가장 먼저고 최선이라면 그 옆에서 그냥 지켜봐 주는 것 정도? 그 정도가 지금은 최선인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2: 그러니까요. 이 루시드 폴의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이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김혜진 작가의 달걀의 온기 소설집에 수록된 관종들이라는 소설입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마음 착잡하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금. 그쵸. 홍보연님도 사연을 지금 길게 주셨는데요. 힘겨워 보이는 세상의 남녀노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이시래요. 그런 저를 참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쯤은 있어야 살맛나는 세상 아닐까요? 주변인들이 뭐라 하든 말든 전쭉 이리 살아보려고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니까요.
1: 아유,
0: 하셨습니다.
1: 그쵸. 그런 분들이 뭐
0: 그쵸.
1: 훨씬 많아지셔야죠. 져야죠.
0: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사각지대라는 게 있을
2: 그렇죠.
0: 것이고.
2: 그리고 사람이 뭔가 주체적으로 산다라고 할때꼭 필요한 게 신념이니까요. 누가 뭐래도 난 이렇게 살겠어. 이게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0: 예, 최승명님 사연도 볼까요?
1: 네. 좋은 의도에서 한 행동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더라고요. 의도가 왜곡되지 않게 행동하는 과정에도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과정이 좀 어렵죠. 네.
0: 그쵸.
1: 시간도 걸리고.
0: 맞아요. 근데 의도가 왜곡되지 않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 또한 우리의 통제력을 벗어난 예측을 벗어난 경우도 있잖아요.
2: 맞아요.
0: 진짜.
1: 그쵸. 진짜 말도 안 되는 요즘
0: 그렇게.
1: 사건들 보면, 아니,
0: 맞아요.
1: 이게 이렇게 튄다고? 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2: 그쵸. 뭔가
0: 겁나죠.
2: 남에게 관심을 가졌을 뿐인데 내가 손해보게 되는 경험. 이거
0: 네.
2: 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당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0: 그쵸.
2: 그리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나한테 피해가 될까 봐, 내가 손해볼까 봐. 그런데도 관심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소설의 정혜와 용기 부부인 거고,
0: 네.
2: 흥미로운 건이 소설에서 이두 부부가 뭐 완전히 영웅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이상적인 인물로, 윤리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0: 네.
2: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 정혜와 용기 부부는 그들이 할수 있는 최소한의 일, 정말 이 책임을 다하는 것, 어른으로서 아이가 있다면, 아이가 혼자 있다면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 그런 정도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복도에 불법 적치물이 계속 놓아져 있다면
0: 네.
2: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경고하고
0: 그쵸.
2: 치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이 정도의 일만으로 관종이라고 비난받고 오지랖이라고 힐난을 듣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0: 맞아요.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2: 맞아요.
1: 그쵸.
0: 사실 규칙이기도 하고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오지랖 부린다라거나 관종들로 표현이 되면서도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0: 맞는가? 그런 질문을 작가가 이런 소설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1: 그리고 또 이게 소설집의 맨 앞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그 소설집의 맨 앞에 수록된 그 작품의 또 의미라는 게 있잖아요. 뭐
0: 맞아요.
1: 편집자나 작가마다 또 느낌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0: 네,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딱 이제 보여주고 싶은 세상을 가장 앞에 배치했다고 느껴지기도
0: 맞아요.
1: 해서요.
0: 이 소설집 표제작이 이제 달걀의 온기인데 이 소설집이 또맨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일곱 번째 작품이거든요. 이 달걀의 온기라고 하는 제목의 단편 소설도 주인공 이름이 선희예요. 우리가 선의, 지금 최소한의 선의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발음이 좀 비슷하잖아요. 주인공 이름은 선희인데 선희가 우연히 이제 고향 시골 마을로 내려오면서 여기서도 이제 아주 어린 여자아이 민지를 또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민지는 한눈에 봐도 이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손에 키워지고 있는 그런 맡겨진 여자아이인데 이 소설에서도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만 알게 되는 사실 정보들이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첫 작품 관종들부터 마지막 작품 달걀의 온기 예, 이르기까지 어떤 타인을 향한 관심을 내보이는 행위가 어떤 거대한 연대나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결국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이 표제작에 써 있는 온기라는 단어만큼이나 이 서로의 삶에 온기를 나누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아주 가벼운 관종 정도는 되어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 그렇죠. 클레어 키건의 소설들을
0: 맡겨진 소녀.
1: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이 그 잊고 있었던 어떤 무언가를 환기하는 기분 많이 느꼈었는데 그거랑도 또 이렇게 이어져 있는 소설처럼 느껴집니다.
2: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좀 많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아카데미에서 어떤 수상을 했던 작가분이 있는데, 시나리오 작가분이 이런 수상 소감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빌런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빌런들을 너무 멋있게 영웅처럼 이렇게 그리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좀더 세상이 좀더 어두워진 것 같다, 자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SNS나 이런 걸 봐도 뭔가 이런 선의로 인한 어떤 좋은 기사, 뭐 좋은 이야기, 이런 것들은 잘 공유가 안 되잖아요. 공유가 되고 댓글이 달리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런 어떤 진짜 관심을 너무 준 나머지 잘못된 그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나오다 보니까 괜히 더 움츠러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주다 보면 이런 불평등한 일,
1: 그렇죠.
2: 뭔가 피해 이런 게 나한테 올수 있어. 그럼 하지 말자. 라고 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이런 뭔가 선의에 의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걸 보면 좀더 응원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직접 하지 못한다면 응원단이라도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라도 한번더 눌러보고 그런 것에 그런 과정들이 좀더 필요한 것 같아요.
1: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설입니다.
0: 네, 맞습니다. 이 아이들이 계속 정혜의 눈에 띕니다. 정혜는 이 아파트 단지 바깥의 작은 상가에서 공예품을 만드는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안 돼, 우리만 생각하자. 신경 쓰지 마라고 하면서 이 아파트 정문으로 나가야 될 거를 후문으로 돌아 나가면서 팔각정자를 안 지나가 보려고도 노력을 해요. 만약에 팔각정자 앞으로 지나갔는데 그 애가 또 있다? 아, 그러면 또 안녕. 여기서 뭐 하니? 뭐 이런 얘기 말안 걸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예 보지 말고 듣지 말자라는 심정으로 막 후문 정문 막다 피해 다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또 이제는 남자아이가 혼자가 아니라 그 누나를 기다린다고 했었잖아요. 초반에는 어떤 여자아이랑 또 같이 있는 거예요. 둘만. 이번에도 뭐 아빠도 안 보이고 엄마도 안 보이고 부모 없이 어린애 둘만 이렇게 또 날도 추운데 한겨울이라고 했잖아요. 날도 추운데 또 둘이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지나치자 지나치자 하면서도 또 발걸음이 그로 향한 거예요. 그래서 또 아무렇지 않게 물어봐요. 안녕, 여기서 뭐 하니? 해서 이렇게 인사하는 보처럼 또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이제 다분히 기계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아이가 딱 앙칼지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거 왜 물어보시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남자아이처럼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어요, 여자아이가. 그래서, 아니, 날이 추워서 좀 감기 걸리겠다. 왜 이렇게 얇게 입었어, 옷들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여자아이가, 안 추운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눈에 봐도 둘이 입고 있는 옷들이 소매가 짧아가지고, 팔목을 가리지도 못하고, 또 구멍 숭숭 뚫린 슬리퍼 신고 있는 거예요, 이 한겨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아본, 길러본 엄마들이라면, 한눈에도 머리 며칠 안 감은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손톱 너무 긴데, 뭐 이런 거에 너무 자연스럽게 시선이 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주눅 들어 있는 것 같고, 요리조리 아무리 좀덜 신경 쓰려고 해도 눈에 들어오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 때문에, 우린 안 추운데요? 라고 여자애가 아무리 새침하게 대꾸를 해도, 아, 이게 그냥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안 춥니? 그래, 알았다 하면서 지나가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 그냥 지나갈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뭐 서민아, 서민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예쁘다, 이름 예쁘다, 누가 지어줬어?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해가면서도 마음속으로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일을 해야 하고 이 아이들 옆에 있어야 된다. 난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계속 마음을 다잡으면서 점심 먹었어? 좀 추운데 우리 관리사무소 가서 기다릴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금방 아빠가 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자의 말로는. 그래서 아빠가 온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기다릴 거라고 고집부리면서 계속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빠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준 거예요.
1: 또 옆에서 같이 기다려 준 거예요?
0: 네. 아빠가 어디서 오시는데? 라고 했더니 또 집에서 온대요, 아빠가. 그럼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집에 안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다려 줬는데 정말 한참 있다가 어디선가 저 멀리서 정말 슬리퍼 쓱쓱 끌고 어떤 남자가 아이들한테 다가온 거예요, 추리닝 차림으로.
1: 지금 누군가 다가오는 시점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우리 음악을 한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131 쓰시는 카페이님이 소설 내용 듣고 있자니,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노래가 생각난다고 하셨거든요. 가사에 한 사람당 하나의 사랑이 있었대라는 표현이 요게 참 좋았는데, 모두에게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는 자신만을 향하는 시대가 된건 아닌가 씁쓸하다고 하시면서 언급해 주신 이 노래,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소설은 김혜진 작가의 관종들입니다. 네, 저기서 누군가가 오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멀찌감치 나타나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0: 뭐라고?
1: 오라고.
0: 아이들에게.
1: 근데 그 아이들이 아빠 하고 이제 반갑게 뛰어갔다면 좀 안심했을 것 같다는 거죠, 정혜진이.
0: 네.
1: 아빠라고 소리치면서 뛰어나가면 그래도 사이가 좋네라고 할것 같은데 아이들이 추춤추춤 하더니 그냥 주저하면서 아빠한테 슬슬슬슬 가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또 마음이 안 좋아지면서
0: 네.
1: 정혜로서는 안녕하세요 하면서 또 인사까지 한 거죠. 인사까지 했는데 그 아이들 아빠라는 사람은 옷차림도 이제 추리닝 차림이고 뒷머리가 납작하게 눌려서 까치집이 되어 있는 걸 보니까
0: 네.
1: 자다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애들은 밖에서 기다리라고 해놓고 자다 나왔다고? 이런 생각을 속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정혜는.
0: 네.
1: 근데 이제 말로는 또 다르게 얘기했죠. 애들이 아빠를 얌전히 기다리는 게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애들 귀한 시대인데 둘씩이나 애국자세요. 뭐 이런 얘기들 뭐
0: 네.
1: 하면서 키울 때야 고생스럽죠? 그래도 다 키워놓으면 든든해요. 뭐 이런 얘기들 오지랖 부리면서 또 말을 걸면서 시간을 끈 거예요. 어떻게 보면
0: 네.
1: 정혜로서는. 근데 남자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까딱하고 그냥 애들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아유, 내 정신 좀 봐. 하면서,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애들 너무 귀여워가지고, 줘도 돼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막, 키링 같은 거 꺼내가지고,
0: 네.
1: 막, 준 거예요. 달아주고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애들 눈치도 살피고, 표정도 살피고, 계속 이제, 옷차림도 또한번더 살피고 했던
0: 얼마나
1: 거죠.
0: 미덥지가 않으면 지금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써요.
1: 그냥
0: 맞아요.
1: 상황이
0: 잠깐
1: 진짜
0: 얼핏
1: 그러긴
0: 봐도.
1: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뭐, 키링, 팔찌, 이런 것들을 막 채워두다가, 또 집에 들어가서 연기한테 얘기한 거죠. 오늘 정자에서 그때 그 남자애 봤는데, 누나까지 같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하니까 또 연기도 발끈하는 거예요.
0: 네.
1: 아, 날도 추워 죽겠는데 왜 자꾸 애들을 정자에 둔대? 한번 물어보지 그랬어. 어휴, 정신 나간 놈. 뭐 하면서 연기도 또 붕괴하고.
0: 네.
1: 근데 무슨 사정이 있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 여기다가, 세 번째로 또이 아이들을 만난 거죠. 정자에서 또
0: 또
1: 만났는데,
0: 정자에서.
1: 네, 아이들이 정자에서 있는데, 안녕, 또 만났네?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연기랑 먹을 떡을 사갖고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정혜로서는. 근데 정혜가 안녕 하고 인사하니까, 아이들이 정자에서 빨딱 일어났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그런가? 라고 하면서 이제 장본, 장바구니 옆에 놓고 정자 한쪽에 이제 걸터 앉았는데, 혹시 몰라서 바람떡 한 팩을 꺼내 들었다는 거예요.
0: 네.
1: 하나 먹어볼래? 라고 권하니까,

0: 그 여자아이가 예전에는 안 추운데요? 막안 칼지게 했던 여자아이가 먹어도 돼요? 이랬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래 근데 마실 게 없으니까 꼭꼭 씹어 먹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떡을 팩째 뜯어줬는데 애들이 무섭게 먹어치우더라는 거예요.
1: 그걸 보면 또 여러 생각이
0: 그러니까요.
1: 들잖아요.
0: 그쵸. 그래서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니까 엄마랑 동생을 기다린대요. 아빠는 또 멀리 일하러 갔고 아빠 오려면 멀었는데 엄마랑 동생이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
1: 네.
0: 있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떡을 먹으면 이제 손과 팔이 움직이잖아요. 먹는데 이게 슬쩍슬쩍 보면 그 남자아이가 두 손을 번쩍 치켜들 때 어딘가 긁히거나 된것 같은 색깔도 되게 붉으스름한 상처가
1: 네.
0: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팔에. 그래서 너 팔목 왜 그래? 다쳤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 몰라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래서 아, 이안 되겠다라고
1: 네.
0: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죠.
1: 네.
0: 아,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한 10분쯤 있다가 경찰이 왔고 경찰이 오자마자 유아차를 끌고 어떤 한 여자가 이 아이들 틈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아이들 엄마였어요.
1: 네.
0: 그런데 경찰이 오고 아이들 엄마까지 왔는데 경찰의 대처가 약간은 좀 무심해 보이기도 하고 무상해 보이기도 하는 보호자세요? 확인하고 네, 제가 엄마예요라고 하니까 별일 없다는 듯이 이 엄마의 손에 아이들을 붙들려서 또 보냈다는 거죠.
1: 네.
0: 뭐 애들은 길에 있으면 안 되나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라고 하면서 정혜한테 오히려 따지고 화를 내면서 가버렸다는 거죠. 이제 정혜로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경찰한테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네.
0: 이렇게 보내면 안 돼요. 애 팔목에 상처도 있었고, 어떻게 아무 조사도 안 해요? 라고 하니까, 아, 애들 엄마라는데 뭐 어째요? 별일 없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정혜가 연기와 함께 지구대를 찾아가서 그 애들 어떻게 됐냐고 한번더 확인하니까, 아, 어제 신고하셨었다고요? 라고 하면서, 혹시 애들이 또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때 다시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1: 네.
0: 그래서 그런 대답만을 듣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앞 현관문에 쪽지가 붙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쪽지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해요. 관심도 지나치면 병입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런 쪽지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1: 네.
0: 노란 포스트잇에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군데군데 글씨를 쓰다가 잉크가 번져 있어가지고 누가 붙인 거지? 누구 같아? 정혜와 연기 부부가 계속 살핀 거죠, 주변을. 근데 사생활과 타인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타인의 삶에 침해하거나 간섭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지 않고 타인과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복잡하게 느껴진 거죠. 이
1: 네.
0: 정혜와 연기 부부가 쪽지를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사방이 온통 적이다. 상식도 예의도 없는 무뢰배들이 사방에 도처에 널려 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 생각을 계속한 거죠. 그리고 편의점에서 주변 마트에서 계속 그 아이들과 그 엄마를 마주치는 거죠. 그 엄마가 정혜를 엄청 적이감에 휩싸여서 쳐다보는 거예요.
1: 뭐 나에게 모욕을 줬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0: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만의 가치관으로 남을 남 사는 방식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정혜 언니 정미가 놀러 와서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심기 건드리지 마. 다른 사람들이 다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 안 그래. 그들도 그들 나름의 삶의 법칙이 있어. 원래 남 손가락질 하는 건 쉬운 법이야. 너네들 삶 지켜. 이런 이제 조언도 하고 있는 거죠. 사는 게 여유롭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까지 남들 사는 거에 줄기차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 이런 비난까지는 아닌데 언니니까.
1: 언니니까
0: 언니니까
1: 안타까워서,
0: 안타까워서
1: 그쵸, 얘기하는 걸 텐데,
0: 네,
1: 그것 때문에 또
0: 맞아요.
1: 이사도 갔다고 하는
0: 그렇죠.
1: 부부니까요.
0: 맞아요. 그리고 12월 마지막 날에 딸 호경이 오기로 했는데 안 와요.
1: 네.

0: 이두 부부가 새해를 맞이하거든요. 새해를 맞이하고 그 다음날 현관에 이게 립스틱이야 색연필이야 잘 모르겠는데 시뻘건 글씨로 관종들 현관 앞에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결말이 사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결국 이 관종들도 그렇고 달걀의 운기 소설집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작품들이 결국에는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뜻밖의 순간에 타인의 삶과 접촉하게 되는
1: 네.
0: 광경을 다루고 있는데 그때 남의 일에 관심 갖는 것을 조롱하는 사회가 정말 옳은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인의 삶에, 타인의 고통에 개입해야 되는 순간은 없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1: 지금 정경희님이 관심이 병으로 취급받고 손해는 죄가 되는
0: 네.
1: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슬픕니다. 그렇죠.
2: 그렇죠. 이게
0: 서글퍼요.
1: 맞아요.
2: 네, 두 주인공은 되게 열심히 한 건데, 열심히 아이를 돌보려고 한 건데, 그런 게다 선의가 되게 안 좋은 쪽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꼭그 낙서한 사람들, 그게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그 아파트 내에서 힘들겠어요. 또그
1: 그쵸.
2: 밑에 예를 들면 어떤 요즘 뭐 SNS에 어떤 좋은 사연들 보면 엘리베이터에 뭐 택배 아저씨 힘내세요라고 누가 붙여놓으면 그 밑에 댓글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되게 훈훈한
1: 따뜻한,
2: 기사들도 있잖아요.
1: 네.
2: 근데 그 밑에 댓글도 하나도 안 달려 있는 그런
1: 아.
2: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날 도와줄 생각은 없구나, 모두가. 라는 그런 걸,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좌절했을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1: 네.
2: 관심을 끊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소설이 마무리가
1: 맞아요.
2: 되거든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요즘 세상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용기구나라는 생각도
1: 네.
2: 하게 돼요.
1: 그리고 저는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보통 이렇게 진행되는 소설에서 처음 그 아이들을 발견한 게 정혜였잖아요. 아내였잖아요.
0: 네.
1: 아내가 발견한 걸 얘기를 하면 보통은 이제
2: 아, 신경
1: 많은
2: 꺼. 이렇게.
1: 남편분들이 약간 왜그 신경 쓰지 마. 그
0: 그쵸.
1: 마치 그 정혜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역할을 남편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더 가정 내에서도 고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0: 맞아요.
1: 여긴 그래도
0: 팀이에요.
1: 팀팀이에요.
2: 그쵸,
0: 원팀이에요,
2: 그쵸.
1: 원팀. 맞아요.
2: 네.
1: 원팀이에요. 이게 조금 선물
2: 네. 그러네요.
1: 같았어요.
2: 또.
1: 그래도.
2: 아쉽지만 남편의 상황이 또 건강이 안 좋고,
1: 맞아요.
2: 네, 직장도
1: 그쵸.
2: 이렇게 그만두게 되고, 그런
1: 네.
2: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 네.
2: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아내에게 어떻게 해봐, 해봐, 해봐, 이렇게만 하는 상황이니까 그 모습이 오히려 그두 사람의 지금 공동체의 상황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1: 아,
2: 그래서,
1: 그러네요.
0: 맞아요.
1: 진짜.
0: 그리고 이제 현관문에 포스트잇 붙고 이렇게 막 립스틱으로 누가 막 시뻘겋게 칠해놓으면 사실 심리적으로
2: 그쵸,
0: 위축된단 말이에요.
2: 무섭죠.
0: 근데도 이두 부부는 위축되지 않아요. 적당히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오히려 각오를 다지거든요. 좀 믿음직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결말이.
1: 자, 9078 쓰신 카페님 듣다 보니까 흔한 관종 이야기가 아니군요.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분들을 그렇게 치부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사랑이 고픈 아이들에게 저도 따뜻한 시선으로 대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또 마음 먹으실 수 있는 거죠. 이 소설을
2: 네.
1: 읽고 나희 허회경이 함께한 곡 사막의 꽃들 듣고 이제 출구상점으로 건너가겠습니다.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맥동민 작가의 출구 상점으로 가볼게요.
1: 네, 오늘은 제가 VOD 시청권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0: 네.
1: 요즘 VOD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다 스트리밍으로 보셔가지고.
0: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1: 네, VOD. 네, 예전에 그런 게 있었답니다. 지금도 있긴 하지만.
2: 그렇죠.
1: 네, 영화나 드라마를 단편으로 이렇게 사서 네. 보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죠. 네, 아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네, 전 아직도 그걸 쓰고 있고요.
0: 저도 좋아합니다.
1: 네. 그런데 어떤 VOD냐, 네, 어떤 작품을 준비했는지는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2018년에 방영된 작품이고요. 제목은 마더. 네, 라는 제목입니다.
0: 네. 네.
1: 마더 하면 보통 봉준호 감독님의 네. 네, 영화를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오늘은 드라마 마더를 준비했고요.
0: 드라마 마더.
1: 네. 이보영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바로 그 작품이고 이 작품은 원래 작품은 일본 드라마가 원작이고요.
0: 네. 네,
1: 그걸 가져와서 한국에서 리메이크했던 그런 작품인데 아무래도 한국 작품이 좀 더 한국 정서가 잘 맞기 때문에 한국 작품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1: 네. 이 드라마 마더의 주인공인 그 이보영 씨가 역할을 했던 수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수진은 어떤 학교의 임시교사로 네,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수진은 캐릭터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가운 쪽,
0: 네,
1: 냉정한 쪽. 그런 쪽이고 뭐 주변에 관심을 많이 보인다거나 애정을 보인다거나 따뜻한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쪽과는 약간 거리가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진이 가르치는 어떤 학생 중에 해나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해나가 계속 뭔가 몸도 좀 이상한 것 같고
0: 네. 네,
1: 결석도 좀 잦은 것 같고 지각도 좀 자주 하는 것 같고 그런 그 행동을 계속 보이다 보니까 점점 관심을 줄 수밖에 없는 교사로서 관심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관심을 주다 보니까 그들의 엄마 부모가 해나에게 좀 뭔가 학대를 하는 것 같다라는 사실을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이 수진이라는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차가운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외면하면서 일단 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외면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수진을 폭발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이 해나의 집에서 해나의 아빠가 그 돈을 안 벌어오고 집에서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0: 네.
1: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옆에서 해나가 계속 그 아빠의 말로는 시끄럽게 구니까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두 부부가 해나를 검정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집 밖에 놔버립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수진이 그 장면을 보고 아무리 차가운 수진이라도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

0: 네? 그 학대받는 것 같으니까 경찰한테 신고를 해도 경찰들은 되게 이 소설 속에 나온 것처럼 계속 형식적인 그런 순찰만 도는 거예요. 가서 부모가 누구인지, 부모 맞는지, 그리고 아이가 학대를 받는다, 신고를 받았는데 맞나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해요. 그럼
1: 네,
0: 누가 맞다고 하겠어요? 네.
1: 그렇죠.
0: 아니, 아니다. 우리는 잘 키우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1: 그 답이 필요했던
0: 그쵸.
1: 거잖아요.
0: 그들은 이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이걸 종결시킬 수 있는 그런 답이 필요해서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장면을 그 경찰한테 신고를 해도 부부가 아이가 맨날 요즘 이런 장난을 쳐요.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다시 반복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권력을 믿지 못하고 내가 이 아이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하게 되는데 이 해나를 납치를 하게 돼요. 네. 물론 납치하기 전에 해나에게 물어봐요.
1: 네.
0: 해나에게 학대만 받고 있고 내가 엄마가 돼줄 테니까 같이 떠나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해나가 진심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해나와 함께 떠나면서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1: 네.
0: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의 극단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1: 그쵸.
0: 라는 생각을 극화했을 것 같은 그런 드라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수진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의감이 투철하거나 남의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이 납치를 하게 되면 자신의 삶이라든지 자신의 커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범죄자가 되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드라마 내에서도 계속 쫓기게 됩니다. 경찰한테 쫓기고 막 이게 공개 수배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나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나와 도망을 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관중 이상의 무엇인가가 되게 된 거죠. 수지는 그리고 이 결정을 통해서 그럼 뭔가 자신의 부모하고도 굉장히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1: 네.
0: 집안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이런 식의 드라마가 계속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을 우리 관객의 입장에서는 두 갈래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라도 이렇게 했을 것 같다라거나 나 그래도 저건 아니지 않나 그래도 공권력을 믿고 어떻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1: 네.
0: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드라마는 이 수진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수진의 캐릭터를 관종이라는 그런 단어로 가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수진이나 해나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드라마를 본 우리 관객들이 하게 되는 거죠.
1: 네.
0: 네, 그래서 이 소설과 이 드라마를 함께 보시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관종이란 그 의미, 그리고 관종의 카테고리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드라마도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마더라는 드라마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들으시면서 송경민님이 지구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가길 힘내요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두 분도 발표하겠습니다. 1470 그리고 1345 이렇게 휴대폰 뒷번호 네 자리씩 불러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2: 네.
1: 책으로 이야기 나눌까요?
2: 다음 주에는 박지영 작가의 중편 소설이고요. 제목은 복미영 팬클럽 흥망사입니다.
1: 네, 다음 주이 박지영 작가의 책으로 이야기 또 나누겠습니다. 두분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여러 고민을 하게 만드는 오늘의
0: 네.
1: 책들 그리고 출구 상점 상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잔나비 이수연이 함께한 곡 마더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카시 데스까?
1: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0: 월, 화, 수, 오전 5시.
1: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매년 이맘때 알래스카에서는 뚱보곰 콘테스트가 열립니다. 알래스카 카트마이 국립공원이 주최하는 뚱보곰 주간 Fatbear Week의 이벤트인데요. 출전한 곰 가운데 가장 뚱뚱한 선수에게

올해 뚱보곰이라는 명예상을 시상하죠. 올해 이 뚱보곰 주간의 우승자는 백팩이라는 이름의 20살 수컷곰인데요. 백팩이라는 이름은 어린 시절 어미곰의 등에 업혀 강을 건너는 모습이 마치 배낭처럼 보여서 지어진 이름이랍니다. 한 살 때 다리를 다치기도 했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500kg이 넘는 덩치로 전설이 되었죠. 알래스카 불곰에게 살을 찌우는 건 월동 준비죠. 겨울잠을 자는 내내 버틸 에너지를 충분히 비축해야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은 미국의 가수 듀얼 그의 노래 Who Will Save Your Soul?

고맙습니다. 성격이 상당히 온순한 편이라는 설명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곰이 온순한 곰도 있을 거란 생각은 하는데 이 백팩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공격성을 보인 적도 없고 그 지켜보는 사람들의 얘기에 따르면 바위에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먼 산을 이렇게 경치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인다고 하네요. 20만 표 정도, 20만 정도의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백팩은 그중 반, 한 10만 정도의 표를 얻으면서 가장 뚱뚱한 뚱보곰으로 등극했습니다. 12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행사고요. 500kg 이상이면 웬만한 경차 무게 정도 되나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경차만큼 무거운 무게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내륙에 사는 알래스카의 그 악명 높은 곰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즐리 있잖아요.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고 해서 그 내륙 곰보다는 덩치가 좀큰 편이라네요. 이 해안가에 사는 불곰, 밤새곰이라고 분류가 되는 이 친구들은 한 2,000마리 정도의 개체수라는데요. 그 덩치로 성공한 그런 친구들이랍니다. 그 투표를 할수 있는 이 웹사이트에 그 대문에는 Fat bears are successful bears. 살찐 곰이 성공한 곰이다.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동절기 준비를 위해서 마음껏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를 포식한다고 하는데 식량이 풍부하니까 예, 덩치도 커지나 봅니다. 그리고 이 챔피언들이 이 가문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백팩 같은 경우 엄마 곰인 홀리도 과거에 올해의 뚱보곰으로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고요. 이 실시간 중계를 실시간 이 곰들의 모습을 비추는 그 카메라를 통해서 그 영상으로 이제 토너먼트 식으로 투표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참 재밌는 그런 예, 알래스카 소식이었습니다. 백팩은 백팩에 마늘을 가지고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면서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에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은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틴 아메리카 아티스트의 음악 두 곡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아티스트 한 명, 그리고 스페인의 아티스트 한 명이죠. 콜롬비아의 샤키라와 말루마의 아과, 너라는 물, 이어서 스페인의 파블로 알보란의 알고데미, 내 안에 무언가 두 곡입니다.

스페인 가수 파블로 알보란의 알고 데미 내 안에 무언가. 먼저 들으신 곡은 콜롬비아의 샤키라와 말루마의 아과 너라는 물이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10월 5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이제 시작합니다. 1960년대 중반 영미 록, 로큰롤을 이탈리아 스타일로 접목한 이탈리아 청년 하위 음악, 무시카 비트 음악을 만납니다.

1960년대 중반 영국 팝 음악이 영국의 침공, British Invasion 또는 비틀즈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을 때 세계 팝 음악 역사의 지형 또한 크게 달라졌습니다. 자국 음악에 대한 자부심이 유난하고 그럴만도 한 이탈리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자국 음악 전통인 간소네에 식상한 이탈리아 젊은이들은 영국의 문화 침공에 브라보를 외쳤습니다. 이탈리아 청년 세대는 물심양면으로 영국 록 팝 음악을 반겼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막대한 경제적 호황기였는데요. 젊은이들은 전에 없는 소비 능력을 과시하면서 그들만의 음악을 갈망하고 있었죠. 엄마 아빠가 듣는 깐토네 말고 새로운 그릇으로 스스로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영국의 침공은 적시에 내려진 계시와 같았죠. 얼마 후 비틀즈 음악을 커버하거나 비슷한 음악을 선보이는 밴드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1965년 2월 로마에서 문을 연 나이트클럽 파이퍼는 이런 변화에 뜨겁게 열광한 젊은 세대의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는 파이퍼 클럽에서 선보인 음악을 무시카 비트 음악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지카 비트는 영미권 록, 록앤롤 스타일을 독자적으로 독특하게 변주했습니다. 직선적인 기타 리프, 뚜렷한 멜로디 라인은 영국 침공의 영향을 적시하고 있었지만 좀 더 부드럽고 낭만적인 보컬, 보다 극적으로 진행되는 오케스트레이션과 센터사이저의 전신격인 콤보 오르간 연주를 융합했습니다. 이탈리아 깐소네가 알게 모르게 배어든 결과였죠. 무지카 비트의 생명은 그러나 짧았습니다. 이탈리아 밖으로 기세를 떨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이탈리아 프로그레시브 록 또는 아트록의 결정적인 자양분을 제공했습니다. 뉴트럴스, 이 프리미티비 등등 이탈리아 프로그레시브 록의 기념비적인 존재들은 소싯적 비트 음악 시인에서 활동하며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970, 80년대 세계 나이트클럽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960년대 영미권 록음악과 결합한 이탈리아의 하위 문화 음악으로 이후 이탈리아 프로그레시브 록, 이탈리아의 디스코의 자양분이 된 무시카 비트를 만나봤습니다. 그 스타일의 그 무브먼트의 대표적 두곡 듣고 왔습니다. 1966년 발표된 싱글 카테리나 카젤리의 Nessuno mi può giudicare 누구도 내 인생을 재단할 권리가 없어.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 여성 아티스트가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는 좀 혁신적인, 있은 적 없는 그런 것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훗날 여성 해방운동과 연결될 만한 문제의식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고 하네요. 카테리나 카셀리 같은 경우는 가수 활동도 했지만 이후 슈가 뮤직이라는 음반 사업에 또 뛰어들죠. 그래서 음반 경영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프로듀서 활동으로 또 많은 이탈리아의 아티스트를 발굴했죠. 새 음행에서 소개하는 상당수의 아티스트의 곡이 아마 이 슈가 레이블 표시를 달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곡, 비틀즈를 닮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The Brokes라는 밴드의 음악이었는데요. 원래는 영국 출신인 멤버들로 구성된 팀이었답니다. 이탈리아에서 활동을 했죠. 역시 1966년 발표 싱글 들으셨는데요. Che colpa abbiamo noi? 왜 우리 세대만 비난받아야 하나요? 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원곡이 있네요. 미국산입니다. 미국의 포크록 가수인 밥 린드의 노래였는데요. 그 원곡은 그냥 이런 도발적인 메시지의 노래는 아니었고 그냥 개인적 이별 이야기였답니다. 이탈리아파는 기성세대가 왜 우리를 비난하는가라는 항변의 메시지가 담겼는데 이 일은 그 유명한 작사가 모걸의 작품이라네요. 기성세대는 왜 우리를 이해하지 않는가라는 항변이 담긴. 아시겠지만 19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그 유럽의 정서가 뭐이 전역에서 청년 문화, 학생 운동, 반권위주의, 세대 갈등이 더 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이탈리아의 분위기, 음악을 통해서 또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프랑스 아티스트의 음악 두 곡입니다. 베로니크 상송과 이브 듀데이의 멜랑콜리 그리고 알랭 수숑과 로랑 불지가 부르는 Derrière les mots 노랫말 뒤에 또 노랫말을 저희가 해석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 노랫말 뒤에 있는 감정 뭐 눈물, 욕말, 욕망 말로 표현 못하는 숨겨진 사랑의 소리를 과연 청자들이 듣게 될까?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 던게 기억이 나네요. 두곡 듣고 새 음행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서유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인도네시아의 싱어송라이터 나딘 아미자가 부르는 Burnt Out, 하나로 연결된 입니다. 2020년 발표곡으로 이 곡이 수록된 앨범을 자신의 생일에 발표했다죠. 본인의 성장과 가족관계를 이야기한 노래 가운데 어머니에게 바친 이 곡이 크게 성공했답니다. 하나로 연결된 이라는 뜻의 제목은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딸이 어머니에게 건네는 이야기 낭독하겠습니다.

엄마, 인생은 마구잡이로 달리는 짐승 같아. 빗소리로 울어대는 친구 하나 없는 고슴도치 같아. 그런 내게 손을 내밀어주는 건 동화 속 왕자가 아니야. 엄마야. 내가 무너질 때도 날 사랑해주는 엄마. 길을 잃고 헤맬 때마다 내 앞에 엄마가 서 있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엄마가 대신 헤쳐나가 주지. 온 세상이 엄마와 나의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겠어. 난 엄마를 닮아서 참 고집불통이지. 화내는 것도 미소 짓는 것도 엄마를 닮았어. 하나로 연결된 두 개의 심장 같아. 엄마가 있으니 나도 살아있는 거야. 온 힘을 다해서 매 순간을 살아내는 엄마를 보면서 나도 두 발로 서서 버틸 수 있어. 엄마, 그래도 난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머릿속에서 이 온갖 생각들이 부딪히며 돌고 있어. 엄마, 내가 물어볼 때마다 답이 되어줘. 엄마와 나는 하나로 연결된 두 개의 심장이잖아. 엄마가 있으니 나도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 엄마, 내 곁에서 부

인도네시아의 싱어송라이터 나딘 하미자의 2020년 발표곡이죠. 버드아웃 하나로 연결된 노랫말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유영주 청취자께서 노랫말이 예술이라고 또 이렇게 하트 날려주셨네요. 그렇죠. 예, 또 음악이랑 딱이라서 읽으면서도 깊게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로서도. 3911님께서 인도네시아 곡을 새 음행이 전한 노래에서 듣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좋네요. 엄마에 대한 딸들의 생각은 다 비슷한가 봐요. 라고 써주셨네요. 처음인 거 맞다고 최 작가가 컨펌 했습니다. 처음인데 작곡부터 예술이란 칭찬도 받고, 예, 수준이 대단하네요. 이번에는 또 다른 동남아시아의 나라죠. 태국의 넘차가 부릅니다. Keep Cold 듣고 오죠.

태국의 아티스트 넘차의 노래로 Keep Cold 전해드렸습니다. 뭐 누군가 너무 좋은데 그 넘치는 감정을 너무 들켜서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는 그런 생각이죠. Keep Cold도 되죠. 근데 여기는 Cold라고 했네요. 5620님께서 오늘 학선님 나오시는군요라고 써주셨으니까 벌써 알고 계시네요. 선곡표를 보니까 카세트 테이프 시절에 듣던 음악들, 라디오가 음악 탐구의 유일한 통로였던 음악들이 보여서 웃음이 나오네요. 좋은 의미로 써주셨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알죠. 예, 좋은 의미. 뭔지 미소가 예, 돈은 그런 선곡이에요. 학선 씨 선곡이 약간 예, 시간이 좀 남아서 요 얘기를 아까 첫 소식 전하면서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그 알래스카 카트마이 국립공원에 뚱뚱이 곰 대회 소식 전했잖아요. 그 역대 우승한 친구들의 이름도 역대급이네요. 청크 덩어리라는 친구가 또 과거에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고요. 요건 좀 귀엽습니다. 비드 노즈, 구슬코. 코가 참 구슬처럼 동글동글한 게 예뻤나 봅니다. 예, 문자 주신 것처럼 한태인의 월드 차트는 태인 씨 투어 사정으로 한 주 쉬고요. 오늘은 구원투수 늘 고마운 평론가 김학선 씨와 함께하는 뮤직파일 잠시 후 이어집니다.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 치아구 이오르키의 아메이지 이벨, 널 만나는 게 무척 좋았어. 이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아바타를 연출한 감독 제임스 카메론 그는 최첨단 기술을 과감하게 활용하면서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데 탁월한 감독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그가 영화를 배운 곳은 학교나 현장이 아니라 도서관이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과학과 SF 소설을 좋아했던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고 영화의 매력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어른이 된 후 생계를 위해 트럭 운전사로 일해야 했죠. 주위의 어느 누구도 그가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를 독학하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에서 영화와 관련된 책을 모조리 찾아 읽으면서 영화 이론과 기법을 익히는데요. 이때 구상했던 것들을 오래지 않아 현실로 만드는 데 성공하죠. 꿈꾸는 이들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는 책이라는 문. 오늘 그 문을 열어보는 건 어떠세요?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캐나다의 피아니스트 작곡가 안드레 갸그뇽의 Comme au premier jour, 첫날처럼 이었습니다. 1983년 발표곡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실시간 신청곡은 청취자 오미셸 님이 주셨는데요. 저는 그들의 블루스로 한대수 님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듣고 싶어요. 2부 신청곡으로 라고 써주셨네요. 오늘 김학선의 뮤직파일 선곡표 참고하신 듯 보이는데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이승열의 그들의 블루스 피처링 한대수 음악 바로 듣고 김학선의 뮤직파일 함께 하시죠.

0: 대중음악을 이야기하고 더 많은 청중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며 나아가는 길목에서 버팀목처럼 선 그를 만납니다. 그 길고 깊은 사랑 앞에서 절로 설렙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김학선의 뮤직파일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이제 또 뭐 매번 이렇게 네. 위기 상황마다 이렇게
1: 아유 아닙니다. 저 이렇게 오면
0: 출동해 주셔서
1: 즐겁게 옵니다.
0: 네, 익숙합니다.
1: 오늘도 음악

0: 들 수 있고 승열님과 네. 대화할 수 있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1: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저희 애청자분들은 선곡표를 미리 이제 네.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학선님 출연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셔가지고 네. 그 좋은 코멘트도 남겨주시고 하는데 선곡표를 딱 보시다가 이게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 듣던 그 시절 네. 그리고 라디오가 음악 탐구의 유일한 통로였던 그 시절의 음악들이 보인다. 네. 그래서 웃음이 난다. 좋은 음이다. 라고 네. 써주셨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뭐 네. 통하는 그게 있죠. 그
0: 그럼요.
1: 뉘앙스가.
0: 네. 그리고 정말 저도 라디오 키드였고 라디오 워낙 거의 숭배하듯이 듣던 시절이 있어서 정말 좀 뭐랄까 라디오 하면 그냥 늘 호의적으로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일종의 땜빵처럼 막 부르신다고 죄송스러워 할 게 하나도 없고 저는 늘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서 노래를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좀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거리낌 없이 네. 언제든 불러주시면 달려옵니다. 네.
1: 그 학선 씨의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음악 좋은 음악 내가 사랑하는 음악을 또 이런 음악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네. 나누는 이 마음을 그 영화 있죠. 쇼생크 리뎀션 쇼생크 네. 탈출에서 그 앤디 듀프레인이죠.
0: 네.
1: 그 사람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틀잖아요.
0: 맞아요.
1: 학성기로 그 모차르트의 피가로 결혼해 아리아를 트는데 그 마음이랑 약간 비슷한 건가? 약간 이 좋은 음악을 모르는 사람한테 네. 특히나 그 죄수들은 거의 맞습니다. 뭐 들어본 적 없었을 테니까.
0: 그리고 그 네. 음악이 나올 때 완전 공기가 바뀌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싹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1: 하늘을 우러러 보잖아요. 확성기 위치가 높으니까.
0: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뭐 천사가 내려온 듯한 그런 네, 그런 뉘앙스로.
0: 근데 네. 저도 사실 라디오에서 좋은 음악을 들을 때면 네.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정말 많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음악 소개하고 그래서 그 음악 만약에 몰랐던 음악을 들으시고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면 저는 정말 그걸로 충분히 만족스럽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전달할 수만 있다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요즘은 또 언젠가부터 큐레이팅이라는 단어 맞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거에 대한 뭐 어떤 그런 기분은 어떤 거세요?
0: 그냥 그거는 그냥 저는 새로운 시대의 라디오라고 그냥 생각을 하기로 네.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저희 네. 공테이프 갖고 가면 돈 네. 받고 레코드점에서 음악 녹음해 줬잖아요. 카세테이프에.
1: 그 사장님 취향대로.
0: 네, 맞습니다. 네. 아니면 저희가 직접 저어갈 때도 있어요.
1: 아, 저어갈 때도 있나요?
0: 네. 네. 저어와서 이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수고비를 받고 그 제 기억에 한 2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공테이프 만들면 그걸로 뭐 선물을 하기도 했었고 저는 학창 시절에 제가 공테이프 한 선곡표를 다르게 해서 한 6종류의 테이프를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막 팔기도 했었거든요.
1: 아, 그 얘기 전에 해주셨어요.
0: 네,
1: 사업했다고.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아 그래 지금 이런 큐레이션 뭐 큐레이팅 같은 것들이 그때 그냥 공테이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냥 그런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저는 아직도 그 옛날 라디오 FM 시대를 네. 생각하나 봐요. 왜냐하면 큐레이팅 자체도 원웨이 약간 네. 일방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게 쌍방이거잖아요.
0: 네. 네, 맞습니다.
1: 그런 다이나믹이 있다라는 면에서 그게 세상이 변한 점 중에 가장 도드라지는 점이 아닌가. 일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뭐 예전에는 참여 못하는 그런 것들에 막 참여하는.
0: 네.
1: 청취도 약간 그런 구조로
0: 그렇죠.
1: 변한 건가요?
0: 그리고 뭐 큐레이션 해서 새로운 음악 알게 되면 저는 그냥 새로운 음악 알게 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1: 어떤 방법이든?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더 다양한 음악이 그냥 네. 저희가 제가 늘 그냥 몰두하고 있는 게 좀 더 다양한 음악을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여서 네. 그렇게 다양한 음악이 한 사람에게라도 좀 가닿으면 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자면 네. 그 헬로루키 선정위원이시죠?
0: 네.
1: 예, 그런 위치에 있으면 약간 네. 이게 예전에는 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게이트 키핑이다.
0: 네.
1: 그런 거.
0: 그렇죠.
1: 그런 역할이 아직도 있는 건가요?
0: 아, 그냥 그것도 저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선정위원들끼리 네. 그 취향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그냥 조율을 하고 그것도 그냥 저는 마음속으로는 아, 조금이라도 좋은 뮤지션들을 소개하자라는 네. 생각이 훨씬 더 좀 큰 것 같습니다.
1: 저희 뭐 학선 씨를 비롯해서 저희 라디오 패널들은 약간 그런 마음이 네. 큰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게이트키핑보다도.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음악이 이렇게

0: 다양한 음악이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세상 요즘 너무 들을 게 없어라는 말은 한결같이 거짓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늘 언제나 들을 음악은 세상에
1: 책은 넘쳤다.
0: 존재하고 네, 그 음악을 네, 좀 전달하는 그런 역할로 저는 일단
1: 맞아. 이런
0: 이야기를
1: 분들이
0: 하려고 합니다.
1: 있어야
0: 네.
1: 좀더 보석 같은 음악들이 오래오래 전달이 되고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로 많은 명곡들을 골라오셨죠? 이 테마가 간단하네요. 요새 찾아들은 노래들.
0: 네, 요즘 뭐 어떤 계기로든 제가 이렇게 찾아서 들은, 뭐 음반을 고르다 그런 게 아니고 검색을 해서 이렇게 찾아들은 노래들입니다.
1: 꼬리를 물고 이렇게.
0: 네, 맞습니다.
1: 뭐 그런 에피소드도 나오겠죠.
0: 네,
1: 뭐 말하다
0: 맞습니다.
1: 보면. 첫 곡부터 그러면 소개해 주세요.
0: 네, 첫 곡은 알버트 해몬드의 For the Peace of All Mankind입니다.
1: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었더라고요.
0: 이거 유명한 분인데 제가 약간 이게 궁금해졌는데 저는 당연히 한국에서 이 곡이 라디오에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되게 유명한 곡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만 인기가 있었더라고요.
1: 아, 오히려.
0: 예, 네, 이 곡을 그러니까 다른 곡들은 뭐 유명한 곡이 있는데 이 For the Peace of All Mankind를 혹시 미국에 있을 때 들어보신 적
1: 저는
0: 있으세요?
1: 한국에 와서 알버트 해몬드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고, 알버트 해몬드의 존재감을 세계 음악기행 DJ를 하면서 더 확실히 알았고, 그러니까 이 곡도 들으면 멜로디는
0: 그렇죠.
1: 아는데,
0: 아는 일 알죠.
1: 미국에서 들어본 기억은 없어요.
0: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외국에서도 되게 유명했거니 했는데 외국에서 뭐 싱글 커트 된 적도 없고 이렇게 LP 보니까 B면 네 번째 곡. 그러니까 거의 그거는 뭐 미는 곡이 아닌 거잖아요.
1: 비중이 별로
0: 네,
1: 없는
0: 비중이 거의 없는
1: 곡이구나.
0: 곡이었는데 한국인의 정서에 잘 맞아서.
1: 그런 컴필레이션도 잘
0: 맞습니다.
1: 팔리잖아요.
0: 네, 그리고 이 노래는 늘 예전에 그 김기덕 씨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송 100곡에 꼭 들어가는 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 그러니까
0: 정말.
1: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장난삼아 생각하는 것도 맞는데
0: 네.
1: 김기덕 씨의 취향으로 확실히 뜬 곡, 막 이런
0: 맞아요.
1: 느낌이 드는
0: 맞습니다.
1: 거죠.
0: 네. 그리고 그 곡을, 근데 사실 그걸 들으면 아까 공태배 이렇게 노래를 녹음해서 전달하듯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특히 한국인의 정서에 잘 맞는, 뭐 이게 싱글 커트 된 적도 없고 빌보드에 오른 적도 없는 곡이지만 이런 곡을 그래도 김기덕 씨가 발굴을 해서 이거
1: 대표
0: 한국인,
1: DJ니까
0: 네,
1: 한국에.
0: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서에 잘 와가 닿은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사실 이 곡을 고른 이유가 좀 따로 있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 그 들국화의 최성원 씨가 자신의 그 옛날 얘기들을 계속 연재처럼 쓰고 계시거든요.
1: 아, 그러시군요.
0: 뭐 들국화, 지금은 들국화 이제
1: 이제 말할 수 있단가요?
0: 네, 맞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처럼. 근데 거기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그걸 쓰기 전에 아, 이제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기억을 다 동원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글들이 되게 약간 뭉클하게 와닿는 순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국화라는 이름이 결정되기 전에 전인권, 허성욱 이분들과 함께 3인조로 이제 활동하던 얘기들을 막 쓰고 있어요. 네.
1: 아주 옛날
0: 예,
1: 얘기예요.
0: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80년, 한 82, 3년 뭐이 정도일 것 같아요.
1: 세상에나.
0: 네. 그래서 그 얘기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밤무대에서 밤일을 많이 했는데 밤일 할때 자기들이 이제 연주했던 곡들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1: 그 손님들을 위해서, 클라이언트들을
0: 네,
1: 위해서
0: 맞습니다.
1: 연주를 했던.
0: 근데 거기에 보통 자기들의 고집도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곡들을 춤추러 갔는데 이 곡들을
1: 연주해주세요라고
0: 연주를
1: 나왔을 리는
0: 하면,
1: 없고.
0: 네, 그래서 자신들이 연주를 했고 주변에서 정말 너무 좋은 반응을 얻었고 너희들이 원곡보다 낫다 이런 평가를 정말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좀 약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들국화 그 라이브 앨범 보면 거기에 홀리스 곡도 있고 스틱스 곡도 이제 한 곡씩 커버한 게 있거든요.
1: She's not heavy. He's
0: 맞아요.
1: not heavy.
0: 네,
1: He's my brother.
0: 맞습니다.
1: 맞죠?
0: 홀리스 거 그거 했고 스틱스는 Come Sail Away를 했는데 그게 정말 원곡이랑 뭔가 묘하게 다르면서 그, 좀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성원 씨가 한 말이 그냥 이렇게 허언은 아니겠구나. 그리고 전인권 씨 목소리 하면 지금이야 뭐 굉장히 좀 거칠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시절 목소리 들으면 되게 맑은 느낌도
1: 맞아요.
0: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이 곡을 이렇게 불렀을 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글을 요즘 너무 감동적으로 읽고 있어서 이 들국화가 연주했다는 곡들을 제가 일부러 약간 믹스테이프처럼 만들어놨어요. 그 곡들을. 그래서
1: 이 계기로 다시 들어보게
0: 네,
1: 되네.
0: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곡들을 주르륵 막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를 다 믹스테이프처럼 만들어서 제가 요즘 오가면서 그것들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으면서 이게 전인권의 목소리를 불렀을 때 어땠을까.

0: 그리고 이게 허성욱의 피아노와 최성원의 베이스. 이제 그렇게 해서 상상을 하면서 듣는 거죠. 그래서 네네. 저는 아, 음악이라는 게 정말 좋다.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들을 수 있고 뭐 원곡 자체도 좋긴 하지만 이걸 전인권의 목소리를 상상을 하면서 딱 들국화 1집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노래 전시회 그 시절에 약간 그 맑은 목소리 그런 목소리를 딱 상상하면서 들으면서 아, 노래가 너무 좋고 이렇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아주 즐겁게 이 음악을 찾아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김학선 평론가의 요새 찾아 들은 노래들 이 선곡의 첫 곡입니다. 알버트 해먼드의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듣고 오죠.

0: 대중음악 평론가의 사적인 그런 듯또 역사적인 음악 에세이 김학선의 뮤직파일 요새 찾아들은 노래들 이 테마로 골라오신 첫 곡이었습니다. 뭐 태생은 원래 지브랄타
1: 네,
0: 출신이라고
1: 맞습니다.
0: 하죠. 아프리카 북부.
1: 네.
0: 영국 국적의 알버트 해먼드의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함께 들어봤고요. 새음행 선곡표를 이렇게 쓱 찾아보니까 꽤나 뭐 자주는 아니고
1: 네. 그래도
0: 뭐 선곡에서
1: 지브롤타
0: 비껴간 분은 아니에요.
1: 출신이어서 네, 선곡을 하셨던 것 같아요.
0: 스페인어 곡 같은 경우는 선곡이 된
1: 네.
0: 이분이 그러니까 작곡가로서 특히 영미권에서는
1: 맞습니다.
0: 뭐
1: 가수보다 더
0: Nothing's Gonna Stop Us Now 같은
1: 네,
0: 곡을
1: 스타쉽 그 노래도
0: 작곡했다며요.
1: 유명하고 레오 세이어 When I Need You
0: 뭐
1: 이 노래도
0: 그렇구나.
1: 네.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의 One Moment in Time도
0: 이 곡들도
1: 유명하죠.
0: 다 사랑받던
1: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많이
0: 노래들이었고,
1: 사랑받은 작곡가니까 그래서 가수보다는 해외에서는 작곡가로 더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노래로 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0: 5775님께서 팝송 대백과 사전에 이 노래는 절대 빠지지 않았었죠 라고 해주셨는데,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너좀 떠나줄래? 라는 대목을 읽으며, 뭐야, 이런 협박을 하나? 라고 갸우뚱하셨던 그 기억이 난다고. 약간 영국식 그런
1: 네,
0: 표현인가?
1: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해서 약간 뭐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면 이 노래를 선곡을 많이 했대요. 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평화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 노래를 선곡을 많이 했다는 네, 일화가 있더라고요.
0: 제목은 그러니까
1: 네, 맞습니다. 네.
0: 재밌네요. 자, 김학선의 뮤직파일 요새 찾아들은 노래들 대중음악 평론가 김학선의 이야기와 함께 곡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두 번째 곡은 아까 잠깐 목소리를 들으셨던
0: 네네.
1: 네, 한대수의 핏줄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0: 한대수 선생님이 커버를 한 적이 있었나라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 기억에는 없더라고요.
1: 네, 제 기억에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커버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0: 근데 오늘 찾아본 정보에 의하면 뭐 AI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1: 네.
0: 목포의 눈물을
1: 아,
0: 하셨다고
1: 그래요?
0: 하는데 저는 들어본 적이
1: 저도 들어본 적이
0: 없어서.
1: 없습니다. 제가 한대수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좀 들어본 적이
0: 없죠.
1: 없는 노래고 이 핏줄은 빅토르체. 나
0: 그러니까요.
1: 있었던 키노의 블러드 타입을 핏줄로 번안을 하셨더라고요. 번역을.
0: 그렇군요. 이렇게 또 리메이크를 하신 적이
1: 네,
0: 있었습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제가 좀 생각이 나는 노래인데 오히려 이 노래가 전쟁이 났을 때 선곡을 해야 되는 노래가 아닌가 싶고 빅토르체 뭐 그리고 키노는 러시아에서 정말 국민 영웅처럼
0: 그러니까요.
1: 대접받고 있고 한국에서도 한동안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던
0: 그 한동안이면 20세기
1: 아티스트입니다.
0: 얘기죠.
1: 네, 맞습니다. 한 90년대 후반, 뭐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게 그 당시에 음악평론가 되신 분들 중에 당시에 운동권이셨던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뭔가 그런 음악들을 새롭게 알리는 역할도 많이 했었고 또 재밌는 건 윤도현 밴드가 한국 락 다시 부르기라는 앨범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뿌리찾기라고 해서 뭐 옥슨 노래도 부르고 들국화 활주로 뭐 손꿀매 뭐 이런 노래를 커버하기도 했었는데 그 앨범에 이 노래를 넣었어요. 혈액형이란 제목으로.
0: 뿌리를 저 해외에서도
1: 네,
0: 좀
1: 맞습니다.
0: 가져와 보자 뭐 이런.
1: 고려인도 우리의 핏줄이다 해서 이렇게 불렀는데 키노 그리고 빅토르체 하면 보통 약간 일종의 저항 음악처럼 많이 얘기가 되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소개가 많이 됐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또 찾아보면 제가 또뭐 러시아어를 할줄 아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찾아보면 그렇게 대놓고 우리의 음악은 저항 음악이다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0: 그 메시지가 노골적인 건
1: 네, 맞아요.
0: 아니었던,
1: 근데 이 노래는 또 그런 거가 맞물려서 그냥 일종의 반전 음악으로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근데 가사 찾아보면 확실히 반전의 메시지는 또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0: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군인들이
1: 네.
0: 군복에 이렇게 자기 혈액형이 적혀
1: 맞아요.
0: 있더라고요.
1: 네.
0: 그거 얘기하는
1: 네,
0: 노래라 그러죠.
1: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런 나는 이제 이 젊음과 전쟁 이런 것들을 많이 엮어가지고 예, 이 전쟁이라는 건 사실 젊은이들이 거의
0: 희생당하는 거니까.
1: 희생당하는 전쟁이잖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좀 많이 담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 한대수 씨가 이성의 시대, 반역의 시대라는 앨범에서 여섯 번째 앨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녹음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
0: 그렇군요.
1: 한국에서는 사실 거의 메이저 레코드사와 계약을 했었잖아요. 뭐 이렇게 앨범을 냈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신세계나 뭐 이런 레코드, 신세계 레코드, 도레미 레코드 이런 곳에서 했는데 미국에서는 감마 레코드라는 아예 그냥 스스로 만든 것 같아요.

0: 간말의 코드라고.
1: 제가 그래서 어? 이 뭐지? 하고 찾아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익세큐티브 프로듀서의 성함, 그리고 네. 또 뭐 그 약간 관계자 성함, 이걸 포털에 검색해 보니까 뉴욕 맨하탄 중심부에 있는 네. 약간 그 굉장히 그 요식업소인데 네. 굉장히 탄탄한
0: 아, 그래요?
1: 히스토리와 또 네. 그리고 약간 문화 사업도 많이 펼치는 아. 약간 그런 재단이 있는
0: 그런 거기서 약간 후원을 받아서
1: 근데 그 상호가 감미땡이에요. 감미땡.
0: 아,
1: 그래서 약간 변형된 감마.
0: 그런가? 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1: 뉴욕이 그래서. 워낙 그 지인도 많고 그 또 네. 생활 맞아요. 기반도 있으시니까.
0: 고기가 기반이 있으시니까. 네. 그래서 거기 인디 정말 철저한 인디 아티스트로 네. 앨범을 낸 거죠. 근데 이 앨범이 한국에서 거의 제대로 소개가 안 돼서 예. 알려지진 않은
1: 묻혔네요.
0: 앨범입니다. 네. 그래서 아. 이 앨범은 그때 뭐 1, 2집이나 이후에 발표했던 한국에서 나왔던 앨범들에 비하면 거의 알려지지가 않은 앨범인데 아까 윤도현 밴드가 앨범 그러니까 커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윤도현 예. 씨는 약간 모범생처럼 예. 이렇게 정통적으로 커버를 했는데 이 한대수 씨는 정말
1: 원래 하시던 대로
0: 그냥 좀 어떻게 들으면 되게 괴팍하고 이렇게 뱉듯이 노래를 하잖아요. 노래를 하고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면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섞어서 노래를 하거든요.
1: 맞아요. 그로빠 그로비 이 원 네, 제목을 부르시더라고요.
0: 근데 한국어조차도 이게 네. 한국어처럼 잘 안 들립니다.
1: 헷갈렸어요.
0: 네, 헷갈려. 막 이게 이거 지금 한국어인가? 문득문득 한국어는 들리는 것 같은데 한국어가 아닌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윤대현 씨 버전보다는 사실 이 버전이 뭔가 건들거리는 느낌으로 불러서 네. 그런 느낌도 더 좋았고 그리고 요즘 제가 또 키노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1: 그래요?
0: 키노는 이미 끝난 밴드잖아요.
1: 빅터 트위가 네. 사망하고 나서. 예.
0: 그렇죠. 근데 2019년부터는 아예 투어를 지금 돌고 있더라고요.
1: 뭐 새 멤버를 구해서.
0: 아니요. 보컬을 예. 그냥 기존의 목소리를 활용을 해서 예. 노래를 그냥 틀고 재생을 하고.
1: 거기에 맞춰서 네, 연주를 남은 하는.
0: 남은 멤버들이 그걸 연주를 하는데 그게 아직도 러시아 뭐 땅도 넓고 예. 인구도 많고 하니까 수만 명씩 공연 때마다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1: 그게 지금까지도, 네,
0: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네. 아직도 러시아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과거에 러시아 그 키노의 음악을 들었던 청년들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 네. 새로운 청년들에게도 이 음악이 계속해서 통용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뭐 40, 50대일 텐데 그때 팬들은
0: 네,
1: 지금은
0: 맞습니다.
1: 그 자식 세대가 또 알겠습니다. 한대수의 핏줄 블러드 타입 듣고 오죠.

0: 한국의 싱어송라이터 한대수의 버전으로 소비에트 그룹 키노의 그루파 그로비 혈액형이죠. 리메이크 버전인 핏줄 블러드 타입 1999년 한대수 발표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원곡도 멋지지만 한대수 쌤의 리메이크도 정말 멋지네요. 1177님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184님께서 한대수, 싱어송라이터 한대수가 리메이크를 한 적이
1: 네.
0: 있었던가라고 제가 궁금했었는데, 희망가를 할 수도
1: 맞습니다. 제가 이걸 왜
0: 있다라고,
1: 잊고 있었는지.
0: 네, 정보 주셨네요.
1: 고무신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곡을 정말 멋있게, 말씀 주신 대로 정말 멋있게 불렀었습니다. 네.
0: 네, 감사드립니다. 0184님. 자, 오늘 김학선의 뮤직파일, 요새 찾아 들은 노래들이란 테마로 곡을 골라오셨고요.
1: 네.
0: 이제 세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1: 세 번째 곡은 메가데스의
0: 네.
1: 토네이도 오브 소울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0: 네.
1: 제가 아까 라디오 얘기를 했는데, 세계 음악 게임 이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스래시 메탈도
1: 스래시 메탈도
0: 들을
1: 들을
0: 수
1: 수 있고,
0: 있는.
1: 제가 작가님한테, 작가님 혹시 이거 틀어도 되나요? 그럼 바로, 네, 됩니다. 막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일본 음악 틀어도 되나요? 그럼 된다고 하고, 헤비메탈 틀어도 되냐고 그러면 된다고 해서, 너무 좀 좋고, 스스로 저 라디오 막 게스트를 나가면, 일종의 자기 검열 같은 걸 하게 되거든요. 너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막 연주곡도 좀잘안 틀게 되고.
0: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는 게스트분 선곡에 있어서 좀 욕설이 많이 나오는 건뭐 그런 정도인
1: 네,
0: 것
1: 그건 저도 안 틀려고 하고
0: 같습니다.
1: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메가데스 곡을 틀수 있게 돼서 너무 좀 기쁘고요. 이 곡을
0: 너무
1: 사실
0: 진짜 반가워하시는데?
1: 네, 제가 너무 좀 좋아하는 밴드여서. 그리고 최근에 제 소셜 네트워크에 가장 화제가 됐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티스트 이름이기도 한데.
0: 혹시 부산
1: 네,
0: 락페랑
1: 맞습니다.
0: 관련해서
1: 예, 지난
0: 소식이
1: 주말에
0: 있었죠?
1: 예, 부산 락페 헤드라이너로 섰었는데, 원래 10월 3일 날 토요일 공연 헤드라이너로 이렇게 내정이 돼 있었는데, 2일자 금요일 헤드라이너였던 어벤지드 세븐폴드라고
0: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1: 이 팀도 요즘 굉장히, 요즘은 사실 이 밴드가 더 인기가 많죠. 미국이나 뭐 영미권에서는 이 밴드가 더 인기가 많은데, 이 밴드가 갑자기 건강, 후두염 쪽이 뭐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져서 갑자기 공연 하루 전날 연락이 왔대요. 우리 못 산다.
0: 안타깝네요.
1: 네, 한국에 못 간다. 근데 주최 측은 난리가 난 거죠.
0: 그럼 헤드라이너가 하루가
1: 네,
0: 빠져버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1: 그리고
0: 되나요?
1: 그러면 사실 뭐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근데 막이 주최 측도 당황해서 뭐 환불 문제도 그렇고, 나는 어벤져스 세븐폴드 보러 갈 건데 어떡할 거야
0: 그러니까요.
1: 막. 그래서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 메가데스가 우리가 그럼 이틀 다 헤드라인을 서겠다.
0: 예전에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초기 시절에 그 우천으로 정말 뭐 난리가 났었을 때,
1: 맞습니다.
0: 뭐, 막 폭풍 오고 막
1: 저
0: 그랬을 때,
1: 그때 있었는데.
0: 디퍼플이 혹시 이런 역할을
1: 아니요,
0: 해줬다라는 전설 같은 얘기를.
1: 디퍼플은 원래 라인업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0: 그랬나요?
1: 근데 비가 하도 와서, 그 당시에 트라이포트 락 페스티벌
0: 그
1: 1회,
0: 시절이죠.
1: 99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실 공연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전상의 위험도 있고,
0: 그렇죠.
1: 예, 감전의 위험도 있고, 막 했는데, 그거 있잖아요. 약간, 비 오면 사람들 미치는 거. 그래서, 거기 있는 관객들이
0: 광분하셨군요, 관객들.
1: 광분을 하고, 그거 광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주자들도 같이 광분을 해서,
0: 에너지가 또.
1: 예, 그래. 그 당시 기타리스트가 스티브 모스였는데, 계속 기타를 막 깎으면서 연주하고, 막, 이언 길러는 막 판타스틱만 계속 하면서, 그 영상이 아직도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거
0: 그렇군요.
1: 찾아보시면 너무 좋고, 아무튼 이 메가데스의 통큰 결정으로 오히려 더 약간 메가데스가 대인배처럼 되고 얘가 된 거죠. 근데 메가데스가 지금 페어웰 투어 중입니다. 마지막 투어.
0: 그리고 프론트 리더인 그
1: 데이브
0: 머스테인 같은
1: 머스테인이.
0: 경우는 70대
1: 맞습니다.
0: 중반인가요?
1: 네, 그리고 지금 건강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마지막 앨범을 발표하고 마지막 투어를 돌고 있는데, 사실 메탈리카와 비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0: 사연이 있죠?
1: 네, 뭐 메가데스의 데이브 머스테인이 쫓겨났죠. 메탈리카에. 사실 음악적으로 리더였는데 리더가 쫓겨난 셈인데, 메탈리카는 지금도 공연하면, 한국에서 공연하면 뭐 고척돔 이런 데는 충분히
0: 매진
1: 채우거든요.
0: 사례
1: 네, 근데
0: 나고
1: 메가데스는
0: 그러죠.
1: 아직 그 정도는 이제 안될 거고, 지금 이렇게 부산 락페 같은 큰 규모의 페스티벌이 아니면 단독 공연하면 좀 작은 공연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좀 위치가
0: 인지도
1: 됐는데,
0: 위치
1: 인지도 한국에서는. 근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마지막 공연을 이렇게 멋진 큰 무대에서 끝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너무 공연이 만족스러웠는지 내년에 또 보자, 뭐 다음에 또 보자고 연세 얘기를 했대요. 근데 찾아보니까 내년 2월에.
0: 예, 은퇴?
1: 아니, 2월에 일본에서 공연을 한, 또 아, 예, 투어를 투어가 한참 또
0: 하시는군요. 내년에도.
1: 그래서, 네, 그래서 한국에 또 한번 올 수 있지 않을까.
0: 내년 약간, 2월쯤에.
1: 네, 단공으로 한번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하고 저는 네. 사실 메탈리카와 메가데스 중에 메가데스를 더 좋아하거든요.
0: 아, 저도 덕분에 메가데스 네. 이 곡을 아주 자세히 잘 들어봤는데요. 네. 맨날 메탈리카만 듣다가 네. 몇 수위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1: 저는 사실 솔직히 몇 수위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지금 기량으로 보면 더 그렇거든요. 아. 전성기 때야 뭐 메탈리카도 워낙 좋았으니까. 그런데 데이브 머스테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너무 멋있는 리프와 그 각곡 구조를 짜고 있고 솔로도 너무 멋있게 네. 연주도 잘하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은퇴 선언을 듣고 은퇴 마지막 앨범을 들으면서 아 이제 정말 한 시대가 갔구나 그러면서 데이브 머스테인의 그 2인자에 대한 서름 2인자로서의 네. 네. 자기가 쫓겨난 밴드를 이를 갈면서
0: 월드 투어하는 그 쫓겨난 그 메탈리카 네,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1: 네 그래서 네. 그런 마음을 딱히 들어서 늘 데이브 머스테인 뭐 메가데스 들으면서 좀 안타까움이 드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이름을 크게 알리면서 네. 마무리를 해서 전 좀 되게 좀 뭔가 네. 좋은 마음 그런 게 좀 들었습니다.
0: 내년 2월에도 성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1: 맞습니다.
0: 이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메가데스의 뭐 극찬받는 Rust in Peace
1: 네, 이 앨범이 메가데스 네. 메탈리카 모든 앨범을 네. 합쳐도 저는 이 앨범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알았어요. 네. Tornado of Souls 듣고 오죠.

0: 기타리스트 싱어 작곡가 데이브 머스테인이 이끄는 스래시 메탈 미국 그룹이죠. 메가데스의 1990년 러스트 인 피스 음반에서 토르네이도 오브 소울스 함께 들어봤습니다. 호랑바보님이 글을 주셨는데 부산 앞에 입장줄 기다리다가 메가데스가 양일 공연한다라는 소식 듣고 엄청 놀랐어요. 메가데스를 이틀 동안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라고 써주셨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약간 감동 포인트가 또 세니스트를 다르게 했더라고요.
0: 오,
1: 보통은
0: 양심적이네.
1: 사실 세니스트 하나 갖고
0: 또
1: 투어 다 돌잖아요.
0: 리사이클 할수
1: 네,
0: 있죠.
1: 근데 투어 좀 바꿔가면서 곡들 바꿔가면서 해서 그 이틀 다본 분들은 정말 많이 만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0: 메가데스 내년 2월 팬들을 만나러 한국에 올지 사뭇 기대되네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대중음악 평론가의 사적인 듯 역사적인 음악 에세이 김학선의 뮤직파일, 김학선 평론가의 요새 찾아들은 노래들, 이제 오늘 고르신 네 번째 곡 만나보죠.
1: 네, 마지막 곡일 될것
0: 네.
1: 같은데요. 제가 스톤 프로젝트의 모던 아리랑이라는 곡을 갖고 왔습니다.

0: 이건
1: 이거,
0: 미스테리 곡이에요,
1: 네, 이거
0: 저한테는.
1: 뭘 한번 좀 틀어오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문득 이 노래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약 20살 무렵쯤에 들었던 곡이거든요. 근데 이 곡도 라디오에서 처음 들었겠죠, 아마. 라디오에서 듣고, 이거 되게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그때 CD를 샀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오랜만에 다시 찾아 들으면서, 아, 그때 그 신선함이 지금 또
0: 어떨까?
1: 느껴질까? 그런 생각을 들으면 하면서 들었는데, 아직도 좀,
0: 괜찮아요?
1: 예, 괜찮더라고요. 이 음악이 거의 미디로 만든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미디로 찍다 보니까 지금 들으면 약간 그 드럼 소리나 이런 게,
0: 내추럴 악기가 아니라 컴퓨터
1: 맞습니다.
0: 소스를
1: 컴퓨터 소스도 다
0: 사용한,
1: 사용해서 그래서 약간 뭐 구닥다리처럼 드럼 소리가 뭐 그렇게 들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 곡이 거의 30년 전 음악이니까 그 곡이 갖고 있던 신선함은 아직도 그대로 있고요. 아티스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게 오연석 씨라고 키보디스트가 있어요. 예전에 현이와 신데렐라라는.
0: 그 동명이인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확실히
1: 같은
0: 확인해
1: 분이에요.
0: 보셨어요?
1: 네, 제가 그때 이 앨범 살때 그런 정보 잡지에서 뭐 한두 쪽 나왔던 건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0: 80년대
1: 네,
0: 록그룹이더라고요.
1: 현이와 신데렐라에서 키보드 치던 분이고 1집도 냈습니다. 1집 보면 그 1집 자켓이 그 코르그 T3 이렇게 키보드 이렇게 딱 들고 신디사이저 들고
0: 별걸
1: 이렇게
0: 다 기억하시네.
1: 네, 아그 앨범이 너무 강렬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혼자 앨범을 내려고 했던 것 같고 모든 작업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디 음악이 거의 최첨단의 음악이었으니까
0: 전 이거 한국 그 관광청에서 나온 홍보
1: 네
0: 음악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1: 아
0: 한국을 예찬하는
1: 네 맞아요
0: 이
1: 그런
0: 영어
1: 영어 가사가
0: 가사더라고요.
1: 나오네 노래 가사가 그거죠 그래서
0: 요즘엔 오히려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네
0: 생각이
1: 그래서 제가 지금 국적을 못 찾아봤는데 외국 가수 한 명이 이렇게 한국은 뭐 이런 나라고 아리랑을 같이 부르는 나라고
0: 맞아요.
1: 아름다운 나라다 이런 식의 노래를 부르고 뒤에는 한국에서 진짜 소리를 전공하신 분 그래서 이제 코러스를 쫙 넣는데 이 곡이 이게 30년 전 음악이다 그리고 아리랑을 변형한 음악 중에서는 굉장히 좀 신선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1995년 작곡가 아티스트 오연석의 프로젝트 스톤 프로젝트에 수록된 모던 아리랑 전하면서 학선 씨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오늘 그 열정 감동이었습니다.
1: 네,
0: 잘 들었고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또
1: 네, 다음에 또
0: 봐요.
1: 뵙겠습니다.
0: 네,
1: 네, 언제든
0: 고맙습니다.
1: 불러주세요. 네,
0: 스톤
1: 고맙습니다.
0: 프로젝트의 모던 아리랑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에서 뵙겠습니다.

0: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동양성곽의 백미로 평가받는 화성 이 화성이 완공되던 날 성을 한 바퀴 돌아본 정조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제야 우리도 제대로 된 성을 갖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조가 가장 아끼던 장소 방화수류정에 오르면 벽돌을 높이 쌓아올린 망루가 보이는데요. 화성의 상징인 공심돈이죠. 속을 텅 비게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공격할 수 있게 한 공심돈은 당시 현장 감독이었던 이유경이 제안했는데요. 정작 화성의 설계자였던 정약용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창과 화살이 무기일 땐 높은 망루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미 대포가 발달한 당시에는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거였죠. 하지만 정조는 이유경의 손을 들어줍니다. 13m 높이의 사각기둥 모양으로 벽을 쌓고 내부에 사다리를 설치한 첫 번째 공심돈이 지어지는데요. 그러자 자존심 강한 정약용은 반대편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공심돈을 짓기 시작합니다. 높이가 낮고 둥근 원통 모양으로 내부엔 나선형 계단을 만들었죠. 이유경과 정약용의 자존심을 건 건축 대결이 만들어낸 세계문화유산 화성.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2: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K-POP 뉴스 앵커 진진입니다. 오늘도 가장 뜨거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샤 특파원 나와 계십니까?
1: 네, 저는 지금 BTS가 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현장으로 달렸습니다.
0: 설마 BTS가 마라톤 대회라도 나간 겁니까? 저도 한 달리기 했는데 말입니다.
1: 네, 아쉽지만 마라톤은 아니고요. 글로벌 보이그룹인 BTS가 자체 예능 컨텐츠인 달려라 방탄 2.0으로 팬들 곁에 돌아온다는 소식입니다. 무엇보다 게임부터 피클볼까지 즐기는 멤버들의 모습이 예고편으로 공개돼서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0: 와, 팬들도 함께 달리고 싶은 반가운 소식이네요. 근데 아리아 특파원, 어디서 자동차 경적이 울리는 것 같은데요?
2: 네, 저도 팡팡팡팡 소리가 끊이지 않다는 소식에 현장으로 나와봤는데요. 알고 보니 리스는 제나의 구수한 트로트 노래 소리였습니다.
0: 아니, 제나는 메인댄서와 막내로 유명한 멤버 아닙니까?
2: Yes, that's right. We've had a chance to see a surprising new side of Jenna. Girl group Brisen created quite a buzz this Chuseok by releasing member Trot Medley by Jenna. In particular, her cover of Park Sang-chul's Pang Pang reportedly racked up 14 million views in no time.
0: 와, 흥과 한이 있어야만 한다는 트로트에 도전했다니 들썩들썩 정말 놀라운 소식이네요.
2: By the way, Jinjin Anko-nim, your shoulders have been bouncing for a while now. It looks like you're getting into the groove.
0: 아이고, 또 트로트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만 기왕 어깨가 들썩이는 김에 노래하고

0: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도란의 DJ 진진입니다. 후후! 네,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리센의 Love Attack이었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이분들이 특파원으로 열연을 또 펼쳐주셨는데요. 액션의 이샤, 아리아,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액션의 이샤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액션의 아리아입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항공이들 출석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인님께서, 찐디, 오늘도 반가워요. 행복한 월요일, 예!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벌써 월요일이라니.
1: 세상에.
0: 세상에. 이샤님.
1: 네, 리아리아 0315님이 즐거운 월요일 보내세요. 멋진 DJ 진진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세요. 아이돌 한국어와 함께 멋진 한주 보내세요.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0: 아리아님.
2: 우니 이쿠라 타코 타코님께서 요즘 날씨가 선선해져서 반팔을 입어야 할지 긴팔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에요.
1: 긴팔 입으세요.
0: 긴팔 입으세요.
1: 감기 걸리면 안 돼요.
0: 대신 저처럼 반팔을 안 입고 긴팔을
2: 맞아요.
0: 겉옷을 입어야 되는.
2: 맞아요.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0: 네, 저는 지금 원래 이제 뒤에 있는 빨간색 자켓을 걸치고 왔지만 좀 열이 많아가지고 안에 있을 때는 벗고 밖에 있을 땐 입고 딱그 정도 날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2: 맞아요.
0: 네. 그리스 그리치님께서 액션 멤버들과 함께 오늘 방송 활짝 웃으면서 들을게요.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아주 두근두근 떨리는 두 친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일.
1: 네.

0: 노래가 나오기 때문이죠. 박수!
1: 감사합니다.
0: 야, 그래도 생방으로 듣고 계신 한국인들한테 앨범명이나 뭐 타이틀곡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1: 네, 저희 엑신이 드디어 첫 정규 앨범으로 이번에 컴백을 하게 되는데요. 타이틀곡은 찌릿이라는 곡이고 또 브라질 가수인 루이자 선자님과 함께 콜라보를 한 곡인데요. 약간 지금 이 늦여름에 딱 들으면서 이 노래로 여름을 마무리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은 노래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내일 6시에 나오네.
1: 몇 시죠?
0: 6시일 거예요.
1: 아마 그럴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영어로도 더 부탁드릴게요.
2: So our first full-length studio album, Chain Reaction, is going to be out tomorrow, 6th of October. It has a lot of good songs for you guys to listen to and enjoy. And the title track is called Cheat It. And we did it as a collaboration with Luisa Sonza. So hope you guys enjoy it.
0: 좋습니다. 오늘 K-POP 뉴스에서는 BTS가 예능 콘텐츠 달려라 방탄 2.0으로 돌아온다는 소식과 리센의 제나가 트로트 영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는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2: Fans' hearts are racing at the news that global superstar BTS is bringing back their own variety show, 달려라 방탄 2.0, after 3 years. Meanwhile, Jennah's trot medley video posted by girl group RIsen during Chuseok is creating a buzz in the music industry.
0: 네, BTS의 자체 예능 달려라 방탄 2.0이 또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다양한 게임과 미션을 통해서 멤버들의 찐 케미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고편에 달리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의 게임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리아는 아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2: 알죠.
1: 오징어
0: 게임 때. 야, 근데 보통 이제 사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는데
1: 맞아요.
0: 뭐 오징어 게임에 나온 뒤로는 다 아시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외국인분들도 네, 다 아시더라고요.
0: 맞습니다. 어릴 때 좀 좋아했던 놀이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어렸을 때 혹시 그 경찰과 도둑 아세요?
0: 아, 예. 경도.
1: 네, 약간 친구들이랑 그거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진짜 많이 뛰어다니고 네. 열심히 잡으러 다니고 열심히 도망가고.
1: 맞아요.
0: 저는 어릴 때 공기 되게 좋아했어요.
1: 진짜요? 네. 잘하세요?
0: 저는 손이 엄청 커서 손이 커서 이제 그 이제 꺾기 네. 5단에 이제 5년을 항상 이렇게 하려고.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잘했어서 재밌어했던 것 같아요. 네. 아리아는?
2: 저는 잘했어서 아니라 네. 저는 그냥 재밌게 배드민턴을 좋아했어요. 배드민턴을 그 아파트에 있는 친구들 모여서 자주 하고 그리고 하이드앤시크 약간 이런 것도
0: 술래잡기.
2: 많이 하고 네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자, 지난 9월 18일 추석 특집으로 걸그룹 리센의 제나님이 트로트 메들리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공개 11일 만에 조회수 1350만 회를 넘길 만큼 화제가 됐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진짜. 신드롬이죠, 거의.
1: 맞아요.
0: 요즘에 리센의 신드롬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나님의 트로트 메들리 보셨나요?
1: 네, 봤습니다.
0: 아... 빵빵. 저는 이제 그 네. 짧은 영상들을 이렇게 보는 게 제 그냥 1시간, 2시간 취미예요.
1: 네.
0: 그냥 보고 있으면 계속 넘겨도 리셋네.
1: 맞아요.
0: 진짜
1: 맞아요.
0: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야, 온 세상이 지금
1: 맞아요.
0: 리셋네로 물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샤님, 아리아님도 트로트 좋아하십니까?
1: 아리아 씨 좋아하잖아요.
2: 재밌어요.
0: 아, 재밌어.
2: 저한테 되게 그러니까 신선하고 흥미롭잖아요, 이 장르가. 그쵸, 그래서 그쵸. 처음에 들었을 때 와, 되게 신기하다 하면서 듣고 그래서 제가 삐연 하모니 선배님 좋아해서 삐연 하모니 선배님 영탁 선배님이랑 같이 콜라보 무대를 해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요? 그러시더라고요.
1: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2: 아. 그래서 제가 따라 부르다가 언니들한테 퍼포먼스 한번 해줬죠. 그때부터 아 너는 잘한다. 너는 이거 팬들한테 보여줘야겠다 라는 말 하더라고요.
0: 맞아요. 그 스페셜 DJ 할 때 한간에 소문을 들었는데 무대에서 한번 보여주신다고.
2: 저희 맞아요. 또 외국인 멤버 노바도 트로트를 그런 감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약간 부장님 바이브가 좀 있어요, 그 친구는.
0: 아.

0: 그래서 너바랑 아리아가 같이 듀엣으로 이거
1: 맞아요.
0: 팬 콘서트 같은 거 생기면 한번 해보겠다라는 약속을 했었어요.
2: 아, 근데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1: 저도요.
2: 네.
1: 너무 기대
2: 이게
1: 중이에요.
2: 한국인이 살리는 바이브랑
1: 아,
2: 한국
1: 그쵸, 그쵸.
2: 외국친구들이 살리는 바이브가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0: 저
2: 같아서.
0: 살릴 수
2: 맞아요.
0: 있는지 모르겠어요.
2: 아, 네. 진짜 잘 준비해서 혹시 알아요? 또 액션 신드롬이 일어날지.
0: 그랬으면
1: 가자,
0: 좋겠네요.
1: 준비하자.
2: 그러니까 준비해가지고 딱 보여주면 또
0: 네.
2: 바이럴이 되면서 영상에서
0: 좋네요.
2: 만나볼 수
0: 알겠습니다.
2: 있었습니다. 네, BTS는 월드스타답게 퍼포먼스가 정말 굉장한 팀인데요. 그런데 멤버들끼리 모이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귀여운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케미가 사실 너무 좋잖아요.
0: 맞아요.
2: BTS
0: 맞아요.
2: 멤버들도 그렇고. 사실 제가 이제 액신 두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둘이 케미가 되게 좋아 보여요.
3: 진짜요?
2: 네.
3: 감사합니다.
2: 평소 멤버들의 케미는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저희도 약간 팀의 장점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늘 얘기하는 게 케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좀 가식도 별로 없고 털털한 편이어가지고 다들 솔직하게 할말
0: 맞아요.
3: 다 하고 이래서 조금 더 친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0: 약간 사랑 표현 같은 거안 해요.
3: 아, 안 해요.
0: 되게 어색해서 안 하고 오히려 약간 서로 조롱해서 약간 놀려서 약간 친해지는 것 같아요.
2: 약간 그런 게 있죠. 평소에는 표현은 못해도,
0: 네.
2: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는 거죠.
3: 아,
2: 굳이
3: 맞아요.
2: 표현하지 않아도
0: 맞아요, 맞아요.
2: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사랑 이런 게 느껴지니까. 근데 사랑이라는 말에 굉장히 민망해 하시는 것
3: 네.
2: 같은데.
3: 좀
2: 네.
3: 오글거려요. 약간.
2: 근데 그 나이 들어보세요. 단톡방에 가끔 보고 싶다. 이런 거 이제 다들 술 얼큰하게 먹고 이제 용기 내서 하는 거죠, 사실. 그냥 평소에 못했던 거. 보고 싶다. 또는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거를 가끔 들으면, 되게 많은 생각이 들어요. 고맙기도 하고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저는 어쨌든 리더니까. 그냥 그런, 서로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멤버들을 볼 때마다, 아, 뭔가 내가 키운 것도 아니지만, 마치, 아, 내 새끼들 잘 컸다. 약간 이런 것처럼 엄마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나님은 리셋내에서 메인 댄서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춤을 위주로 보여줬다가 트로트를 부르는 반전 매력도 보여줬다고 하는데, 나의 숨겨진 반전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리아님이 나중에 약간, 저는 외국인이지만 전 구수한 매력이 있어요. 약간 이런 것도 반전 매력이죠.
0: 구수?
3: 구수.
2: 구수한, 아, 야, 이거
3: 어렵다.
2: 어렵다. 약간 한국인의 바이브가 물씬 나는?
3: 약간 왜 한국에 할머니 집 가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되게 프렌들리하고
2: 맞아, 맞아.
3: 아, 딱 맞는 표현은 아닌데 그 느낌이긴 해.
0: 그렇군요.
2: 네, 그러니까 진짜 사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냥
0: 아,
2: 구수하다. 이게
0: 리얼하게.
2: 약간 된장 구수한 냄새들 이런 거 보면은 야 최고다. 이야 이런 건
0: 이런
2: 찐이다.
3: 거, 오, 오. 찐이다.
2: 찐이다. 약간 이런 거.
0: 가끔씩 들어요, 그런 얘기들. 언니들한테. 맞아.
2: 저도 오랜만에 만났을 때딱그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0: 네네네.
2: 아리안님은 외국인이지만 너무 한국 사람 바이브다.
3: 맞아,
2: 네,
3: 맞아요.
2: 그런 게 이제 구수하다라고 하는 거죠.
0: 오.
2: 이샤님은 뭐가 있을까요?
3: 반전 매력 뭐가 있을까요?
0: 지금이 핫걸이지만 되게 아기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언니의 모습은 이샤님은 되게 아기 같아요.
3: 혹시
0: 약간
3: 칭찬인가?
0: 공주 와이브인데 근데 자꾸 자기가 뭐 대장이고 자기가 핫걸이라고 하면서 약간 게스라이팅 하는데 진짜는 그냥 프린세스예요.
3: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2: 네. 칭찬이라면 칭찬이고.
0: 그쵸?
2: 아, 반대로 들으면 이게, 칭찬인가 싶기도 한데. 그, 어쨌든, 나 지금, 왕! 하지만, 나 지금, 사자! 이러고 있지만,
0: 맞아요.
2: 사실은 고양이.
0: 제일 많이 울고 제일 먼저 울어요.
3: 아, 좀 눈물이 많은 편이긴 한데 이거는 진짜 저도 그만 놀림을 받고 싶은데 이게 제 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눈에서 물이 흐르는 느낌이라 이게 뭐안
2: 진짜
3: 되더라고요.
2: 눈물이.

0: 네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렇죠. 저도 이제 콘서트 할 때마다 울보라고 많이 놀림 받습니다.
1: 아,
0: 근데 이제는
1: 진짜요?
0: 포기했어요. 네,
1: 포기를 해야 되나?
0: 포기하면 마음 편해요.
1: 근데 너무 매번 울면 조금 약간 그 위험이 없어지는 느낌이랄까?
0: 아,
1: 그런
0: 그
1: 게좀 있어가지고.
0: 무게, 눈물의 무게가 떨어지는 느낌도 있어요.
1: 너무 자주
0: 그렇죠?
1: 눈물의 무게요.
0: 눈물의 무게. 왜냐면
1: 맞지?
0: 중요할 때 울어야 되는데
1: 맞아, 맞아.
0: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우니까 아, 쟤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난 진짜 감동받은 건데.
1: 맞아요.
0: 근데 저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안 울거든요.
1: 네.
0: 그랬더니 팬들이 서운해요.
1: 어?
0: 왜안 울지?
1: 어떡해.
0: 그만큼 저는 이제 나이를 먹고 강인해졌다는 건데 이제 팬들은 그런 모습이 그리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쵸, 그쵸.
0: 자, 아무튼 한 주에 뜨거운 케이팝 소식 들려드렸었는데 한국인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오늘 메시지 이벤트 주제는 내 안에 잠들어 있던 흥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콘서트에서 떼창할 때, 월급이 들어왔다는 알림이 뜰 때, 퇴근하고 치킨 먹을 때 등등 내 안에 숨겨진 흥이 깨어난 순간, 즐거운 순간을 아낌없이 공유해 주세요.
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I get so hyped when I sing along with the crowd at a concert. Nothing gets me more excited than fried chicken after work. Share the moments that bring out your inner excitement as at either 한국어.
0: 메시지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아스트로 MJ의 계세요 듣고 올게요.

0: 자, 이번 코너는 K-POP 가사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샤님과 아리안님과 함께해서 더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Do you want to understand the lyrics of the K-pop song? Then this section is for you.
0: 가사 배우고
1: 가사!
0: 가사!

0: On September 28th, boy group Boy Next Door released Home Deluxe, a repackaged edition of their first full-length album. The album showcases a fresh side of the group as they explore a range of genres, including their first venture into electro-funk alongside disco, dance, and pop ballads.
1: 이번 타이틀곡인 애니멀은 본능에 이끌려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동물의 빗대어 표현한 곡인데요. 특히 멤버 리우가 안무제작에 참여해서 곡의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멋진 퍼포먼스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2: 보이 넥스트 도어의 컴백을 축하합니다! 네, 보이 넥스트 도어의 타이틀 공기 애니멀 뮤직비디오가 공개한 지 사흘 만에 천만 뷰를 돌파하면서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자,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좀 하고 싶은 컨셉이나 추구하는 방향이나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하고 싶은 컨셉?
0: 저는 약간 액션.
2: 액션.
0: 네, 약간 like 파이팅 좀 하고 좀 약간 이거 때리고 막 푸시고 점프하고
2: 맞았을 때 여기 스크래치 딱 하나 놔주고
0: 맞아 약간 에. 건물에서 막 점프하고 조금 엑스트림한 액션 있는 거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2: 잘 어울려요 그런 것도.
0: 맞아요. 감사합니다.
2: 되게 좋아한다.
0: 저 좋아해요.
2: 이사님은요?
1: 저는 로망 중 하나가 약간 휴양지 바다 같은데에서 진짜 빛깔 예쁜 바다 있잖아요.
2: 아, 에메랄드 빛.
1: 네, 그런 데서 한번 여름 노래로 그 뮤비 촬영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되게 다르다 컨셉. 진짜. 지금이.
2: 같은 팀 맞죠?
1: 그럼요.
2: 지금까지 찍었던 뮤직비디오 중에 뭐 생각나는 것, 생각나는 컨셉 아니면 뭐 생각나는 에피소드 이런 거 있나요?
1: 아무래도 또 이번에 컴백하는 뮤비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0: 진짜요?
1: 어땠어요? 지리? 네 맞아요. 맞아요.
2: 에피소드 하나 풀어주세요 그러면.
0: 이번에 진짜 되게 춤이 너무 새로워요 저희한테.
2: 오.
0: 그래서 그거 진짜 보는 재미도 있고 하는 재미도 있는데 뮤비 찍으면서 처음으로 저희 이렇게 여자 외국 가수분이랑 콜라보레이션 했는데 같이 뮤비 찍는 게 되게 재밌었고 되게 그분 되게 선배님이다 보니까 보면서 되게 배울 것도 엄청 많다고 느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2: 야, 콜라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1: 맞아요. 네,
2: 그리고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1: 맞아요.
2: 뭐 해외에서 뮤비를 따로따로 찍어서 합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함께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항공이들이 생각하는 보이그룹 보이넥스트도어는 어떤 가수인지 궁금합니다. 아이돌 한국어에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메시지 보내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가사 번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넥스트도어의 신곡이죠. 애니멀 가사의 일부를 번역해보는 시간 가베삼 시작합니다.
1: 서울 꼭대기 다음 위치 빌딩 숲에 누가 집주인?
0: Next up, the top of Seoul. Who owns this concrete jungle?
1: 통째로 부어 매운 고추, 뒷일은 알 거 없어.
0: Pour it all in hot chili. As for what happens next, not my business.
1: 도레미처럼 올라가, 노 높이.
0: Like 도레미, go up, ha, high.
1: 입버릇같이 담다디 담당.
0: Like a phrase I always say, 담다디 담당.
1: 동물처럼 움직여.
0: Move like animal.
1: 동물, 동물, 동물.
0: Animal, animal, animal.
1: 가자, 마치 동물처럼, 후후후.
0: Let's go like animal, 후후후.
1: 동물 후후후 동물 후후후 동물
0: animal 후후후 animal 후후후 animal
1: 동물처럼 움직여
0: move like animal.
2: 야, 그 웃음의 후후후였죠? 후후후. 야, 통째로 부어 hot chili 뒷일은 not my business. 이 가사 정말 강렬한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2: 저는 찌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매운 거 있으면 불닭볶음면 정도는 무난하게 먹는 정도.
1: 어, 그 정도면 잘 드시는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잘 먹는 친구들 기준으로는 핵불닭도 아니고 뭐 이래버리니까 아 그냥 나는 보통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분 매운 거 잘 드신다면서요.
0: 네, 저는 이 친구는 아니고
1: 저는 좀 못 먹고
0: 근데 이샤님

0: 그러면 제가 이제 불닭 먹고 있을 때
1: 예. 네.
0: 한 줄만 줄수 있냐라는
1: 맞아.
0: 그런 그렇게
1: 와우.
0: 되게 제가 그럼 처음 들어봤어요.
1: 한
0: 간줄.
1: 가닥. 그한 가닥.
2: 한 가닥인데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짧은 거 골라가지고 그냥 한 가닥 먹고.
0: 그래서 못 먹지만 매번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 진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 불닭 항사 먹을 때 하나 이렇게 딱한
1: 한 줄.
0: 누들 이렇게
1: 한
0: 하나
1: 누들.
0: 먹고 너무 매워 맨날 이래요.
1: 근데 또그 매운 거가 주는 도파민이 있어요.
0: 있어요.
1: 그것
0: 네.
1: 때문에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고, 그것
0: 맞아요.
1: 때문에 많이들 드시는 건데, 저는 힘듭니다.
2: 맞아요.
1: 저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고. 아무튼 가사에서 뭔가 자신감 넘치는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사처럼 결과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저질러 보자라고 했던 뭐 행동들, 행위들 이런 게 있을까요?
0: 전 데뷔.
1: 데뷔. 그렇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0: 맞아요.
1: 한국으로 온 거.
0: 맞아요.
1: 저는 한 번쯤 아직 계획만 하고 가보진 못했지만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해 보고 싶어요.
2: 와, 그 표지판만 보고.
1: 네, 그리고
2: 오.
1: 아무데나 여행 가기. 너무
0: 재밌을 것
1: 좋겠다. 네,
0: 같아요.
1: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0: 와우.
1: 그냥 내가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0: 그쵸.
1: 그냥 지도, 여행 내내 지도 맵을 아예 안 보는 거예요.
2: 오.
1: 네,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2: 재밌을 것 같아요.
1: 네, 저 약간 피해 성향이 거의 한 80%여서, 진짜
2: 오.
1: 일단 떠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만 하고, 두려워서 이렇게 잃어버릴까 봐. 한 번도 해보진 않았는데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매운 칠리 소스를 겁내지 않고 통째로 붓는다는 가사도 재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얘기를 했었으니까 어쨌든 맵고수와 맵초보.
2: 찌리. 초보 좋아요.
0: 아니요, 진짜 완전 맵찌리.
2: 순화해
1: 맵찌리?
2: 주세요.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0: 인정을 해야
1: 맵초보.
0: 합니다.
1: 네.
2: 아까
0: 네.
2: 인정은 하는데.
1: 네. 어쨌든 우리는 EBS니까 맵 초보로 합시다.
2: 그럼요. 예쁜 말.
1: 맵 애기.
0: 맵
1: 맵
0: 애기.
1: 베이비.
2: 베이비는 약간 저는 이상하긴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1: 뭐 아무튼 More like animal 이 가사도 이 뭔가 전체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움직이자.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본능에 이끌려서 이런 내 행동들을 하자. 약간 이런 포부들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순간들 있습니까?
2: 저는 최근에 이제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저희 수록곡 중에 브레인 케미스트리라는 곡이 있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이제 멤버인 노바랑 같이 연습실에서 뭘 확인하려고였나? 음원을 한번 틀었다가 그냥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둘이 막불그 스위치 막 껐다 하면서 막 그냥 갑자기 춤추고 막 직원 언니들 불러가지고 막 같이 춤추고 이랬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1: 파티 투나잇
2: 네, 완전.
1: 느낌으로. 저는 휴대폰 떨어뜨릴 때 본능이 핫.
2: 필요하죠.
1: 네, 헛. 뭔가 이게 내 발이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발로 받아버리기도 하고. 그래 놓고 발 너무 아파. 예. 네. 정말 본능이 항상 깨어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리아님이 있나요?
0: 저는 노래 들때 리듬 타기? 저도 모르게 하게
1: 아,
0: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도 옛날에 한림예고 다닐 때 열심히 이 버스 칸에서 이렇게 하면서 팝 연습하고. 맨날 이거 버스 해가지고 이걸로 맨날 연습하고 막 이랬던. 정말 그때만 가능했던 그걸. 혼자 있을 때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그땐 그랬는데, 그때 진짜 춤 좋아했는데, 이런 생각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찐디를 요즘 그걸 뭐라 그러죠? 모애화라고 하나? 그
2: 맞아요.
1: 동물로 비유하는 그거를
2: 맞아요.
1: 그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저한테 약간 동물을 좀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제작진분들이 듣고 싶어가지고.
0: 일단 제가 보기에는
1: 네.
0: 약간 진짜 귀여운 햄스터 닮으셨어요.
1: 햄스터.
2: 오,
1: 제가 또
2: 있다, 있다.
1: 쥐띠이기도 하고.
2: 아,
1: 네.
2: 그래요?
1: 그리고 제 메이크업 쌤이 항상 저한테 골든 햄스터 닮았다고.

0: 진짜 있어요.
1: 네, 저그 탈색하면 또 완전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일본 조너리스트
0: 와, 너무
1: 닮았다고.
0: 귀엽다.
1: 네.
0: 저 처음에 인도 있을 때 아시죠? 선배님들 컨텐츠 봤을 때 탈색 머리셨어요.
1: 맞아, 맞아.
0: 근데
1: 그랬어.
0: 진짜 비슷해요.
1: 골드 댐스터 닮았다.
0: 너무 귀여워.
1: 네. 이샤님은요?
2: 저는 처음에 실제로 뵀을 때, 딱 뵙자마자 약간 그러니까 동물로 치자면
1: 그쵸?
2: 곰 같은 느낌인데, 뭔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순하게 이렇게 웃으시면서, 약간, 왔어? 약간 이럴 것 같은 느낌의 곰.
1: 아기 곰 같은
2: 약간. 인데
1: 네.
2: 절대 사납지는 않은,
1: 그쵸.
2: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1: 약간,
0: 폴라베어?
1: 폴라베어.
2: 귀엽다.
1: 북극곰. 귀엽다, 애기 곰들. 근데 크면은 이게 또 너무 무서워지니까. 아직 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보이 넥스트 도어의 애니멀 가사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2: 어제 나를 신호 위반해.
0: I run past yesterday's me like a red light.
2: 한계야, 나 잡아봐라.
0: Limit, catch me if you can.
2: 아샤추 세 번에 샤추 부어. 카페인 중독증 시동 켜 뇌.
0: Iced tea with espresso, three extra shots, drip, caffeine addiction firing up brain.
2: 빵꾸 난 신발은 몇 개야? 늘어난 티 티셔츠.
0: How many more shoes have I worn? Holes in worn tee t-shirt.
2: 코첼라.
0: Coachella.
2: Penthouse.
0: Penthouse.
2: 뉴욕 미국에 있는.
0: New York in the States.
2: 최상위권 선수들, 나마스테.
0: Prestige players, 나마스테.
2: 넌 이렇게 하면 돼.
0: This is what you gotta do.
1: 야, 아샤츄 세 번의 샤츄 드립 카페인 중독증 시동 켜 브레인. 야, 그러니까 포 샷을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0: 그쵸, 그쵸.
1: 아샤츄의 엑스트라 샷,
0: 에스프레소.
1: 엑스트라 샷 쓰리 샷이면 아, 저도 근데 저는 약간 커피만 먹어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는데 보통 저도 쓰리 샷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네, 보통 투샷이 보통 들어가고,
2: 맞아.
1: 완전 그 1리터에 이제 포샷을
2: 맞아, 맞아.
1: 기준으로 하는데, 하나씩 추가해서 가끔 먹습니다. 아, 근데 그, 뭐랄까요, 그 향이 확실히 잘 느껴지기도 하고,
2: 그쵸.
1: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뭔가 피가 도는 느낌이죠. 카페인
2: 아,
1: 충전하면 이제 막,
2: 그쵸, 그쵸. 맞아요.
1: 오케이, 일하러 가볼까?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2: 맞아요.
1: 좋아하긴 합니다. 약간, 둘의 시동 버튼. 저는 에스프레소가 될수 있고, 카페인이 될수 있는데, 두 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저도 아침에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인 것 같아요.
2: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1: 아, 여기 나오신 그, 한의사분이
2: 네.
1: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절대 공복에 커피를 마시지
0: 죄송해요, 쌤.
2: 위에 빵꾸 난다는 얘기가
1: 맞아요.
2: 있던데요.
1: 그 빵꾸 난
2: 어떡해.
1: 운동화 이게 아니고 위가 빵꾸가 날수
2: 아,
1: 있습니다.
2: 내가 빵꾸가 날수
1: 내가
2: 있는.
1: 빵꾸가 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래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웬만하면 저도 진짜 먹고 싶거든요. 아침에 잠을 깨기 위해서. 근데 밥을 먹고 먹는 걸 최대한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몸 컨디션이 괜찮아요.
2: 좀 차이가 느껴져요?
1: 이게 어떤 차이냐면 제가 느꼈을 때는 이 피곤함이 계속돼서 그 악순환의 반복처럼 저희가 커피를 맨날 찾잖아요.
2: 맞아요.
1: 그게 좀 덜해요.
2: 오.
1: 그게 약간 그냥 평균 체력에서 각성제 느낌으로 업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 리바운드라고 하죠. 이렇게
2: 네.
1: 훅 떨어지는 게 많이 없어요.
2: 오.
1: 진짜 추천합니다.
2: 저희도 한번.
1: 네.
0: 네, 알겠습니다.
1: 피곤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으세요.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컴백이잖아요. 그렇기
2: 맞아요.
1: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빵꾸난 신발은 몇 개야? 늘어난 티셔츠. 이 가사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게 두 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가사를 딱 받았을 때.
0: 되게 열심히 살았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1: 오, 맞아요.
2: 맞는 것 같아요.
1: 똑똑하네요. 좀 놀리려고 지금 장전 중이었는데, 똑똑하네요. 이게 어쨌든 계속해서 연습을 그만큼 했다.
0: 그쵸.
1: 그리고 자신감이 있다라는 걸좀 포부로 담고 있는 그런 가사인 것 같은데, 두 분은 좀 빵꾸 날 때, 구멍 나고 늘어날 때까지 이제 쓰시는 편인지, 아니면 좀 빨리 질려서 그냥 새 신발, 새 가방, 뭐, 새 옷,

0: 이런 게좀 집에 쌓여 있는 편인지.
1: 저는 진짜 좋아하면 되게 많이 써요. 진짜 그걸 이제 못 쓰겠다 정도로 될 때까지 많이
2: 그것만
1: 쓰는 것 같아요.
2: 쓰잖아.
1: 그거만 쓰고, 아,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0: 새
1: 그렇게,
0: 옷처럼.
1: 네.
0: 이자님은요?
2: 저는 일단 가지고 있던 거는 그렇게 오래오래 가지고 있고, 플러스로 새 것도 좀 자주 사는 편인 것 같아요.
0: 잘못 버리는 성격이시구나.
2: 완전요.
0: 아, 그러면 진짜 피곤하죠.
1: 피곤해요.
0: 왜냐면 제가 그랬어요. 근데
2: 진짜요?
0: 요즘에 좀 많이 버려요. 이게 결국에 저는 둘을 합쳐놓은 느낌인데, 결국에 옷 입는 것만 계속 입을 거면 쌓은
2: 그렇긴 해요.
0: 옷이 말아야 되는데,
2: 그쵸?
0: 아, 이거 버리자니 한 번쯤은 입을 것 같고,
2: 맞아요.
0: 네. 이거 그래도 그때 비싸게 주고 샀던 건데 막 이러면서
1: 맞아요.
0: 자꾸 안 버리게 되고, 근데 결국에 1년에 한번 입나 마나 막
2: 맞아요.
0: 이렇게 하니까 그냥 차라리 다 버리자 해서 한번 싹다 정리한 때가 있었죠. 아까워 죽겠어요, 그래도. 정말. 아무튼 우리 항공이들은 보이 넥스트 도어의 애니멀 가사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좋으신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로 청취 소감 남겨주세요. 오늘 메시지 이벤트 주제는 내 안에 잠들어 있던 흥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콘서트에서 떼창할 때, 월급이 들어왔다는 알림이 뜰 때, 퇴근하고 치킨을 먹을 때 등등 내 안에 숨겨 있는 흥이 깨어난 즐거운 순간을 아낌없이 공유해 주세요.
2: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I get so hyped when I sing along with the crowd at a concert. Nothing gets me more excited than fried chicken after work. Share the moments that bring out your inner excitement as at either 한국어.
0: 메시지 기다리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Boy Next Door의 Animal.

0: 네, 이번에는 가사의 더 정확한 뜻을 알려드리는 시간, 오늘의 한국어 함께하겠습니다.
1: Global Hangungider, shall we learn today's Korean?
0: 앞서 번역한 Boy Next Door Animal 가사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죠. Limit, 야, 나 잡아봐라.
1: 한계 means a range in which

0: something, an ability, or a responsibility can actually work or have an effect. It's equivalent to limit in English.
1: 네, 오늘의 한국어 한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좀 헷갈리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예.
2: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체력에 한계가 왔어.
0: I worked out so hard that I reached my physical limit.
2: 팬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아쉬웠어.
0: I was disappointed that we had only a limited amount of time to spend with our fans.
2: 무대에 올라가면 늘 한계를 뛰어넘는 느낌이야.
0: Whenever I step on stage, I feel like I'm going beyond my limits.
1: 아리아님은 그거 안 헷갈리셨어요? 그 한계랑
2: 오.
1: 이 한계.
0: 한계라는 단어는 알고 있었는데 에. 아까 한이라고 물어봤을 때 제 생각에는 약간 하나, one 먼저 떠올리더라고요.
1: 약간 민족의 한 이거 할 때.
0: 네.
1: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 친구들이 이 발음으로는 똑같은데 쓰기 표기법에 따라서 다른 단어들이 굉장히 헷갈릴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아 최근에 이건 진짜 한계다 라고 느꼈던 순간 있습니까?
3: 저는 어제요.
1: 어제?
3: 저도 어제요.
1: 아 어쩐지 들어올 때 표정들이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0: 네. 어제 새벽 연습하는데 이제 이건 진짜 마지막이다. 이거 진짜 마지막이고 이 다음에는 나는 춤을 못 춰. 춤추면 나 내일 못 걸어 다닌다.
1: 아.
0: 이렇게 할 때까지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1: 한계. 네. 그게 진짜 한계를 넘어선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2: 맞아요.
1: 또 돼요.
2: 맞아요.
0: 되긴 하더라고요.
1: 네, 되긴 해요. 또 그러면서 체력이 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참 그 운동과 춤과 이런 뭔가 한계에 도전하는 것들은 매번 좀 나를 자극시키는 것 같아요. 이걸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 해봐 어떻게든 막 이러면서 한 발 한 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내일 이 또 곡이 나오잖아요.
2: 맞아요.
1: 이제 한계들이 많이 부딪힐 텐데
0: 맞아요.
1: 잠도 많이 못 자고 거기서 춤도 많이 춰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힘들 텐데 뭔가 가끔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한계도 있잖아요. 좀 쉬고 싶은 한계.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결들을 하세요?
0: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 들 때 해야지. 나 아니면 누가 해?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아니면 누가 해? 하면서 그냥 셀프 게슬라이팅 좀 하는 것 같아요.
1: 정면 돌파하는 느낌이구나
0: 네.
1: 약간.
0: 그러면 하게 되더라고요.
1: 이샤님은요?
2: 약간 이거 한계라고 생각이 들 때 그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것도 내가 지금 못하면 또 뭘 더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니? 할 수 있어. 그냥 해. 약간 이렇게 저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0: 셀프 게슬라이팅.
2: 네. 맞아.
1: 어쩔 수 없어요. 근데
0: 맞아요.
1: 가끔은 반대로 그 게으름의 한계에 도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누워 있을 수 있을까?
2: 한계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언제까지 빈둥댈 수 있을까? 이런 거. 근데 저는 잠은 진짜 한계가 없거든요.
2: 네.
1: 저는 20시간도 자고 진짜 오래 자요.
2: 그거 완전 좋은 거예요.
1: 네. 저는 그래서 잠에 대한 스트레스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약간 집에 가만히 있는 걸 못해요. 막 TV 보다가 한 30분 되면 질려요. 그럼 땡튜브 보다가 아 이거 아닌데 잠깐 침대에 누웠다가 아 이것도 아닌데 뭐 작업실 갔다가 막 이거를 막 엄청 짧은 주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오히려 한계가 있다. 집중력의 한계인가 이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한국어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노래 듣는 동안에 문자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내 안에 잠들어있던 흥이 깨어나는 순간에 대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45 유료 문자나 반디엠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넥스도의 할리우드 액션 듣고 올게요. Yeah.

0: 아니, 근데 진짜 한국인들을 만나면 절로 흥이 올라오잖아!
1: From now on, we're going to read some messages from our 한국이들. Send us plenty of messages.
0: 네, 오늘의 주제는 내 안에 잠들어 있던 흥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한국이들의 메시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시카
1: 네.
0: 나바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정말 흥 나는 순간은 돈이 생겨서 아스트로 굿즈를 살 때예요. 살수 있을 때예요. 찐디가 제 댓글을 읽어주면 정말 기뻐요. 진짜 어렵거든요. 하하하. 그래도 해냈을 때 너무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너무 귀엽다.
0: 야, 아스트로의 굿즈.
2: 귀여우시네요.
0: 요즘에는 그래도 로봉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2: 네네.
0: 응원봉. 이제 버전 3까지 나왔었는데.
2: 오!
0: 야, 그런 것들을 이제 할 때마다, 아, 아로하들한테 약간 미안한 마음들이 생기죠. 뭔가, 좋은 마음으로 이제 내는 거지만.
2: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이제 많이 많이 이용해 주셔야 또 우리가 공연을 하고 여러 가지 할수 있지만, 아, 또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이샤님.
3: 네, 최혜인님이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월급 들어오는 알람 소리에 흥이 넘치는데 다른 곳곳에서 빠져나가는 알림 울릴 때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주라 하는 간절함도 있어요.
0: 아,
3: 오.
0: 너무 공감이 되죠? 매달 결제일이 되면 아, 이렇게 많이 썼다고? 다음 달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리아님.
1: 네, 0122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출근할 때뭘 해도 너무 힘든데, 신기하게도 퇴근할 때 피곤한 것도 없어지고, 갑자기 흥이 나요.
0: 맞아요.
1: 공감합니다. 되게
0: 진짜
1: 공감돼요.
0: 집안일을 할때 흥이 깨어나서 춤추면서 집안일을 해요. 금방 지쳐서 다음으로 또 미루긴 하지만 음악 덕분에 잠시나마 즐거운 집안일을 합니다. 진짜 음악이 주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주는 힘이 진짜 큰것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뭔가 하기 싫은 일도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한번 놀아볼까? 약간 이런, 뭔가 그런 느낌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느낌으로 집안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샤님.
3: 김담준님이 아니 근데 진짜 마트 편의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스트로 노래 나올 때 무진장 신나버려요. 오, 딱
0: 아하.
3: 한번 놀아볼까 하는.
0: 그쵸. 이게 뭔가 저희도 저희 노래를 되게 반가워해요. 네, 그렇게 막 음원 사이트 1위를 한 곡도 없고, 뭔가 오래 활동을 했지만 음원이 잘된 느낌은 많이 없었는데, 그 전화해라는 곡만 좀잘 됐었고, 그런 곡들이 이제 흘러나오면, 여기 아로하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너무 저희도 굉장히 신납니다. 민연희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요즘

0: 아이돌 한국어 때문에 4시 올 때마다 흥이 올라와요. 아이돌 한국어의 DJ 진진입니다. 우후! 혼자 따라하면서 크크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제작진분들도 되게 그리워하시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요거를 할 때마다, 아, 늘 먹던 맛이다. 약간 이런 느낌처럼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사님.
1: 네, 하루루 1234님이 아니 근데 진짜 저한테 아직도 잊을 수 없는 흥이 깨어나는 순간은 혼자 비행기 타고 찐디 보러 갔을 때예요. 오랜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 같아서 히히. 그때 찐디랑 명준 오빠가 같이 했던 겨울나그네라는 뮤지컬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지금도 그때 노래 들으면 여전히 감동이에요.
0: 아, 맞아요. 저랑 MJ 형이랑 둘이서 이제 겨울나그네라는 뮤지컬을 같이 했었었는데, 그것도 3년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벌써.
1: 벌써.
0: 예, 네, 3년이 넘었을 텐데, 벌써, 진짜 약간, 제작진분들도 보러 오셨었었는데,
1: 진짜요?
0: 펑펑 울었대요. 그거
1: 진짜요?
0: 보면서.
1: 대박.
0: 그때 이제 제가 열심히 노래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면서, 진짜, 뭐, 저도 좀 고생을 했지만 그 MJ 형도 옆에서 많이 알려주고 근데 형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에서는 제가 형이고, 네, MJ 형이 동생이어서 이제 팬분들은 그런 케미 때문에 되게 재밌어했던 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정극도 처음이었고 되게 슬픈 내용 그리고 되게 딥한 내용이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신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아무튼.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1: 벌써요.
0: 정말. 또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컴백을 준비하셔야죠.
1: 맞습니다.
0: 네. 또뭐 추후에 예정돼 있는 일이나 이런 거 홍보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저희가 이제 7일부터 해서 3일 동안
0: 네.
1: 러시아에서 단독 콘서트를 하는데,
0: 어허!
1: 또 저희 이번 신곡을 비롯해서 또 많이 새로운 거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오셔서 다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저희 찌릿도 이제 내일 음원 나오면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0: 네. 아리아님도 한번 뭐 영어로 하셔도 되고.
2: 네, 언니가 이미 다 말해버려가지고.
1: 번역.
0: 번역 한번 해주시죠.
2: Our album is coming out tomorrow. A lot of songs, good songs, great songs are there for you, waiting for you guys. So please listen to it a lot and watch the videos a lot. And our concept, we have prepared so much for it. So if you are there and you can come to the concert, we would love to have you guys there. So thank you.
0: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는 소녀시대 효리수의 스키비디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이들아, 그리고 이샤님, 아리아님,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독감이 유행할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마다 바이러스가 변함으로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둘째, 주변에 독감 환자가 있다면 식사를 따로 하고 물컵도 구분해서 쓰세요. 손이 자주 닿는 곳도 깨끗이 청소합니다. 셋째, 실내 환기를 자주 하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일도 피해야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야사시 종업일번호 이은미
2: 쇼타입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알람 없는 월요일, 월요병 없는 월요일 잘 누리고 계신가요? 이 휴일이니까 뒹굴뒹굴 이 소파와 한몸 돼서 보내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슬슬 무거운 몸을 일으켜 볼 시간입니다. 자, 일단 현관문까지만 나가보시면요. 이도 나가면은 또 걷게 되거든요. Well, maybe. 네. 요맘때 가을이 정말 근사하잖아요. 억새가 은빛으로 물들어가는 그런 하늘공원. 서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남산 둘레길. 한강 전망이 좋은 아차산도 좋고요. 꼭 멀리 안 나가도 되죠. 여러분 때 근처에도 계절을 온전히 품은 예쁜 산책길 하나쯤은 숨어 있을 테니까요. 소파와 잠깐 작별하고 가을바람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귀에 이어폰 끼고 이스랑 함께하면 더 좋고요.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The Temptations, My Girl.

0: Good evening, everyone. 10월 5일 월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토비님이요. 대체 공휴일인데 생방송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당연히 또 생방송 가야죠. 양정혜님이요. 와, 휴일인데도 생방이라니 유유 하시면서 엄지척 하셨습니다. 저희도 엄지척. 네. 자, 꿀 같은 휴일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생방 준비하고 지금 방송도 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뭔가 그런 휴일 모드 같은 거 있잖아요. 왠지 마음이 가벼운 그런 느낌이고요. 전 사실 오히려 길이 좀 오늘 한산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또 하필 아울렛 근처예요. 그래서 너무 막혀서 거의 그냥 겨우 거기 사무실까지 가서 도어락만 저기 열고 다시 닫고 온 그런 기분 엄청 허무했습니다. 네. 자, 한분 모셔야죠. 나에게 휴일 따윈 없다. 왠지 아침부터 랩탑 들고 부랴부랴 동네 카페에서 영어책 집필하다 오셨을 것 같은 일산 연중무휴 크리스틴 쌤입니다.
1: 연중무휴. Is that like 24/7?
0: 24/7. 1년 내내 열어요.
1: Hello, everyone. Oh,
0: 네.
1: I hope you had a or still enjoying a good 3-day weekend.
0: 아, 예.
1: Love it.
0: 근데 쌤도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EBS 영어 라디오 책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그 데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지 않고 데드라인이 책을 쓴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왠지 연휴 때 그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1: Well, you know, Sam, it's like, well, for me, I
0: 좋아요.
1: know you kind of work on it throughout the month. For me, writing is so stressful. Like, I have to do it, like, very concentrated,
0: Right. 아,
1: in a
0: 완전히
1: concentrated time.
0: 한 번에.
1: Yeah, like, like a 4-day, like, and just like sleep and work.
0: 근데 그럴 때가 또잘될 때가 있어요.
1: 예.
0: 글이 잘 나올 때가 또
1: It
0: 있죠.
1: is true. I cannot spread it out. Yeah,
0: 근데
1: so it's.
0: 이번에는 좀 쉬었기를 바랍니다.
1: I did
0: 네.
1: actually just take a break.
0: 다행입니다. 네.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 생방송 화면 지금처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Evening Special 1부는요. Evening Headlines 함께 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볼게요.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바로 만나볼까요?
1: Over the last week, seven financial institutions have suffered data breaches in simultaneous cyber attacks targeting the financial sector. Amid concerns that AI may have been used in the attacks, financial regulators have begun developing new AI-based security measures.
0: 금융권 전반을 겨냥한 동시다발적인 해킹 공격으로 최근 일주일 사이 7개 금융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AI 기반의 새로운 보안 체계 마련에 나섰습니다.
1: The Ukrainian military has reclaimed vast territory on the eastern front by deploying drones and uncrewed ground vehicles en masse. By systematically replacing human personnel with robots to accomplish dangerous tasks, the operation shows that unmanned combat has become the new paradigm of modern warfare.
0: 우크라이나 군이 동부 전선에서 드론과 무인 로봇을 대거 투입해 대규모 영토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명 피해를 줄이고 군사 목표

0: 를 달성하면서 현대전이 본격적인 무인전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증명했습니다.
1: Outraged by poor school conditions, French high schoolers have taken to the streets nationwide to vent their anger over run-down facilities and chronic teacher shortages. The unrest shows no signs of abating, leaving thousands of students in police custody and hundreds of schools temporarily closed.
0: 노후된 교실과 만성적인 교사 부족 등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전국 수백 개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Despite being relocated twice, Pukang the shark keeps making a beeline back to the waterway, drawing massive crowds to Busan's north port day after day. Rescue authorities have removed the netting to allow the shark to navigate back to open waters on its own while keeping a close eye on its health.
0: 두 차례 방류 시도에도 수로로 다시 돌아온 상어 북항이를 보기 위해 부산 북항에 연일 구름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구조 당국은 상어가 스스로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그물망을 걷어내고 현재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Over the last week, seven financial institutions have suffered data breaches in simultaneous cyber attacks targeting the financial sector. Amid concerns that AI may have been used in the attacks, financial regulators have begun developing new AI-based security measures.
0: 금융권 전반을 겨냥한 동시다발적인 해킹 공격으로 최근 일주일 사이 7개 금융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AI 기반의 새로운 보안체계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최근 일주일 사이죠. 이 시중은행을 포함해서 저축은행과 캐피탈 회사까지 금융권이 동시다발적으로 해킹을 당했는데요. 이 해커가 아니라 AI가 공격을 주도했을 수도 있다. 뭔가 엄청 섬찟한 얘기입니다.
1: Oh yeah. I mean, these are banks that we all use. One of them here, Hana, which I use, Shinhan, 국민, 부산, Hyundai Capital, Welcome Savings Bank, just to name
0: right,
1: a few,
0: right.
1: Yeah. Yeah,
0: 와, they 실제로 have been, 다 쓰는 은행들, 무슨 뭐 이런 캐피탈 회사라든가 이런데.
1: So what happened was they were able to get manager names, 와. Their email addresses, phone numbers. They were all leaked. And this just kind of like there was what happened was there was a small little entry, like security vulnerability. And because of AI, it was able to bypass that and get into their system.
0: 와, 그러니까 예전에 일반적인 해커들은 정면으로 들어가서 뭔가 다 이렇게 뒤져내 본다든가 이러다 막히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이었는데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약점이구만 해서 사람들이 신경 안 쓰던 곳을 분석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공격을 감행을 한 거네요.
1: So AI is doing two things.
0: Right.
1: One is that cyber attacks have gone down
0: right.
1: because of AI.
0: Mm-hmm.
1: However, AI, by using AI,
0: right.
1: they find those little gaps.
0: Oh, no.
1: And they are, you know, targeting those areas. So
0: 이제,
1: it's like a double-edged sword.
0: 그러네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AI와 AI의 싸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1: Yeah.
0: AI가 이제 발전하면서 뭔가 해킹을 막는데 그 공격하는 AI 해커도 강력해진 거죠.
1: Yes.
0: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AI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안 되겠다. AI로 AI를 승부해야겠다. 막 이런
1: It's
0: 식으로.
1: So true.
0: 와. 그래서 AI 공격은 AI로 막는다라는 방침으로 이 보안 체계 재편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진짜 살벌하네요.
1: Yeah.
0: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Over the last week, seven financial institutions have suffered data breaches in simultaneous cyber attacks targeting the financial sector.
0: 금융권 전반을 겨냥한 동시다발적인 해킹 공격으로 최근 일주일 사이 7개 금융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7개 금융사에서 뭔가를 고통을 겪은 것 같아요. they suffered data breaches.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0: 일단은 데이터는 데이터겠고요.
1: Okay, we know data. Breach is literally like a break or like a gap in the line, like in a wall or in a line of defense.
0: Right, right.
1: So it literally is like this hole, the space.
0: 아, 그러니까 뭔가 뭔가 뚫려 있는 구멍이네요. 그렇죠?
1: So a data breach basically means that the data has been leaked. Or there's been a loss of data, and it was protected,
0: right.
1: and it's now public.
0: Oh no! 이제 데이터가 구멍이 하나 뚫려가지고 data leaks가 발생을 해서 부룩하고 유출이 된 것을 얘기하네요.
1: Right.
0: So breach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막혀 있는 방어선 같은 거, security 같은 거, 무슨 뭐 wall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뚫고 가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data breaches라고 얘기하면 개인 정보나 데이터 유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액션 영화에서 꼭 나와요.
1: Yeah, and you know what? Recently in America. There was a FBI data breach. This is really was huge in the news. And because, you know, FBI agents, they need confidentiality, right? But their names, their addresses of their children, their wives, I mean, it was all released.
0: 와, 그래서 지금 AI를 사용을 해가지고 해커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막는 회사들이 지금 정신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1: I'm sure.
0: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더 똑똑해야 돼. 이런 느낌.
1: Right. I'm sure.
0: Okay, so data breaches라는 것을 해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Simultaneous 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In simultaneous cyber attacks targeting the financial secto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If something is simultaneous, it simply means it happens at the same time.
0: Right.
1: So these attacks were like, yeah, one here and one there, you know, over a long period of time. No, it happened all together at the same time.
0: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요?
1: I'm sure.
0: Right?
1: I'm
0: sure. To confuse us, right?
1: Right.
0: 왜냐하면 한 군데서만 하면 거기 집중을 하게 되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려가지고 그것도 다 AI가 했겠죠?
1: Well, it creates chaos and confusion, right?
0: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Well, you know, and I feel like this is why there's been a lot of alarms about like we gotta regulate AI.
0: 그래서 AI가 인터넷과 커넥트가 되면 안 된다.
1: That's it.
0: 이게 엄청 이해가 많잖아요. 그쵸?
1: But it keeps connecting.
0: Right. So simultaneous 하다는 거는 something happens at the same time. So 동시에 벌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cyber attacks. 이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인 사이버 공격이 되겠죠. 연결해 볼게요.
1: Amid concerns that AI may have been used in the attacks, financial regulators have begun developing new AI-based security measures.
0: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AI 기반의 새로운 보안 체계 마련에 나섰습니다. 진짜 우리 얘기했던 게 딱 맞네요. 그렇죠? 이에는 이,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가지고 AI가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So financial regulators have begun 뭔가 시작했네요. Developing 뭔가를 이제 마련하는 거죠. New AI-based security measures라고 했습니다.
1: Okay, so if something is AI-based, it means it's built on AI or it relies on AI. And security measures basically means security action. They're taking action to protect this with the use of AI.
0: Right, right.
1: So AI did it.
0: 뭐 이렇게 재는 게 아니네요.
1: No, it has nothing to do with that kind of measure.
0: Right, right.
1: Taking measure means taking action.
0: Taking steps.
1: Taking steps.
0: Okay.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뭐 조치를 취해야 될 거잖아요. 조치를 취하는 거, 대책을 마련하는 게 take measures라는 표현으로 쓰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1: Right.
0: 근데 이게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쌤. 우리가 take actions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조금 더 적극적인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1: That is true.
0: Take measures 같은 경우는 뭔가 planning하고
1: there's
0: 이런 느낌이 좀 있고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1: That's right.
0: 그리고 나서 이걸 실제로 우리가 적용해가지고 뭔가 프로그램해서 막 들어가고 그건 take actions에 더 가깝겠죠. 그렇죠?
1: That's right.
0: Alright. So 지금 보니까 AI를 기반으로 한 security measures, right? 보안 대책 이것을 개발하고 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약하니까.
1: I tell you, you know, I feel like in the future, a lot of everything is going to be with AI.
0: A lot of everything이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
1: A lot of everything.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like, the Ukraine, and that's also the drones, AI, again. I tell you, you know, this is like an AI-driven world.
0: 좀 이따 저희가 이제 또 소개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요즘에는 AI news stories들이 다 they're connected with each other.

0: 스토리가 연결이 되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Yeah. 오케이.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Over the last week, seven financial institutions have suffered data breaches in simultaneous cyber attacks targeting the financial sector. Amid concerns that AI may have been used in the attacks, financial regulators have begun developing new AI-based security measures.
0: 네. STNAT님이요. 와우, 쌤들, 제작진분들, 선물 같은 라이브 감사해요. 두 시간 열공 고고! 우리 푸 마유쌤, 진짜 헬쑥해지셨네요. 꿀단지 어디 두셨나요? 하셨습니다. 꿀단지는 유. 제 집에 잠시 묻어두기로 했어요.
1: Where's your honey jar?
0: 네. 아, honey jar.
1: Oh, that is really cute.
0: 예, 프리지에 넣어놨습니다.
1: That's really 네네. cute. Oh, Tom Kim님 says, Kristen Sam, 녹색 어머님의 생각나는 옷 입고 오셨네요.
0: 와, 이게 너무 신기한 게요. 오늘 쌤이 이 초록색 베스트를 입고 나오셨어요. 초록색 베스트를 입고 나오셨는데 뭐 오늘 이런 룩이에요 라고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그게 아니고요, 쌤. 왠지 어머니인데 이렇게 그 아이들 길 건너는 것도 도와주시고
1: oh, yeah.
0: 이렇게 자원봉사하시는
1: It's
0: 것
1: like,
0: 같다고.
1: It's like stop and then like come on,
0: okay,
1: kids.
0: Come on, kids.
1: Good, let's go.
0: 따뜻해 보입니다.
1: Thank you.
0: 네, 정은숙님이요. 오늘의 헤드라인 질청하며 해넘이 노을 즐기러 이웃 동네 오산 독산성 새마대 가용 이렇게 하셨습니다. 즐기면서
1: okay.
0: 이렇게 하루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 Wonderful.
0: 감사합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Chris Brown with you.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1: The Ukrainian military has reclaimed vast territory on the eastern front by deploying drones and uncrewed ground vehicles en masse. By systematically replacing human personnel with robots to accomplish dangerous tasks, the operation shows that unmanned combat has become the new paradigm of modern warfare.
0: 우크라이나 군이 동부 전선에서 드론과 무인 로봇을 대거 투입해 대규모 영토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명피해를 줄이고 군사 목표를 달성하면서 현대전이 본격적인 무인전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와, 이제 영화에서 보면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원래 미래 전쟁 이런 거 할 때 그 로봇 전쟁이라고 하는 게 실제 전장에서 펼쳐진 거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총 대신 드론하고 지상 로봇이 먼저 들어가서 땅을 되찾았다라고 하잖아요. 보통 진짜 영화 보면은 로봇들이 막 달려가고 뭔가 한바탕 확 나오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투입이 되는 그게 진짜 영화 장면인데 실제로 벌어졌네요.
1: It is coming to reality. Right. It is now a reality. And through this war, Ukraine has shown us. Because I mean, if you look at it, Russia is a much bigger country with much more capital and you know military power. And yet through this drone and unmanned technology. They're able to slowly reclaim the territory. So Russia took the territory, and now to reclaim it means to get it back.
0: 그게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Oh sure. And so they're using not only drones but also unmanned vehicles.
0: 와, 이제 그러니까 드론이라고 하는 거 워낙 이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익숙한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타지 않고 있는 그런 무인 vehicles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정리를 해버리고 저는 이제 그런 게 무서워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다치지 않으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더 크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끝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Oh, that's a very legitimate concern. And a lot of people are saying what you're saying.
0: Right.
1: Is that, oh, now it's going to be like... We're not, you see, that's the thing. With any country that goes into war, they're concerned about the fatalities and the casualties.
0: Yes.
1: But the soldiers dying and getting injured.
0: Right.
1: But if you don't have that, I mean, they can just do whatever they want.
0: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전쟁이 점점 무서워지는 또 더 커지는 또 그런 염려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The Ukrainian military has reclaimed vast territory on the eastern front by deploying drones and uncrewed ground vehicles en masse.
0: 우크라이나 군이 동부 전선에서 드론과 무인 로봇을 대거 투입해 대규모 영토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Reclaim 하는 게 진짜 원래 claim 하는 게 주장하다는 거잖아요. 이거 내 겁니다. 근데 reclaim 하는 거니까 탈환을 하는 거네요. 한번 뺏겼다가 이거는 give it back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온 상황이 됐는데요. By deploying drones 뭐 드론들을 이렇게 투입을 시킨다든가 and 여기서 드론은 너무 익숙해요 이제. Uncrewed ground vehicle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uncrewed라는 건 진짜 크루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무인의 땅 vehicles 이런 차량들, 그렇죠? 군사 차량들이 되겠는데요. 그 뒤에 이상한 단어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약간 프렌치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1: Oh, may we?
0: En masse.
1: En masse. Yes, en masse. And if you look at the spelling, it's en and then masse, m a

0: SSE.
1: Aha.
0: So basically, it really means in a mass.
1: In a mass.
0: In a mass. So if mm-hmm. something happens, but we say en masse.
1: Right.
0: Okay, we don't say in, mm-hmm. it's on.
1: En masse.
0: En masse. And it means that all together, mm-hmm. like a large group at the same time.
1: Mm-hmm. Not one at a time.
0: Not one at a time.
1: All together.
0: All together okay. at the same time.
1: Uh-huh.
0: It's like a very kind of big, noticeable action.
1: It's like in groups, right?
0: Yeah.
1: 완전히 한 방에 보내는 거네요.
0: Yeah, that's right. So okay. these UGVs, as they're called, unmanned, uncrewed ground vehicles, mm-hmm. it's not just like 10, mm-hmm. it's like 100.
1: 한 번에 가네요.
0: For example.
1: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0: yes.
1: 그렇죠? So, EN, 띄고, MASSE, en masse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거는 집단으로 한꺼번에 뭐 in groups, all together 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Mm-hmm. 연결해 볼게요.
0: By systematically replacing human personnel with robots to accomplish dangerous tasks, the operation shows that unmanned combat has become the new paradigm of modern warfare.
1: 인명 피해를 줄이고 군사 목표를 달성하면서 현대전이 본격적인 무인전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Human personnel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인 거죠. 정말 인간 이런 전문가들이든 아니면 여기서는 뭐 군인들이라든가 with robots로 replace 하면서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the operation shows that unmanned combat has become something이 되었는데 mm-hmm. 자, 일단은 unmanned combat이라고 하는 거 나왔어요.
0: Okay, this has become a very popular term. Mm-hmm. Just think of it. No man.
1: No man.
0: Without a man.
1: Mm-hmm.
0: So anything that is unmanned doesn't have a person.
1: Okay. 그럼 convenience store도 unmanned store이라고
0: can
1: 할 수 있을까요?
0: Can be.
1: Okay.
0: Yeah. It's
1: uh-huh.
0: like, you know, it's mm-hmm. one of those kind of, what is it, the 무인?
1: 무인.
0: Yes, that's right. Yeah, that's right.
1: 그러면 unmanned는 mm-hmm. 우리 방금 살짝 나왔던 uncrewed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0: Absolutely.
1: Mm-hmm. Mm-hmm. So, unmanned combat이라고 하면 무인 전투가 되겠죠. 근데 이 무인 전투가 어떻게 됐냐면 has become the new paradigm of modern warfare. Modern warfare, 이거는 아무래도 현대 전쟁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new paradigm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paradigm이라고 해서 이게 외래어처럼 한국에서 쓰이기도 하거든요.
0: Aha, I see.
1: Right.
0: Remember that the spelling is P-A-R-A-D-I-G-M, but you cannot hear the G. It's just paradigm.
1: Paradigm, 이건 아니죠.
0: No, right. that's right. And so basically in Greek, it just means model or pattern.
1: Mm-hmm.
0: So a new paradigm means like a new sort of framework or new model.
1: Okay.
0: So it is a new way mm-hmm. of going to war or being in war.
1: 뭔가를 처리하거나 생각하거나 mm-hmm. 꾸미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결국에는 way를 좀 어렵게 한 느낌?
0: Yeah.
1: Right?
0: Yeah. So, but it is a whole framework. Mm-hmm. It is not just a method, mm-hmm. but it's like a whole, it completely changes.
1: 아예 전체 the, 방식을 얘기하나요?
0: That's right. The old way of fighting is mm-hmm. no more.
1: Okay.
0: Yeah.
1: 이제는
0: it's a new
1: 더 이상
0: paradigm.
1: 사람이 싸우는 때가 아니다. 이제 아예 로봇의 시대가 되어버렸다. Mm-hmm. 그래서 전체 방식, 전체 사고방식을 paradigm.
0: That's right.
1: 뭐 new paradigm이니까 mm-hmm. 당연히 새로운 사고방식이 되겠네요. Mm-hmm. Alright. 다림님이요. 언젠가부터 분쟁지역 뉴스 영상들이 게임 영상이랑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0: So true.
1: 진짜 그래요.
0: Oh, so true.
1: 저도 게임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무슨 뭐 슈팅 게임스나 이런 거 보면 이게 언젠가부터 스타일이 아예 게임이 새롭게 나와요.
0: It's so true.
1: 정말 미래적으로. Ada님이 전쟁은 시작하면 끝나지를 않네요. 어디서든 전쟁 같은 건 시작을 말아야죠. 맞아요. 이게
0: so true.
1: 시작하면 작게 끝나는 전쟁이 없으니까
0: yeah.
1: 아예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The Ukrainian military has reclaimed vast territory on the Eastern Front by deploying drones and uncrewed ground vehicles en masse. By systematically replacing human personnel with robots to accomplish dangerous tasks, the operation shows that unmanned combat has become the new paradigm of modern warfare.
1: 네,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0: Outraged by poor school conditions, French high schoolers have taken to the streets nationwide to vent their anger over rundown facilities and chronic teacher shortages. The unrest shows no signs of abating, leaving thousands of students in police custody and hundreds of schools temporarily closed.
1: 노후된 교

0: 실과 만성적인 교사 부족 등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전국 수백 개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수백 곳의 학교가 문을 닫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1: Well, what's going on is there... You know, the students are very unhappy with the poor conditions at school. So the protests hit roughly 1,200 high schools and nearly one-third of all the campuses. Basically, these students are coming together and they're saying, you know, our schools, the condition, there's like roof leaks in the roof. The facilities are just like worn, run down.
0: No
1: They're
0: AC.
1: Not maintaining. No air conditioning in that heat. How are students supposed to study in that heat with no air conditioning?
0: 와, 이게 그런 프로테스트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지금 뭐 얘기만 들어도 충격입니다. 천장에서 뭐 비가 새고 쥐가 왔다 갔다 거리고 뭐 교실도 너무 노후됐고 에어컨이 없다는 거가 진짜 충격일 것 같아요. 여름에 뭔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1: Yeah, and they say like a lot of the classes are canceled because there aren't enough teachers.
0: 진짜 더 최악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이 사실 진짜 정말 정말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학교도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좀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Outraged by poor school conditions, French high schoolers have taken to the streets nationwide to vent their anger over run-down facilities and chronic teacher shortages.
0: 노후된 교실과 만성적인 교사 부족 등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왔겠어요.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1: Yeah.
0: Right?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굉장히 격분한 So outraged by poor school conditions. 뭐 이렇게 일단 얘기가 나왔어요. And they have taken to the streets. Take to the streets라는 거 예전에 우리가 한번 이브닝 스페셜에 나왔지만 시위에 나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위에 나선 이유가 또 있겠죠.
1: Yeah.
0: 그중에 하나가 to vent their anger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1: Okay. Right. So I want to give this example. It's a very Korean example. Mm-hmm. When you go to have 고기, we have our special vents that come down just right there and takes all that smoke out.
0: It doesn't even go back on, like up, right?
1: It just goes
0: it just
1: up.
0: Stays there.
1: It stays there and it takes all that smoke. That's the vent. We have all those like vents for each table.
0: 좋은 예 감사합니다. 환풍구 뭐 통풍구라고 하는 거 고기 먹으러 가면은 이렇게 바람 다 그 연기 다 빨아들이는 거
1: That's right.
0: 그게 벤트잖아요.
1: Well, and so basically that takes it out and then it releases it outside.
0: Right.
1: So as a verb, vent means to let something out. Usually your feelings, your emotions, and most of the time it's anger or frustration.
0: Right.
1: And so you just need to vent out your frustration.
0: 아 뭔가 당신의 anger, 화남이라고 하는 것을 vent한다는 것은 진짜 고기에 연기를 빨아들이고 딴 데 뿜듯이 화를, 분노를 표출하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1: Did you like my example?
0: 너무 좋았어요.
1: Was that good? So I think our listeners could remember.
0: 최근에 그런 곳 한 군데 갔거든요.
1: Oh, yeah.
0: 그러다 보니까
1: oh, me too.
0: 이해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1: And just quickly, if you just say to your friend, can I just vent? It means, can I express my frustration and anger?
0: 약간
1: I need to vent.
0: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화풀이라기보다는 그냥 그죠 화가 나는 거 좀 얘기 좀 해도 돼.
1: Yes.
0: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아무 이유가 없이 그들의 anger를 vent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Over run down facilities라고 얘기를 나왔어요.
1: Okay. So run down if something is run down it's in bad condition.
0: Okay.
1: But the reason why it's in bad condition is because it was neglected. It was not maintained.
0: Right.
1: And that is the idea of something being run down.
0: 아, 그러면 run down은 무슨 뭐 바람이 거기에 뭐 계속 와서 이렇게 달아버리거나 뭐 물이 뭐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달아버리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1: Not
0: 관리를 안 해가지고
1: That's right.
0: 뭔가 낡게 된 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run down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Right.
0: Oh, okay. So 여기서 run이라고 하는 건 그럼 달리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1: No.
0: 약간 worn 같은 mm-hmm. 느낌, mm-hmm. 다른이라는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facilities, 낡고 노후한 시설을 얘기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1: The unrest shows no signs of abating, leaving thousands of students in police custody and hundreds of schools temporarily closed.
0: 수천 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전국 수백 개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 unrest라고 했는데 unrest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불안한 거 그리고 불만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 감정 같은 거. Mm-hmm. 이런 불만이나 이런 불안감 같은 것이 shows no signs of abating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인을 안 보여주는데 abate하는 것에.
1: Yeah.
0: 그렇죠?
1: A-B-A-T-E. 네. This is a fancy way.
0: 전형적인 SAT 단어입니다.
1: It is 네. really a 25-cent word.
0: Right.
1: Okay, this is just a simple way, I mean a fancy way mm-hmm. of saying that it's not getting any better or mm. it's not getting weaker mm. it's not it's becoming less strong
0: uh-huh.
1: okay so the word abate becomes means mm. to become less strong
0: okay.
1: but no signs of abating mm. means that it mm. is not getting any better
0: 기미가 없어요
1: no
0: 아 이거 아, 한 3일 후면 없어지겠다. 이런 사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1: It's not
0: 그런
1: going
0: 게 없다.
1: To settle down.
0: Right,
1: That's right.
0: right.
1: So usually anger, protest, a rainstorm, no signs of abating. Oh, it just keeps continuing and continuing.
0: 아,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비가 좀 비가 좀 약해졌어. 이러면 let up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그걸 조금 어렵게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1: Yes.
0: Okay. So no signs of abating. 줄어들 기미가 없음이 되겠고요.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Outraged by poor school conditions, French high schoolers have taken to the streets nationwide to vent their anger over rundown facilities and chronic teacher shortages. The unrest shows no signs of abating, leaving thousands of students in police custody and hundreds of schools temporarily closed.
0: 자,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나 틀을 paradigm이라고 하는데요. 이 paradigm 정확한 스펠링은 어떻게 될까요?
1: Number one, P-A-R-A-D-I-M-E. Number two, P-A-R-A-D-I-G-M.
0: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우리 paradigm이라고 해서 우리도 많이 쓰죠. 뭔가 기본적인, 뭐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나 틀을 paradigm이라고 하는데 스펠링 정확한 것이 필요합니다.
1: Okay, so para, both the same. Mm-hmm. Para, but number one is D-I-M-E, para, D-I-M-E. Second one is para, D-I-G-M.
0: All right.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Carly Rae Jepsen with Call Me Maybe.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정확한 스펠링 어떻게 되죠?
2: That would be number two. P-A-R-A-D-I-G-M.
1: 네, 두 분께 선물 드립니다. 오디오 악당 구독권은 윤소빈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1736님께 보내드릴게요. 정답 2번 하셨고요. 영어도 배우고 세상도 배우는 새로운 패러다임 이브닝 스페셜 하셨습니다.
2: 오, oh, very nicely said. I love that.
1: 저희 청취자분들은 뭔가 특별한 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2: Oh yeah, for sure. Right. I mean, we've got very special. We're doing evening special, but our listeners are very special.
1: Very special. Yeah. 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뉴스인데 뭔가 귀여운 그런 뉴스입니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Despite being relocated twice, Pukang the shark keeps making a beeline back to the waterway, drawing massive crowds to Busan's North Port day after day. Rescue authorities have removed the netting to allow the shark to navigate back to open waters on its own, while keeping a close eye on its health.
1: 두 차례 방류 시도에도 수로로 다시 돌아온 상어 북항이를 보기 위해 부산 북항에 연일 구름,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구조 당국은 상어가 스스로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그물망을 걷어내고 현재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정말 떠나지 않는 상어 북항입니다. 이 부산 북항이 진짜 좋은 것 같고요. 인기가 오히려 전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좀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땡볕에서 한 시간씩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대기를 한다고 해요.
2: You know, uh-huh. I feel like sharks got a bad rap or reputation after the movie Jaws. Right? So everyone's like so afraid of sharks. And of course, they are the top predator. But, you know, having to see this up close... Not in an aquarium is a very exciting thing.
3: Yeah, they seem so sharks, right? Mm-hmm. They sometimes seem very peaceful. I was like,
2: they actually are.
3: 그냥 즐기면서, hey, what's up? 이러면서 제 생각에 얘가 관심을 즐겨요 지금. 그래서
2: 이 he likes the attention.
3: Right? 예전에 푸바오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북항이가 정말 대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의 큰 it's almost like looking at this like giant aquarium. Aquarium, right? Natural aquarium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수족관 보는 것 같아요.
2: Yeah, and I mean, surely, like maybe he doesn't realize how many people there are.
3: Right.
2: But if he was scared, he wouldn't come near that area.
3: 왠지 계속 보다 보니까 물도 굉장히 더 맑아 보이고요. 뭔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인위적인 귀환 작전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원래 설치를 했었던 차단 그물망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철거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라 이렇게 뒀다고 얘기를 하네요. 건강하게 좀 원래 살던 바다로 무사히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Despite being relocated twice, Pukang, the shark keeps making a beeline back to the waterway. Drawing massive crowds to Busan's North Port

0: 면서 the shark keeps making a beeline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Okay. 네. So the idea of a beeline is when bees, mm-hmm. when they go back to the hive, mm-hmm. they make one line.
0: Right.
1: And so that's where this expression Aha. comes from. So if you make a beeline for something, it means you go straight towards something uh-huh. very quickly. Like if the tickets are on sale, uh-huh. everyone's going to be rushing 아. to get that ticket.
0: 원래 벌이 한번 가다가 아유 나 딴 데 좀 들렸다 가야겠다. 컨비니언스 스토어 갔다 가야겠다.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1: They go right. 아. They have there's no stop and it's very quickly. So when humans make a beeline for something, uh-huh. the idea is they go straight to that thing.
0: 아, okay.
1: So this is just a playful way of saying that he made a beeline. He keeps going back.
0: 밖에다
1: to
0: 놓으면
1: the waterway.
0: 왜 그래? 나 여기 있을래 하고
1: That's
0: 다시
1: right.
0: 오는 거네요.
1: He comes back.
0: Yeah. Okay. So 벌이 이 벌 집에 진짜 곧장 날아가는 것, 향해서 가는 것처럼 beeline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곧장 향하다가 되겠습니다. So keep making a beeline은 계속 곧장 향하다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을 계속 끌고 있어요. Drawing massive crowds to Busan's North Port day after day라고 했습니다. 그냥 one day thing이 아니에요.
1: Like it's not every day.
0: Right.
1: It's day after day. Uh-huh. So we're focusing on the repetition mm-hmm. over a long period of time.
0: Right.
1: It's been a while because we already reported, you yeah. know, on this a while ago.
0: Yeah.
1: yeah. So day after day, it feels like, yes, it is every day, but it's just like it keeps happening and it keeps happening.
0: Over and over again.
1: Over and over again. So we also say week after week or uh-huh. year after year
0: oh.
1: to describe things that happen just without fail.
0: Something just keeps happening repeatedly, right?
1: Repeatedly.
0: 계속. So day after day, 이러면 날마다 하루하루 계속. 그러니까 뭔가 같은 일이 오랫동안 반복되는 상황 을 표현을 할 때 쓸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day by day는 좀 다릅니다. day by day는 날마다 날이 갈수록 뭔가가 달라진다.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뉘앙스가 있기 mm-hmm. 때문에 좀 다른 개념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Rescue authorities have removed the netting to allow the shark to navigate back to open waters on its own while keeping a close eye on its health.
0: 구조 당국은 상어가 스스로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그물망을 걷어내고 현재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이 친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가 나왔네요. Right? The shark to navigate back to open waters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open arms도 아니고
1: yeah.
0: open waters는 뭘까요?
1: So the idea of open in this context means something is very wide and not blocked.
0: Okay.
1: And waters is referring to an area of the sea. So yes, he's in the water, but it's not open waters.
0: 근데 water?
1: He's not in the ocean.
0: 그러니까 완전히
1: open
0: 트여
1: ocean.
0: 있는 거네요.
1: Yes.
0: 뭔가 중간에 obstacles라든가 뭔가가 없는 느낌. 근데 왜 water는 살 수가 없지 않나요?
1: That's right. Well, this is a specific area of sea.
0: Okay.
1: So we do use the plural form, depending on the context.
0: Okay. 그러면 원래 water는 셀 수가 없는 건데.
1: Non-count.
0: Okay.
1: Yes.
0: 그런데 뭔가 확 트인, 넓은 바다를 얘기를 할 때는 waters도 가능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Sky도 굉장히 넓은 하늘, 창공 이렇게 얘기하면 skies로도 될 수 있듯이.
1: Right.
0: 심지어 거의 다 open까지 들어갔습니다.
1: Yes, that's
0: so
1: right.
0: So open waters라고 하면 진짜 탁 트인 바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Right? 연피이님이요. 얼마 전에 부산 갔는데 택시 기사님들이랑 만나는 부산 분들 다 북항이 얘기만 하는 거 보고 부산에 북항이 사랑 대단하구나 했음요 하셨습니다.
1: Our reporter 연피이님, thank you so much for that update.
0: 아, 가만히 있어도 좋은 이 소식이 다 들려요.
1: 네. How exciting for the city.
0: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Despite being relocated twice, Pukang, the shark, keeps making a beeline back to the waterway, drawing massive crowds to Busan's North Port day after day. Rescue authorities have removed the netting to allow the shark to navigate back to open waters on its own, while keeping a close eye on its health.
0: 네,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요,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몇 개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anger를 vent 시킨다. 고깃집 생각하시면 돼요. 분노를 터뜨리거나 분출하다.
1: Don't vent your anger on people who didn't do anything wrong.
0: 아무 죄 없는 사람들한테

0: 에이, 화풀이 하지 마. 그래서 화풀이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open waters라고 하는 것은 뭔가 트여 있는 그런 바다라고 했었죠?
1: It's not safe to swim in open waters alone.
0: 혼자서 먼 바다, 정말 트여 있는 큰 바다에서 수영하러 가는 거 위험해요. 정도가 될수 있겠고요. day after day. 연일, 날마다 쉬지 않고.
1: Mayu, Mayu,
0: Mayu요?
1: who's
0: Who's
1: Mayu?
0: Mayu?
1: Mayu has been eating the same meal day after day.
0: 마유는 날마다 똑같은 밥만 먹고 있어. 물리고 있어요. 지금 지겨워요.
1: �icken,
0: 그냥.
1: chicken breast.
0: Chicken breast.
1: Yes.
0: Simultaneous cyber attacks라고 하는 것은 동시다발적인 사이버 공격이었죠.
1: The government sites were hit by simultaneous cyber attacks.
0: 네, 정부 사이트들이 동시다발적인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 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딥 다이브 데일리 함께 할게요.
1: We're gonna leave part one with one of our favorite
0: Oh,
1: songs
0: yes.
1: from Aladdin. It's a Whole New World, sung by People Bryson and Regina Bell.
0: 네,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하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공포나 슬픔처럼 나중에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라고 우리 뇌가 미리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생존율은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예측이 어려울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이 대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도 커집니다. 그러니 불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 다루어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하게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1: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이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3: 난 입으로 하는데.
2: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3: All in one
2: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2: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딥 다이브 데일리. 오늘은 북미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전에 7906님이요. 오늘 생방이어서 정말 더 신나요. 저희 70대 어머니가 크쌤 목소리 늘 밝고 좋아서 듣기 좋다고 하셨어요. 와.
3: Hi, mommy.
2: 그리고 마유쌤은 이 점점이 뭔가 불안한데요? 이연석 쌤이랑 목소리를 혼동하셔서 아니라고 제가 엄청 재밌는 쌤이라고 강조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전 다른 사람입니다. 네. 휴일 열일 하시는 쌤들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나저나 저 메유 아니에요. 네, 쌤 아시죠? 저 마유라고 해요. 네, 자. 캐나다 하면 여러분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이 단풍, 메이플 시럽, 뭐 로키 산맥, 그리고 왠지 모르게 친절하고 차분한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이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이 왠지 미국보다 조금 더 차분하고 온순한 이미지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두 나라 사이가 좀 시끄럽습니다. 이름 때문에 그런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장 완성하기 미션입니다. 먼저 대화 들어주세요.
3: Mayu, why did you eat my french fries?
4: Well, you ate my ice cream yesterday. This is just 삐.
2: 자, 대화 중 삐의 적당한 표현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3: Number one, pros and cons. Number two, ins and outs. Number three, tit for tat. Number four, hustle and bustle.
2: 자, 문제 다시 드리겠습니다.
3: Mayu, why did you eat my french fries?
4: Well, you ate my ice cream yesterday. This is just 삐.
2: 자, 대화 중 삐의 적당한 표현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3: Number one, pros and cons. Number two, ins and outs. Number three, tit for tat. Number four, hustle and bustle.
2: 네, 자, 뭐 힌트는 딱히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요. 끝까지 이브닝 스페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최근에 배운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0: Deep Dive Daily.
2: 딥다이브 데일리.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 Canada's capital bids good riddance to Trump Avenue as tensions with US rise.
2: 미국과의 관계 험악해지자 캐나다 수도 오타와 트럼프 길 이제 잘 가라. 네. 미국과 캐나다는요. 이 세계

0: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나라이면서도 이 오랫동안 긴밀한 경제 관계를 이어온 사이죠. 이제 그런데 최근에는 양국 관계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관세 문제에서 시작해서 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지명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고 합니다. 이 캐나다에는 오래전부터 이 트럼프라는 이름을 가진 지명이 몇 군데 있는데요. 호수와 개울 등을 포함해 최소 8곳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들이죠. 그런데 최근 양국 간의 갈등이 바로 그 이름을 가진 작은 동네의 도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요, 기사 일부를 네 파트로 나눠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캐나다와 공유하는 호수죠. 바로 온타리오 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라고 지시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그 반격으로 뜻밖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자, 들어볼게요.
1: A backlash on a smaller scale came Wednesday when the city council in Ottawa, Canada's capital, voted unanimously to remove Trump Avenue as the name of a residential street, the latest in a cross-border geographic spat that is making mapmakers' heads spin. The street is one of several in Ottawa's Central Park neighborhood that were named for New York City institutions when it was developed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long before Trump started a trade war with one of America's closest allies.
0: 소소한 반격으로 오타와 시 의회가 트럼프 에비뉴를 없애기로 만장일치 의결했습니다. 지명 논란이 지도 제작자들까지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죠. 이 거리는 센트럴파크 지역이 개발될 당시 뉴욕의 유명 장소 이름을 따서 지어진 길입니다. 무역 전쟁을 벌이기 훨씬 전일이었죠. 네. 처음에는 캐나다가 웬일로 좀 약간 유치한데? 이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바꿔라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걸 한 거네요.
1: He did,
0: 네.
1: he did.
0: Right. 이건 좀 그렇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 backlash on a smaller scale came Wednesday when the city council in Ottawa, Canada's capital, voted unanimously to remove Trump Avenue as the name of a residential street.
0: 그 소소한 반격 중 하나가 이번 수요일에 나왔습니다. 캐나다 수도 오타와 시 의회가 주거 지역 도로인 트럼프 에비뉴의 이름을 없애기로 만장일치 의결한 겁니다. 네. backlash라고 하는 게 이제 반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on a smaller scale이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작은 스케일에. 자, 그런데 다이 뭔가 vote가 이루어졌어요. 투표가 이루어졌는데요. unanimously 이루어졌대요. To remove Trump Avenue.
1: Okay,
0: Yes.
1: unanimously
0: Unanimously.
1: comes from Latin. Uni means one, animus means mind.
0: Right.
1: So with one mind. So if they voted unanimously, it means that almost all of the voters agreed.
0: Okay.
1: There were no against. It's like kind of if there were 10 people, like 9, or maybe even 10.
0: 이거 100% 기분이 안 좋은
1: Almost
0: 거네요. Right?
1: 100%. Yeah, that's
0: So,
1: right.
0: 만장일치로라고 얘기를 할 때, unanimously라고 볼수 있겠네요. 뭔가, 진짜, 이러면은, 뭔가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왜, 콘서트장 같은 데서도, in unison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1: Sing
0: 그게,
1: together.
0: 다 같이,
1: Yeah.
0: 일제히라는 표현이 있듯이, 뭔가 하나 됨. 지금, 없애자.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
1: Yeah, so anytime you vote for something, or maybe there is some decision, I mean, we can use this like even a family dinner. It's like, what should we order? Let's all order something. Okay, what do you guys want? Everybody says, 짬뽕. Okay, it's unanimous.
0: 근데 그런 거 쉽지 않아요.
1: I
0: 보통
1: know it's,
0: 50-50예요. 네.
1: that is true.
0: 자, 근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를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The latest in a cross-border geographic spat that is making mapmakers' heads spin.
0: 국경을 사이에 둔 지명 논란이 이제 지도 제작자들까지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인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렇죠? 자, the latest in a cross-border geographic spat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쌤, spat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spit 침을 뱉는 것도 아니고
1: no,
0: 뭐라고
1: not.
0: 볼 수 있을까요?
1: It's S-P-A-T. A spat is a very small argument, like a little quarrel.
0: Okay.
1: Yeah.
0: A little quarrel.
1: A little, you know, like you did that. No, no, I think it's like it's just a little disagreement and a little argument.
0: 작은 말싸움 같은 거네요.
1: That's right. And here, cross-border geographic, this means between those two countries regarding names of streets or names of lakes. They're having a little argument. Lake Ontario, no, we're going to make it Lake America, right? It's a spat.
0: 아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름 가지고 싸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전쟁도 아니고.
1: No.
0: 조금은 사소한 그런 말다툼일 수 있다. 그래서 spat 자체가 엄청난 fight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사소한 분쟁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cross border 뭐 국경을 넘는 geographic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geography에서 여러분 아이디어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리적인 뭐 지명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여기 이름 할 거야. 아니야, 내 이름 딸 거야. 약간 이런 싸움이라고
1: yes.
0: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that is making map makers heads spin 하게 만드는 spat이네요.
1: Okay, so of course map makers it's using a little humor.
0: Right.
1: It's making these people who are in charge of the names, you know, people like certain areas they're making their head spin means like it's making them dizzy. And how do you feel when you're dizzy? You're confused. You're like, what's going on?
0: Right.
1: Like, what is happening? Lake Ontario, Lake America, no Trump Avenue. What's going on? Right. It's making them very overwhelmed and confused.
0: Ah, okay. So something is so confusing and maybe overwhelming that makes your
1: head spin.
0: Yeah. Okay. So 머리들을 spin, 돌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 여기선 사실 heads라고 하는 거 그냥 my head, your head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건 결국에는 머리를 어지럽히다, 혼란스럽게 만들다, 혼미하게 만들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The street is one of several in Ottawa's Central Park neighborhood that were named for New York City institutions when it was developed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long before Trump started a trade war with one of America's closest allies.
0: 이 거리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센트럴파크 지역이 개발될 당시 뉴욕의 유명 장소 이름을 따서 지어진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무역 전쟁을 벌이기 훨씬 전이었죠. 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A was named for B 뭐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A was named after B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케이. B를 따서 A를 이름 지은 거죠.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스트릿이.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A backlash on a smaller scale came Wednesday when the City Council in Ottawa, Canada's capital, voted unanimously to remove Trump Avenue as the name of a residential street. The latest in a cross-border geographic spat that is making map makers' heads spin. The street is one of several in Ottawa's Central Park neighborhood that were named for New York City institutions when it was developed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long before Trump started a trade war with one of America's closest allies.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갈게요.
1: Here's Anne Marie with 2002.

0: Love.
1: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Canada's capital bids good riddance to Trump Avenue as tensions with U.S. rise. 미국과의 관계 험악해지자 캐나다 수도 오타와 트럼프 길 이제 잘 가라. 네, 아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이 제목에 보면은 good riddance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Sam? Good riddance.
0: Okay, thanks for asking.
1: Someone says, someone bids good riddance.
0: Okay, that means I'm so glad you're gone.
1: You know, because
0: you see the word rid.
1: Yeah.
0: If you get rid of something,
1: right.
0: It means you do away with it.
1: 없애버리는 거죠.
0: Yeah, that's right. So good riddance means I'm so glad
1: I got rid
0: you're
1: of
0: gone.
1: You. You're
0: that's
1: gone.
0: Right. That's right.
1: Okay, so good riddance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작별 인사 같은 거긴 한데 뉘앙스가 아우 속 시원하다.
0: 오.
1: 아, 너 없어져서 너무 속 시원해.
0: That's right. Good riddance.
1: 쫓아버림이네요. 그래서 트럼프 에비뉴? 안녕! 이런 느낌이네요.
0: Yeah.
1: Okay. 자, 그런데 이 거리 이름을 바꾸는 일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고 해요. 이 주소가 바뀌면 주민들은 운전면허나 우편물부터 각종 행정 서류까지 하나하나 수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자는 의견이 있어도 실제로 추진하려면 이 주민들의 동의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정치적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 거리 이름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생각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만장일치로 변경안이 통과된 트럼프 에비뉴에 사는 주민들은 이제 자신의 주소를 말하는 것조차 예전처럼 편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들어볼게요.
0: John Germano, 65, a retiree who has lived on Trump Avenue since 2010, said in a phone interview Wednesday that his address had become a dubious distinction, especially when ordering deliveries. Oh, it's embarrassing. Like, they just chuckle and laugh, Germano said. He added, it gets worse and worse every day.
1: 2010년부터 트럼프 에비뉴에 살아온 존 제르마노 씨는 주소를 말하는 게 특히 배달을 시킬 때 점점 불편해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참 창피해요. 주소를 말하면 상대방이 킥킥거리면서 웃는다니까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거는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분위기 자체가 이런데 뭔가 트럼프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그 순간 약간 우리말로 치면 약간 무슨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로 무슨 길 이렇게
0: yes,
1: 끝나는 거 아시죠?
0: Yes, yes.
1: 그러니까 약간 좀 순한 맛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아니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할인박 길 이런 식으로
0: yes,
1: 해가지고
0: yes.
1: 뭔가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야?
0: What is that? Right. And especially right now, I mean, their relations is not good at all.
1: Right.
0: So nobody wants to live on Trump Avenue.
1: 아니, 말하기 엄청 불편할 것
0: yes.
1: 같아요.
0: 네.
1: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해 보겠습니다.
0: John Germano, 65, a retiree who has lived on Trump Avenue since 2010, said in a phone interview Wednesday that his address had become a dubious distinction, especially when ordering deliveries.
1: 2010년부터 트럼프 에비뉴에 살아온 은퇴자 65세 존 제르마노 씨는 수요일 전화 인터뷰에서 자기 집 주소를 대는 게 특히 배달시킬 때 아주 찝찝한 일이 되어버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 주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his address had become a dubious distinction이 되었다. 라고 했네요.
0: Okay. This may be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1: Right.
0: First of all, if something is dubious, it actually means to cause doubt.
1: Right.
0: Like,
1: doubtful, right?
0: Very doubtful. Mm. But in this case, it's closer to embarrassing.
1: Mm-hmm.
0: Okay? And distinction here, when you get distinction, it means that you get kind of a special, how shall I say, honor?
1: Uh-huh.
0: Or like you get a special recognition.
1: Right.
0: But in this case, dubious distinction means it's a very embarrassing kind of honor.
1: 그러면 원래 distinction이라고 하면은 you basically stand out.
0: Yes.
1: Right? 뭔가 이렇게
0: People
1: 차이,
0: notice.
1: 뛰어남을 얘기하는
0: yes.
1: 게 distinction인데 뛰어난데 뭔가 사람들이 뭔가 다우트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의 의미로 굉장히 디스팅션이 좋은 뜻으로 쓴 게 아니라 부끄러운 그런 명성, 뭔가 부끄러운 영예.
0: That's right.
1: 굉장히 희한하게 썼네요. 그렇죠?
0: So in this context, it's a very difficult way of saying you are known for something embarrassing or bad.
1: 아하, 그냥 좀 어렵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dubious distinction, 의심스러운 뭐 영예 이 정도가 됐지만 결국에는 embarrassment 같은 거네요.
0: It is.
1: 민망함.
0: Yes.
1: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0: It's embarrassing, like they just chuckle and laugh, Germano said. He added, it gets worse and worse every day.
1: 참 창피해요. 주소를 말하면 상대방이 킥킥거리며 웃는다니까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쌤, chuckle 한다는 거는 어떻게 웃는 겁니까?
0: Okay. Right. So, you know, there are many types of laughter. Yeah. There's like a giggle. You know, like a giggle, like a young girl kind of giggle. And then there's like a chuckle.
1: Okay.
0: Okay, and there's the laugh. Like I always laugh really loud.
1: 헛 웃음 같은 거네요.
0: My mom, when I was younger, right. she would be like, "Would you stop laughing so loudly?"
1: Okay.
0: It's too loud.
1: Okay.
0: Okay. But the chuckle is a very small and quiet like laugh. Usually kind of like
1: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요?
0: Oh, it's right. like, you know, and usually with mouth closed. Like it's not like a it's like a
1: 약간 뭐랄까 크게 막 빵 터지는 cracking up 하는 거는 아니고
0: no.
1: 조금 웃는데 보통은 closed. 좀 이런 거 아닌가? 예요. 약간 어처구니가 없구만. 황당하구만. 이럴 때 이렇게 웃는
0: yes,
1: 게 chuckle이군요.
0: Yes, yes.
1: 결국 기분 나쁘게 웃는 것이라 볼 수도 있겠네요.
0: In some way.
1: right?
0: That's right. Because it's not like a bad kind of laugh, but in this context
1: right.
0: they're like Trump Avenue. Yeah.
1: What is that? 이런 느낌으로.
0: yeah.
1: Okay, 자, part 2 다시 듣겠습니다.
0: John Germano, 65, a retiree who has lived on Trump Avenue since 2010, said in a phone interview Wednesday that his address had become a dubious distinction, especially when ordering deliveries. Ugh. It's embarrassing. Like, they just chuckle and laugh, Germano said. He added, it gets worse and worse every day.
1: 네. 자,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장 완성하기 미션인데요. 먼저 대화 들어주세요.
0: Mayu, why did you eat my french fries?
2: You ate my ice cream yesterday. This is just beep.
1: 대화 중에 B의 적당한 표현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pros and cons. Number two, ins and outs. Number three, tit for tat. Number four, bustle and hustle.
1: Hustle and bustle.
0: And bustle.
1: right. 자, 굳이 약간 조금 이거를 해석해 드려야 되나 싶은데 자, 어제 내 아이스크림 먹었잖아.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아파주는 거지. 이 정도로.
0: Okay.
1: 아파주는 거지.
0: You did something and I did it too.
1: Something like that. Okay. Right.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The Calling with Wherever You Will Go.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Canada's capital beats good riddance to Trump Avenue as tensions with U.S. rise.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논란에 대해 백악관 측은요,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캐나다 국민을 위해 애써왔다며 지명을 바꾸는 식의 무의미한 행동 대신 양국의 실익이 되는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설명과 달리 캐나다 현지 분위기는 냉담합니다. 온타리오주 코크런 지역에는 1973년에 등록된 동트럼프 호수와 서트럼프 호수가 있는데요. 지역시장이 직접 나서 뼈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주정부 관할이라 당장 이름을 바꾸지 못하는 아쉬움을 유쾌하게 표현한 겁니다. 자, 들어볼게요.
1: Peter Politis, the mayor of Cochrane, said in an email Wednesday that the lakes are in an unorganized township under provincial control. Not that renaming them hasn't crossed his mind. That said, as mayor, I am sorely tempted to wave the mayoral pen and table a motion anyway, given how fitting it feels at the moment, he wrote. Politis mused that he might not stop there. On a tongue-in-cheek note, we've toyed with the idea of renaming our local landfill Dump Trump, he wrote.
0: 시장은 두 호수가 주정부 관할의 비자치 지역에 있어서 자신이 직접 이름을 바꿀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개명을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요. 시장으로서 지금 상황에 딱 맞게 이름을 바꾸자는 안건을 내고 싶은 요구

0: 이 큽니다. 이 농담이지만 우리 동네 쓰레기 매립지 이름을 트럼프로 바꾸자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1: Dumb
0: 강력하네요.
1: Trump.
0: Dumb Trump, right?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Peter Politis, the mayor of Cochrane, said in an email Wednesday that the lakes are in an unorganized township under provincial control.
0: 피터 폴리티스 코크런 시장은 수요일 이메일을 통해 두 호수가 주정부 관할의 비자치 지역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의 관할권 밖에 있는 호수, 즉 직접 이름은 바꿀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Under provincial control이라고 얘기하는 거, provincial 이거는 province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에 뭐 혹은 도에 정도 해석이 되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2: Not that renaming them hasn't crossed his mind.
0: 그렇다고 개명을 생각해 보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요. 라고 했어요. Well, not that 이러면서 하면 뭐는 아니었다, 뭐 때문은 아니었다 정도가 될수 있는데, not that renaming them hasn't crossed his mind 라고 얘기를 했어요.
2: Okay, so here's a double negative.
0: Right.
2: Not and then hasn't. So basically, renaming them has crossed his mind. That's what he's saying.
0: 뭔가 생각은 한 거네요.
2: Oh, yeah.
0: Right.
2: And this is an interesting expression, cross one's mind. It means that it kind of comes into, you thought of it, but it's not something that you think about a lot, but it kind of is a passing thought. It occurred
0: It
2: to
0: hit
2: you.
0: you,
2: It
0: right?
2: hit me. It hit me, but I let it go.
0: Okay.
2: Okay.
0: I mean, you don't think about it all the time,
2: Yeah.
0: but you
2: Okay.
0: know.
2: So I have to tell you, everyone, I have a favorite song by Brian McKnight, and I love his song called Anytime.
0: Oh, yes.
2: Do you know the song?
0: Oh, it's a
2: In
0: beautiful
2: the
0: song.
2: song, he says, Have I ever crossed your
0: Your
2: mind?
0: mind? I miss you
2: Anytime.
0: anytime. I miss you. 맞죠? 아, 거 가사에도
2: That's it. So the idea is, I don't think about you all the time, but do you sometimes think of me? Do I come into your mind?
0: Do I cross your
2: Yeah.
0: mind? 이 얘기는 한 번이라도 스치기라도 하냐, 내 생각이. 오, 나이스. 이래서 노래 가사가 도움이
2: Oh,
0: 돼요. 네.
2: yes.
0: So cross one's mind라고 얘기하는 거는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머리를 스치다, 문득 생각나다가 되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2: That said, as mayor, I am sorely tempted to wave the mayoral pen and table a motion anyway, given how fitting it feels at the moment he wrote.
0: 시장으로서 지금 상황에 딱 맞게 시장 직권을 발휘해 개명 안건을 내놓고 싶은 유혹이 굴뚝 같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I am sorely tempted, 몹시 tempted, 유혹이 된대요. To wave the mayoral pen. 시장의 펜을 막 흔드는 거. 결국에는 시장 직권을 발휘해가지고는 table of mo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의안을 하다라는 얘기가 상정하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내가 힘을 좀 발휘해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데 마음은 굴뚝 같다. 뭐 이런
2: Yes.
0: 느낌이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2: Politis mused that he might not stop there. On a tongue-in-cheek note, we've toyed with the idea of renaming our local landfill, Dump Trump, he wrote.
0: 폴리티스 시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농담조로 덧붙였습니다. 장난 삼아 하는 말이지만 우리 동네 쓰레기 매립지 이름을 트럼프로 바꾸는 아이디어도 짜내봤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쌤, on a positive note 그러면 뭔가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말해보자면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positive가 아니라 tongue in cheek note라고 돼 있네요.
2: Yeah, if something is tongue in cheek, there is sarcasm. It's kind of like you say it as a joke, but you keep a serious face. Yeah, we're thinking of, making this landfill the name Dump Trump. If you think about it, it's funny, right?
0: Right.
2: But he's saying it in a serious tone. He's being sarcastic.
0: 아, sarcastic. 그러니까 얼굴은 진지한 페이스를 유지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놀리는 듯한, 오케이, 장난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진짜 이거 아닌가요? 뺨 안에다가 혀가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지한 척 하지만 그렇지 않다. So, tongue-in-cheek note라고 하는 거. On a tongue-in-cheek note. 농담조의 말로 아니면 뼈 있는 농담으로 정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Well, we've toyed with the idea of renaming 뭐 이런 쓰레기장으로 뭐 이름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0: Deep Dive Daily. Canada's capital bids. Good riddance to Trump Avenue as tensions with U.S. rise.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타와의 트럼프 에비뉴 이름을 바꾸자는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명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시에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하는데요. 행정적인 번거로움도 적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미국의 정치적 압박이 다시 거세지면서 주민들의 생각도 크게 달라진 겁니다. 주소 변경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들어볼게요.
1: This is not a tit for tat for Lake Ontario, Brockington said. At some point, he added, you have to take a stand. Germano said he was hoping to play a role in the selection of a new street name. We love New York, he said. We love Americans. It's just that one person.
0: 이건 온타리오호 이름 변경에 대한 치졸한 안갚음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입장을 밝힐 때가 있는 법이죠. 우리는 뉴욕을 사랑하고 미국인을 사랑합니다. 그저 그 한 사람이 문제일 뿐이죠.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is is not a tit for tat for Lake Ontario, Brockington said. At some point, he added, you have to take a stand.
0: 이건 온타리오호 건 때문에 치졸하게 안갚음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This is not a tit for tat for Lake Ontario. 라고 했습니다. 어?
1: Yeah.
0: 소리가 뭔가 귀여워요. Tit for tat.
1: Yeah.
0: 이게 아니다라고 했네요.
1: Yeah. Uh-huh. So we've talked about this expression before. Originally it was tit for tap. Mm-hmm. T-A-P.
0: Right.
1: Which is a light hit like, you know.
0: Uh-huh.
1: I tap you,
0: uh-huh.
1: you tap me.
0: Right, right.
1: So it's kind of, so this idea of tit for tat is not like serious revenge, mm-hmm. you know, like 복수.
0: Mm-hmm. Right.
1: But it's more about like kind of, you hit me, mm-hmm. I hit you.
0: Okay. Uh-huh. 너 나 때렸어? 나도 너 때릴 거야. 그래서 원래는 tap인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단어가 TAT로 바뀌었어요.
1: Yes.
0: 뭔가 약간 rhyme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었나.
1: I think so.
0: 추측해봅니다.
1: I think so. Yes.
0: Right? So it's a tit for tat. Tat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말 그대로 맞대응이죠. It's almost like an eye for an eye thing, right?
1: Yeah, right.
0: So 눈에는 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심각한 건 아니라는 거죠.
1: That's it, that's
0: 중요한 건 가볍게 너 나 때렸어? 되게 유치하게 나도 때릴 거야.
1: Oh, yeah,
0: 이런 느낌이라고.
1: Right.
0: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Sometimes you know you have to take a stand 라고 했어요.
1: To take a stand basically means to defend your position.
0: Mm-hmm.
1: Even if you feel pressure,
0: okay.
1: it's like, you know, I feel this way and I'm not going to change.
0: Mm-hmm.
1: If he's going to attack or like say something
0: uh-huh.
1: that makes us feel bad, well then we're going to, you know, say something. About it.
0: Okay. 뭔가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을 거라는 느낌.
1: Yeah.
0: 맞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난 take a stand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1: yeah.
0: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거, 뭔가 소신을 밝히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느낌?
1: Yeah, you're not moving.
0: Uh-huh.
1: And this is how you feel.
0: Trump Avenue 그대로 둘 순 없다.
1: Yeah.
0: 이런 느낌이네요.
1: Mm-hmm.
0: So take a stand, 단호한 태도를 취하다, 소신을 밝히다. 되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1: Germano said he was hoping to play a role in the selection of a new street name. We love New York, he said. We love Americans. It's just that one person.
0: 주민 제르마노 씨는 새 도로명을 정하는데 본인도 한 표 던지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을 사랑하고 미국인을 사랑합니다. 단지 그 한 사람이 문제일 뿐이죠. 라고 했습니다. So, you know, I was hoping to play a role in the selection of you know, a new street name.
1: Mm-hmm.
0: 그러니까 나도 한번 play a role 한다는 게 역할을 맡다라는 뜻이니까 나도
1: yeah.
0: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꼭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을 무조건 싫어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1: No, not at all.
0: Mm-hmm.
1: But at the same time, we
0: right.
1: think Canadians are very nice and they're
0: right,
1: just very peaceful. They're saying, wait a second.
0: Uh-huh.
1: Okay, you do this.
0: Mm-hmm.
1: You know, we're not going to just like
0: mm-hmm.
1: sit down and uh-huh. be like, yeah, okay.
0: 많이 변한 것 같기도 해요.
1: Yes.
0: 예전에 그런 좀 생각이 있었어요. 그죠?
1: Mm-hmm.
0: 약간 캐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조용조용하고
1: That's
0: 미국이
1: right.
0: 뭐라고 하면 그냥
1: They'll
0: 착하게 있고
1: mm-hmm.
0: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그 좀 많은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고 할까요? 그죠?
1: Yeah. yeah. So Mark Carney, the Prime Minister, uh-huh. is getting a great reputation in that country.
0: 아, 이제 뭔가 강력하게 우리 변할 것이다 이런
1: 느낌으로. And around the world.
0: Ooh. Yeah. Nice. Mm. 자, part 4 다시 듣겠습니다.
1: This is not a tit for tat for Lake Ontario, Brockington said. At some point, he added, you have to take a stand. Germano said he was hoping to play a role in the selection of a new street name. We love New York, he said. We love Americans. It's just that one person.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앞에 드린 미션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자, 완성된

0: 대화로 만나볼까요?
1: Mayu, why did you eat my french fries?
0: Mayu, 너 왜 내 감자튀김 먹었니?
2: You ate my ice cream yesterday.
0: 어제 님이 내 아이스크림 먹었으니까요. 똑같이 갚아준 거지.
2: This is just...
1: Tit for tat.
0: Yes. 자, 뭐 pro and cons 이거는 장단점을 얘기를 하고요. Ins and outs라고 하는 거 뭐 자초지종, 구석구석 이런 뜻이 있겠고요. Hustle and bustle, 뭐 복작복작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분께 선물 드릴게요. 오디오 학당 구독권은 유튜브 댓글 이미 깨졌는데 님 그리고 토익 정기 시험 응시권은 9427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Oh, congratulations to both of you.
0: Alright,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Walk the Moon with Shut Up and Dance.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오타와가 트럼프 애비뉴란 이름 없애기로 했대.
0: 와, 결국 그 이름도 환영받는 시기가 끝났나 보네.
1: 주민들도 새 이름을 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대. 헬스 키친을 제안한 사람도 있음.
0: 아, 난 찬성. 아님 차라리 마유 애비뉴로 바꾸고 족발 전문점 빽빽한 거리로 만들든가.
1: 하, 족발 안 지겨워.
0: 나 어제도
1: 진짜?
0: 먹었어.
1: 아, 좀 그만해.
0: 내일도 먹을 거야. 족발이 어때서요? 어때서요? 네. 저는 메이어기 때문에 먹어도 돼요.
1: It's got a lot of collagen.
0: 어, 그럼요. 피부가 좋아집니다.
1: No wonder your skin is so nice.
0: 근데 보통 족발 좋아하는 사람.

0: All right. How about this? I'm sold.
1: I'm sold. I'm sold. 잠깐만요. 팔렸다고요?
0: So basically, you have an idea, you have a suggestion, a recommendation.
1: Right.
0: Oh, it's like you sold it to me, and I bought it.
1: Okay. And I'm sold.
0: I'm sold.
1: Okay.
0: It's like, I like that idea. I'm fully on board with that idea. Uh-huh. I'm sold.
1: 뭔가 나 그 뭐라 그럴까요? 믿겠다, 너의 말을. 나는 완전히 너를 믿어버리겠어라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Yeah, completely. And it does feel like it's like, oh, yeah, I agree. Oh, that's great. It's when you say I'm sold, it's like... No doubts whatsoever.
1: 그럼 나는 완전
0: no hesitation.
1: I'm completely convinced.
0: Absolutely. Yeah. 100%. You have won me over 200%.
1: 아, 그럼 선생님 제가 피부에 족발이 그렇게도 좋대요.
0: Okay, I'm sold.
1: 바로 하면은 바로. 무조건 바로 족발 먹으러 가는 거예요.
0: I'm sold.
1: 어, okay.
0: Let's go right now. All right. Buy me some.
1: 그러면 I'm sold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인포멀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Yeah, I would say. Yeah, I would say it is an informal expression, but it is often used. Yeah.
1: 아, 자주 쓰인다. So I'm sold라고 하는 거 누군가가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딱 냈을 때 아, 그래. 나 설득됐어. 나 찬성. 나 인정.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I thought of a question.
1: Yeah.
0: Hey, Mayu. Do you want to do a live show together?
1: 어? 갑자기요? 뭐,
0: Called the evening special.
1: 갑자기 그러면서 tell me more about it.
0: Yeah, that's right.
1: And then 얘기 들으면
0: yeah.
1: I'm sold.
0: I'm sold. That's sold. Right. That's right.
1: 땅땅땅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Okay. So 설득됐어. 난 찬성이야라는 표현이고요. 사실 좋은 표현이 더 들어가 있어요.
0: Oh, yes.
1: 네. 자, 여기 마유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 이제 그 이름 있잖아요. Trump Avenue라고 하는 거. 그것도 환영받는 시기가 끝났나 보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게 영어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
0: This is a great expression.
1: Okay.
0: To wear out one's welcome. To wear out your welcome.
1: 누군가의 환영, welcome을 wear out 한다고요?
0: Yeah. Okay. So just like you wear out your shoes, and then you got to get a new pair.
1: Right.
0: You got to throw it away because you wore them out so much. So basically the idea is that in the beginning, you were welcomed. Oh, Trump Avenue. Woohoo, great idea. After some time, if the welcome is worn out, it means that nobody likes it anymore.
1: Oh, you're not welcome anymore.
0: That's right. You're not welcome anymore.
1: 아.
0: So we often use this with like house guests. You know, they say that you should never stay at a person's house for more than 2 or 3 days.
1: Right.
0: That's like maximum.
1: Okay.
0: Okay? Because even if you're family or best friend, you know, Because you're going to wear out the welcome.
1: 아, 제가 예를 들어 그 쌤이 마유 쌤. 아, 우리 집 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편하게 있다가 막 자고 가도 되고 그랬는데 제가 한 두 달째 안 가고 있어요. 동네도 멀지도 않은데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basically I wore out your welcome.
0: Yeah, you are no longer welcome. Please leave.
1: Sam,
0: Please go.
1: 그러실 거예요?
0: Yeah.
1: 세 달,
0: 2 months?
1: 세 달?
0: No.
1: 두 달?
0: No. Maximum 3 days.
1: 3 days. 알겠습니다. Okay. 3일 딱 정확히 완전히 채우고 가겠습니다. So, wear out someone's welcome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오래 머물러 눈총을 받거나 환영받는 기한을 넘기다라는 실제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무슨 뭐 새 이름을 정하는 데 참여할 수도 있대. 정하는 건 여기서는 좀 의역이 됐고 생각해내는 거,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거. 이거 어떤 표현으로 쓸 수 있을까요?
0: You could use the expression come up with.
1: Come up with.
0: Yeah, so
1: All
0: you
1: right.
0: think of, you produce an idea, you create. It's like, come up with a creative name, come up with an idea.
1: So if you come up with an idea, then let us know. 뭐 이런 식으로.
0: That's
1: okay.
0: right.
1: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Ottawa is doing away with the name Trump Avenue.
1: Wow. I guess the name finally wore out its welcome.
0: Mm-hmm. Residents can help come up with a new name. One guy suggested Hell's Kitchen.
1: I'm sold. Or better yet, they might as well just change it to Mayu Avenue and turn it into a street lined with Korean jokbal restaurants.
0: Okay, jokbal again? Come on, enough.
1: Oh.
2: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관. EBS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선생님, 어떤 학생이

0: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가시 데스까?
1: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0: 월화수 오전 5시
1: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우리 잭쌤은 어떤 취미를 갖고 있어요?
1: Oh, I have a lot of hobbies. I like to read books.
0: 그쵸, 책 읽는 거 좋아하고요.
1: I used to do a lot of woodworking, but I haven't lately. I like music, playing instruments.
0: 근데 music은 취미는 아니잖아요. Work... 아니에요?
1: It's both. Yeah.
0: Both. 그 좋겠네요. 네. 진짜 정말 다양한 취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런 취미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약간 small talk에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좀 가볍게 대화를 시작할 때도 좋은 그러한 질문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한번 배워볼까요?
1: Well, today's sentence is, I mean, it's a hobby that many people have, so it's a good way to start some conversation.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0: 최근에 좋은 영화 봤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요즘 좀 재밌는 영화 없어? 우리 보통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질문입니다.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자, 그러면 요 질문 어떻게 만드는지 먼저 문장을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조금 길어요. 다시 한번 뭐였죠?
1: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0: 자, have you seen 으로 시작을 했죠. 뭐뭐를 본 적 있나요? 라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어떤 경험을 물어볼 때 have you 뭐 봤니? have you seen 뭐 타봤니? 뭐 have you gone on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고요. 그래서 have you pp 요 질문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have you seen으로 오늘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자, have you seen 뭘 봤냐고 물어볼까요? 좋은 영화, 재밌는 영화 이런 표현을 할 때 보통 good movie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하나라도 좋은 영화, 뭐 어떤 좋은 영화라는 의미로 any good movies, movie를 이제 복수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자, 여기까지도 질문이 되죠. 근데 여기까지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평생, 당신 평생에 뭐 좋은 영화 본 경험이 있나요? 좋은 영화를 본 경험이 있어? 아니면 다 나쁜 영화만 봤어요? 약간 이런 느낌의 질문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재밌는 영화가 있었냐? 이기 때문에 최근에 라는 시간 표현을 맨 뒤에 lately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이렇게 물어보면 최근에 뭐 좋은 영화, 재밌는 영화 봤어요? 라는 질문이 되죠. 상대방에게 최근에 볼 만한 좀 좋은 영화 추천해달라고 할 때도

0: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질문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겠죠?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0: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1: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0: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요 표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sentence was,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We're going to change any good movies. So, have you seen Momo lately?
0: Any good movies 대신에 다른 걸 넣어서 뭐 최근에 본 영화나 드라마, 사람, 물건 등에 대해서 요즘 뭐뭐를 본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 문장으로 만들어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의 경험이나 뭐 현재와 관련된 상황에 좀 초점을 둔 그러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lately, 최근에 뭐 요즘 요 단어도 같이 붙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 물어볼까요?
1: Okay. Have you seen your grandparents lately?
0: 요즘 조부모님을 뵌 적이 있어? 라는 질문이죠. 요즘 너 할머니, 할아버지 본적 있어? 라는 말이겠죠. Have you seen your grandparents lately? 이렇게요. 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서 말인데요. 우리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친할머니, 외할머니 이렇게 아빠 쪽, 엄마 쪽을 좀 이렇게 나눠서 부르기도 했거든요. 요즘은 조금 다르게 뭐 예를 들어서 성남 할머니, 뭐 아니면 뭐 분당 할머니 이렇게 또 부른다고 해요. 여기는 구미 할머니죠? 그
1: 네.
0: 미국 할머니인가요?
1: We just say grandma, grandpa, 할머니, 할아버지.
0: 아,
1: Because, 네,
0: 언어로.
1: 언어로.
0: 아, 그렇게도 구별이 되겠네요. 그건 참 간단하네요. 그러면은 외할머니, 뭐 친할머니, 뭐 이렇게 구별하는 말은 딱히 없죠, 영어는.
1: Or we use just names.
0: 아, Grandpa David, 뭐 이런 식으로요.
1: When I was growing up, we had grandma and grandpa Carmen and grandma and grandpa, Henricks, and we had the
0: 아,
1: other,
0: 성으로.
1: there.
0: Surname, last name에 써서도 그렇게 할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요즘은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또 우리도 이렇게 재밌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자, Have you seen your grandparents lately? 이렇게도 질문해봤고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1: Have you seen any interesting exhibitions lately?
0: 최근에 흥미로운 전시 본거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any 여기선 또 사용을 했네요. Any interesting exhibitions lately?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interesting은 흥미로운, 재미있는, exhibition, 전시. 이것도 줄여서 exhibit. 이렇게도 말하죠, 그렇죠? So, have you seen any interesting exhibitions lately? 최근에 흥미로운 전시 본거 있어? 네, 이렇게도 물어봤습니다.
1: Have you seen my blue jacket lately?
0: 최근에 내 파란 재킷 본적 있어? 지금 혹시 제가 잭의 파란 재킷을 입고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옷을 찾을 때도 혹시 내 파란 재킷 본적 있어? 너가 입은 거 아니야? 저는 자매들끼리 자라서 그런지 그런 말 많이 했던 것 같네요. Zack,
1: Yes.
0: have you seen Jenny lately? 최근에 제니 본적 있어?
1: Yes, I saw her last weekend. 응, 지난 주말에 봤어.
0: 요즘 내 전화는 안 받던데. 네, 그럴 때도 쓸수 있겠네요. 사람 이름을 넣어서도 그 사람을 봤니? 최근에?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Have you seen your neighbors lately?
0: Your neighbors, 당신의 이웃들. 그래서 요즘 이웃들 본적 있어요? 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Have you seen your neighbors lately?
1: Have you seen that ad lately?
0: That. 그것이잖아요. 혹은 저것. ad는 advertisement를 줄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광고라는 뜻인데요. 영어가 참 재밌는 게 나라마다

0: 같은 단어를 좀 다르게 발음할 때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advertisement, 이름들의 강세가 있는데 영국에서는 advertisement,
1: advertisement.
0: 이렇게
1: yes.
0: 발음을 하고 줄이는 것도 미국은 ad라고 줄이거든요.
1: Mm-hmm.
0: 근데 영국에서는 advert라고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ad라고 해서 못 알아듣진 아마 않을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Have you seen that advert lately? 그러면 알아들을까요?
1: Sure. Yeah.
0: 알아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Have you seen that ad lately? 최근에 그 광고 본적 있어요? 뭐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죠.
1: Have you seen any birds lately?
0: 오, 요즘 새를 본 적이 있어요? 한 마리라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any를 넣죠, 거기도.
1: Have you seen my wallet lately?
0: 지갑 잃어버렸어요?
1: 딴딴딴.
0: 최근에 내 지갑 본적 있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요.
1: Have you seen the circus lately?
0: Oh, the circus. 서커스를 최근에 본적 있어?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서커스 같은 경우는 the circus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옛날부터 서커스는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많이 하는데 우리 동네 오는 서커스 딱 하나가 있기 때문에 서커스가 이렇게 막 흔하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the circus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Have you seen any circuses lately?
1: I don't think I've ever been to a circus in person.
0: 아, 한 번도 직접 가서 본
1: 네.
0: 적은 없다고요? 전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 Cirque du,
1: Right.
0: 그 서커스에 딱한번 갔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1: Oh yeah. I'd love to see that.
0: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즘 뭐뭐 본적 있어요? 뭐 최근에 뭐뭐 본적 있어요? Have you seen 뭐뭐 lately? 라는 표현 같이 연습해 봤고요. 우리 예문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1: Have you seen your grandparents lately?
0: Have you seen your grandparents lately?
1: Have you seen any interesting exhibitions lately?
0: Have you seen any interesting exhibitions lately?
1: Have you seen my blue jacket lately?
0: Have you seen my blue jacket lately?
1: Have you seen Jenny lately?
0: Have you seen Jenny lately?
1: Have you seen your neighbors lately?
0: Have you seen your neighbors lately?
1: Have you seen that ad lately?
0: Have you seen that ad lately?
1: Have you seen any birds lately?
0: Have you seen any birds lately?
1: Have you seen my wallet lately?
0: Have you seen my wallet lately?
1: Have you seen the circus lately?
0: Have you seen the circus lately? 네, 이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제게 언젠가는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오늘의 대화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로 먼저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요즘 재미있는 영화 본 거 있어?
3: 어, 나 방금 새로 나온 로맨틱 코미디 영화 봤어.
2: 오, 어땠어? 평이 엄청 좋다고 들었는데.
3: 정말 괜찮았어. 난 분명 또 볼 것 같아.
0: 저도 재미있는 영화는요, 두 번, 세 번, 네 번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요즘 재미있는 영화 본 거 있어? 라고 친구가 물어보네요.
1: 아하.
0: 아, 이거는 여러분 영어로 술술 나와야 합니다. 응, 나 방금 새로 나온 로맨틱 코미디 영화 봤어. 로맨틱 코미디. 우리는
1: That's English.
0: 아, 영어죠, 그쵸? 근데,
1: romantic comedy.
0: 맞아요. 근데 우리는요, 로코라고 줄여서 말하거든요.
1: Oh, we also have an abbreviation.
0: 아하.
1: It's not quite that short.
0: 로코까지 짧진 않아요.
1: 네.
0: 그게 힌트예요. 어떻게 줄일까요? 근데 줄여서 표현합니다. 오, 어땠어? 평이 엄청 좋다고 들었는데. 어땠냐? 어땠다?
1: How 나오죠?
0: 그렇죠. How를 물어보고요. 평이 엄청 좋다고 들었어. 뭐뭐라고 들었어.
1: I heard.
0: I heard. 자, 평이 좋다. 엄청 좋은 평. 요거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괜찮았어. 정말 괜찮았다. 정말 좋았다. 뭐 good를 또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나 분명 또 볼 것 같아. 또 보다. 자, 여기서는 see를 쓸까요? look을 쓸까요? watch를 쓸까요? 여러분 어떤 거예요? 3분의 1이에요. 자, 여러분이 맞추신 게 맞는지 그럼 우리 영어로 들으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4: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3: Oh,

0: Yeah, I just saw the new rom-com.
1: Oh, how was it? I heard it got rave reviews.
0: It was really good. I'd definitely watch it again.
2: 요즘 재미있는 영화 본거 있어?
1: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3: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2: 네, 이 문장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이렇게 물어봤어요. 잘 물어봤더니, 응, 나 방금 새로 나온 로맨틱 코미디 영화 봤어.
0: Oh, yeah. I just saw the new rom-com.
3: Oh, yeah. I just saw the new rom-com.
2: Oh, yeah. 뭐 이런 느낌이고요. 나 방금 새로 나온 로맨틱 코미디 영화 봤어라고 했는데, 일단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어떻게 주셨어요?
3: Rom-com.
2: 자, M이 다 붙습니다. 로코의 롬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발음은 롬컴. 네, 롬컴이 로맨틱 코미디를 줄인 표현이에요. I just saw. 나 방금 봤어. The new rom-com. 새로 나온 로맨틱 코미디 영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 어땠어? 평이 엄청 좋다고 들었는데.
1: Oh, how was it? I heard it got rave reviews.
3: Oh, how was it? I heard it got rave reviews.
2: 오, 어땠어? Oh, how was it? 이렇게 물어봤죠. How를 시작했고요. How was it? 우리가 it was 뭐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순서만 바뀐 거예요. How was it? 평이 엄청 좋다고 들었는데.
3: I heard it got rave reviews.
2: 자, rave reviews가 좀 굳어진 표현으로 매우 좋은 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et rave reviews라는 표현을 씁니다. I heard 내가 들었는데 it got rave reviews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정말 괜찮았어. 나 분명 또볼것 같아.
0: It was really good. I'd definitely watch it again.
3: It was really good. I'd definitely watch it again.
2: 정말 괜찮았어는 it was really good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 분명 또볼것 같아라고 했는데 앞에 I'd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definitely 때문에 뒤 발음이 굉장히 약하게 돼서 I'd definitely 아니면 더 줄여서 I definitely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보다 여기서는 watch가 맞습니다. 왜냐면 장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는 watch를 쓴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더 듣고 올게요.
1: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0: Oh, yeah. I just saw the new rom-com.
1: Oh, how was it? I heard it got rave reviews.
0: It was really good. I'd definitely watch it again.
2: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2: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3: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2: 네, have you 여기 연음되고요. seen any 여기도 연음될 수 있겠죠? 그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3: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2: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3: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2: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 끝났습니다.
3: Terrific job, everyone.
2: 지금까지 케일린과
3: Zach이었습니다.
2: Speak now.
3: Start English.
2: English.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0: Writing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쉽고 확실하게
2: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1: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이고요.
2: Hello everyone. This is Jude.
1: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어요?
2: I had a wonderful weekend.
1: Oh, that's great.
2: And I'm also looking for the long holiday.
1: Oh.
2: Isn't that today?
1: Yes, it is. So you're
2: Isn't
1: looking
2: today,
1: forward to this.
2: It's a substitute holiday. Isn't
1: substitute
2: it?
1: Holiday. So we get a weekday off.
2: That's right.
1: So extra.
2: Substitute holiday.
1: That's right. That's exactly what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oday. 바로 오늘 얘기할 부분이 대체 공휴일, 그 substitute holiday가 되겠습니다.
2: 저는 substitute라는 단어 들을 때마다
1: 네.
2: substitute teacher,
1: 네.
2: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갑자기 선생님이 아파. 그러면 이제 oh, we have a substitute teacher today.
1: 그러니까.
2: Oh, so we're always like excited and nervous. A new teacher, a different teacher.
1: 그러면 다행이다.
2: Right.
1: 왜냐면
2: 왜요?
1: 그 substitute teacher를 더 뭐지 막 골탕 먹이고 그런 좀 이렇게
2: 그런
1: 짓궂은
2: 경우도
1: 친구들도.
2: 있죠. 네, 맞아요, 맞아요.
1: 이제 모든 것이 낯설고 그러실 테니까.
2: That's
1: 네,
2: right.
1: 맞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대체 교사분들이 잠깐 그 자리를 이제 그 시간을 메꿔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럴 때도 substitute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단어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스펠링도 길고 또 발음할 때도 substitute. 뭐 별로 안 어렵네.
2: Substitute.
1: Substitute.
2: Not bad.
1: 네.
2: Substitute.
1: 근데 이게 원어민도 이 단어가 좀 길다고 여겨지는지 그냥 I'm a sub.
2: I'm a sub today. That's
1: 네,
2: right. 그냥 sub 하면 맥락상 oh, I'm here on behalf of your teacher.
1: Right.
2: Or you're actually replacing someone temporarily.
1: 어, 그렇죠. Yeah. I'm a sub today. 나 오늘 대체 교사로 온 사람이야.
2: Yeah.
1: 근데 항상 teacher만 있어요? Sub가?
2: Usually teachers.
1: 가장 많은 경우죠.
2: Yeah, I think because the profession of substitute teaching, it actually exists.
1: Oh, of course.
2: We don't have a substitute boss or manager or director, right? It doesn't work that way.
1: 그렇죠.
2: Yeah.
1: 맞아요. 그래서 이제 substitute teacher가 가장 많이 이제 떠올리게 되는 표현이 되겠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The sub라는 말 자체를 I'm a sub. 까지만 말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substitute holiday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2: Right.
1: 대체 공휴일. 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지난 토요일이 개천절이었다라고 해서 오늘은 그래서 하루를 더 쉰다라는 말입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Oh, 보니까 오늘 다들 쉬는 것 같네. 뭐 무슨 날이니?
3: 개천절이 토요일이었잖아. 그래서 오늘이 대체 공휴일이야.
1: 아, 그러니까 이 공휴일이 주말이면 대신 평일에 하루를 쉬는 거구나.
3: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긴 연휴를 즐길 수 있잖아.
1: 그렇지. 네. 자, 한국 상황에 조금 좀 어두운 그런 친구가 아니, 사람들이 오늘 분명히 월요일인데 왜 이렇게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다들 쉬는 것 같이 보여?
2: You know, it looks like everyone's off today. What's going on?
1: Exactly. It looks like, 자,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도 look like 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It looks like that gentleman or that gentleman looks like he could use a seat 이란 말이 있었죠.
2: Yeah, Diane looks like she could use a drink.
1: 그렇죠.
2: She

0: Looks like she is not sleeping well.
1: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보아하니 이러이러하게 보인다라고 할때 look like. 그 앞에 it looks like 하게 되면 전반적인 상황을 가리켜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보인다라고 할때 it looks like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뭐못잔것 같이 보인다. 저 사람 피곤해 보인다라고 할때 he looks like, she looks like, You look like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0: That's right.
1: 여기서는 전반적인 상황이 그래 보인다. It looks like 어떤 상황? 모든 사람들이 오늘 쉬는 것처럼.
0: It looks like everyone is off today.
1: It looks like everyone's off today. 아, 이 off라는 말이 일을 쉰다는 뜻일까요?
0: 네, 우리말로도 off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1: 네.
0: Hey, where's Diane today? Oh, she's off today.
1: She's off today.
0: She is taking a break from work, officially, of course. So she is off. She is on holiday. She's taking today off from work.
1: 그렇습니다. She's taking today off or she's having today off 하면은 오늘 하루를 지금 쉬려고 나를 빼뒀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 오늘 하루 날 잡아서 쉬고 있다. 자,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쉬고 있는 상태임을 말할 때는 everyone is off. 저 오늘 쉬는 날인데요. I'm off today.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0: Or you're going to be in on a holiday next week. I'm off next week.
1: I'm off next week.
0: The whole week.
1: 그렇죠. 그 일정상 정해진 것에 대해서 말할 적엔 내가 앞으로 있을 일이라고 하더라도 저 다음 주에 내내 쉬어요. I'm off next week.
0: I'm off
1: 이렇게.
0: next week.
1: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0: That's right.
1: It looks like everyone's off today. 자, 상황을 보아하니까 이래 보이네요. It looks like 모든 사람들이 쉬어요. Everyone's off. 근데
0: That's right.
1: 오늘 today 이렇게 이어서요. 한 번만 더 말해 주실까요?
0: It looks like everyone's off today.
1: It looks like everyone is off today. 그러면서 오늘 무슨 날이니? 자, 이렇게 묻는 걸 영어로는
0: Hey, what's going on?
1: What's going on?
0: What's going on?
1: What's going on? 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0: 무슨 일이야? 무슨 날이야?
1: 그렇죠.
0: 무슨 일 있어?
1: 그러니까 오늘은 물론 무슨 날이야라고 할때 What's the occasion? 뭐, 근데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걸 알고 물을 때는 이게 무슨 행사가 있는데 와, 주여, 오늘따라 you're all dressed up. What's the occasion?
0: 아, 그럴 때는 뭐 생각 못했던 어떤 이벤트가 있는데
1: 네.
0: 양복 입고 왔어. 턱시도 입고 왔어. What's the occasion?
1: What's the occasion?
0: Why are you dressed up?
1: 선생님, EBS에 턱시도 입고 오시면 진짜 재밌겠다. 네. 잠시 생각해보니까.
0: Lot of pictures.
1: 네. 자, 그럴 때, What's the occasion? 어떤 OCCASION, 맞죠? Occasion.
0: That's right.
1: 네. 자, 그럴 때, 그 특별한 행사가 뭐길래? What's the occasion? 근데 여기서는 What's going on?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다 쉬는 것처럼 보이느냐? What's going on?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는 말이 되죠.
0: What's going on?
1: What's going on? 그렇습니다.
0: That's right.
1: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랬더니, 아, 개천절이 토요일이었잖아. 라는 말을 영어로요.
0: National Foundation Day fell on a Saturday.
1: 아하. National Foundation Day. 자, 이게 개천절의 영어 표현입니다. 자, 국가가 설립된 날, 뭐, 이렇게 말해서 National Foundation Day가 토요일이었잖아. 라고 말할 때, 물론, was Saturday 라고 해도 되는데,
0: Right.
1: 여기서는 was를 빼고, 그 대신에 fell on a Saturday 라고 한 거예요.
0: So something falls on 오늘 과거형 fell on 하면
1: 네.
0: it was specifically on a certain day.
1: 아.
0: It was Saturday. So the context here is important. If a national holiday is on a weekend, Saturday or Sunday, you say it falls on a Saturday, fell on a Saturday.
1: Ah.
0: But the context is that's why we rest on the following Monday,
1: 그렇죠. You rest on the following Monday. 그것도
0: right?
1: 좋다. 그 이어지는 월요일에 우리가 쉰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뭐 그러면 위켄드 막 일해요?
0: That's right.
1: rest라고 한거 보니까 you have a day off가 되겠죠.
0: That's right.
1: 자,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요일이나 날짜에 하필이면 그날에 해당이 됐다라고 할때 fall on a Saturday, fall on a Tuesday 이렇게 a를 앞에 붙여서 무슨 무슨 요일에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fall on을 쓰는 이유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정보를 주는 느낌을 줘서요. 마치 달력을 보면서 하필 이게 무슨 뭐 금요일이네. 하필 이게 토요일에 걸렸네 이렇게 말할 때 right. fall on a Friday.

0: fall on a Saturday라고 한다는 거예요.
1: 영어는 왜 떨어진다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것
0: 네,
1: 같아요. 뭐
0: 그렇죠?
1: 토요일 날 떨어지면
0: 네,
1: if it
0: 맞아요.
1: falls, if it actually when we say fall because we also use the word land. It lands on a Saturday, it falls on a Saturday.
0: 랜드도 써요?
1: Yeah, we say if a National Foundation Day lands on a Saturday, if it falls on a Saturday, you get the next weekday off,
0: Right, 그렇죠.
1: Monday.
0: 그렇죠. 주중의 하루를 이제 이어지는 하루를 쉬게 되어 있다라고 말할 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그 올해는요, 제 생일이 월요일이었어요. 한다면, My birthday fell on a Monday this year.
1: This year, that's
0: 예,
1: right.
0: 그럴 수 있죠.
1: It changes every year.
0: Right.
1: Next year, Tuesday, the next year, Wednesday.
0: 그러니까 하필 그때로 이렇게 맞아떨어졌어요. 특히 이제 음력 생일을 쉬거나 그럴 경우에도,
1: Lunar
0: 네, lunar calendar로
1: calendar.
0: 네, 할 경우에는 this year my birthday fell on a Saturday라고 하게 되면 올해는 제 생일이 하필 토요일하고 거기 맞았어요라고 한다든지 자, 그 예를 들면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축제가 있었는데 그 페스티벌이 마라톤하고 하필이면 같은 주말이었어요.
1: The
0: 정신없었겠죠.
1: festival fell on the same weekend as the
0: 네,
1: marathon.
0: 이렇게 우연히 그날에 맞춰졌다라고 할때 fall on을 쓴다는 겁니다.
1: That's
0: 여기서는
1: right.
0: 이제 과거형이라서 fell on. 다시 한번, the festival fell on the same weekend. 그 축제가 하필이면 같은 주말에 걸렸어요. 무엇과 as the marathon, 마라톤과 같은 주말 말이죠라는 말이 되는 거죠.
1: That's
0: 네.
1: terrible coincidence.
0: 우선 이제 대체 휴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필 그게 토요일에 이제 걸리게 되면 하루를 더 쉬게 된다라는 뜻으로 National Foundation Day fell on a Saturday. 그날이 토요일이었잖아. 그래서 오늘이 대체 공휴일이지.
1: So today is a substitute holiday.
0: So today is a substitute holiday. 발음이 조금 좀 애매하지만 자꾸 입에 붙도록 말씀하시면 쓸 일이 많으실 겁니다. Substitute holiday.
1: Substitute
0: Substitute
1: holiday.
0: holiday. 그렇죠.
1: That's
0: 네,
1: right.
0: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It looks like everyone's off today. What's going on?
3: National Foundation Day fell on a Saturday. So today is a substitute holiday.
0: 네. 자, 그래서 National Foundation Day가 개천절을 가리키는 말이고, It fell on a Saturday. 그러니까 그 많은 토요일 중에 우연히 한 토요일에 이제 걸렸다는 말이 되죠.
1: That's
0: So
1: right.
0: today is a substitute holiday. 자, 이걸 자기만의 단어로 또 풀어서 말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공휴일이 어쩌다 보니 우연히 주말이 되면 대신 평일 하루를 쉰다 이거지?
1: Oh, so if a public holiday falls on a weekend, you get a weekday off instead.
0: 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만일 공휴일이 우연히도 주말에 걸리게 되면 So, if a public holiday falls on a weekend, 그러면 then what happens? You get a weekday off instead. 그 대신에 주중의 하루를 get a weekday off, 하루를 쉬게 된다 이거지.
1: It's always the following weekday. 뭐 언제나 월요일이 되겠죠?
0: 네.
1: It's always a Monday.
0: 그렇죠. 맞아요.
1: The next weekday is a Monday.
0: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substitute holiday가 흔치 않죠.
1: I've never heard of it. I don't think it exists in the US yet.
0: 자,
1: Not
0: 그렇다면
1: yet.
0: 왜 그럴까요? So it's not necessary in case of America, right? 왜냐면 무슨 요일에
1: It
0: 떨어지잖아요.
1: always falls on a specific day. Like July 4th is like that day. It doesn't matter if it's a weekend or weekday.
0: July 4th 같이 7월 4일이다. 그러면은 7월 4일인 건데, 예를
1: Right.
0: 들어서 Mother's Day, Father's Day, 무슨
1: Right.
0: 뭐또 뭐가 있지? 무슨 뭐 있잖아요.
1: Thanksgiving.
0: Thanksgiving, 그렇죠. 그런 날은 무슨 달의 몇 번째 목요일,
1: That's
0: 무슨
1: right.
0: 달의 몇 번째 토요일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1: Especially Thanksgiving, it's always the last Thursday of November. 그거는 이제 날짜랑 상관없이
0: 네.
1: 그 요일을 지킵니다. Last Thursday and Friday of November, Thanksgiving.
0: 아, 그러니까 당연히 right. Friday, Thursday, Friday, and Saturday, Sunday. Long weekend가 있는 거네요.
1: So you automatically get a long weekend for Thanksgiving.
0: So that means you don't necessarily have to have a substitute holiday.

0: There's no need.
1: There's no
0: It's
1: need.
0: Automatically set.
1: 그런 필요가 없는 거죠. Yeah. 이미 요일에 이제 이렇게
0: 그 시스템이
1: 있으니까.
0: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뭐 대체 공휴일 뭐 이런 거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1: 네.
0: 아, always 그래요? last Thursday, 맞아요. always last Friday.
1: 아, 그렇죠. 맞아요. 요일로 어차피 결정을 하게 되면
0: That's right.
1: 설정을 하게 되면 저기서도 get a weekday off. 아까는 우리가 하루를 쉰다고 할 때 have a day off라고 해서 have 동사를 많이 썼는데 요새는 mm-hmm. get a weekday off라고 하게 됩니다.
0: Right.
1: 그 말로 얻어 걸리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0: Yeah, you get a weekday off.
1: You get a weekday off.
0: That's
1: 그렇죠.
0: Right.
1: 네, 자, 이 부분 들어볼까요?
2: Oh, so if a public holiday falls on a weekend, you get a weekday off instead.
1: You get a weekday off instead. 그러니까 그 대신에 주중 하루를 쉬게 된다 이거지. You get a weekday off instead. Mm-hmm. 그랬더니 그래, 너 정확히 잘 알아들었구나.
0: Exactly.
1: Exactly. Mm-hmm. 그런 다음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뭐 주말에 그 명절이 걸렸다고 해서 아유 이제 주말 날라갔다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긴 연휴를 즐길 수 있으니까.
0: That way, people can still enjoy a long weekend.
1: That way, 그런 식으로 하면 people right. can still enjoy.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 지장을 받지 않고 즐길 수가 있게 되지. A long weekend, 연휴를 말이야 라고 하는군요.
0: So keep that expression in mind, that way.
1: That
0: 그렇게
1: way.
0: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that way. So in that way, people can still enjoy a long, fun, exciting weekend.
1: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내용을 가리키면서 이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식이라면 이렇게 연결해서 말할 때 바로 that way 하고 다다다다 이어서 말할 수가 있겠군요.
0: That's right.
1: 여기서도 that way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가족들이 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겠지라고 할 때
0: Yeah, that way people can enjoy time or more time with family.
1: Exactly. People can enjoy more time with family. 할 수도 있고 families can spend more time together.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0: That's perfect.
1: 네, 모두 right. 28쪽에 나와 있는 예문 되겠습니다.
0: Mm-hmm.
1: 자, 이 부분 들어보죠.
3: Exactly. That way, people can still enjoy a long weekend.
1: 네, 전체 대화입니다.
2: It looks like everyone's off today. What's going on?
3: National Foundation Day fell on a Saturday, so today is a substitute holiday.
2: Oh, so if a public holiday falls on a weekend, you get a weekday off instead?
3: Exactly. That way, people can still enjoy a long weekend.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자, 대체 공휴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말해 보세요.
0: Let's go.
1: 아, 보니까 오늘 다들 쉬는 것 같은데 무슨 날이야?
2: It looks like everyone's off today. What's going on?
0: It looks like everyone's off today. What's going on?
1: 개천절이 토요일이었잖아. National Foundation Day fell on a Saturday.
0: National Foundation Day fell on a Saturday.
1: 그래서 오늘이 대체 공휴일이야. So, today is a substitute holiday.
0: So, today is a substitute holiday.
1: 아, 그러니까 공휴일이 주말이 되면 대신 평일에 하루를 쉬는 거구나.
2: So, if a public holiday falls on a weekend, you get a weekday off instead?
0: Oh, so if a public holiday falls on a weekend, you get a weekday off instead.
1: 그렇지. Exactly.
0: Exactly.
1: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긴 연휴를 즐길 수 있으니까. That way, people can still enjoy a long weekend.
0: That way, people can still enjoy a long weekend.
1: 예이, 정말 애쓰셨어요. 자, 대체 공휴일 아시겠죠? 영어 배워봐 쉽고 확실하게.
0: Easy English.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가족의 얼굴에 긴장감이 맴돌 때, 시험이나 면접, 상견례 등

등 달력에 크게 표시해둔 중요한 날이 다가올 때입니다. 이런 고비를 앞두면 가족은 점점 예민해지고 우리는 혹시 부담이 될까 싶어 하려던 말을 속으로 삼키곤 하죠. 사실 중요한 일이나 새로운 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 긴장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불안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가족으로서 돕고 싶다면 당사자가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부담을 주는 말이나 일이 잘못되면 어쩌냐며 상대의 불안을 키우는 말은 삼가고 따뜻한 지지와 응원의 말을 전해보세요. 무엇보다 지켜보는 나 자신부터 의연해 줄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려야겠죠? 누군가의 곁에서 그 사람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이미 충분합니다.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reveal, 뜻은 밝히다, 드러내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safety study by the Seoul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has revealed that patterned decorative paper napkins can expose diners to dangerous chemicals. 여기서 reveal이라는 표현은 숨겨져 있던 사실을 드러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investigation revealed serious safety violations. 그 조사는 심각한 안전 위반 사항을 밝혀냈습니다. 뉴스에서 reveal the truth, reveal the findings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사실을 밝혀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Reveal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나는 녹취를 풀 때 절대 텍스트 추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형사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손으로 타이핑한다. 나에게 사건 취재란 디지털의 살이 아닌 오프라인이자 아날로그의 살이다. 나는 형사의 육성과 그것을 글로 옮기는 나의 타이핑 사이에서 떠오르는 담배 연기 같은 생각의 연쇄를 좋아한다. 강력 사건이나 사기 사건을 취재하다 보면 범죄 속 인간 심리, 인간과 사회, 사회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범죄의 내부와 외부를 오가는 기자이자 문학인인 나의 정체성 등 이런저런 매캐한 생각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하면 녹취를 푸는 내 앞에 재떨이도 있을 것 같지만 나는 내추럴 본 비흡연자다. 박진규 작가의 책 사건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샘 스미스가 부른 To Die For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매일경제신문에서 펴낸 박진규 작가의 책, 사건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에 담긴 문장으로 깔아드렸습니다. 박진규 작가는 소설가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내 유일의 수사 전문지이죠. 수사연구 편집장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소설을 가지고 북카페 초대석에 오신 적도 있으시고, 또이 수사연구 편집장, 이 기자로서 또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한 책으로도 또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바로 이 책을 이제 묶는 마음에 대해서 작가가 적어둔 책의 좀 초반 부분 입니다. 내추럴 본 비흡연자로서 매캐한 연기는 있지만 뭐 담배 이런 건 어디에도 없고요. 범죄 그 수사연구 편집장으로서 정말 강력 범죄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사로 그 사건을 다룰 때와 그리고 또 한편으로 기사에 담지 못한 또 다른 한편의 텍스트를 동시에 상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소설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범죄의 어떤 그 면면, 그 범죄를 둘러싼 사람들의 삶을 그리는 그 작가로서의 텍스트를 또 하나를 또 띄워두고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이 둘다이 책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논픽션이고 여기에 얽힌 이야기는 전부 다 사실인데요.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마 저는 좀 무서워하면서 읽기도 했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와, 정말 치밀하고 그리고 또 스토리텔러로서의 어떤 이 박진규 작가의 그 문장과 그 사건 배치의 맛 같은 것을 보시면서 정말 짜릿한 쾌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씁쓸한 맛도 당연히 따라오는 그런 쾌감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번에는 또 이런 것을 모두 담은 소설을 쓰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품어 봤습니다. 오늘까지 쉬시는 분들 많으시죠? 대체 공휴일이기도 해서 카페인님들 어디서 지금 북카페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승현님이 고은님도 일하러 오셨군요. 저도 일해요. 라고 하셨는데, 아, 맞습니다. 전 일하러 왔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일터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오랜만에 연휴, 그 휴일을 맞아서 좀 평소와 다른 좀 한적한 분위기에서 북카페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 남들이 다쉴때 일하러 오는 것의 기쁨은 저는 대중교통 지하철을 타고 오다 보니까 지하철이 텅텅 비었더라고요. 그런 기쁨이 또 있었습니다. 약간 씁쓸한 기쁨 같기도 했는데. 근데 또 사실 오는 길은 그쵸. 그 출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은 항상 좀 지치는 것이긴 하지만 또 와서 여기 앉으면 카페인들과 또그 놀이터에 온것 같은 기분 때문에 막 들뜨기도 합니다. 지금 어디서 북카페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연으로 많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영덕님, 반짝 공휴일날 고은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오늘도 이 EBS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많은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북카페 듣고 계신지 사연으로 많이 티내 주시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2801 쓰시는 카페인님, 남산에서 남산 돈가스를 먹으며 들었습니다.

2박 3일 서울 여행하셨대요. 그 서울 여행의 마지막 날 고은님의 생방을 들으면서 마무리 중입니다. 오늘은 고은님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으니 더 좋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 조금 더이 일산 한류월드로 북카페 본점에 가깝다는 얘기시죠? 아, 진짜 이 거리감이 조금 더 물리적으로 좁혀지면 더 가깝게 들릴까요?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멀리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아, 음악 두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제임스의 Nervous 그리고 올리비아 딘의 So Easy까지 두 곡입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어디서 북카페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 궁금했는데 사연들이 많이 지금 다채롭게 왔습니다. 조윤성님, 여기는 포르투갈 포르투입니다. 진짜 멀리서 지금 북카페 듣고 계십니다. 회사 출장차 가셨대요. 근데 아내가 북카페 애청자라서 여기 반디로 아내에게 안부를 남겨요. 여보, 고생이 많아. 돌아가는 그날까지 화이팅해. 선물 잔뜩 사갈게 하셨습니다. 와, 너무 다정한 마음 아닌가요? 윤성님 그 아내분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렇게 또 시간 맞춰서 그먼 곳에서 시차가 발생하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지금 문자를 남겨주신 거 너무너무 소중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아내분이 지금 들으시면서 이렇게 진짜 배시시 웃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물 진짜 잔뜩 사오시는 마음, 너무 설렘으로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84 쓰시는 카페인님, 토, 일, 월, 경기 포천 가족여행을 가셨대요. 그 끝에 브런치 카페에서 아침 먹고 공부하면서 북카페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와,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여행 끝길에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족분들과 함께 계신 건가요? 아, 공부와 또 휴식이 함께 어우러지는 편안한 가족여행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임남준님, 소개팅 하신대요. 소개팅 가기 전에 준비하면서 들어요 라고 하셨는데, 와! 설렙니다. 소개팅. 우리 카페인 분들, 혹시 가장 최근에 소개팅 하신 분들 계실까요? 언제였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소개팅 가기 전에 준비하면서 들으시는 마음, 북카페가 좀 몰랑몰랑한 그런 마음을 좀 많이 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선곡표 한번 쭉 훑어보시면, 뭔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2부까지 가지 말고, 네, 1부 정도에서 소설 시작하기 전까지, 거기까지 느낌이 소개팅 모드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음악 위주로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0786 쓰시는 카페이님,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똑탑 버스, 이 똑딱 앱으로 하는 그 똑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타셨는데, 그때 그 버스에서 윤고은의 북카페 재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너무 신기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아, 카페인이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정경희님은 지금 저는 번개 북클럽 회원 모임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북클럽 왕언니께서 시골에서 지은 포도를 나눠주신다고 해서요. 고은 작가님 목소리 블루투스 스피커로 크

크게 울리고 있어요. 요요요요. 지금 뭔가 스피커로 크게 울린다고 하니까 뭔가 빈 구석을 업계 가득 목소리로 혹은 음악으로 채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시골에서 지은 포도를 나눠주는 그 북클럽 느낌이라는 게 너무 아름답고 향긋하게 느껴집니다. 또 포도철이기도 하잖아요. 경희님, 향긋한 포도 잘 즐기시고요. 책, 어떤 책들 또 이야기 나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속 카페이님들 사연 기다릴게요.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한글날.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단어의 탄생입니다. 단어의 탄생.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유행어, 신조어가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나요? 유행어, 신조어 흐름들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시나요? 카페인님들. 오늘 이야기 흥미롭게 들어주시죠.

해마다 연말이 되면 그 해를 휩쓸었던 신조어들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어 발표되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젊은 세대의 가벼운 유희나 인터넷이 만들어낸 휘발성 강한 유행어 정도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언어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새로운 단어가 탄생하여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거나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언어는 지극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라서 이미 풍족하게 주어져 있거나 너무나 당연한 것들에는 굳이 새로운 이름을 붙여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단어가 발명되었다는 것은 우리 삶에 그것을 지칭해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필요가 생겨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가성비나 시성비, 그리고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어 쓴다는 분초사회 같은 단어들. 이 단어들은 현대인들이 자원을 알뜰하고 부지런하게 쓴다는 긍정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단 1원의 돈이나 1분의 시간조차 허투루 낭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일상이 극도로 팍팍하고 고갈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언어적 비명에 가깝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낭만적인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크고 확실한 행복, 예컨대 내 집 마련이나 안정적인 미래 같은 거대한 성취가 이미 불가능해져 버린 세대에 깊은 체념과 결핍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라고 통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곁에 두고 자주 사용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세계의 윤곽과 결핍의 크기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의 신조어들은 당대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목말라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오차 없이 긁어낸 투명한 탁본이자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짚어내는 임상 차트와도 같습니다. 무언가를 가지지 못했다는 불안이 짙어질수록 그것을 호명하는 언어는 더욱 뾰족하고 매섭게 진화하기 마련입니다. 먼 훗날의 역사가들이 2020년대의 국어사전을 펼쳐보는 상상을 해봅니다. 쏟아지는 자극에 중독된 도파민과 1분을 아끼려 헐떡이는 시성비라는 활자 사이에서 영혼을 끌어모아 불안을 방어하려 했던 우리의 고단한 맨얼굴을 읽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심코 내뱉는 유행어 한마디조차 그 시대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무거운 흉터가 뭉쳐 활자로 맺힌 결과물이라는 사실. 가볍게 흩어지는 줄로만 알았던 신조어들이 실은 우리 시대의 가장 단단한 기록물이었던 셈입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스탠딩 에그의 소확행 띄워드렸습니다. 소확행, 그러네요. 이 3637에 쓰시는 카페인님도 소확행의 그 깊이 숨겨진 뜻을 이렇게 일카통에서 알고 나니까 서글프네요. 자발적

행복이 아닌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힘껏 그래도 그나마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손발을 뻗어버린 그 결과가 소확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저돌적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무심코 쓰는 유행어들 그냥 유행이다. 이렇게 가볍게 또 지나가겠지 하고 그냥 소비해버리고 말 것이 아니라 그 궤적을 한번 쭉 훑어보면 그게 바로 우리 시대가, 함께 이렇게 동요하고 아파했던 그런 흉터의 흔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깊이 있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유행어, 신조어들의 역사 속에 우리의 어떤 결핍이라든지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그 말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니까 한번 그 유행어의 역사 쭉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카페인님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아마 각각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겹치는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선희님, 어제 처음 운전하다가 듣게 된 북카페. 오늘 쉬는 날이지만 시간 맞춰 나와서 작업하고 있어요. 아트페어 준비 중인데 북카페를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선희님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트페어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작업 중에 북카페가 아주 좋은 휴식처이면서 동시에 노동요 같은 그런 방송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팅 갈 준비하면서 들으신다는 분 계셨죠? 김우주님이 소개팅 너무나 설레는 단어입니다. 저도 같이 신나볼게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덩달아 막 들뜨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요. 막 땀에 막 젖은 그런 혹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집 밖에 나가기 싫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어디로든 일부러 약속 만들어서 나가고 싶은 그런 가을날이잖아요.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선웅님. 여행하기 딱인 계절, 딸이 하는 카페에서 보조하고 계시대요. 엄마라는 이름은 어찌할 수 없어요. 발길이 향하고픈 곳은, 다른 곳이지만, 오만 곳다 향하지만, 북카페 들어서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북카페 들으시면서 카페에서 또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 아마 이 시간도 너무너무 소중한 추억으로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사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 금요일 2부, 새로운 코너 선보였는데, 그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카페이님들, 이로운 그림책 코너, 많은 사연 남겨주셨고, 또 반디 앱에 무루 작가님이 직접 또 이렇게 뛰어드셔서 소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카페이님들이 또, 거기서 큰 재미와 감동 느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많이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오수미님은 그 금요일 그 그림책 무루 작가님 영향으로 꿈을 꾸셨대요. 무루 작가님이 저희 동네 이 시골의 레지던시 작가더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어이가 없어서 점점점 하셨습니다. 좋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무루 작가님이 여기에 있는 그 작가 프로그램에 지금 오셨다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꿈은 자유니까 많이 많이 재미난 꿈 꿔주세요. 그리고 사연으로도 남겨주시고요. 백예린의 산책 듣고 이제 소설 북클럽 열어볼게요.

0: 선곡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작합니다. 염승숙 작가, 최동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두 분은 꿈 많이 꾸세요?
1: 꿈이요.
0: 꿈. 동민
1: 꿈.
0: 작가님 왠지 꿈 많이 꿀것
1: 네,
0: 같아요.
1: 많이 꾸는데 잘 기억을 못 하고요.
2: 보통 그렇죠.
1: 네. 꿈 진짜 많이 꿨었는데
0: 네.
1: 이것도 나이 들다 보니까 점점 덜 꾸는 것 같아요.
0: 그쵸.
1: 네, 어릴
0: 저도
1: 땐
0: 좀
1: 진짜 많이
0: 느껴요.
1: 꿨거든요.
0: 맞아요. 어릴 때 진짜 꿈 많이 꿨는데, 점점 꿈을 덜 꾸게 되긴
1: 그러니까요.
0: 합니다.
1: 갑자기 서글프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0: 꿈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승숙 작가님 어때요?
2: 저는 약간 조금 반대인 게,
0: 예. 네.
2: 어렸을 때는 너무 잠이 잘안 들기도 했지만, 잠을 좀잘안 자려고 하는 습관이 좀 있었어가지고, 항상 잠에 시달리다 보니까,
0: 네.
2: 꿈을 꾸면서 자는 건잘 경험을 못 했던 것 같아요.
0: 너무 피곤한 채로 훅
2: 네.
0: 자버리니까.
2: 그래서 안 자려고 버티는 습관이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최근에는 의식적으로 잠을 좀 많이 자려고 하다
0: 네.
2: 보니까 어지러운 꿈에 좀 시달리고 있는 것 같네요.
1: 어지러운 꿈.
2: 네.
1: 왜
0: 와.
1: 좋은 꿈은 안 꾸는 거죠?
2: 항상 막 뭐와 뒤엉켜서 막 싸운다거나. 근데 뭐와 뒤엉켜서 자면 늘뭐 사자, 호랑이, 막 왜가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1: 스케일이 크시다.
0: 사자, 호랑이, 왜가리?
2: 그래서 막 어디 쥐어뜯긴 것 같은 느낌으로 일어난다거나 그런 일이 많아지고 있어요.
0: 모험을 하시는군요,
2: 그게
0: 꿈에서.
2: 모험일까요? 그리고 뭔가 일방적인 사투 같거든요,
1: 다툼인가요?
2: 저는.
0: 거의 그쵸. 사투. 사투를 꿈에서 그렇게
2: 네.
0: 꾸시고. 지금 카페이님들이 꿈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안영덕님이 수미님, 아까 오수미님이 무르 작가님 꿈꿨다고 했잖아요. 수미님 사연 듣다가 지난 주말에 이 영덕님은 제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제가 또 꿈에
2: 네.
0: 나갔다.
2: 안 그래도
1: 로또
2: 바쁘신 분이,
1: 사셔야죠.
2: 예?
1: 로또.
2: 여기저기 잘 다니시는데요?
0: 제가요?
2: 네.
0: 이승영님도 고은 작가님 꿈 가끔 꾼다고. 근데
2: 세상에.
0: 제가 진짜 밤에 그좀 바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1: 여기저기 가셔야 돼서.
0: 많이 나가던데요? 저

0: 제 친구들도 너
1: 아,
0: 꿈 꿨어?
1: 그래요?
0: 이런 게좀 많이 있어서. 예, 그
1: 재밌네요.
0: 밤에 승숙 작가님 제꿈꾼적 없어요?
1: 없어요.
0: 아, 왜요? 아쉽네요,
1: 저는
0: 갑자기.
1: 있는데.
0: 동미 작가님이 제가 꿈에
1: 저는
0: 나왔어요.
1: 두어 번 있어요. 네.
0: 와,
1: 우와.
0: 기억나요?
1: 왜제 꿈에 나누셨던 거예요?
0: 아,
1: 승숙
0: 그렇게
1: 작가님
0: 바쁘신
1: 들어오니.
0: 분이. 바쁘세요? 번호.
1: 바빠요,
0: 아,
1: 바빠. 네.
0: 대기표를. 승숙 작가님은 좀, 일단은 푹 자는 잠이
1: 아, 네.
0: 필요하니까 내가
1: 아,
0: 안 가는
1: 네.
0: 거예요.
1: 아,
0: 동미
1: 정말.
0: 작가님
1: 저는
0: 꿈.
1: 렘수면 중에도.
0: 네.
1: 제가 워치 차고 자거든요, 요즘은. 워치 차고 자면,
0: 기록이
1: 수면
0: 되죠.
1: 점수가 나와요.
0: 몇
1: 네.
0: 점이에요?
1: 저한 96점 나오거든요.
0: 진짜요? 90점도 처음
1: 네,
0: 봐요.
1: 96점 정도
0: 90점
1: 나와가지고.
0: 때문에 무슨 동물 나와요?
1: 아, 그 동물 나오는 워치는 아니라가지고.
0: 나 지금 무슨 얘기가 있어요, 지금?
1: 저는 96점
0: 네.
1: 정도
0: 워치 안
1: 나오는데.
0: 찬산도
1: 아,
0: 있답니다.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렘 수면도 1시간 46분 뭐 이렇게 나오고, 깊은 수면
0: 와.
1: 뭐 이렇게 나와서 점수가 되게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0: 네. 중동 진출.
1: 아, 좋은데
0: 사하라
1: 진출했네.
0: 사막인가?
1: 네.
0: 네.
1: 아, 아프리카인가요?
0: 네. 그쪽으로 갔나?
1: 아무튼 사막 같은
0: 네.
1: 곳이었고, 이런 부스나 이런 게
0: 하나도
1: 하나도
0: 없어요?
1: 없었고,
0: 전화 안 나간 건
1: 이런 게
0: 아니죠?
1: 하나도 없었고, 진짜
0: 재밌.
1: 조난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희 셋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0: 그게 뭐야?
1: 네,
0: 거기서도 수다를 떨고 있어요.
1: 마이크도
0: 마이크도
1: 없었어요. 네.
0: 없이요?
1: 네, 송출
0: 와.
1: 장비가 하나도 없었는데, 북클럽이.
0: 북클럽은
1: 네.
0: 확실했어요?
1: 네네,
0: 아,
1: 북클럽이었고,
0: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요.
1: 그래서 깨고 나서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마이크 없이 방송을 했지?
0: 장비가 없는데
1: 네. 라는
0: 거기서
1: 생각을 했습니다.
0: 다음에 몽골이라도 한번 가고 싶네요. 네.
1: 아,
0: 몽골의
1: 북한
0: 상황이라면
1: 사막.
0: 또. 아,
1: 네.
0: 진짜.
1: 네,
0: 사막
1: 그런 꿈을
0: 진출에 좀
1: 꿨습니다. 네.
0: 설렜었는데. 자, 오늘의 책. 우리 책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책 제목과 작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2: 네, 오늘 김혜진 작가의 소설이고요. 달걀의 온기라는 소설집 안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제목은 관종들입니다.
0: 네, 창비에서 나온 소설집이고요. 오늘 그 말머리를 뭘로 할까요? 그러면
2: 관종?
0: 관종까지만?
2: 네.
0: 네, 관종. 이렇게 오늘 말머리 관종입니다. 오늘 다루는 단편 소설의 제목이 관종들이고요. 관종 넣어서 주소 포함해서 샵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신청해 주시죠. 추첨해서 우리 책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달걀의 온기에 들어가 있는 이 관종들 김혜진 작가의 소설 그럼 펼쳐보겠습니다.
2: 네. 주인공은 정혜와 영기이고요. 두 사람은 부부예요. 네, 나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혜와 영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는 한 대목이 소설 도입부부터 이어집니다. 추운 날에, 뭐, 한겨울은 아닌데도 제법 춥다 싶은 그런 날에 아파트 단지를 정혜가 빠르게 걷고 있거든요. 빠르게 걷다가, 여름 내내 노인분들이 이제 앉아 계시던 팔각 정자가 단지 내에 있었는데 어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혼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두고 간 인형처럼 얌전히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팔각 정자가 약간 깨끗하지 않고 한겨울에 약간 스산한 날씨이다 보니까 아이 주변에 뭐 찌그러진 음료캔, 지저분한 돗자리, 마른 낙엽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아이가 앉아 있었던 건데 날씨가 저렇게 추운데 왜 이렇게 얇은 옷을 입었지? 싶은 왜 지나가다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냥 쓱 스쳐 지나가는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옷을 입었는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려면 좀 날씨에 맞지 않을 때. 뭐
0: 맞아요.
2: 예를 들어 한여름인데 패딩 입고 지나간다거나 한겨울에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약간 편의점 앞에 막 후다닥 다녀오는 사람들한테는 흔한 옷차림일 수 있지만 지금 대여섯 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남자아이잖아요. 그것도 이 날씨에 저렇게 얇게 입고 혼자 앉아 있다? 정혜로서는 시선을 거두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0: 그럴 것 같아요.
2: 아무리 뭐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어른인데 어린아이가 그렇게 혼자 정자에 앉아 있을 때 그냥 지나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뭐 엄마 금방 오겠지. 뭐 잠깐 누구 기다리겠지. 아빠가 데리러 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스쳐 지나가기도 하겠지만 정혜는 유난히 그런 상황을 견디지를 못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제발 좀 관심 좀 끄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안녕. 뭐하니 여기서.

0: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1: 네.
0: 근데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아이의 코가 새빨간 거예요.
2: 추워서.
0: 추워서. 여기 팔각정자에 혼자서 좀 오랜 시간 머물렀던 걸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누나 기다려요. 그러는 거예요. 누나 어디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집에요.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도 집에 있지. 왜 나와서 집에 있는 누나를 기다려? 라고 했는데 아이가 더 이상은 빠르게 대꾸하지 않고
1: 네.
0: 미묘하게 표정이 좀 일그러지는 것 같으면서 입을 싹 다물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하면서 좀 완강하게 그입 다문 아이를 잠깐만 일어나자. 여기 너무 춥다라고
1: 네.
0: 하면서 관리사무소에 데려다 준 거예요. 아파트 단지 내부였고 누나가 집에 있는데 그런 누나가 바깥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관리사무소에 데려다 준 거죠.
1: 네.
0: 근데 정혜는 지금 남편이 약간 몸이 안 좋아서 전복죽을 사러 나왔던 길이었어요.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죽 데워주면서. 아니, 애가 혼자 정각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 심상하게 나눌 수 있잖아요. 남편인 영기는 이제 아프기도 하고 몸이 안 좋기도 하고 며칠 전에 또 대장의 일부를 절제했대요. 그래서 맥없이 이제 죽을 먹는 모습이 이제 안쓰럽기도 하고 평생 설비업자로 일했는데 적정한 대우는 좀 받지 못한 편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아니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상적인 대화를. 지금 많이 안 좋아? 뭐, 죽 괜찮아? 이런 말 대신에, 아니, 오는 길에 애가 혼자 앉아 있더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남편인 연기도 정혜와 약간 비슷해요, 결이.
1: 네.
0: 애가 이 날씨에 정자에 혼자 있었다고? 하고 반응을 보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관리사무소에 좀 맡겨두고, 일단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들어왔어. 라고 하니까, 용기가 재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관리사무소에 연락 좀 해봐. 애를 누가 와서 데려갔는지,
1: 네.
0: 아니면 아직도 관리사무소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정의가, 그건 그래. 그치?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도, 바로 연락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태도가 약간 냉랭했거든요. 아니 누구신데요? 뭐 그래서 아는 아이예요? 모르신다고요? 근데 그냥 팔각정자에 앉아 있는데 데려오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1: 네.
0: 약간 이 정혜가 느끼기에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이가 혼자 있어서 혼자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른의 책임감과 의무감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한 공간으로 데려왔을 뿐인데, 뭐 이런 일을 시끄럽게, 귀찮게, 뭐 버리냐는 그런 제스처로 정혜를 대하니까, 정혜로서도 약간 마음이 불편한 거죠.
1: 그렇죠.
0: 뭔가 옳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땅히 해야 하는 일 같아서
1: 네.
0: 했는데, 뭘 이렇게까지 하세요? 라는 그런 암묵적인 표정이나 제스처가 있으면 사람이 불편해지기
1: 그렇죠.
0: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관리사무소 전화를 해볼까, 어쩔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더니 아이가 집에 갔다는 거예요. 네,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은 거죠. 근데 이제 연기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정희한테.
1: 네.
0: 들어갔대? 확실히? 확실히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혜도 약간 꺼림칙한 거예요. 들어갔대. 집에 갔대.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없이 그냥 고개를 끄덕이다가,

0: 자기 삶에만 관심 갖고 살기 버거운 세상이긴 하죠.
1: 그렇죠. 네.
0: 그래도 남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또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1: 네.
0: 뭐 누군가 방치되어 있는 동물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당연히 뭐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 오물들 이런 것들을 그냥 무방비하게 그냥 지나쳐 다닐 수도 있지만 이 정혜와 연기 부분은 유난히 혹은 유별나게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걸 가만히 못 두고 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도시에서 살아가다 보면 특히 더 정말 다양한 온도와 그 반응 속도를 가진 사람들이 다
0: 맞아요.
1: 엉켜 있는 것
0: 네.
1: 같아요. 지금
0: 맞아요.
1: 이 부분은 그래도 좀 비교적 뜨거운 온도로 반응하고 그리고 좀 빠르게 또 재차 확인하는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는
0: 맞아요.
1: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들을 두고서 아까 그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아, 뭐 굳이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 막 이렇게
0: 왜 이렇게 이를
1: 오지랖이다.
0: 키우세요? 뭐 이런
1: 예.
0: 말을 할 수도 있고.
1: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 눈에는 아예 이런 사건들이 안 보여요.
0: 그렇죠.
1: 그냥
0: 그쵸,
1: 지나가는
0: 그쵸.
1: 거예요.
0: 뭐, 시간 많으세요? 아, 체력 좋으시다. 이런
1: 어.
0: 비아냥과 조롱을 듣기 일쑤죠, 사실은. 네,
1: 네.
0: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삭막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주택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1: 그쵸.
0: 대단지건 소규모 단지건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등을 맞대고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1: 네.
0: 것이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관여하고 어디까지 끼어들고 어디까지 신경 써야 하는지 어려울 때가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지금 5690 쓰시는 카페이님도 선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게 종종 오지랖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때론 서운하기도 하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오해를 사거나, 오히려 내가 원망을 듣게 되거나, 공교롭게 무슨 책임을 떠안게 되거나, 뭐 이런 상황에 놓이 한 번,
0: 맞아요.
1: 우리가 겪게 되면,
0: 맞아요.
1: 그럼 또이 사회의 일을 대하는 방침 자체가
0: 그렇죠.
1: 수정되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관종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데,
1: 네.
0: 우리가 관종이라고 하면 관심종자의 줄임말이고,
1: 네.
0: 관심을 받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들,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행위 자체가 오지랖이거나 관종으로 취급되어 버리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작가가 눈을 대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1: 정경희 님이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2: 네.
1: 네.
2: 저희 북클럽 책이 김혜진 작가님의 달걀의 온기였어요.
1: 아까 북클럽 하신다
2: 네.
1: 그랬는데, 그쵸?
2: 갑자기 긴장되네요. 네. 지금 모두 들뜬 마음으로 방송 기대하며 귀 쫑긋하고 있어요. 저도
0: 모두요? 네.
1: 지금
2: 네,
1: 함께
2: 같이 듣고 있답니다.
1: 포도도 함께 계속 나누면서.
0: 아, 정말요?
2: 네. 저도 그런 아이를 두번 이상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책 읽으면서 저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하셨네요. 네.
1: 맞아요. 지금 여기까지 얘기 들어도 이 안에서 내 모습이 어디쯤에 놓여 있는지를 아마 사람마다 좀 생각을 해보게 될 거예요. 동민 작가님은 어떠세요?
2: 저는 차가운 편인데, 저는 차가운 편이죠. 근데 진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놀이터에 자주 가게 되니까 놀이터 가보면 아이들이 놓고 다니는 물건이 정말 많거든요. 걔네는 막그옷 벗어놓고 놀다가 그냥 옷 그대로 두고 가고 막
1: 그렇죠.
2: 그렇잖아요. 근데
1: 그쵸.
2: 그게 뭐 그네 위에 있다 아니면 그네 옆에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걸 예전 같았으면 그걸 주워서 뭐 비글을 안 맞는 그런 곳이라거나 앉을 수 있는 곳이라거나 이렇게 옮겨두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옮겨두기만 해도 뭐라고 할 때가
1: 그렇죠.
2: 있더라고요. 네.
1: 뭔가 타인의 물건을 또 만진,
2: 그쵸.
1: 그쵸.
2: 그쵸.
1: 내가
2: 나는 여기
1: 건드린 게 되니까.
2: 떨어뜨렸고 여기 놓은 걸난 알고 있는데 그걸 왜 너가 옮겨서 내가
1: 아이고.
2: 찾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그게 한 번만 있더라도 그런 선의 로 시작된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게다가 이런 관종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긴 이후에는
1: 네.
2: 더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마음을
2: 이게,
1: 다친 거예요.
2: 그쵸.
1: 그쵸.
2: 관종이라는 단어가 없었을 때는 이런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선의로 다 선의의 카테고리 안에 들었다면 이제 관종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그게 관종의 카테고리, 그러니까 안 좋은 카테고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1: 네.
2: 그럴 바에는 내가 하고 욕먹기보다는 안 하게 되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1: 그쵸.

뭔지 이해가 됩니다. 오늘 김혜진 작가의 단편 소설 관종들로 얘기하고 있고요. 크리스 데임스의 Don't Forget About Me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독감이 유행할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마다 바이러스가 변함으로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둘째, 주변에 독감 환자가 있다면 식사를 따로 하고 물컵도 구분해서 쓰세요. 손이 자주 닿는 곳도 깨끗이 청소합니다. 셋째, 실내 환기를 자주 하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일도 피해야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김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소설 북클럽 최동민 작가, 염승숙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책은 김혜진 작가의 단편 소설 관종들이 수록된 달걀의 온기 소설집입니다. 이 소설집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오늘 다루는 이 소설 제목 관종들을 포함하셔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소 이름 포함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우리 추첨해서 방송 말미에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이야기 계속 따라갈게요. 관종들.
1: 네. 네. 정혜 영기 부부가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고요. 좀 바깥에서 이 두 부부를 보고 있으면 아, 남의 일에 진짜 참견 잘한다. 간섭 잘한다. 이렇게 좀 평가받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로서는 주변의 일을 뭔가 사건 사고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0: 네.
1: 그런 책임감에서 비롯된 일인데 자꾸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거죠. 일단 그렇게 된 배경이 좀 있는데 딸 호경이 있어요. 이 정혜 영기 부부에게 딸 한 명이 있는데 호경이 어린 시절에 좀 버스 정류장에서 기웃기웃대던 일이 있었나 봐요. 네. 어렸을 때. 그런데 그게 이제 아이의 단순 호기심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었는데 버스에 갑자기 치이게 되고 그래서 좀 다리에 장애를 입었어요.
0: 네.
1: 그런 일이 없었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불미스러운 사고가 딸에게 벌어진 거고 좀 딸이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게 되지 않았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사실 원망스러운 마음도 큰 거예요. 이 두 부부에서는. 두 부부에게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버스 정장을 배회하고 있거나 좀 네. 돌아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버스 차체에 뭐 새겨진 뭔가를 들여다보느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면 좀 누군가라도 다가와서 얘 뭐하니? 위험해. 좀 뒤로 나와. 너 부모님 어디 계시니? 이런 관심 정도 기울여줬다면 딸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0: 네.
1: 이런 아쉬움이 드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내 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조심하라고 말해줬다면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내 딸이 그 사고로 인해서 절망해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음주운전까지 벌이는 그런 못난 짓을 하지 않았을까? 계속 그런 좀 후회가 계속 들었던 거죠.
0: 네.
1: 그래서 그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이제 와서 내가 다른 아이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거나 홀로 돌아다니고 있다면 관심을 기울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계속해서 좀 타인의 삶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단지 뭐 예를 들면 복도에 아파트 복도에 너무 적치물이 많이 쌓여 있다거나 하면 소방법에 위반되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고를 하게 되고 좀 그 집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
0: 네.
1: 물건들을 치워야 된다. 이렇게 언질을 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 두 부부를 향해서 돌아오는 반응은 너무나 좀 날카로운 것들이었죠. 네가 뭔데? 라는 수준의 비난과 비아냥은 일수고 중재를 하러 달려오는 경비원이나
0: 네.
1: 경찰들이 있다면 그들이 오히려 정혜 영기 부부에게 아, 이 정도 하시죠? 라고 말을 한다든가 아, 그만 좀 하시죠? 라고 오히려 중재받는 상황에 놓인다거나 좀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0: 그냥 법대로 얘기를 한 건데 뭔가 이 시비 건다고 생각하는 네. 이웃들도 있는 거였던 거죠.
1: 맞아요.

0: 정도 하셨으면 됐어요.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이런 뭐 경비원이나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누가 잘못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네.
0: 정혜와 연기 부부로서는 왜 이렇게까지 당연히 책임을 갖고 중재해야 하는 사람들이, 문제적인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고자를 성가셔하는 듯한 일을 만들고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힐난의 어조로 자꾸만 정혜 연기 부부를 집안으로 들여보내려는 그런 행동들이 좀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죠. 정혜와 연기 부부로서는 우리가 유별난 건가?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문제는 우리한테 있나? 이 모든 상황을 문제 삼고 불편하게 여기고 불쾌하게 만들면서 일을 만드는 우리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물론 좋아서 하는 일도 아니에요. 이렇게 얼굴 붉히고 고성이 오가는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1: 그렇죠. 근데
0: 없어요. 네.
1: 계속 몇 차례 이제 보고 하다가 이게 위험해 보이니까, 그죠? 이들 부부로서는 또 얘기를
0: 맞아요.
1: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뭔가 돌봄 자체를 간섭받는다고 느낀다거나 아니면 뭐, 이웃의 관심을 감시한다고 느낀다거나 그런 약간 적대와 혐오가 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는 정혜와 이 연기 부부의 이런 일상적인 행동들이 곱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려 3년 전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너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바로잡으려고 했을 뿐인데, 위험한 것을 치우라고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뭐 합의금도 그렇고, 그때 마침 또 딸아이 호경이 음주운전까지 해버려서 너무 감당 못할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예 짐 싸서 이사를 해온 상황이거든요. 지금의 아파트로. 네. 이런 많은 상황들이 나오니까 좀 답답하죠.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계속 비용이 들고, 정혜와 연기 부부로서는.
1: 그렇죠.
0: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가게가 좀 무리가 갔을 때,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 앞으로 우리 둘만 생각하면서 살자. 이렇게 약속까지 한 거예요, 두 부부가. 절대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자.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돈이 많아? 명예가 있어? 우리만 건사하고 딸만 잘 보살피자고 하면서 너무 이 3년 전에 이 아파트 단지로 이사 왔을 때 너무 마음이 많이 상했던 거예요. 솔직히 이 정혜와 연기 부부도 상처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우리만 생각하자. 이 후회인지 결심인지 정말 반성인지 알 길이 없는 약속을 나누고 자기네들 삶만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몰라도 좋았을 일들, 모른 척 넘겼다면 좋았을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을 간섭하고 참견하면서 잃은 것들이 너무 냉정하고 뼈아프게 말하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앞으로 우리만 생각하면서 살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대요. 3년간 지금 이사 온이 아파트에 살면서도 우리 살만 신경 쓰고 살기에는 모른 척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도처에.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시비비 따지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상황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오기 전과 마찬가지로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약간 요주의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정혜가 5살짜리 남자아이를 관리사무소로 데려갔을 때 그들이 왜 그렇게 냉랭하게 굴었는지는 이해가 가는 거죠.
1: 그렇죠. 요주의 인물이니까.
0: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테니까.
2: 그러니까 이 부부가 지금 저는 보면서 뭔가 관심의 방향이 좀 잘못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도 주변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데 자기 딸이 지금 그 사고를 당한 이후에 계속 어긋나고 음주운전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딸한테는 아무리 관심을 줘도 딸을 바꾸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 전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 우리가 그 딸에게 관심을 아무리 줘봤자

0: 빠른 변화시킬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관심의 방향이 오히려 주변 사람한테 간건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부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본다면 너는 딸이나 좀 신경을 쓰지. 딸에 대한 그런 그 변화는 시키지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신경을 써? 우리한테 이렇게 뭐라고 해?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관심을 아무리 끊고 싶어도 지금 딸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상 그 관심을 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신들이 아무리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1: 맞아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이 호경의 일상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잖아요. 과거의 사고로 인해서. 근데 한순간에 딸의 삶을 망쳐버린 게 우리가 아닐까라는 부모로서의 죄책감이 많이 발휘되고 있는 것 같아요.
2: 사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그 순간, 그걸 계속 떠올릴 수밖에
1: 그렇죠.
2: 없는 거죠, 지금. 자, 1345 쓰신 카페인 정자에 혼자 앉아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1인이라고 하십니다. 호의가 관종이라는 말로 의미가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본방 사수하고 싶으나 일터에 가느라 못 들었는데 쉬는 날이어서 또 북카페 들으면서 여유 누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8019 쓰시는 카페이님은 술 취해 쓰러진 사람을 그냥 못 보고 지나가는데 요즘은 그것도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0: 그렇죠.
2: 그런 일이 많진 않지만, 따뜻한 세상이길 바라는 건 모두 같은 마음일 텐데, 좀 안타까워요. 라고
1: 맞아요.
2: 하셨습니다.
1: 너무 조심스러운 사회가 됐어요.
2: 맞아요.
0: 그렇죠. 뭔가 누군가를 건드린다거나 뭔가 터치를 한다거나
1: 그쵸.
0: 이렇게 되면 뭔가 모든 책임이 나에게 돌아와 버리니까 그렇게 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제 모든 걸 보면 이제 경찰한테 신고하는 게 가장 먼저고 최선이라면 그 옆에서 그냥 지켜봐 주는 것 정도? 그 정도가 지금은 최선인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2: 그러니까요. 이 루시드 폴의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이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김혜진 작가의 달걀의 온기 소설집에 수록된 관종들이라는 소설입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마음 착잡하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금. 그쵸. 홍보연님도 사연을 지금 길게 주셨는데요. 힘겨워 보이는 세상의 남녀노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이시래요. 그런 저를 참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쯤은 있어야 살맛나는 세상 아닐까요? 주변인들이 뭐라 하든 말든 전쭉 이리 살아보려고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니까요.
1: 아,
0: 하셨습니다.
1: 그렇죠. 그런 분들이
0: 그쵸.
1: 훨씬 많아지셔야죠. 져야죠.
0: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사각지대라는 게 있을
2: 그렇죠.
0: 것이고.
2: 그리고 사람이 뭔가 주체적으로 산다라고 할때꼭 필요한 게 신념이니까요. 누가 뭐래도 난 이렇게 살겠어. 이게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0: 예, 최승명님 사연도 볼까요?
1: 네. 좋은 의도에서 한 행동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더라고요. 의도가 왜곡되지 않게 행동하는 과정에도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과정이 좀 어렵죠. 네.
0: 그쵸.
1: 시간도 걸리고.
0: 맞아요. 근데 의도가 왜곡되지 않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 또한 우리의 통제력을 벗어난 예측을 벗어난 경우도 있잖아요.
2: 맞아요.
1: 그쵸.
0: 진짜.
1: 그쵸. 진짜 말도 안 되는 요즘
0: 그렇게.
1: 사건들 보면, 아니, 이게
0: 맞아요.
1: 이렇게 튄다고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2: 그쵸. 뭔가
0: 겁이 나죠.
2: 남에게 관심을 가졌을 뿐인데 내가 손해보게 되는 경험. 이거
0: 네.
2: 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당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0: 그쵸.
2: 그리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나한테 피해가 될까 봐, 내가 손해볼까 봐. 그런데도 관심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소설의 정혜와 용기 부부인 거고,
0: 네.
2: 흥미로운 건이 소설에서 이두 부부가 뭐 완전히 영웅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이상적인 인물로, 윤리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0: 네.
2: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 정혜와 용기 부부는 그들이 할수 있는 최소한의 일, 정말 이 책임을 다하는 것, 어른으로서 아이가 있다면, 아이가 혼자 있다면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 그런 정도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복도에 불법 적치물이 계속 놓아져 있다면
0: 네.
2: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경고하고
0: 그쵸?
2: 치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이 정도의

0: 일만으로 관종이라고 비난받고 오지랖이라고 힐난을 듣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1: 맞아요.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0: 맞아요.
2: 그렇죠.
1: 사실 규칙이기도 하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오지랖 부린다라거나 관종들로 표현이 되면서도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런 질문을 작가가 이런 소설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1: 그리고 또 이게 소설집의 맨 앞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그 소설집의 맨 앞에 수록된 그 작품의 또 의미라는 게 있잖아요. 뭐
0: 맞아요.
1: 편집자나 작가마다 또 느낌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0: 네,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딱 이제 보여주고 싶은 세상을 가장 앞에 배치했다고 느껴지기도
0: 맞아요.
1: 해서요.
0: 이 소설집 표제작이 이제 달걀의 온기인데 이 소설집이 또맨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일곱 번째 작품이거든요.
1: 네.
0: 이 달걀의 온기라고 하는 제목의 단편 소설도 주인공 이름이 선희예요. 우리가 선의, 지금 최소한의 선의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1: 네.
0: 발음이 좀 비슷하잖아요. 주인공 이름은 선희인데 선희가 우연히 이제 고향 시골 마을로 내려오면서 여기서도 이제 아주 어린 여자아이 민지를 또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민지는 한눈에 봐도 이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손에 키워지고 있는
1: 네.
0: 그런 맡겨진 여자아이인데 이 소설에서도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만 알게 되는
1: 그쵸.
0: 사실 정보들이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첫 작품 관종들부터 마지막 작품 달걀의 온기 이르기까지 어떤 타인을 향한 관심을 내보이는 행위가 어떤 거대한 연대나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결국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이 표제작에 써 있는 온기라는 단어만큼이나
1: 네.
0: 이 서로의 삶에 온기를 나누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아주 가벼운 관종 정도는 되어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 그렇죠. 클레어 키건의 소설들
0: 맡겨진 소녀.
1: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이 그 잊고 있었던 어떤 무언가를 환기하는 기분 많이 느꼈었는데 그거랑도 또 이렇게 이어져 있는 소설처럼
2: 네,
1: 느껴집니다. 맞아요.
2: 이런 이야기가 좀 많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아카데미에서 어떤 수상을 했던 작가분이 있는데, 시나리오 작가분이
1: 네.
2: 이런 수상 소감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빌런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빌런들을 너무 멋있게 영웅처럼 이렇게 그리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좀더 세상이 좀더 어두워진 것 같다, 자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SNS나 이런 걸 봐도 뭔가 이런 선의로 인한 어떤 좋은 기사, 뭐 좋은 이야기, 이런 것들은 잘 공유가 안 되잖아요. 공유가 되고 댓글이 달리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런 어떤 진짜 관심을 너무 준 나머지 잘못된 그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나오다 보니까 괜히 더 움츠러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주다 보면 이런 불평등한 일,
1: 그쵸.
2: 뭔가 피해 이런 게 나한테 올수 있어. 그럼 하지 말자. 라고 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이런 뭔가 선의에 의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걸 보면 좀더 응원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직접 하지 못한다면 응원단이라도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라도 한번더 눌러보고 그런 것에 그런 과정들이 좀더 필요한 것 같아요.
1: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설입니다.
0: 네, 맞습니다. 이 아이들이 계속 정혜의 눈에 띕니다.
1: 네.
0: 정혜는 이 아파트 단지 바깥의 작은 상가에서 공예품을 만드는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안 돼, 우리만 생각하자. 신경 쓰지 마라고
1: 네.
0: 하면서 이 아파트 정문으로 나가야 될 거를 후문으로 돌아 나가면서 팔각정자를 안 지나가 보려고도 노력을 해요. 만약에 팔각정자 앞으로 지나갔는데 그 애가 또 있다? 아, 그러면 또 안녕. 여기서 뭐 하니? 뭐 이런 얘기 말안 걸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1: 네.
0: 아예 보지 말고 듣지 말자라는 심정으로 막 후문 정문 막다 피해 다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또 이제는 남자아이가 혼자가 아니라 그 누나를 기다린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초반에는 어떤 여자아이랑 또 같이 있는 거예요. 둘만. 이번에도 뭐 아빠도 안 보이고 엄마도 안 보이고 부모 없이 어린애 둘만 이렇게 또 날도 추운데 한겨울이라고 했잖아요. 날도
1: 네.
0: 추운데 또 둘이 앉아 있는 걸 보니까

0: 지나치자, 지나치자 하면서도 또 발걸음이 글로 향한 거예요. 그래서 또 아무렇지 않게 물어봐요. 안녕, 여기서 뭐 하니?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는 보처럼 또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이제 다분히 기계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아이가 딱안 칼지게 물어보는 거예요.
1: 네.
0: 여기서 뭐 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거 왜 물어보시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1: 오.
0: 남자아이처럼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어요,
1: 네.
0: 여자아이가. 그래서, 아니, 날이 추워서 좀 감기 걸리겠다. 왜 이렇게 얇게 입었어, 옷들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여자아이가, 안 추운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눈에 봐도 둘이 입고 있는 옷들이 소매가 짧아가지고,
1: 네.
0: 팔목을 가리지도 못하고, 또 구멍 숭숭 숭숭 뚫린 슬리퍼 신고 있는 거예요, 이 한겨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아본 길러본 엄마들이라면 한눈에도 머리 며칠 안 감은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손톱 너무 긴데 뭐 이런 거에 너무 자연스럽게 시선이 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주눅 들어 있는 것 같고
1: 네.
0: 요리조리 아무리 좀덜 신경 쓰려고 해도 눈에 들어오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 때문에 우린 안 추운데요? 라고 여자애가 아무리 새침하게 대꾸를 해도 아 이게 그냥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안 춥니? 그래 알았다 하면서 지나가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아 그냥 지나갈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뭐 서민아, 서민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예쁘다, 이름 예쁘다, 누가 지어줬어?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해가면서도 마음속으로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일을 해야 하고 이 아이들 옆에 있어야 된다. 난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계속 마음을 다잡으면서 점심 먹었어? 좀 추운데 우리 관리사무소 가서 기다릴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금방 아빠가 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자의
1: 네.
0: 말로는. 그래서 아빠가 온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기다릴 거라고 고집 부리면서 계속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빠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준 거예요.
1: 아, 또 옆에서 같이
0: 정해.
1: 기다려 준 거예요?
0: 네. 아빠가 어디서 오시는데? 라고 했더니 또 집에서 온대요, 아빠가. 그럼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집에 안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다려 줬는데 정말 한참 있다가 어디선가 저 멀리서 정말 슬리퍼 쓱쓱 끌고 어떤 남자가 아이들한테 다가온 거예요. 추리닝
1: 네.
0: 차림으로.
1: 지금 누군가 다가오는 시점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우리 음악을 한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131 쓰시는 카페이님이 소설 내용 듣고 있자니, 아, 이찬혁의 멸종 위기 사랑이라는 노래가 생각난다고 하셨거든요. 가사에 한 사람당 하나의 사랑이 있었대라는 표현이 이게 참 좋았는데, 모두에게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는 자신만을 향하는 시대가 된건 아닌가 씁쓸하다고 하시면서 언급해 주신 이 노래, 이찬혁의 멸종 위기 사랑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소설은 김혜진 작가의 관종들입니다. 네, 저기서 누군가가 오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멀찌감치 나타나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0: 오라고,
1: 오라고.
0: 아이들에게.
1: 근데 그 아이들이 아빠 하고 이제 반갑게 뛰어갔다면 좀 안심했을 것 같다는 거죠, 정혜진은.
0: 네.
1: 아빠라고 소리치면서 뛰어나가면 그래도 사이가 좋네라고 할것 같은데 아이들이 추춤추춤 하더니 그냥 주저하면서 아빠한테 슬슬슬슬 가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또 마음이 안 좋아지면서
0: 네.
1: 정혜로서는 안녕하세요 하면서 또 인사까지 한 거죠. 인사까지 했는데 그 아이들 아빠라는 사람은 옷차림도 이제 추리닝 차림이고 뒷머리가 납작하게 눌려서 까치집이 되어 있는 걸 보니까
0: 네.
1: 자다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애들은 밖에서 기다리라고 해놓고 자다 나왔다고? 이런 생각을 속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정혜는.
0: 네.
1: 근데 이제 말로는 또 다르게 얘기했죠. 애들이 아빠를 얌전히 기다리는 게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애들 귀한 시대인데 둘씩이나 애국자세요. 뭐 이런 얘기들 뭐
0: 네.
1: 하면서 키울 때야 고생스럽죠? 그래도 다 키워놓으면 든든해요. 뭐 이런 얘기들 오지랖 부리면서 또 말을 걸면서 시간을 끈 거예요. 어떻게 보면
0: 네.
1: 정혜로서는. 근데 남자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까딱하고 그냥 애들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아유, 내 정신 좀 봐. 하면서,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애들 너무 귀여워가지고, 줘도 돼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막, 키링 같은 거 꺼내가지고,
0: 네.
1: 막, 준 거예요. 근데 달아주고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애들 눈치도 살피고, 표정도 살피고, 계속 이제, 옷차림도 또한번더 살피고 했던
0: 얼마나
1: 거죠.
0: 미덥지가 않으면 지금 이렇게 했어요.
1: 그
0: 맞아요.
1: 상황이
0: 잠깐
1: 진짜
0: 얼핏
1: 그러긴
0: 봐도.
1: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뭐, 키링, 팔찌, 이런 것들을 막 채워두다가, 또 집에 들어가서 연기한테 얘기한 거죠. 오늘 정자에서 그때 그 남자애 봤는데, 누나까지 같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하니까 또 연기도 발끈하는 거예요.
0: 네.
1: 아, 날도 추워 죽겠는데 왜 자꾸 애들을 정자에 둔대? 한번 물어보지 그랬어. 어휴, 정신 나간 놈. 이러면서 연기도 또 붕괴하고.
0: 네.
1: 근데 무슨 사정이 있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 여기다가, 세 번째로 또이 아이들을 만난 거죠. 정자에서 또,
0: 또
1: 만났는데,
0: 정자에서.
1: 네, 아이들이 정자에서 있는데, 안녕, 또 만났네?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연기랑 먹을 떡을 사갖고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정혜로서는. 근데, 정혜가 안녕 하고

0: 인사하니까 아이들이 정자에서 빨딱 일어났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그런가? 라고 하면서 이제 장본, 장바구니 옆에 놓고 정자 한쪽에 이제 걸터 앉았는데, 혹시 몰라서 바람떡 한 팩을 꺼내 들었다는
1: 네.
0: 거예요. 하나 먹어볼래? 라고 권하니까, 그 여자아이가 예전에는 안 추운데요? 막안 칼지게 했던 여자아이가 먹어도 돼요? 이랬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래, 근데 마실 게 없으니까 꼭꼭 씹어 먹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떡을 팩째 뜯어줬는데, 애들이 무섭게 먹어치우더라는 거예요.
1: 그걸 보면 또 여러 생각이
0: 그러니까요.
1: 들잖아요.
0: 그쵸. 그래서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니까 엄마랑 동생을 기다린대요. 아빠는 또 멀리 일하러 갔고, 아빠 오려면 멀었는데, 엄마랑 동생이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
1: 네.
0: 있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떡을 먹으면 이제 손과 팔이 움직이잖아요. 먹는데 이게 슬쩍슬쩍 보면 그 남자아이가 두 손을 번쩍 치켜들 때 어딘가 긁히거나 된것 같은 색깔도 되게 불그스름한 상처가
1: 네.
0: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팔에. 그래서 너 팔목 왜 그래? 다쳤어? 라고 물어봤더니 몰라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1: 네.
0: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죠.
1: 네.
0: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한 10분쯤 있다가 경찰이 왔고, 경찰이 오자마자 유아차를 끌고 어떤 한 여자가 이 아이들 틈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아이들 엄마였어요.
1: 네.
0: 그런데 경찰이 오고 아이들 엄마까지 왔는데, 경찰의 대처가 약간은 좀 무심해 보이기도 하고 무상해 보이기도 하는, 보호자세요? 확인하고, 네, 제가 엄마예요라고 하니까 별일 없다는 듯이 이 엄마의 손에 아이들을 붙들려서 또 보냈다는 거죠.
1: 네.
0: 뭐 애들은 길에 있으면 안 되나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라고 하면서 정혜한테 오히려 따지고 화를 내면서 가버렸다는 거죠. 정혜로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경찰한테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네.
0: 이렇게 보내면 안 돼요. 애 팔목에 상처도 있었고, 어떻게 아무 조사도 안 해요? 라고 하니까, 아, 애들 엄마라는데 뭐 어째요? 별일 없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정혜가 연기와 함께 지구대를 찾아가서 그 애들 어떻게 됐냐고 한번더 확인하니까, 아, 어제 신고하셨었다고요? 라고 하면서, 혹시 애들이 또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때 다시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1: 네.
0: 그래서 그런 대답만을 듣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앞 현관문에 쪽지가 붙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쪽지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해요. 관심도 지나치면 병입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런 쪽지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1: 네.
0: 노란 포스트잇에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군데군데 글씨를 쓰다가 잉크가 번져 있어가지고, 누가 붙인 거지? 누구 같아? 정혜와 연기 부부가 계속 살핀 거죠, 주변을. 근데 사생활과 타인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타인의 삶에 침해하거나 간섭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지 않고 타인과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복잡하게 느껴진 거죠. 이
1: 네.
0: 정혜와 연기 부부가 쪽지를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사방이 온통 적이다. 상식도 예의도 없는 무뢰배들이 사방에 도처에 널려 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 생각을 계속한 거죠. 그리고 편의점에서, 주변 마트에서 계속 그 아이들과 그 엄마를 마주치는 거죠. 그 엄마가 정혜를 엄청 적이감에 휩싸여서 쳐다보는 거예요.
1: 뭐 나에게 모욕을 줬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0: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만의 가치관으로 남 사는 방식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정혜의 언니 정미가 놀러 와서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심기 건드리지 마. 다른 사람들이 다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 안 그래. 그들도 그들 나름의 삶의 법칙이 있어. 원래 남 손가락질 하는 건 쉬운 법이야. 너네들 삶 지켜. 이런

0: 조언도 하고 있는 거죠. 사는 게 여유롭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까지 남들 사는 거에 줄기차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 이런 비난까지는 아닌데 언니니까.
1: 언니니까
0: 언니니까
1: 안타까워서,
0: 안타까워서
1: 그쵸,
0: 네,
1: 얘기하는
0: 하는
1: 걸 텐데,
0: 네,
1: 그것 때문에 또
0: 맞아요.
1: 이사도 갔다고 하는
0: 맞아요.
1: 부부니까요.
0: 맞아요. 그리고 12월 마지막 날에 딸 호경이 오기로 했는데 안 와요.
1: 네.
0: 쓸쓸하게 이두 부부가 새해를 맞이하거든요. 새해를 맞이하고 그 다음날 현관에 이게 립스틱이야, 색연필이야? 잘 모르겠는데 시뻘건 글씨로 관종들 현관 앞에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결말이 사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결국 이 관종들도 그렇고, 달걀의 운기 소설집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작품들이 결국에는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뜻밖의 순간에 타인의 삶과 접촉하게 되는,
1: 네.
0: 광경을 다루고 있는데, 그때 남의 일에 관심 갖는 것을 조롱하는 사회가 정말 옳은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인의 삶에, 타인의 고통에 개입해야 되는 순간은 없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1: 지금 정경희님이 관심이 병으로 취급받고 손해는 죄가 되는
0: 네.
1: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슬픕니다. 그렇죠.
2: 그렇죠. 이렇게
0: 서글퍼요.
1: 맞아요.
2: 네, 두 주인공은 되게 열심히 한 건데, 열심히 아이를 돌보려고 한 건데, 그런 게다 선의가 되게 안 좋은 쪽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꼭그 낙서한 사람들, 그게 누군지도
1: 네.
2: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그 아파트 내에서 힘들겠어요. 또그
1: 그쵸.
2: 밑에 예를 들면 어떤 요즘 뭐 SNS에 어떤 좋은 사연들 보면 엘리베이터에 뭐 택배 아저씨 힘내세요라고 누가 붙여놓으면 그 밑에 댓글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되게 훈훈한
1: 따뜻한,
2: 기사들도 있잖아요.
1: 네.
2: 근데 그 밑에 댓글도 하나도 안 달려 있는 그런
1: 아.
2: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날 도와줄 생각은 없구나, 모두가라는 그런 걸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좌절했을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1: 네.
2: 관심을 끊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소설이 마무리가
1: 맞아요.
2: 되거든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요즘 세상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용기구나라는 생각도
1: 네.
2: 하게 돼요.
1: 그리고 저는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보통 이렇게 진행되는 소설에서 처음 그 아이들을 발견한 게 정혜였잖아요. 아내였잖아요.
0: 네.
1: 아내가 발견한 걸 얘기를 하면 보통은 이제
2: 아, 신경
1: 많은
2: 꺼. 이렇게.
1: 남편분들이 그러니까 약간 왜그 신경 쓰지 마. 그
0: 그쵸.
1: 마치 그 정혜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역할을 남편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더 가정 내에서도 고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0: 맞아요.
1: 여긴 그래도 한
0: 팀이에요.
1: 팀이에요.
0: 원팀이에요, 원팀.
1: 맞아요.
0: 네.
1: 원팀이에요. 이게 조금 선물
2: 네, 그러네요.
1: 같았어요.
2: 또
1: 그래도.
2: 아쉽지만 남편의 상황이 또 건강이 안 좋고,
1: 맞아요.
2: 네, 직장도 이렇게 그만두게 되고 그런
1: 네.
2: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0: 네.
2: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아내에게 어떻게 해봐, 해봐, 해봐 이렇게만 하는 상황이니까 그 모습이 오히려 그두 사람의 지금 공동체의 상황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1: 아, 그러네요.
0: 맞아요.
1: 진짜.
0: 그리고 이제 현관문에 포스트잇 붙고 이렇게 막 립스틱으로 누가 막 시뻘겋게 칠해놓으면 사실 심리적으로 위축된단
2: 그쵸,
0: 말이에요.
2: 무섭죠.
1: 네.
0: 근데도 이두 부부는 위축되지 않아요. 적당히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이렇게 오히려 각오를 다지거든요. 좀 믿음직했던 것 같아요.
2: 네.
0: 마지막 결말이.
1: 자, 9078 쓰신 카페님, 듣다 보니까 흔한 관종 이야기가 아니군요.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분들을 그렇게 치부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사랑이 고픈 아이들에게 저도 따뜻한 시선으로 대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또 마음 먹으실 수 있는 거죠. 이
2: 네.
1: 소설을 읽고. 나희 허회경이 함께한 곡, 사막의 꽃들 듣고 이제 출구 상점으로 건너가겠습니다.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맥동민 작가의 출구 상점으로 가볼게요.
1: 네, 오늘은 제가 VOD 시청권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0: 네.
1: 요즘 VOD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다 스트리밍으로 보셔가지고.
0: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1: 네, VOD. 네, 예전에 그런 게 있었답니다. 지금도 있긴 하지만.
2: 그렇죠.
1: 네, 영화나 드라마를 단편으로 이렇게 사서 네. 보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죠. 네, 아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네, 전 아직도 그걸 쓰고 있고요.
0: 저도 좋아합니다.
1: 네. 그런데 어떤 VOD냐, 네, 어떤 작품을 준비했는지는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2018년에 방영된 작품이고요. 제목은 마더. 네, 라는 제목입니다.
0: 네. 네.
1: 마더 하면 보통 봉준호 감독님의 네. 네, 영화를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오늘은 드라마 마더를 준비했고요.
0: 드라마, 마더.
1: 네. 이보영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바로 그 작품이고 이 작품은 원래 작품은 일본 드라마가 원작이고요.
0: 네. 네,
1: 그걸 가져와서 한국에서 리메이크했던 그런 작품인데 아무래도 한국 작품이 좀 더 한국 정서와 잘 맞기 때문에 한국 작품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1: 네. 이 드라마 마더의 주인공인 그 이보영 씨가 역할을 했던 수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수진은 어떤 학교의 임시교사로 네,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수진은 캐릭터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가운 쪽,
0: 네. 네,
1: 냉정한 쪽. 그런 쪽이고 뭐 주변에 관심을 많이 보인다거나 애정을 보인다거나 따뜻한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쪽과는 약간 거리가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진이 가르치는 어떤 학생 중에 해나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해나가 계속 뭔가 몸도 좀 이상한 것 같고
0: 네.
1: 네, 결석도 좀 잦은 것 같고 지각도 좀 자주 하는 것 같고

행동을 계속 보이다 보니까 점점 관심을 줄 수밖에 없는 교사로서 관심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관심을 주다 보니까 그들의 엄마 부모가 해나에게 좀 뭔가 학대를 하는 것 같다. 라는 사실을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진이라는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차가운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걸좀 외면하면서 일단 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외면을 하다가 어느 날그 수진을 폭발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0: 거죠. 근데 옆에서 혜나가 계속 그 아빠의 말로는 시끄럽게 구니까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두 부부가 혜나를 검정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집 밖에 놔버립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수진이 그 장면을 보고 아무리 차가운 수진이라도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그 학대받는 것 같으니까 경찰한테 신고를 해도 경찰들은 되게 이 소설 속에 나온 것처럼 계속 형식적인 그런 순찰만 도는 거예요. 가서 부모가 누구인지, 부모 맞는지, 그리고 아이가 학대를 받는다, 신고를 받았는데 맞나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해요. 그럼 누가 맞다고 하겠어요? 네.
1: 그렇죠.
0: 아니, 아니다. 우리는 잘 키우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1: 그 답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들은 이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이걸 종결시킬 수 있는 그런 답이 필요해서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장면을 그 경찰한테 신고를 해도 부부가 아이가 맨날 요즘 이런 장난을 쳐요.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다시 반복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권력을 믿지 못하고 내가 이 아이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하게 되는데 이 해나를 납치를 하게 돼요. 네. 물론 납치하기 전에 해나에게 물어봐요. 해나에게 학대만 받고 있고 내가 엄마가 돼줄 테니까 같이 떠나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해나가 진심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해나와 함께 떠나면서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의 극단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라는
1: 그쵸.
0: 생각을 극화했을 것 같은 그런 드라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수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의감이 투철하거나 남의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이 납치를 하게 되면 자신의 삶이라든지 자신의 커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범죄자가 되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드라마 내에서도 계속 쫓기게 됩니다. 경찰한테 쫓기고 막 이게 공개 수배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나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나와 도망을 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관종 이상의 무엇인가가 되게 된 거죠. 수진은 그리고 이 결정을 통해서 그런 뭔가 자신의 부모하고도 굉장히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집안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이런 식의 드라마가 계속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을 우리 관객의 입장에서는 두 갈래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라도 이렇게 했을 것 같다라거나 그래도 저건 아니지 않나 그래도 공권력을 믿고 어떻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드라마는 이 수진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수진의 캐릭터를 관종이라는 그런 단어로 가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수진이나 해나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드라마를 본 우리 관객들이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소설과 이 드라마를 함께 보시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관종이란 그 의미, 그리고 관종의 카테고리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드라마도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마더라는 드라마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들으시면서 송경민 님이 지구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가길 힘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두 분도 발표하겠습니다. 1470 그리고 1345 이렇게 휴대폰 뒷번호 네 자리씩 불러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2: 네.
1: 책으로 이야기 나눌까요?
2: 다음 주에는 박지영 작가의 중편 소설이고요. 제목은 복미영 팬클럽 흥망사입니다.
1: 네, 다음 주이 박지영 작가의 책으로 이야기 또 나누겠습니다. 두분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여러 고민을 하게 만드는 오늘의
0: 네.
1: 책들 그리고 출구 상점 상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잔나비 이수연이 함께한 곡 마더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동양성곽의 백미로 평가받는 화성 이 화성이 완공되던 날 성을 한 바퀴 돌아본 정조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제야 우리도 제대로 된 성을 갖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조가 가장 아끼던 장소 방화수류정에 오르면 벽돌을 높이 쌓아 올린 망루가 보이는데요. 화성의 상징인 공심돈이죠. 속을 텅 비게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공격할 수 있게 한 공심돈은 당시 현장 감독이었던 이유경이 제안했는데요. 정작 화성의 설계자였던 정약용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창과 화살이 무기일 땐 높은 망루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미 대포가 발달한 당시에는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거였죠. 하지만 정조는 이유경의 손을 들어줍니다. 13m 높이의 사각기둥 모양으로 벽을 쌓고 내부에 사다리를 설치한 첫 번째 공심돈이 지어지는데요. 그러자 자존심 강한 정약용은 반대편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공심돈을 짓기 시작합니다. 높이가 낮고 둥근 원통 모양으로 내부엔 나선형 계단을 만들었죠. 이유경과 정약용의 자존심을 건 건축 대결이 만들어낸 세계문화유산 화성.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용맹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용감하고 사납다라는

뜻이 나오는데요. 요즘은요, 겁이 정말 많을 것 같은 사람이 큰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거나, 조그만 귀여운 동물이 자기보다 큰 상대 앞에 당차게 나설 때, 아이고 용맹하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서울 텐데도 용기를 낸 모습이 귀엽고 기특할 때 용맹하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죠. 우리 바다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겠죠. 평소 같았으면 못했을 일이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해냈던, 우리 용맹했던 바다님들께 박수를 보내면서 정승재의 경청 시작해보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10월 5일 월요일 밤첫 곡으로 케이티 페리의 Roar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앞에서 용맹하다라는 말 이야기를 했었어요. 원래는 용감하고 사납다라는 뜻인데 요즘은 작아요, 작고 소중해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그 귀여운 것이 있는 힘껏 용기를 내서 우와 활동하는 모습을 볼때 오구오구 용맹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원래부터 겁이 없어 보이는 사람보다는 와, 저 사람은 진짜 겁 많을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들게 용기를 낸 거지?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한테 용맹하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죠. 우리 바다님들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겁이 나서 좀 망설이는 일 누구나 하나쯤이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모두 한 발씩 용맹하게 나가길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리님이 용맹하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은 동생이 어떤 친구에게 맞고 온 적이 있어서 그때 저도 꼬맹이였는데 제 동생을 때린 아이 집에 가서 초인종 띵동 띵동 띵동 그 어머님한테 제 동생 친구 있어요? 사과 받으러 왔어요. 아우 귀엽다 용맹하다 그쵸? 야, 이 동생이 얼마나 든든했을까? 우리 루리님 보고, 그쵸? 지금은 오히려 못할 것 같은데, 참, 어렸을 때는 용맹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루리님이 남겨주셨고요. 머리 펌한게 바로 용맹한 느낌이었다고, 아일리님. 아, 제 머리요? 맞아요. 오늘 파마한 첫날이라서 제 맘대로 드라이하고 싶었는데 오늘 하지 말라고 우리 제 머리를 해준 알렉스님이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릴 거라고 지금 훨씬 뽀글뽀글해요. 근데 많이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많이 펴진 상태입니다. Dream of Stars. 이분께서는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에 경청을 듣다가 이제 다른 날도 들을 수 있게 돼서 얼른 달려왔다고. 오늘 특급 레시피 공개한다고 하셔서 만사 제쳐두고 왔답니다. 고맙습니다. 라라라333님, 오늘 쉬는 날이라서 경청 방송 안 하는 일요일인 줄 알고 놓칠 뻔했다고. 정말요? 쉬는 날도 항상 요일을 지키는 DJ 생선님입니다. GOD817님, 오늘 경청 안 하는 줄 알았는데 하네요? 갑자기 행복지 가 올라가네요. 많이 올라갔어요. 월요일이라면 평소 땡깡님이 함께 해주셨지만 와 땡깡님이 자리를 비우시는 동안 오늘 엄청난 분이 나오십니다. 때로는 배우로서 때로는 가수로서 때로는 뭐죠?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본업은 수학 가르치는 그분이 오늘 오십니다. 오늘은 원맨쇼 하는 날.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나올 사람이 다 떨어진 날. 우리 땡깡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혼자 하게 되는 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생선님 특집으로 생선님이 그동안 많은 곳에 설파했었던 그 레시피 특집 맞아요. 저랑 오붓하게 바다님들과 놀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이 마침 연휴 끝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먹는 얘기 뭐. 먹는 얘기 할때 제가 제일 진지하고 진실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마한 어색한 모습 궁금하신 분들은 반디와 유튜브로 들어와 주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저의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되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나와주신 분들께 선물 나눠드리는 시간, 장르 불문 생선물부터 시작합니다. 디제이 생선님이 선물을 나눠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누려보세요. 장르 불문 생선물. 앞에서 용맹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용감하고 사납다라는 뜻인데 요즘은 겁이 많을 것 같은 사람이 큰 마음 먹고 용기를 냈을 때, 어우,
용맹한데 라고 칭찬한다라는 얘기. 얘기 나온 김에 오늘은 우리 바다님들이 용맹했었던 순간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생선물 주제는 내가 용맹했던 순간. 저 원래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얼굴 빨개지는데요. 반 친구들 앞에서 용맹하게 잘 끝냈어요 라는 얘기라든가. 제가 원래 낯을 좀 가리는데요. 친해지고 싶었던 친구한테 용기 내서

저기 밥 같이 먹을래? 했어요. 제가요, 오늘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영화 보자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고 거창한 일이어도 좋습니다. 평상시에 나라면 절대 못했었던 얘기지만 용기 내서 해낸 일, 나 그때 좀 용맹했는데 라는 순간 있으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보면서요, 야 이건 진짜 인정할 만하다라는 분께 선물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1045로도 보내실 수 있고 무료인 반디 앱도 가능하고요. 지금 보고 계신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댓글도 가능합니다. 사연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르세라핌의 노래, Fearless.

장르 불문 생산물, 지금 들으신 노래는 르세라핌의 Fearless였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발표한 오늘의 생선물 주제, 내가 용맹했던 순간. 평상시에 나라면 절대 못했을 것 같은데 큰 마음 먹고 용기 내서 해낸 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의 용맹했던 순간 불과 10일 전. 딩고요? 해볼게요. 아, 정말 용맹했습니다. 정말 저 진짜 용맹했습니다. 저 진짜 최근 10년 동안 가장 용맹했었습니다. 아니, 20년 동안 가장 용맹했었던 순간이었었다는 거. 우리 바다님 언제 용맹하셨습니까? 라라라 333님. 용맹, 용기. 방금 집중해서 생각해봤는데 저는 딱히 그런 순간이 없다고. 어른 돼서도 아직까지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많다. 어우, 나 어떡하죠? 시그르는 거 아니에요? 아우씨, 가슴 아픈 느낌이에요? 뭐예요? 라라라 333님에게 치킨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치킨 보내드립니다. 3033님, 저의 용맹했던 순간은 즉흥적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이거 제가 태블릿 PC로 용맹하게 그린

그림인데 잘 그렸습니까? 감상평 불, 오! 잘 그렸어요. 주황색 머리에 노란색 조끼, 흰색 치마에 흰색 티셔츠 입고 있는 예쁜 소녀의, 너무 잘 그렸어요. 3033님, 고맙습니다. 예쁜 그림 주셨기 때문에 햄버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님, 제가 어렸을 때 개한테 물려, 아휴, 트라우마 있어서 개 근처에는 못 갔는데, 얼마 전에 큰개 지나가는데 숨만 쉬고 앞만 보고 지나갔다고. 아우,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리고 트라우마 없어도 큰 개는 누구나 무서워요. 잘못하다가. 그쵸,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강아지를 만나면 앞만 보고 계속 천천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김재철님, 반장이 그만둬서 누군가는 반장을 해야 되는데, 너도 나도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스트레스 받는 거 너무 싫어해서, 그런데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다고 사인했다고. 와우, 김재철님, 무겁겠다 어깨가. 그 무거운 어깨 햄버거로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전선영님, 매번 엄마한테 김치를 받아만 먹었는데 오늘은 직접 담가 보셨다고. 학부모님인가 봐요, 그죠? 실패할지 몰라서 내포기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우,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김치에다가 치킨 싸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양념 말고 프라이드 치킨을 살짝 싸서 이렇게 드셔보시면, 그 이합 치킨과 겉절이, 한번 드셔보시죠. 유태진님, 중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선생님 한 분씩 있잖아요. 저는 엄청 내성적인 데다가 조용한 편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일본어 선생님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고요? 학생 때 선생님한테 고백했다고? 정말. 고등학교 졸업한 지 17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선생님이랑 연락하고, 야, 얼마나 귀여웠으면 지금까지, 그죠? 연락하고 계십니다. 용기 내서 휴학했다고 8245님도 돈좀 벌고 다시 공부하겠다고 다짐을 보내주셨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난 다음에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당첨자 게시판 있거든요. 거기에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노래 한곡 듣고 나면 바다님들 질문에 즉석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 산지직송 질문 맛집이 이어집니다. 저한테 궁금한 질문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도 좋고요. 무료인 반디앤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한곡 들을까요? 칼리드의 노래입니다. You Dumb and Broke.

0: 키즈.
1: 칼리드의 노래 Young, Dumb and Broke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산지직송 질문 맛집. 으차! 갓 건져올린 싱싱한 질문을 읽고 산지에서 곧바로 답변을 보내드리는 시간. 바다가 묻고 생선이 답한다. 산지직송 질문 맛집. 이제 생선님한테 궁금한 거 다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산지직송 질문 맛집. 오늘은 어떤 질문이 왔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네요. 포테이토 스피킹님. 생선님이 최근에 발표하신 노래 제목처럼 저도 정말 언제쯤 사랑할 수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사랑이 한번 상처를 받고 나니까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잊고 지내가다가도 문득 과거의 기록이 떠오르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처를 안고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음악은 들리지만 저는 좀처럼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사랑 후 헤어진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어떻게 극복해야 돼? 아니지, 웃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요. 질문 받았는데 산지직송 질문 맛집에서 제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지금까지 4번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4번 모두 홀가분했습니다. 어떡하죠? 어떤 느낌인지 진짜 모르는데 딱 한 번은, 아니 그때는 헤어진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헤어지진 않았어요. 서로 헤어지자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연락이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이별이었어요. 그래서 이별하는 순간을 저는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 어떡해요. 근데 그분은 결혼해서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친구를 통해서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헤어진 느낌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은 없고 아직까지 헤어졌구나라는 생각 정도만 가지고 있고, 그분이 나에게 줬었던 마지막 편지, 그 이메일은 용기가 없어서 용맹스럽지 못하게도 아직까지 읽지 못하고 있는 편지가 하나 있긴 합니다. 2008년 12월에 저한테 보냈던 그 편지. 죽기 전에는 읽어볼지 안 읽어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분과의 헤어짐을 제외하고 나서는 홀가분했다라는 말은 좀 오버한 거고요. 지쳐서 헤어졌습니다. 지쳤다라는 말을 지금 그 몇 분 안 되는 그분들께서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시면 분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쳤다라는 표현보다 뭐가 더 순화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암튼 그 아픔을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혼자 살잖아요. 알면 누구든 만나서 또 사랑을 하고 행복해하고 할 텐데, 저는 아직 그쪽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답변, I don't know. 오늘의 답변,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하고 저의 인생이 너무 헛된 것 같고 가슴도 좀 아파보고 해야지 사람이 성숙해진다는데 아직까지도 그 헤어짐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 못난 저를 부디 용서해 주시고, 제가 아는 질문을, 그냥 괜히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솔직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굳이 또, 이게 또 이게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럴듯하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난 모른다. 그런 경험을 한 번도, 그러니까 이런 거 질문을 해도, 선생님, 밥맛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도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밥맛이 없어, 딱 한 번 있구나. 진짜 힘든 시절,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팠던 그 시절에 딱 한 번 밥맛 없어 본 적은 있는데, 웬만하면 밥맛은 다 있고, 외로운데 어떻게 하면 되나, 이것도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외로운 느낌을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런 원리님,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셨고요. 그래도 다음 사랑 또 하셨잖아요. 이겨내고. 별말 하지 않겠습니다. 라라라 선선선님. 잔잔한데 아픈 이별이네요. 끝이라는 말이 없는 끝. 맞습니다. 이중원님. 무의식 중에 아픔을 아셔서 못 만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루리님. 솔직함 좋습니다요. 그쵸? 어? 누군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만 얘기할래요. 저는 솔직함으로 먹고 삽니다. 이렇게 산지 직송 질문 맛집은 생선님한테 궁금한 질문이라면 주제 상관없이 다 환영합니다. 공부하다가 막힌 것도 좋고 평상시에 궁금했었던 사소한 질문도 좋고 DJ 생선님한테 궁금한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질문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도 좋고요. 무료인 반디앤 메시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듣고 와서 연휴 마지막 날 어쩔 수 없이 스페셜하게 준비한 특집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이니의 노래 듣고 올까요? 소년, 소녀를 만나다.

맛이 없으면 절대 올라올 수가 없는 생선님의 밥상. 오늘 그 밥상에 올라올 새로운 레시피를 공개 모집합니다. 저의 레시피도 공유할 테니 우리 파다님의 요리 팁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밥상에 새로운 레시피를 더해보는 시간. 생선님의 밥상. 오늘 스페셜하게 준비된 시간. 땡깡이 없이 혼자서 어떻게 이 시간을 떠들어댈까를 고민 끝에 제작진의 결정이었습니다. 생선님의 밥상. 아, 이 얘기할 때 제일 신나하니까 실컷 떠들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제작진의 의도였겠죠.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재밌게 먹는 방법, 맛있게 먹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밖에서 사 먹는 음식도 맛있지만 진짜 밖에서는 저는 한 번도 안 사 먹어본 거가 있습니다. 아니죠. 다 사 먹어봤구나. 그래서 느낀 거죠. 사 먹어봤으니까 압도적이라는 걸 느낍니다. 첫 번째, 카레. 근데 여기서 카레는 조심해야 되는데 인도식 카레는 저는 만들지 모릅니다. 일본식 카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식 카레 있잖아요. 토핑 올라가고 막 이렇게 매운맛 다섯 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김밥 헤븐 같은 곳에서 카레 라이스 해가지고 파는 거. 그러니까 우리식 그 노란색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그 강황 섞인 분말가루로 만든 그 전형적인 카레. 대한민국 카레를 다른 곳에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 첫 번째, 묽습니다. 너무 노랗습니다. 끈적끈적해야 됩니다. 카레의 가장 핵심은 걸쭉함인데 그 걸쭉함이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밥 위에 얹어줍니다. 그러면 그냥 밥과 카레 맛만 느끼고 끝납니다. 그 핵심을 모릅니다.

본질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절대로 그런 카레는 사 먹지 못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은 정말 다른 곳에서 하면 뭐가 딱하냐? 저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밥집에서는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당당하게 손님 앞에 내놨을 거 아닙니까? 가진 양념들을 다 집어넣고 맛있게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치볶음밥을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을 이기는 본질은 없구나.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기는 스타 강사의 수업은 없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이구나. 항상 깨닫습니다. 김치볶음밥의 가장 기본, 김치와 삼겹살과 가위가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그 어떤 김치를 가져와라. 냉동 삼겹살 좋다. 냉장 삼겹살 좋다. 제주도산 흑돼지, 뱃돼지 무엇을 갖다 주던가, 네? 최고의 맛을 만들어내는 그 김치볶음밥. 안성재 셰프님, 컴온. 백종원님, 컴온. 또 누구 있어요? 에브리바디, 에브리바디. 냉장고에 관련된 모든 셰프님들 다 이길 자신 있습니다. 카레는 이길 자신 없습니다. 떡국도 이길 자신 없습니다. 오로지 딱 하나, 김치볶음밥. 저에게 김치와 삼겹살과 가위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김치볶음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뭐를 볼 때마다? 내가 만든 떡국을 볼 때마다. 왜? 내일 분명히 저의 체중은 5kg이 추가됐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떡국을 무서워합니다. 맛있어 하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떡국을 보자마자 저는 뚱뚱해질 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떡국 하나하나의 떡 위에 동그란 저의 얼굴이 보입니다. 자, 지금 몇 분이에요? 한참 얘기했네? 38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저의 좋아하는 세 가지. 그 어디에서든지 먹을 수 없는. 근데 진짜 김치볶음밥은요, 여러분, 제 친구가 그랬어요. 제가 김치볶음밥을 맨 처음 해줬을 때가 너무 맛있는데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해줬거든요. 그때가 1995년이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기 한참 전이죠. 그때 제가 만든 김치 볶음밥을 먹고 그 친구가 나에게 딱 하나 얘기했어요. 그때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5,000원이라도 먹겠다. 그게 1995년도에 5,000원이면 진짜 비싼 거예요. 보통 한 1,000얼마, 2,000얼마, 비싼 게한 4,000얼마. 그러니까 막그 도가니탕 이런 게 4,000얼마, 설렁탕도 한 3,000얼마 정도 했었을. 지금으로 한 사람이면, 이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2만 원짜리 없잖아요. 아마 한 2만 5천 원 정도 돼도 난 먹겠다라는 느낌의 그런 느낌. 그리고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땡땡 호텔 총괄 셰프님도 이거, 이 맛은 따라오기 어렵다. 임효정님, 오늘 생선님의 밥상. 너무 기대된다고. 가우디 가우스님, 야식의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사실 오늘 저 혼자 하는 방송이라서 중간에 전화 연결을 좀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번씩 드셔보신 분에게 그 감상평, 그거를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뭐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생각까지만 했었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그 아름다운 맛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학도 누구나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고 태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음식을 만드는 태도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 오늘은 저의 레시피만 공개하는 날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 바다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얹어서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 갈 겁니다.
우리 바다님들 들으시면서 여기에 이거 추가하는 건 어떠냐? 저는 이렇게 먹었는데 훨씬 더 맛있었던 것 같다. 카레에는 뭐를 더 넣어야 됩니까? 김치볶음밥에는 뭐랑 볶아야 합니까? 떡국은 어떻게 끓이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었었던 레시피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었던 저 한 입맛 합니다. 한 요리 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많은 요리 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끼리 요리비법 스터디를 같이 해보는 시간인 거죠.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사님의 밥상에서 오늘 먼저 만나볼 메뉴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냄비 하나 가득 끓여두면 며칠 동안 든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단 3일이 지나면 좀 그렇습니다. 특유의 향이 아주 매력적인 메뉴 뭘까요? 바로 카레입니다. 오래 두어도 반찬이 필요 없는 카레. 걸쭉한 그 느낌이 아름다운 카레. 자극적이면서도 향긋한 향이 뛰어난 그 카레. 오늘 제대로 저의 레시피 먼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복습 차원에서 들어주시고요. 처음 듣는 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바꿔드릴 테니 잘 한번 듣고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레시피가 소개된 다음부터는 우리 바다님들의 카레 요리법을 만나볼 거니까요. 미리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좋고요. 유튜브 댓글도 좋고 반디엠 메시지로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승재 카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돼지고기가 중요합니다. 이 돼지고기는 마트에 가서 팩으로 파는데요. 두 팩 필요합니다. 두 팩인데 뒷다리살 좋지 않습니다. 앞다리살이 가장 좋습니다. 앞다리살은 어느 정도 기름이 들어있어서 훨씬 좋습니다. 그 앞다리살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집에 삼겹살이 있어도 좋습니다. 선생님, 저희 구이용 삼겹살밖에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그 삼겹살이나 앞다리살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삼겹살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프라이팬에 먼저 구우셔야 됩니다. 앞다리살은 냄비에다가 구우셔도 되는데 냄비는 달라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기름, 너무 많이 부을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만 달라붙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약간 달라붙더라도 그래도 괜찮으니까 아주 조금만. 참기름이랑 들기름은 좋지 않다라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인생 아닙니다. 별로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은 그냥 식용유나 올리브유. 저는 끝까지 참기름이 좋습니다. 참기름 살짝 뿌려놓고 거기에 고기를 볶습니다. 고기를 볶으면 그 고기가 다 익어갔을 때쯤 불 세기를 5에 맞춥니다. 인덕션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5에 맞춰놓고 그 옆에다가 두 가지 재료를 손질합니다. 첫 번째는 감자, 또 하나는 맞습니다. 양파입니다. 두 가지는 절대 빠져선 안 됩니다. 감자는 탄수화물을 담당할 겁니다. 감자에는 마트에서 살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흙 묻은 감자와 깐 감자가 있습니다. 깐 감자는 아마 비닐 안에 밀봉 포장이 돼 있을 텐데 그게 편리하기는 한데 저는 비춥니다. 왜? 흙 묻은 감자를 감자 칼로 잘랐을 때 신선함과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심지어는 소비기간이 거의 다 된 감자는 말랑말랑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여러분 먹으라고 사과나 배나 뭐 망고 같은 거 잘라놓은 다음에 냉장고에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그게 맛있습니까? 맛있기야 맛있죠. 하지만 직접 방금 깎은 거를 먹는 거랑 완전 다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자도 흙에 묻어있는 게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칼, 과일 칼로 깎으면 어렵겠지만 그 감자 칼이라고 따로 팝니다.
그거 손 이렇게 그 다칠 일도 없고 슥슥하면 그냥 아주 얇게 벗겨집니다. 그리고 벗기는 재미도 있습니다. 흙 묻은 감자 몇 알이 필요하냐? 아까 앞다리살 두 팩이었죠? 흙 묻은 감자는 4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4개.

작은 것도 말고 아주 큰 것도 말고 적당한 크기로 4개. 아주 큰 감자는 3개 정도면 적당하겠죠? 그거를 이렇게 깎습니다. 물 흐르는 물에 깎아놓으면 됩니다. 그거를 옆에다가 두고 깍둑썰기로 자릅니다. 저는 이렇게 세 번 자른 다음에 맨 앞에 건 옆에다 두고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자르는데 그 자르는 건 뭐 제가 전문은 아니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대로 칼에 들어갈 알맹이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거 옆에 네 개 정도를 잘라놓고 이번에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깐 양파가 있고 흙 묻은 양파가 있는데 이거는 흙 묻은 거 괴롭습니다. 깐 양파가 났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어차피 물에 들어가면 다 흐물흐물해집니다. 양파에 그거를 제가 한번 생 양파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화장실에서 씻어야 됩니다. 흙이 너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양파는 웬만하면 뭐가 좋다. 깐 양파. 이렇게 싹 이렇게 밀봉된 양파가 좋습니다. 그거를 꺼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앞쪽 하나 탁, 뒤쪽 탁 한 다음에 옆에다 딱 이렇게 버리시고요. 그거는 딱 3등분을 하는데 옆에 툭, 두 번째 툭. 그런데 처음에가 좀 얇게 썬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썰 때 너무 얇으면 이게 미끄러집니다. 양파가 좀 이렇게 미끌거리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뒤집어서 툭툭툭 깍둑 썰기 모양으로 썰어놓습니다. 몇 개가 필요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자랑 비슷하게 4개 정도를 만들어놓습니다. 그거를 만들어놓으면 아까 5나 6으로 맞춰놨던 인덕션 위에서 그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앞다리살이 익어갈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게 맛소금과 순후추를 살짝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그렇게 간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 조금 전에 썰어놨던 감자와 양파를 다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도 후추, 순후추와 그 뭡니까 그거? 맛소금! 맛소금을 살짝 뿌려놓고 여기에 중요한 게 아까 돼지고기 위에다가는 MSG 살짝 집어넣어도 됩니다. 저는 화요일에 경청초대석 장홍재 교수님한테 직접 확인받았습니다. MSG는 다시마를 끓였을 때 나오는 멸치를 끓였을 때 나오는 물질과 전혀 다름이 없다. MSG를 먹으면 머리 아픈다는 사람은 심리적인 요인이다. MSG는 먹어도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를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마음껏 그렇다고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해지니까 살짝만 넣으면 감칠맛이 확 올라옵니다. 거기에 후추랑 맛소금을 섞어놓은 여기다 기름 넣으면 안 돼요. 어차피 삼겹살 기름 또는 앞다리살 기름이 있으니까 그걸 볶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축 볶습니다. 요즘 실리콘으로 된 그 볶음용 이 주걱이 있습니다. 그걸로 팍 이렇게 볶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 가지가 어우러집니다. 흰색과 노란색과 그 다음에 회색. 회색은 돼지고기를 얘기하고요. 흰색은 양파. 그리고 노란색은 감자가 막 섞이면서 점점 세 개가 하나의 색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물을 붓는데 생수를 처음에 많이 부으면 안 됩니다. 자작자작 할 정도까지만 붓습니다. 그러면 물이 곧바로 뿌얘집니다. 그리고 기름이 살짝 올라옵니다. 이 기름 아주 많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버리실 필요는 없는데 벌써 10시 49분이면 이거 끝나면 거의 1부가 끝날 것 같은데 일단 들으십시오. 끝까지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이 살 자박자박했을 때 끓고 있는 상태, 여전히 인덕션은 6인 상태에서 옆에 이제 칼에 가루를 녹일 차례입니다. 옆에 어차피 칼에 가루 안에도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박자박하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물에다가 보통 그 냉면 그릇에다가 살짝 요즘은 옛날에는 뜨거운 물이 필요했었는데 뜨거운 물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물도 괜찮고 아니면 뜨거운 물이 있으면 괜찮고요. 뜨거운 물 살짝 넣고 또는 그냥 일반적인 물 넣고 살짝 저어주면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뭉충 이렇게 됩니다. 뭐가? 칼의 가루가. 내가 지금 얘기한 그 정도의 양이라면 칼의 가루 몇 개가 필요한지 놀라지 마십시오. 매운맛, 아주 매운맛? 아니, 약간 매운맛? 아니, 매운맛. 매운맛 중에서 50 곱하기 2세 카레가 있습니다. 그 카레 두 개입니다. 두 개. 쌤 너무 짜지 않을까요? 믿으십시오. 무조건 믿으십시오.

옥수수와 청양고추인데 청양고추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씻으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 그리지 말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섯 개에서 일곱 개 그거를 가위로 이렇게 써는 방법이 있고 내가 왜 두 가지 방법이라 그랬냐면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거 파는데 그 가는 거 있어요. 그 청양고추 이렇게 한 3등분 정도 해서 이렇게 뚜껑 닫아가지고 이렇게 쭉 당기면 케이블로 이렇게 쫙 당기면 찍찍찍찍 이렇게 되면서 전동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잘게 잘라지는 게 있어요. 그 청양고추 다진 느낌으로 그걸 막 이렇게 집어넣는데 일곱 개 정도 집어넣고 맨 마지막에 콘옥수수는 너무 일찍 넣으면 안 되고 먹기 조금 전에 콘옥수수까지 뿌려서 먹으면 완성이 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맨 마지막에도 후추를 뿌려서 드셔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밥이랑 드시면 안 됩니다. 탄수화물은 감자가 보충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먹느냐 그대로 드십시오. 짜지 않습니까? 원래 카레는 짠 음식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드시면 진짜로 맛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카레 레시피였습니다. 윤연님? 생선님, 나 지금 땀나요. 생선님, 그 어느 강의 하실 때보다 더욱더 열정적인 것 같네요. 헐, 이런 컨텐츠가 있다니. 정고은님? 고은님은 경청에 사연을 처음 보내주신 것 같은데 오늘은 혼자서 떠드는 날이라서 열심히 두 명의 오디오를 혼자서 채우느라고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고기 두 팩에 감자 네 개 맞고요. 냄비가 어느 정도인가요? 냄비 중요한데요. 곰탕 냄비 말고 김치찌개 냄비보단 커야 돼요. 아, 어느 정도 크기라 그래야 되지? 이만한 거. 그러니까 미역국, 좋아요. 미역국 끓일 때 하는 그 냄비 있죠? 그 정도의 냄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4분의 3 정도 찰 거예요. 저는 당근을 좋아해서 당근을 많이 넣는다고. 저는 당근 없는 카레입니다. 저는 당근을 못 먹어서. 좋아하시는 분은 넣어도 되겠죠. 오수미님. 카레는 양파와 감자가 있어야 맛나죠. 그럼요. 갈아놓은 소고기와 소고기 혹은 돼지고기도 좋습니다. 오, 요거 괜찮은 레시피인데요. 갈아놓은 소고기. 제가 여기에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닭육수로 만드는 또 카레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기본 카레 위주로 만들었었고 거기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간 소고기. 그죠? 그거 맨 마지막에 추가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먹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브TS2880님은 저는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생선님의 레시피는 완벽하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2부에서 더욱더 맛있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노라조의 노래 카레 듣고 오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아바타를 연출한 감독 제임스 카메론. 그는 최첨단 기술을 과감하게 활용하면서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데 탁월한 감독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그가 영화를 배운 곳은 학교나 현장이 아니라 도서관이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과학과 SF 소설을 좋아했던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고 영화의 매력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어른이 된 후 생계를 위해 트럭 운전사로 일해야 했죠. 주위의 어느 누구도 그가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를 독학하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에서 영화와 관련된 책을 모조리 찾아 읽으면서 영화 이론과 기법을 익히는데요. 이때 구상했던 것들을 오래지 않아 현실로 만드는 데 성공하죠. 꿈꾸는 이들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는 책이라는 문. 오늘 그 문을 열어보는 건 어떠세요?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Like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월요일 연휴 마지막 날에 함께하는 경청. 오늘은 생선님의 밥상이라는 아주 특별한 코너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칭 타칭 먹자랄 쩝쩝박사 생선님의 밥상에 올라가는 생선님의 요리 레시피를 공개하면서 숨은 고수이자 숨은 쩝쩝박사 우리 파다님들의 요리 비법까지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 하나를 얻었네요. 갈은 소고기 한번 넣어봐라는 그 이야기. 송지수님. 저 경청 처음 왔는데 원래 이런 프로그램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은 일단 들어봅시다. 원래는 게스트와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DJ 생선님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우님, 저 유튜브에 쇼츠로 떠도는 생선님.

선생님 카레 레시피 엄마께 보여드리고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적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생선님은 개념의 신이 아니라 카레의 신입니다. 여러분, 생선님의 말씀 무조건 믿으십시오. 라고, 신도 한 분께서. 물론 저희가 만들어낸 그 카레를 드신 다음부터는 누구나 신자가 됩니다. 윤연우 신도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드림 오브 스타. 저는 돼지고기 알러지가 있는데 카레에 돼지고기 대신 닭다리살을 구워서 넣어도 될까요?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닭 가슴살은 이게 흩어져요. 카레 집어넣으면. 그래서 뿌얘져요. 카레 전체가. 그러니까 그 맛으로 먹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닭가슴살 스튜가 돼요. 그 맛이 싫으신 분들은 그 느낌보다는 돼지고기 넣은 것처럼 되고 싶다라는 분들은 닭육수로 만들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닭을 삶은 다음에 축 끓여요. 한 2, 30분 정도 끓인 다음에 그거를 건져내서 닭가슴살을 제외한 허벅지까지 있죠. 닭 다리에서 허벅지까지. 그거를 찢어서 넣으시면 돼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닭 육수가 나왔잖아요. 그 안에 어차피 고기 국물이잖아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감자랑 그 양파 넣고 볶은 거에다가 그렇지 물을 먼저 넣고 좀 후에 좀 있다가 닭 다리랑 그거를 이렇게 찢어서 그 비닐장갑 끼고 찢으면 되거든요. 그거 넣으시면 되고 닭가슴살을 안 넣는 거를 저는 추천하고요. 닭가슴살 때는 치킨 커리라 그래서 따로 만들어 드시는 게 좋아요. 닭가슴살 넣자마자 왜 그냐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격이 달라진다라는 말 드립니다. 버리디안 러버님, 생선님 카레 감자와 양파 크기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 요거 질문 많이 들어오네요. 가로 세로 높이 1cm 인 정육면체 크기. 부피는 1세제곱센티미터겠죠? 그 정도의 크기가 적당합니다. 생선님 레시피를 재현하는 쇼츠에는 크기가 각각 제각각인 것 같아서 어떤 크기인지 궁금하다고요. 깍두기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깍두기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1세제곱센티미터가 가장 적당한 크기일 것 같습니다. 점점 두렵습니다. 6005님, 내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못 끄겠다고. 아이고, 경청에 한번 빠지시면 밤이 두렵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상 적당하게 즐기셔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1부에서는 정승제표 카레 레시피를 만나봤었는데 제가 처음이자 보니까 길게 완벽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끝나가는 시간이 다 돼가네요. 너무 길어져서 제가 핵심만 집어서 2부에서는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그런데 또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야기 시작되면 또 저는 이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또 설명이 길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한번 짧게 설명해 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메뉴는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면 안 되는 필수 음식 김치. 그리고 거기에 냉동실에 누구나 어떤 집이나 냉동실에 얼려져 있는 삼겹살과 김치가 어우러지는 김치 볶음밥입니다. 가장 중요한 김치 볶음밥의 매력은 본질입니다. 우리는 김치 볶음밥을 먹으면서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합니다. 누군가는 설탕을 뿌립니다. 누군가는 깨소금을 넣습니다. 누군가는 파를 송송 섞어 넣습니다. 누군가는 거기에 간장을 넣고 누군가는 소금을 넣습니다. 여러분, 이미 김치에는 모든 양념이 다 들어있는데 거기에 무슨 양념이 더 필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양념이 아니라 김치 자체구나. 그리고 삼겹살이구나. 그리고 가위구나. 그리고 약간의,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에? 돈이 필요하다고요?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경제력? 삼겹살을 아끼지 않을 정도의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만나보는 정승재표 김치볶음밥.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까 카레 다진 그 갈은 소고기 좋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핵심 추가될 포인트 레시피를 공개해 주시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승재표 김치볶음밥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까 카레 만들었을 때랑 느낌이 좀 다릅니다. 돼지고기는 무조건 삼겹살을 쓰십시오. 목살이 남았는데요. 안 됩니다. 무조건 삼겹살. 오겹살은요, 괜찮습니다. 삼겹살도 한 40%는 기름인 것이 좋습니다. 기름 맛이 최고입니다. 너무 기름이 많아도 안 좋겠지만 30%에서 40%라고 얘기할까요? 그 정도 되어 있는 우리 흔히 팩에 들어있는 냉장 삼겹살 아시죠? 그게 한 팩에 몇 개 들어있는지 아세요? 많이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 줄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거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개는 너무 많습니다. 사실 다섯 길이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그거를 어디에다가 하느냐, 프라이팬 중에서 가장 큰 프라이팬 정도가 좋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작아도 되는데 제가 인치수로는 한 20인치인가 18인치 22인치인가 한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 프라이팬을 올려놓습니다. 얼마에? 인덕션 넘버 9, 9에다가 올려놓고 3개를 깝니다. 3개에서 5개까지 좋은데 3개는 좀 남을 거고요. 그 정도 크기면 5개까지 넣을 수 있는데 5개는 다섯 번째는 보통 안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을 한번 끊고 양 옆에 남는 곳에 넣어가지고 5개를 전체적으로 쫙 깝니다. 깔고 나면 치 하는 소리와 함께 한쪽이 익어가는데요. 살짝 물이 올라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맛소금 쭉 뿌리시고요. 그 위에 후추 쭉 뿌리시고요. 그 위에 MSG 쭉 뿌리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뒤집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노릇노릇할 때까지 삼겹살을 지금 당장 먹어도 맛있을 만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뭘로? 가위로 살짝살짝 먹기 좋은 만큼.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먹는 건 아니지만 잘게 자르지 말고 그냥 삼겹살 자르듯이 그냥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 볶습니다. 그런 다음에 불 세기를 7 정도 아니면 6 정도에 맞춰놓고 묵은지 또는 막김치를, 안 익은 건 큰일 납니다. 묵은지나 막김치가 제일 좋은데요. 어떤 김치든 좋고 여기서 깍두기가 남으신 분들은 깍두기도 괜찮습니다. 열무김치 좀 남은 거 다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국물 버리지 마십시오. 국물은 핵심입니다. 그거를 위에다가 그대로 얹어 놓으십시오. 어차피 배추 모양이 그대로 돼 있는 거더라도 도마 위에 놓고 칼질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그냥 올려 놓으십시오. 김치찜 하듯이 그대로 올려 놓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살짝 집게로 들어 올린 다음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뭘로? 가위로. 칙칙칙칙칙칙칙칙. 그래서 어느 정도 삼겹살 크기와 김치 크기가 괜찮, 비슷할 정도로 해놓고 볶습니다. 한두 번 볶는 게 아니라 계속 볶아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잘 들으세요. 여기가 핵심인데. 언제까지 볶냐면, 김치랑 삼겹살 색이 똑같아질 때가 옵니다. 똑같은, 어떤 게 고기고 어떤 게 김치인지 모를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계속 볶습니다. 볶는데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가위로 볶습니다. 가위질을 계속해서 아주 잘게 썰 때까지 계속 가위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뒤집고 뒤집고 하다가 완전히 두 개의 색깔이 같아질 때가 옵니다. 그때 남아있는 국물, 그러니까 보통 설거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치통, 김치통 설거지하지 말고 김치통에 물을 더 부어도 돼요. 생수 더 부은 다음에 그거를 그 위에다가, 어디 위에다가? 프라이팬 위에다가 살짝 놓고 그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볶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배추의 힘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고기랑 완전히 일체가 되는 그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즉석밥을 올려놓는데 굳이 전자레인지 돌릴 필요 없이 그 상태로 그냥 뜯어서 넣으시면 돼요. 어차피 밥은 다 익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로 볶는 게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했었던 느낌으로는 딱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너무 그렇고요. 세 개는 싱거워집니다. 딱 두 개만 올려놓고 계속 문대듯이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불을 끄셔도 됩니다. 그렇게 꺼놓고 계속, 어떻게 보면 비빔밥 같은 느낌입니다. 볶음밥이라보다. 걔를 계속 비빕니다. 그러면 얇게 가위질된 삼겹살, 김치와 밥이 어우러지면서 쫙 세 가지의 색깔이
똑같은 김치볶음밥이 완성됩니다. 양념 필요 없이 딱 그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정승재 표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는 토핑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서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계란프라이를 올려놓고 싶죠. 대부분 포기합니다. 왜 그렇게요? 프라이팬은 이미 지저분하죠. 이 위에 계란프라이를 할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설거지하고 싶으세요? 다 먹고 설거지하고 싶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김치를 볶기 전에 그 전 삼겹살을 올려놓기 전에 그 깨끗한 프라이팬에서 계란프라이 3개 정도는 해놓고 그거를 옆에다가 옮겨놓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계란과 같이 토핑으로 얹어 먹을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거. 여기다가도 청양고추, 여기까지 그냥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매운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맛있게 드실 수 있지만 매운 거 좋아하시는 사람은 여기에 청양고추 3개 정도를 가위질해서 우리 아까 카레 만든 것처럼 거기에다가 이렇게 가위질해서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밥 넣고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청양고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청양고추 넣으면 또 안 돼요. 청양고추에 그 아삭아삭한 맛까지 그래야지 조금 더 맵더라고 알싸하더라고. 그 상황에서 맨 마지막에 초록색을 약간 뿌린다라는 느낌으로 거기에서 한 번만 더 볶아준 다음에 먹으면 진짜 맛있다는 거. 그것도 그냥 먹는 것보다 사기 그릇보다 냉면 그릇 있잖아요. 냉면 그릇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가면 별로 비싸지 않아요. 냉면 그릇 뭔지 알죠? 냉면집에서 나오는 그 가운데 텅 비어있는 두꺼운 냉면 그릇 있잖아요. 거기다가 탁 올려놔서 그대로 들고 어디로 가냐면 식탁 위에서 먹는 것보다는 소파에 앉아서 먹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살짝 계란 프라이도 얹어져 있고 밑에는 김치볶음밥이 깔려져 있고 숟가락은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젓가락도 필요 없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딱 틀어놓고 그 다음에 먹으면 깜짝 놀래요. 왜? 없어졌으니까. 뭐가? 김치볶음밥이. GOD817님. 생선님표 김치볶음밥. 약간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먹는 볶음밥 맞나요? 드셔보셨구나. 그런데 거기는 인위적인 맛이 들어있어요. 왜? 김이 들어있어요. 김이. 그거 좋지 않습니다. 제가 한 느낌대로 좀 드셔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리님은 최근에 삼겹살 넣고 김치볶음밥 했다가 아버지가 누가 김치볶음밥에 삼겹살을 넣어! 하시길래 설전을 벌였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마음껏 넣으셔야 됩니다. 김치볶음밥으로 행복해지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은 필요합니다. 삼겹살이 아까우면 맛이 없습니다. 삼겹살이 아깝지 않게 제가 하라는 그대로 드셔야 됩니다. 삼겹살 먹고 싶다. 포타탁탁타다탕님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즐겁습니다. 정말. 시간 너무 많이 지났죠. 우리 노래 듣고 와야 돼요. 누구 노래냐면요.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는 동안 저의 김치볶음밥 레시피에 어떤 걸 더 얹으면 좋을지 사연 기다리는 동안 타린의 노래 김치볶음밥 듣고 오겠습니다.

카린의 노래 김치볶음밥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정승재 표 김치볶음밥 레시피를 말씀드렸었죠. 김치 사업으로 아주 큰 수익을 얻고 계시는 홍진경님이 저의 김치볶음밥을 먹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앞으로도 먹을 수 없는 김치볶음밥. 지금까지 먹었었던 김치볶음밥 중에서 가장 맛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만든 카레를 먹고 정형돈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야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왜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카레랑 맛이 다르지? 다른 카레를 썼나? 저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음식을 먹은 오은영 선생님께서는 승재야, 너는 완벽한 아이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무엇일지 잠시 후 공개합니다. 생선님, 군침을 삼켜가면서 설명하시는데 저도 군침 돕니다. 홍은신님, 라라라333님, 생선님 레시피대로 만들면 가위질 때문에 팔이 아프...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가위질 때문에 팔이 아픕니다. 그거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김선웅님, 저는 김치볶음밥에 반숙된 계란후라이 하나 얹고 김가루 뿌려 먹는 게 좋다고. 김가루, 이게 나쁘진 않는데요. 그러면 정말 감자탕집 맛이 납니다.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김가루에 기름 있잖아요, 참기름. 그거랑 돼지기름이랑 어떤 느낌이냐, 약간 오바. 이거 오바인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라 그러지? 소금빵에 버터 발라 먹는 느낌. 그러니까 맛있겠지. 근데 소금빵에 이미 버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런 느낌. 오히려 본질을 해치는 느낌. 그래서 김은 그다지. 차라리 김가루 말고요. 엄마 옛날에 김만 구워서 주시죠. 김만. 그치? 그거나 아니면 깻잎. 깻잎 찌 말고 그냥 깻잎 털어서 씻어서 거기에다가 싸서 먹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신선한, 워낙 기름져 있기 때문에 김가루에 중에서 그냥 굽는 건 괜찮지만 기름 발라 있는 김은 그다지 여러분에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6005님, 생선님의 김치볶음밥 이미 해먹어봤습니다. 생선님 레시피로 요리할 때는 절대로 계란후라이, 김치, 삼겹살 외에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아니라면 버터도 넣지 마세요. 대신 김치가 맛있는 김치여야 돼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6005님, 본질을 파악하셨기 때문에 맛있는 뭐 드릴까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볶음밥의 명예 전당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부에서 저에게 레시피를

주셨던 명예의 전당 소고기 다진 소고기 힌트 주셨던 그분께도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요. 당첨 게시판 경청 홈페이지에 당첨 게시판에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소스 넣어도 될까요? 드림 오브 스타. 다른 분한테 가십시오. 저한테 그런 질문하지 마십시오. 자존심이 상합니다. 굴소스 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다니. 참,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다면, 안 좋은 기분 꾹꾹 눌러가면서, 오은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승재야, 너참 좋은 아이구나. 너는 완벽한 아이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그 문제의 음식, 정승재의 떡국, 시작합니다. 가장 큰 매력은요, 걸쭉한 국물. 떡국은요, 어때야 되냐면, 국물 맛으로 먹는 거죠. 떡 맛과 국물 맛.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떡이에요. 이 얘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떡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마음가짐. 김치볶음밥이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까 맛있는 김치요? No. 경제력. 떡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걸쭉한 국물. 그거를 만들어내는 방송이라서 이야기를 할수 없지만 아시죠? 그 국물 팩과 그리고 떡입니다. 떡은 떡국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 동네에 있는 모든 떡집을 다 돌아다녀야 됩니다. 시판되는 떡 있죠? 그러니까 마트에 파는 떡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 먹어봤습니다. 안 됩니다. 단 하나도 건질 게 없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어떤 떡이어야 되느냐? 쌀떡 중에서 떡집에서 만든 떡이어야 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안에 아주머니가 파는 떡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열돼 있는 떡은 안 됩니다. 떡국떡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포장된 떡 말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는 떡을 드셔야 됩니다. 인절미 파는 곳에 떡집에서 파는 떡. 그런데 그 떡집에서 파는 떡 중에서도 떡 집마다 맛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 군데 이상 다 사보고 나한테 가장 맞는 떡을 사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씹을수록 쫄깃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쫄깃은 하지 떡이니까. 그런데 이게 싹 씹었을 때 쪼개지는 떡이 있고 안 쪼개.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이에 붙는 떡이어야 됩니다. 이에 붙어서 혀로 어금니를 훑어야지만 완벽하게 떨어지는 그 떡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떤 동네나 그 떡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그 떡을 준비하셨다면 떡국 레시피, 떡국 요리의 세계로 출발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그 팩, 그건 제가 만들 줄 모르니까 그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설렁탕 체인점에서 파는 그 육수 팩. 그거 냉동 포장해서 오거든요. 흰색 스티로폼 박스 안에 들어가서 그거 두개 필요합니다. 근데 그두개 안에 저거 같이 들어와요. 양지머리 같이 들어오는데 그건 안 써도 돼요. 그건 설렁탕 드실 때 쓰고요. 그팩두 개가 필요해요. 그두 팩을 설거지하는 그 거기에다가 이렇게 담그놓으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게 안으로 안 들어가 아주 두꺼운 비닐로 돼 있어서 그냥 녹이시면 돼요. 그것도 완벽하게 녹일 필요도 없어요. 어느 정도 비닐과 그 안에 있는 육수가 떨어질 정도까지만 살짝 녹이셔도 상관없으니까 그걸 먼저 준비해 두시고요. 냄비를 꺼내서 고기를 볶아야 되는데 고기는 크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지? 저거 괜찮은데 칼에 들어가는 거딱 절반 크기. 그러니까 씹을 게좀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게 양지머리가 맞거든요. 그런데 양지머리가 없더라도 추석이나 설날 때 들어왔던 그 소고기 보통 얼려놓잖아요. 그거 등심도 괜찮고요. 차돌박이 빼놓고는 다 괜찮아. 어떤 소고기든 괜찮아. 그걸 씹는 용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름 용도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그것도 동시에 녹이세요. 그거 녹인 거를 일단 냄비 위에서 볶으세요. 근데 저는 여기서 참기름 쓰거든요. 들기름도 괜찮은데 먼저 뿌려놓고 왜? 그 소고기는 기름기가 많이 없어서 금방 이게 눌러붙거든요. 그거 끓여놓고 거기에다가 살짝
소고기를 넣고 계속

계속 이렇게 치익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잘게 썰지 않아도 좀 있다가 익은 다음에 가위로 자르면 금방 잘 잘리니까 그 위에 맛소금이랑 후추 정말 중요하죠? 그거 먼저 뿌려놓고 그러면 아마 연두색 국물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참기름 자체가 약간 연두색 느낌이 나잖아요. 그 상태에서 인덕션 불을 한 6으로 마찬가지로 좀 줄여요. 그런 다음에 쫙 볶아. 그러면 막 거기가 치익 하면서 후추 가루도 나고 그래서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옆에 싱크대에 담궈져 있던 그 팩 있죠. 그거를 가위로 위에 자른 다음에 그걸 이렇게 쫙 넣어요. 이렇게 쫙 부어. 그런데 다 안 녹았을 거 아니에요. 냉동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거 다 안 녹이거든요. 괜찮은 게 딱 그 이게 그 봉지 모양 그대로 딱 서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냄비에 이렇게 기대 있거든. 얼음이. 그렇게 얼려져 있는 육수가. 그 상태에서 그 비닐 있지. 비닐을 옆에다 이렇게 받쳐놓으면 돼. 옆에다가 받쳐놓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가.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그게 밑으로 쑥 미끄러진다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네,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그렇게 되면 살짝 내려가면서 아주 뽀얀 국물이 팍 끓을 거야. 그때 옆에다가 얼려놨었다. 보통 떡국떡 얼려놓으니까 그 얼려놓은 거를 너무 오래 나누면 이게 퍼져. 그러니까 찬물에 3분. 다시 찬물에 얼마? 3분. 그거를 안 담궈 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갑자기 뜨거운 물에 넣어버리면 한쪽이 딱딱해. 냉동실에 있던 건 한쪽이 딱딱해진다니까. 그거를 면하려면 무조건 딱 3분. 5분 이상 놓으면 너무 흐물흐물해서 맛없어요. 3분 정도 놓고 그거를 딱 내가 지금 육수 두 팩이라 그랬지. 어느 정도 크기냐면 한 주먹으로 가득한 다음에 반주먹. 가득해서 다시 반주먹. 그거를 딱 팩 두 개 여기다가 딱 올려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센불 9까지 올렸다가 끓기 시작하면 거품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때 6으로 다시 내려가. 그런 다음에 계속 저으면서 그 바닥에 떡이 눌러붙거든. 계속 저으면서 살짝 떴을 때 이게 끈적끈적한 물이 쭉 걸쭉해서 쭉 내려올 때까지 계속 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조선 간장 두 스푼만 넣고 너무 많이 넣으면 또 까매지거든. 두 스푼만 넣고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맛소금. 맛소금으로 간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의외로 금방 짜져. 그러니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조선 간장 두 스푼을 먹은 다음에 먹으면서 내 입맛에 맞게 소금을 조금 더 추가시키면 되고 그 상태에서 야 이 정도면 충분히 걸쭉해졌다 했을 때 그 냉면 그릇 있지. 아까 사놓은 그 냉면 그릇에다가 그대로 담근 다음에 맨 마지막에 김가루. 이번에는 저거 붙어있는 것도 괜찮아요. 뭐 붙어있는 거. 들기름 발려져 있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걸 가위로 샥샥샥샥 길게 잘라가지고 올려놓고 저거 만드는 거 고명이라 그러나? 그거 만드는 건 조금 어렵긴 한데 그거는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고명을 집어넣고 싶으면 맨 마지막에 불 끄기 전에 흰자만 따로 이렇게 그거 할 줄 아... 그럼 어떡하지 그거? 이거 깬 다음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흰자만 쭉 빠지거든요? 그렇게 한번 저어줘. 그러면 흰색이 쫙 이렇게 퍼져. 그 상태에서 조금 있다가 그 노른자만 있는 거를 그 젓가락으로 세 번 정도 툭툭 하면 이게 풀어지거든? 그런 다음에 얇게 이렇게 돌리면 돼. 냄비 위에서. 그러면 흰색과 노란색이 어차피 분리가 돼요. 그 상태에서 불 끄고 올려놓고 김가루 뿌린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뭐? 순우추. 노란색 뚜껑 있는 그 순우추 마음껏 뿌려서 드시면 다음날 일어나면 3kg가 쪄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떡국 레시피였습니다. 악마의 국물로 유명한 정승재표 떡국까지 설명했습니다. 전 진짜 농담이 아니라 떡국 못 먹습니다. 무서워서. 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떡국이에요. 정선희님, 와 설명만 들어도 머릿속에 길어진다고. 아로하님, 저 고2고요. 내일 시험인데 공부 안 하고 이거. 가우디가우스님, 아우 잘 참고 있었는데 떡국 얘기가 나옵니까? 야식, 이게 밤에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 살짝 흔들리기 시작. 냉동실에 있는 거 탁 꺼내가지고, 그치? 아, 좋습니다. 한참 얘기했네요, 저 진짜. 아, 오늘 재밌었어요. 다음에 떡볶이. 아, 떡볶이! 떡국떡으로 만드는 떡볶이. 아,
그것도 다음에 내가 또.

근데 떡볶이는 완성품은 아니야. 내가 누구한테도 질 수 있어, 떡볶이는. 그러니까 완성품은 아닌데 그래도 매운 거 좋아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는 제가 또 어떻게 떡볶이 만드는지 살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국은 먼저 육수 하나를 넣고 소고기 넣고 끓이다가 떡국떡 넣고 액젓 넣어서 끓입니다. 액젓 넣는 거 괜찮겠다. 계란 풀어놓고 대파 넣고 끓입니다. 대파에서 좀 마음이 상하네요. 깨소금, 참기름 툭툭. 깨소금도 조금 마음이 상하긴 하는데, 아까 소고기 넣으신다는 분이라면 인정해 줄만한데, 깨소금과 참기름 자체가 약간 인위적인 느낌? 참기름을 먼저 넣고 하면 되는데, 오수미님, 언제 한번 같이 만나서 떡국 같이 한번 끓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파는 마음 상합니다. 정말 대파는 설렁탕에 넣어야 됩니다. 떡국에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걸쭉함과 대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설렁탕이랑은 어울립니다. 설렁탕 국물이 걸쭉한 거 봤습니까? 아니죠? 안 걸쭉하죠? 안 걸쭉한 곳에 대파가 어울리지. 칼국수에 대파 넣어봐요. 그게 어떤 느낌이에요? 아직 화내는 건 아니고요. 떡국에서 가장 하면 안 되지만 요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참기름으로 마무리하면 약점들이 많이 가려집니다. 참기름과 계란으로.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 참기름을 맨 마지막에 넣는다라는 거는 고소함을 강제로 만든 거잖아요. 제가 얘기했었던 그 설렁탕 체인점 육수 있으면 끝나요. 그냥 끝나요. 제가 그 저희 소극장 직원분들한테 떡국을 딱 끓여드렸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왜 수학 강의 하세요? 생선님의 밥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노래 듣고 올 텐데, 윤현우님이 저희 집은 만두 넣어서 먹는데 진짜 아니야. 이거 몰라서 그래. 만두는 뜨거우면 맛없어. 만두 되게 뜨거워. 그거를 옆에다가 놓고 그 앞접시에다 놓고 이렇게 식히잖아. 그래도 너무 뜨거워. 만두는 무조건 식혀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국물과 만두는 어울리지 않아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레고리 포터의 LOVE 까미유의 르 페스탱 듣고 오겠습니다.

그레고리 포터의 LOVE 까뮈의 르페스탱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EBS 라디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지수님이 오늘 생선님 들려주시는 요리법 모사가 너무 디테일해서 머릿속에 다 그려진다고 해주셨고요. 다음에 라면 레시피 알려주세요. 김선웅님. 언제 시간 내면 여러분, 떡라면 아시죠? 해장라면도 아시죠? 짬뽕라면도 아시죠? 그런데 혹시 쌀라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쌀라면 먹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봄봄봄님, 성생님, 정말 훌륭하신데요. 못뵌 사이에 머리를 예쁘게 볶으셨네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김설민님, 요즘 티처스 제 방으로 열심히 보고 있는 게 생선님 점점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이렇게. 젊어지긴요. 저 점점, 피부도 좀 늘어나고 막 그래서 속상한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좀 젊게 사니까, 그래도 좋게 봐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코가 피처링한 헤이즈의 노래 젠가라고 아세요? 이 노래 듣고 생각의 재료로 이어집니다.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 드립니다.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요. 요즘 남대문 시장이 뜨는 이유입니다. 요즘 20대, 30대 사이에서요. 서울 남대문 시장 아시잖아요. 거기를 돌아다니는 남대문 투어가 하나의 놀이처럼 유행하고 있답니다.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귀여운 목욕 타월, 목욕 가방, 이런 사우나템을 고르기도 하고요. 그릇 가게에 가서 마음에 드는 예쁜 접시 찾아보고 시장 이곳저곳 구경하면서 내 취향에 맞는 물건을 하나씩 발견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인터넷으로 클릭하면 끝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걸 검색해서 바로 주문하면 되니까 시장에 갈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 가면요, 생각지도 못한 물건을 만나는 재미가 있습니다. 걷다가 마음에 드는 가게를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원래는 접시 하나만 사오려고 했는데 올 때는 귀여운 목욕 가방까지 하나 챙겨서 오는 거죠. 어쩌면 요즘 사람들은 시장에서 보물찾기 같은 걸 하러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골목골목을 구경하면서 마음에 드는 물건 앞에서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내 취향에 딱 맞는 물건을 만나면, 와, 이거 진짜 보물찾기에서 보물 발견했을 때 그 쾌감, 그게 바로 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 아닐까요?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양념치킨의 명가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을 드립니다.
1: 생각의 재료에 이어서 하멜의 브릿지, 재즈 팩트의 아까워 듣고 왔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 정승재의 경청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생각의 주로에서 요즘 서울 남대문 시장이 뜨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또 남대문 얘기를 할 줄 어떻게 알고 생선님의 밥상 시간에 팽수리님이 또 이런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만두 얘기하니까 거기가 생각나네요. 남대문에 피 두꺼운데 돼지 냄새 안 나서 좋아하는 만두집 있다고요? 이거 꼭 알려주세요. 저 남대문 시장을 안 가봤어요. 서울 사람인데. 한번 사진 찍을 거 참 많고 할 것 같은데 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클로버님, 가로 시작하는 그 왕만두집이요. 단무지가 필요없는 맛을 자랑하는 거기요. 거기 맛집 맞아요. 피가 두꺼운데 맛이 깔끔하다고 가로 시작하는구나. 한번 가볼게요 제가. 그래서 그 만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얘기로 잘 마무리가 된 오늘의 경청이었습니다. 내일은 경청 초대석 있어요. 데뷔 10주년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컴백한 그룹입니다. 펜타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엠플라잉의 Autumn Dream 들으면서 인사 나누죠. 바다님들 고생하셨고요. 코 잘 자요.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0: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가시 데스까?
1: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0: 월, 화, 수 오전 5시.
1: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매년 이맘때 알래스카에서는 뚱보곰 콘테스트가 열립니다. 알래스카 카트마이 국립공원이 주최하는 뚱보곰 주간 Fat Bear Week의 이벤트인데요. 출전한 곰 가운데 가장 뚱뚱한 선수에게 올해 뚱보곰이라는 명예상을 시상하죠. 올해 이 뚱보곰 주간의 우승자는 백팩라는 이름의 20살 수컷곰인데요. 백팩이라는 이름은 어린 시절 어미곰의 등에 업혀 강을 건너는 모습이 마치 배낭처럼 보여서 지어진 이름이랍니다. 한 살 때 다리를 다치기도 했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500kg이 넘는 덩치로 전설이 되었죠. 알래스카 불곰에게 살을 찌우는 건 월동 준비죠. 겨울잠을 자는 내내 버틸 에너지를 충분히 비축해야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은 미국의 가수 듀얼 그의 노래 Who Will Save Your Soul 듣고 왔습니다. 성격이 상당히 온순한 편이라는 설명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곰이 온순한 곰도 있을 거란 생각은 하는데 이 백팩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공격성을 보인 적도 없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얘기에 따르면 바위에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먼 산을 이렇게 경치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인다고 하네요. 20만 표 정도, 20만 정도의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백팩은 그중 반,

한 10만 정도의 표를 얻으면서 가장 뚱뚱한 뚱보 곰으로 등극했습니다. 12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행사고요. 500kg 이상이면 웬만한 경차 무게 정도 되나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경차만큼 무거운 무게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내륙에 사는 알래스카의 그뭐 악명 높은 곰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즐리 있잖아요.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고 해서 그 내륙 곰보다는 덩치가 좀큰 편이라네요. 이 해안가에 사는 불곰, 밤새곰이라고 분류가 되는 이 친구들은 한 2,000마리 정도의 개체수라는데요. 그 덩치로 성공한 그런 친구들이랍니다. 그 투표를 할수 있는 이 웹사이트에 그 대문에는 Fat bears are successful bears. 살찐 곰이 성공한 곰이다.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동절기 준비를 위해서 마음껏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를 포식한다고 하는데 식량이 풍부하니까 예. 덩치도 커지나 봅니다. 그리고 이 챔피언들이 이 가문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백팩 같은 경우 엄마 곰인 홀리도 과거에 올해의 뚱보곰으로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고요. 이 실시간 이 곰들의 모습을 비추는 그 카메라를 통해서 그 영상으로 이제 토너먼트 식으로 투표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참 재밌는 그런 예, 알래스카 소식이었습니다. 백팩은 백팩에 마늘을 가지고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면서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에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호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은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틴 아메리카 아티스트 한 명, 그리고 스페인의 아티스트 한 명이죠. 콜롬비아의 샤키라와 말루마의 아과, 너라는 물, 이어서 스페인의 파블로 알보란의 알고데미, 내 안에 무언가 두 곡입니다.

스페인 가수 파블로 알보란의 알고 데미 내 안에 뭔가 먼저 들으신 곡은 콜롬비아의 샤키라와 말루마의 아과 너라는 물이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10월 5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이제 시작합니다. 1960년대 중반 영미 록, 로큰롤을 이탈리아 스타일로 접목한 이탈리아 청년 하위 음악, 무시카 비트 음악을 만납니다.

1960년대 중반 영국 팝 음악이 영국의 침공, British Invasion 또는 비틀즈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을 때 세계 팝 음악 역사의 지형 또한 크게 달라졌습니다. 자국 음악에 대한 자부심이 유난하고 그럴만도 한 이탈리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자국 음악 전통인 간소네에 식상한 이탈리아 젊은이들은 영국의 문화 침공에 브라보를 외쳤습니다. 이탈리아 청년 세대는 물심양면으로 영국 록 팝 음악을 반겼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막대한 경제적 호황기였는데요. 젊은이들은 전에 없는 소비 능력을 과시하면서 그들만의 음악을 갈망하고 있었죠. 엄마 아빠가 듣는 깐토네 말고 새로운 그릇으로 스스로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영국의 침공은 적시에 내려진 계시와 같았죠. 얼마 후 비틀즈 음악을 커버하거나 비슷한 음악을 선보이는 밴드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1965년 2월 로마에서 문을 연 나이트클럽 파이퍼는 이런 변화에 뜨겁게 열광한 젊은 세대의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는 파이퍼 클럽에서 선보인 음악을 무시카 비트 음악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지카 비트는 영미권 록, 록앤롤 스타일을 독자적으로 독특하게 변주했습니다. 직선적인 기타 리프, 뚜렷한 멜로디 라인은 영국 침공의 영향을 적시하고 있었지만 좀 더 부드럽고 낭만적인 보컬, 보다 극적으로 진행되는 오케스트레이션과 신테사이저의 전신격인 콤보 오르간 연주를 융합했습니다. 이탈리아 깐소네가 알게 모르게 배어든 결과였죠. 무지카 비트의 생명은 그러나 짧았습니다. 이탈리아 밖으로 기세를 떨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이탈리아 프로그레시브 록 또는 아트록의 결정적인 자양분을 제공했습니다. 뉴트롤스, 이 프리미티비 등등 이탈리아 프로그레시브 록의 기념비적인 존재들은 소싯적 비트 음악 시인에서 활동하며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970-80년대 세계 나이트클럽 문화를 지배한 이탈로 디스코 역시 이탈리아 비트 음악의 후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960년대 영미권 록 음악과 결합한 이탈리아의 하위 문화 음악으로 이후 이탈리아 프로그레시브 록, 이탈리아의 디스코의 자양분이 된 무시카 비트를 만나봤습니다. 그 스타일의 그 무브먼트의 대표적 두곡 듣고 왔습니다. 1966년 발표된 싱글 카테리나 카젤리의 Nessuno mi può giudicare 누구도 내 인생을 재단할 권리가 없어.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 여성 아티스트가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는 좀 혁신적인, 있은 적 없는 그런 것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훗날 여성 해방운동과 연결될 만한 문제의식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고 하네요. 카테리나 카셀리 같은 경우는 가수 활동도 했지만 이후 슈가 뮤직이라는 음반 사업에 또 뛰어들죠. 그래서 음반 경영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프로듀서 활동으로 또 많은 이탈리아의 아티스트를 발굴했죠. 새 음행에서 소개하는 상당수의 아티스트의 곡이 아마 이 슈가 레이블 표시를 달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곡, 비틀즈를 닮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The Brokes라는 밴드의 음악이었는데요. 원래는 영국 출신인 멤버들로 구성된 팀이었답니다. 이탈리아에서 활동을 했죠. 역시 1966년 발표 싱글 들으셨는데요. Che colpa abbiamo noi? 왜 우리 세대만 비난받아야 하나요? 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원곡이 있네요. 미국산입니다. 미국의 포크록 가수인 밥 린드의 노래였는데요. 그 원곡은 그냥 이런 도발적인 메시지의 노래는 아니었고 그냥 개인적 이별 이야기였답니다. 이탈리아파는 기성세대가 왜 우리를 비난하는가라는 항변의 메시지가 담겼는데 이 일은 그 유명한 작사가 모걸의 작품이라네요. 기성세대는 왜 우리를 이해하지 않는가라는 항변이 담긴. 아시겠지만 19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그 유럽의 정서가 뭐이 전역에서 청년 문화, 학생 운동, 반권위주의, 세대 갈등이 더 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이탈리아의 분위기, 음악을 통해서 또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프랑스 아티스트의 음악 두 곡입니다. 베로니크 상송과 이브 듀데이의 멜랑콜리, 그리고 알랭 수숑과 로랑 불지가 부르는 데리에 레모, 노랫말 뒤에 또 노랫말을 저희가 해석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 노랫말 뒤에 있는 감정, 뭐 눈물, 욕말, 욕망, 말로 표현 못하는 숨겨진 사랑의 소리를 과연 청자들이 듣게 될까?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 던게 기억이 나네요. 두곡 듣고 새 음행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서유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인도네시아의 싱어송라이터 나딘 아미자가 부르는 Burnt Out, 하나로 연결된 입니다. 2020년 발표곡으로 이 곡이 수록된 앨범을 자신의 생일에 발표했다죠. 본인의 성장과 가족관계를 이야기한 노래 가운데 어머니에게 바친 이 곡이 크게 성공했답니다. 하나로 연결된 이라는 뜻의 제목은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딸이 어머니에게 건네는 이야기 낭독하겠습니다.

엄마, 인생은 마구잡이로 달리는 짐승 같아. 빗소리로 울어대는 친구 하나 없는 고슴도치 같아. 그런 내게 손을 내밀어주는 건 동화 속 왕자가 아니야. 엄마야. 내가 무너질 때도 날 사랑해주는 엄마. 길을 잃고 헤맬 때마다 내 앞에 엄마가 서 있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엄마가 대신 헤쳐나가 주지. 온 세상이 엄마와 나의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겠어. 난 엄마를 닮아서 참 고집불통이지. 화내는 것도 미소 짓는 것도 엄마를 닮았어. 하나로 연결된 두 개의 심장 같아. 엄마가 있으니 나도 살아있는 거야. 온 힘을 다해서 매 순간을 살아내는 엄마를 보면서 나도 두 발로 서서 버틸 수 있어. 엄마, 그래도 난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머릿속에서 이 온갖 생각들이 부딪히며 돌고 있어. 엄마, 내가 물어볼 때마다 답이 되어줘. 엄마와 나는 하나로 연결된 두 개의 심장이잖아. 엄마가 있으니 나도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 엄마, 내 곁에서 부디 오래오래 살아줘. 내가 살아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줘.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 인도네시아의 싱어송라이터 나딘 하미자의 2020년 발표곡이죠. 버르타우타 하나로 연결된 노랫말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유영주 청취자께서 노랫말이 예술이라고 또 이렇게 하트 날려주셨네요. 그렇죠. 예, 또 음악이랑 딱이라서 읽으면서도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로서도. 3911님께서 인도네시아 곡을 새음행이 전한 노래에서 듣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좋네요. 엄마에 대한 딸들의 생각은 다 비슷한가 봐요. 라고 써주셨네요. 처음인 거 맞다고 최 작가가 컨펌 했습니다. 처음인데 첫 곡부터 예술이란 칭찬도 받고, 예, 수준이 대단하네요. 이번에는 또 다른 동남아시아의 나라죠. 태국의 넘차가 부릅니다. Keep Cold 듣고 오죠.

태국의 아티스트 넘차의 노래로 Keep Cold 전해드렸습니다. 뭐 누군가 너무 좋은데 그 넘치는 감정을 너무 들키지

돈은 그런 선곡이에요. 학선시 선곡이 약간 시간이 좀 남아서 이 얘기를 아까 첫 소식 전하면서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그 알래스카 카트마이 국립공원에 뚱뚱이 곰 대회 소식 전했잖아요. 그 역대 우승한 친구들의 이름도 역대급이네요. 청크, 덩어리라는 친구가 또 과거에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고요. 요건 좀 귀엽습니다. 비드 노즈, 구슬코. 코가 참 구슬처럼 동글동글한 게 예뻤나 봅니다. 문자 주신 것처럼 한태인의 월드 차트는 태인 씨 투어 사정으로 한주 쉬고요. 오늘은 구원투수 늘 고마운 평론가 김학선 씨와 함께하는 뮤직 파일 잠시 후 이어집니다.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 치아구 이오르키의 아메이지벨 널 만나는 게 무척 좋았어. 이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독감이 유행할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마다 바이러스가 변함으로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둘째, 주변에 독감 환자가 있다면 식사를 따로 하고 물컵도 구분해서 쓰세요. 손이 자주 닿는 곳도 깨끗이 청소합니다. 셋째, 실내 환기를 자주 하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일도 피해야겠죠?

0: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캐나다의 피아니스트 작곡가 안드레 갸뇽의 Comme au premier jour, 첫날처럼 이었습니다. 1983년 발표곡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실시간 신청곡은 청취자 오미셸님이 주셨는데요. 저는 그들의 블루스로 한대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듣고 싶어요. 2부 신청곡으로 라고 써주셨네요. 오늘 김학선의 뮤직파일 선곡표 참고하신 듯 보이는데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이승열의 그들의 블루스 피처링 한대수 음악 바로 듣고 김학선의 뮤직파일 함께 하시죠.

0: 대중음악을 이야기하고 더 많은 청중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며 나아가는 길목에서 버팀목처럼 선 그를 만납니다. 그 길고 깊은 사랑 앞에서 절로 설렙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김학선의 뮤직파일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이제 또 뭐 매번 이렇게 네. 위기 상황마다 이렇게
1: 아유, 아닙니다. 저 이렇게 오면
0: 출동해 주셔서
1: 즐겁게 옵니다.
0: 네, 익숙합니다. 오늘도, 익숙합니다.
1: 네, 오늘도 음악 틀 수 있고 네. 승열님과 대화할 수 있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네.
0: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저희 애청자분들은 선곡표를 미리 이제 네.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학선님 출연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셔가지고 네. 그 좋은 코멘트도 남겨주시고 하는데 선곡표를 딱 보시다가 이게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 듣던 그 시절 네. 그리고 라디오가 음악 탐구의 유일한 통로였던 그 시절의 음악들이 보인다. 그래서 네. 웃음이 난다. 좋은 음이다. 라고 네. 써주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뭐 네. 통하는 그게 있죠. 그 뉘앙스가.
1: 네. 그리고 정말 저도 라디오 키드였고 라디오 워낙 거의 숭배하듯이 듣던 시절이 있어서 정말 좀 뭐랄까 라디오 하면 그냥 늘 호의적으로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일종의 땜빵처럼 막 부르신다고 죄송스러워할 게 하나도 없고 저는 늘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아, 그러고

0: 제가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서 노래를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좀 좋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거 거리낌 없이
1: 네.
0: 언제든 불러주시면 달려옵니다. 네.
1: 그 학선 씨의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음악, 좋은 음악, 내가 사랑하는 음악을 또 이런 음악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나누는 이 마음을 그 영화 있죠. 쇼생크 리뎀션, 쇼생크 탈출에서 그 앤디 듀프레인이죠.
0: 네,
1: 그 사람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틀잖아요.
0: 맞아요.
1: 학성기로 그 모차르트의
0: 맞습니다.
1: 피가로 결혼해 아리아를 트는데 그 마음이랑 약간 비슷한 건가? 약간 이 좋은 음악을 모르는 사람한테
0: 네,
1: 특히나 그 죄수들은 거의 뭐
0: 맞습니다.
1: 들어본 적 없었을
0: 그리고 그
1: 테니까. 예.
0: 음악이 나올 때 완전 공기가 바뀌잖아요.
1: 네. 예. 네.
0: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싹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1: 하늘을 우러러보잖아요. 확성기
0: 그러니까요.
1: 위치가 높으니까. 근데 이제
0: 맞습니다.
1: 뭐 천사가 내려온 듯한
0: 네,
1: 그런
0: 맞아요.
1: 뉘앙스로.
0: 근데 저도 사실 라디오에서 좋은 음악을 들을 때면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음악 소개하고 그래서 그 음악, 만약에 몰랐던 음악을 들으시고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면 저는 정말 그걸로 충분히 만족스럽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전달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요즘은 또 언젠가부터 큐레이팅이라는 단어
0: 맞아요.
1: 많이 나오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거에 대한 뭐 어떤 그런 기분은 어떤
0: 그냥
1: 거세요?
0: 그거는 그냥 저는 새로운 시대의 라디오라고 그냥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저희 공테이프 갖고 가면 돈 받고 레코드점에서 음악 녹음해 줬잖아요. 카세트테이프에.
1: 그 사장님
0: 네,
1: 취향대로.
0: 맞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직접 저거 갈 때도
1: 아, 저거 할
0: 있었거든요.
1: 때도 있나요?
0: 네, 저 와서 이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수고비를 받고 그제 기억에 한 2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공테이프 만들면 그걸로 뭐 선물하기도 했었고 저는 학창 시절에 제가 공테이프 한 선곡표를 다르게 해서 한 6종류의 테이프를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막 팔기도 했었거든요.
1: 아, 그 얘기 전에
0: 네,
1: 해주셨어요.
0: 맞아요.
1: 사업했다고. 예.
0: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 그래 지금 이런 큐레이션 뭐 큐레이팅 같은 것들이 그때 그냥 공테이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그냥 그런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1: 아,
0: 있습니다.
1: 저는 아직도 그 옛날 라디오 FM 시대를
0: 네.
1: 생각하나 봐요. 왜냐하면 큐레이팅 자체도 원웨이, 약간
0: 네.
1: 일방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게
0: 네.
1: 이거잖아요.
0: 네,
1: 그런
0: 맞습니다.
1: 다이나믹이 있다라는 면에서 그게 세상이 변한 점 중에 가장 도드라지는 점이 아닌가. 일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뭐 예전에는 참여 못하는 그런 것들에
0: 맞아요.
1: 막 참여하는
0: 네.
1: 청취도 약간 그런 구조로 변한
0: 그렇죠.
1: 건가요?
0: 그리고 뭐 큐레이션 해서 새로운 음악 알게 되면 저는 그냥 새로운 음악 알게 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1: 어떤 방법이든?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더 다양한 음악이 그냥 제가 늘 그냥 몰두하고 있는 게좀더 다양한 음악을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여서 그렇게 다양한 음악이 한 사람에게라도 좀 가닿으면 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0: 네.
1: 드리자면 그 헬로루키 선정위원이시죠?
0: 네.
1: 예, 그런 위치에 있으면 약간
0: 네.
1: 이게 예전에는 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게이트 키핑이다.
0: 네,
1: 이런 거.
0: 그렇죠.
1: 그런 역할이 아직도 있는 건가요?
0: 아, 그냥 그것도 저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선정인들끼리 그 취향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그냥 조율을 하고 그것도 그냥 저는 마음속으로는 아, 조금이라도 좋은 뮤지션들을
1: 소개하는. 네.
0: 소개하자라는 생각이 훨씬 더좀큰것 같습니다.
1: 저희 뭐 학선 씨를 비롯해서 저희 라디오 패널들은 약간 그런 마음이 더큰
0: 네,
1: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게이트 키핑보다도.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이 이렇게 다양한 음악이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세상 요즘 너무 들을 게 없어라는 말은 한결같이 거짓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늘 언제나 들을 음악은 세상에
1: 차고
0: 존재하고,
1: 넘쳤다.
0: 네, 그 음악을 네, 좀 전달하는 그런 역할로 저는 일단
1: 맞아. 이런
0: 이야기를
1: 분들이
0: 하려고 합니다.
1: 있어야
0: 네.
1: 좀더 보석 같은 음악들이 오래오래 전달이 되고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로 많은 명곡들을 골라오셨죠? 이 테마가 간단하네요. 요새 찾아들은 노래들.
0: 네, 요즘 뭐 어떤 계기로든 제가 이렇게 찾아서 들은, 뭐 이렇게 음반을 고르다 그런 게 아니고 검색을 해서 이렇게 찾아 들은 노래들입니다.
1: 꼬리를 물고 이렇게.
0: 네, 맞습니다.
1: 뭐 그런 에피소드도 나오겠죠.
0: 네,
1: 뭐 말하다
0: 맞습니다.
1: 보면. 첫 곡부터 그러면 소개해 주세요.
0: 네, 첫 곡은 알버트 해몬드의 For the Peace of All Mankind입니다.
1: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었더라고요.
0: 이거 유명한 분인데 네. 제가 약간 이게 궁금해졌는데 네. 저는 당연히 한국에서 이 곡이 네. 라디오에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되게 유명하다 유명한 곡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국에서만 인기가 있었더라고요.
1: 아, 오히려
0: 네, 이 곡을 네. 그러니까 다른 곡들은 뭐 유명한 곡이 있는데 이 For the Peace of All Mankind는 혹시 미국에 있을 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 한국에 와서 알버트 해몬드라는 아, 이름을 처음 들었고 네. 알버트 해몬드의 존재감을 세계 음악기행 DJ를 하면서 더 확실히 알았고 아,
0: 네.
1: 그러니까 이 곡도 들으면 멜로디는
0: 그렇죠.
1: 아는데
0: 아는 일 알죠.
1: 미국에서 들어본 기억은 없어요.
0: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아, 외국에서도 되게 유명했거니 했는데 외국에서 뭐 싱글 커트 된 적도 없고 이렇게 LP 보니까 B면 네 번째 곡. 그러니까 거의 그거는 뭐 미는 곡이 아닌 거잖아요.
1: 비중이 별로 없는.
0: 네, 비중이 거의 없는 곡이었는데 한국인의 정서에 잘 맞아서.
1: 그런 컴필레이션도 잘 팔리잖아요.
0: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노래는 늘 예전에 그 김기덕 씨가 한국인이 아. 좋아하는 밥송 100곡, 밥송 100곡에 네. 꼭 들어가는 곡이었거든요.
1: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장난삼아 생각하는 것도 맞는데.
0: 네.
1: 김기덕 씨의 취향으로 확실히 뜬 곡, 막 맞아요. 이런 느낌이
0: 맞습니다.
1: 드는 거죠.
0: 네. 네. 그리고 그 곡을, 근데 사실 그 곡을 들으면 아까 공탭에 이렇게 노래를 녹음해서 전달하듯이 네. 누구나 좋아할 만한, 특히 한국인의 정서에 잘 맞는, 뭐 이게 싱글 커트 된 적도 없고 빌보드에 오른 적도 없는 곡이지만
1: 네네.
0: 이런 곡을 그래도 김기덕 씨가 발굴을 해서
1: 네, 아, 대표 한국인, DJ니까
0: 네,
1: 한국에.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인의 정서에 잘 와가 닿은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1: 네네.
0: 제가 사실 이 곡을 고른 이유가 좀 따로 있습니다.
1: 네네.
0: 최근에 페이스북에 그 들국화의 최성원 씨가
1: 예.
0: 자신의 그 옛날 얘기들을 계속 연재처럼 쓰고 계시거든요.
1: 아, 그러시군요.
0: 뭐 들국화, 지금은 들국화 이제.
1: 이제 말할 수 있단가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다처럼. 네. 근데 곡이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극을 쓰기 전에 아, 이제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기억을 다 동원해서 뭐 이런 것,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우, 그 글들이 되게 약간 뭉클하게 와닿는 순간들이 있는데 지금 네. 이제 들국화라는 이름이 결정되기 전에 전인권, 허성욱 이분들과 네. 함께 3인조로 이제 활동하던 얘기들을 막 쓰고 있어요.
1: 아주 아주 옛날 얘기.
0: 예, 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예. 이제 80년 한 82, 3년 뭐 이 정도일 것 같아요.
1: 세상에나.
0: 네, 그래서 그 얘기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밤무대에서 밤일을 많이 했는데 밤일 할 때 자기들이 이제 연주했던 곡들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1: 그 손님들을 위해서,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0: 네, 맞습니다.
1: 연주를 했던.
0: 근데 거기에 보통 자기들의 고집도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곡들을 아, 네. 춤추러 갔는데.
1: 연주해주세요라고 나왔을 리는 없고.
0: 네, 그래서 자신들이 연주를 했고, 주변에서 정말 너무 좋은 반응을 얻었고, 너희들이 원곡보다 낫다. 이런 평가를 정말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1: 네.
0: 제가 좀 약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들국화 그 라이브 앨범 보면,
1: 네.
0: 거기에 홀리스 곡도 있고 네. 스틱스 곡도 이제 한 곡씩 커버한 게 있거든요.
1: She's not heavy.
0: 맞아요.
1: He's not heavy. 네. He's, not, he's my brother. 맞죠.
0: 홀리스 거 그거 했고 네. 스틱스는 Come Sail Away를 했는데 그게 정말 원곡이랑 뭔가 묘하게 다르면서 그 좀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성원 씨가 한 말이 그냥 이렇게 허언은 아니겠구나. 그리고 전인권 씨 목소리 하면 지금이야 뭐 굉장히 좀 거칠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시절 목소리 들으면 되게 맑은 목소리, 맑은
1: 맞아요.
0: 느낌도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 느낌으로 이 곡을 불렀을 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글을 요즘 너무 감동적으로 읽고 있어서
1: 네.
0: 이 들국화가 연주했다는 곡들을 제가 일부러 약간 믹스테이프처럼 만들어놨어요.
1: 아,
0: 그 곡들을. 그래서
1: 이 계기로 다시 들어오게 돼요.
0: 네,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곡들을 주르륵 막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를 다 믹스테이프처럼 만들어서 제가 요즘 오가면서 그것들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으면서 이게 전인권의 목소리를 불렀을 때 어땠을까. 그리고 이게 허성욱의 피아노와 최성원의 베이스. 이제 그렇게 해서 상상을 하면서 듣는 거죠. 그래서
1: 네네.
0: 저는 음악이라는 게 정말 좋다.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들을 수 있고 뭐 원곡 자체도 좋긴 하지만 이걸 전인권의 목소리를 상상을 하면서 딱 들국화 1집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노래 전시회 그 시절에 약간 그 맑은 목소리 그런 목소리를 딱 상상하면서 들으면서 노래가 너무 좋고 이렇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아주 즐겁게 이 음악을 찾아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김학선 평론가의 요새 찾아 들은 노래들 선곡의 첫 곡입니다. 알버트 해먼드의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대중음악평론가의 사적인 그런 듯또 역사적인 음악 에세이 김학선의 뮤직파일 요새 찾아들은 노래들 이 테마로 골라오신 첫 곡이었습니다. 뭐 태생은 원래 지브랄타
1: 네,
0: 출신이라고
1: 맞습니다.
0: 하죠. 아프리카 북부
1: 네.
0: 영국 국적의 알버트 해먼드의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함께 들어봤고요. 세음행 선곡표를 이렇게 쓱 찾아보니까 꽤나 뭐 자주는 아니고
1: 네. 그래도
0: 뭐 선곡에서 비껴간 분은
1: 지브롤타
0: 아니에요.
1: 출신이어서 네, 선곡을 하셨던 것 같아요.
0: 스페인어 곡 같은 경우는 선곡이 된
1: 네.
0: 이분이 그러니까 작곡가로서 특히 영미권에서는 뭐
1: 맞습니다.
0: 뭐
1: 가수보다 더
0: Nothing's Gonna Stop Us Now 같은
1: 네,
0: 곡을
1: 사실 그 노래도
0: 작곡했다며요.
1: 유명하고 레오 세이어 When I Need You
0: 뭐
1: 이 노래도
0: 그렇구나.
1: 네.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의 One Moment in Time도
0: 이 곡들도
1: 유명합니다.
0: 다 사랑받는
1: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많이
0: 노래들이었고,
1: 사랑받은 작곡가니까 그래서 가수보다

0: 해외에서는 작곡가로 더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노래로
1: 네.
0: 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1: 5775님께서 팝송 대백과 사전에 이 노래는 절대 빠지지 않았었죠 라고 해주셨는데,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너좀 떠나줄래? 라는 대목을 읽으며, 뭐야, 이런 협박을 하나? 라고 갸우뚱하셨던 그 기억이 난다고. 약간 영국식 그런
0: 네,
1: 표현인가?
0: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해서 약간 뭐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면 이 노래를 선곡을 많이 했대요. 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평화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 노래를 선곡을 많이 했다는 네, 일화가 있더라고요.
1: 제목은 그러니까,
0: 네, 맞습니다. 네.
1: 재밌네요. 자, 김학선의 뮤직파일, 요새 찾아들은 노래들, 대중음악 평론가 김학선의 이야기와 함께 곡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0: 네, 두 번째 곡은 아까 잠깐 목소리를 들으셨던
1: 네네.
0: 네, 한대수의 핏줄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1: 한대수 선생님이 커버를 한 적이 있었나라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
0: 네.
1: 기억에는 없더라고요.
0: 네, 제 기억에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커버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1: 근데 오늘 찾아본 정보에 의하면 뭐 AI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0: 네.
1: 목포의 눈물을
0: 아,
1: 하셨다고
0: 그래요?
1: 하는데 저는 들어본 적이
0: 저도 들어본 적이
1: 없어서.
0: 없습니다. 제가 한대수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좀 들어본 적이
1: 없죠.
0: 없는 노래고 이 핏줄은 빅토르체가
1: 그러니까요.
0: 있었던 키노의 블러드 타입을 핏줄로 번안을 하셨더라고요. 번역을.
1: 그렇군요. 이렇게 또 리메이크를 하신 적이
0: 네,
1: 있었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제가 좀 생각이 나는 노래인데 오히려 이 노래가 전쟁이 났을 때 선곡을 해야 되는 노래가 아닌가 싶고 빅토르체 뭐 그리고 키노는 러시아에서 정말 국민 영웅처럼
1: 그러니까요.
0: 대접받고 있고 한국에서도 한동안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던 아티스트.
1: 그 한동안이면 20세기
0: 네,
1: 얘기죠.
0: 맞습니다. 한 90년대 후반, 뭐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게 그 당시에 음악평론가 되신 분들 중에 당시에 운동권이 있었던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뭔가 그런 음악들을 새롭게 알리는 역할도 많이 했었고 또 재밌는 건 윤도현 밴드가 한국 락 다시 부르기라는 앨범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뿌리찾기라고 해서 뭐 옥슨 노래도 부르고 들국화 활주로 뭐 손꿀매 뭐 이런 노래를 커버하기도 했었는데 그 앨범에 이 노래를 넣었어요. 혈액형이란 제목으로.
1: 뿌리를 저 해외에서도
0: 네,
1: 좀
0: 맞습니다.
1: 가져와 보자 뭐 이런.
0: 고려인도 우리의 핏줄이다 해서 이렇게 불렀는데 키노 그리고 빅토르체 하면 보통 약간 일종의 저항 음악처럼 많이 얘기가 되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소개가 많이 됐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또 찾아보면 제가 또뭐 러시아어를 할줄 아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찾아보면 그렇게 대놓고 우리의 음악은 저항 음악이다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1: 그 메시지가 노골적인 건
0: 네, 맞아요.
1: 아니었던,
0: 근데 이 노래는 또 그런 거가 맞물려서 그냥 일종의 반전 음악으로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근데 가사 찾아보면 확실히 반전의 메시지는 또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군인들이
0: 네.
1: 군복에 이렇게 자기 혈액형이 적혀
0: 맞아요.
1: 있더라고요. 그거 얘기하는
0: 네,
1: 거라고 그러죠?
0: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런 나는 이제 이 젊음과 전쟁 이런 것들을 많이 엮어가지고 예, 이 전쟁이라는 건 사실 젊은이들이 거의
1: 희생당하는 거니까.
0: 희생당하는 전쟁이잖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좀 많이 담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 한대수 씨가 이성의 시대 반역의 시대라는 앨범에서 여섯 번째 앨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녹음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
1: 그렇군요.
0: 한국에서는 사실 거의 메이저 레코드사와 계약을 했었잖아요. 뭐 이렇게 앨범을 냈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신세계나 뭐 이런 레코드, 신세계 레코드, 도레미 레코드 이런 곳에서 했는데 미국에서는 감마 레코드라는 아예 그냥 스스로 만든 것 같아요. 감마 레코드라고.
1: 제가 그래서 이 뭐지? 하고
0: 네.
1: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 익세큐티브 프로듀서의 성함
0: 네.
1: 그리고 또뭐그 약간 관계자 성함 이걸 포털에 검색해 보니까 뉴욕 맨하탄 중심부에 있는
0: 네.
1: 약간 그 굉장히 그 요식업소인데 굉장히 탄탄한
0: 아, 그래요?
1: 히스토리와 또
0: 네.
1: 그리고 약간 문화 사업도 많이 펼치는
0: 아.
1: 약간 그런 재단이 있는.
0: 그럼 거기서 약간 후원을
1: 근데
0: 받아서.
1: 그 상호가 감미땡이에요. 감미땡.
0: 감.
1: 그래서 약간 변형된
0: 그래,
1: 감마로.
0: 그런가?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1: 뉴욕이 워낙 그 지인도 많고 그리고 또
0: 네.
1: 생활
0: 맞아요.
1: 기반도
0: 고기가 기반이
1: 있으시니까.
0: 있으시니까. 그래서 거기 인디, 정말 철저한 인디 아티스트로 앨범을 낸 거죠. 근데 이 앨범이 한국에서 거의 제대로 소개가 안 돼서 알려지진 않은
1: 묻혔네요.
0: 앨범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앨범은

0: 뭐 1, 2집이나 이후에 발표했던 한국에서 나왔던 앨범들에 비하면 거의 알려지지가 않은 앨범인데, 아까 윤도현 밴드가 앨범, 그러니까 커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1: 예.
0: 윤도현 씨는 약간 모범생처럼 이렇게 정통적으로 커버를 했는데, 이 한대수 씨는 정말
1: 원래
0: 어떻게
1: 하시던
0: 보면, 예,
1: 대로
0: 그냥 좀
1: 그냥
0: 어떻게 들으면 되게 괴팍하고, 이렇게 뱉듯이 노래를 하잖아요. 노래를 하고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면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섞어서 노래를 하거든요.
1: 맞아요. 그로빠 그로미 이
0: 예,
1: 원
0: 맞아요.
1: 제목을
0: 근데
1: 부르시더라고요.
0: 한국어조차도 이게
1: 예.
0: 한국어처럼 잘안 들립니다. 예,
1: 헷갈렸어요.
0: 헷갈려. 막 이게 이거 지금 한국어인가? 문득문득 한국어는 들리는 것 같은데 한국어가 아닌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윤대현 씨 버전보다는 사실 이 버전이 뭔가 건들거리는 느낌으로 불러서
1: 예.
0: 그런 느낌도 더 좋았고. 그리고 요즘 제가 또 키노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1: 아,
0: 지금
1: 그래요?
0: 키노는 이미 끝난 밴드잖아요, 사실.
1: 헥터
0: 예.
1: 트위가 사망하고 나서, 예.
0: 그쵸. 근데 2019년부터는 아예 투어를 지금 돌고 있더라고요.
1: 아, 뭐새 멤버를
0: 아니요,
1: 구해서,
0: 보컬을 그냥 기존의 목소리를 활용을 해서 노래를 그냥 틀고 재생을 하고,
1: 거기에
0: 네,
1: 맞춰서
0: 그냥
1: 연주를 하는,
0: 남은 멤버들이 그걸 연주를 하는데, 그게 아직도 러시아 뭐 땅도 넓고
1: 예.
0: 인구도 많고 하니까 수만 명씩 공연 때마다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1: 오,
0: 그게
1: 감동을
0: 지금까지도, 예,
1: 받는군요.
0: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1: 예.
0: 아직도 러시아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과거의 러시아 그 키노의 음악을 들었던 청년들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
1: 네.
0: 새로운 청년들에게도 이 음악이 계속해서 통용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뭐 40, 50대일 텐데 그때 팬들은
0: 네,
1: 지금은 이제
0: 맞습니다.
1: 그 자식 세대가 또 알겠습니다. 한대수의 핏줄 블러드 타입 듣고 오죠.

0: 한국의 싱어송라이터 한대수의 버전으로 소비에트 그룹 키노의 그루파 그로비 혈액형이죠. 리메이크 버전인 핏줄 블러드 타입 1999년 한대수 발표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원곡도 멋지지만 한대수 쌤의 리메이크도 정말 멋지네요. 1177님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184님께서 한대수, 싱어송라이터 한대수가 리메이크를 한 적이 있었던가라고
1: 네,
0: 제가 궁금했었는데, 희망가를 하신 적이
1: 맞습니다. 제가 이걸 왜
0: 있다라고,
1: 입고 있었는지
0: 정보 주셨네요.
1: 고무신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곡을 정말 멋있게 말씀 주신 대로 정말 멋있게 불렀었습니다. 네.
0: 네, 감사드립니다. 0184님. 자, 오늘 김학선의 뮤직파일 요새 찾아 들은 노래들이란 테마로 곡을 골라오셨고요.
1: 네.
0: 이제 세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1: 세 번째 곡은 메가데스의 토네이도 오브 소울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라디오 얘기를 했는데 세계 음악 게임 이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스래시
1: 스래시
0: 메탈도
1: 메탈도
0: 들을
1: 들을
0: 수
1: 수 있고
0: 있는.
1: 제가 작가님한테 작가님 혹시 이거 틀어도 되나요? 그럼 바로 네 됩니다. 막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일본 음악 틀어도 되나요? 그럼 된다고 하고 헤비 메탈 틀어도 되냐고 그러면 된다고 해서 너무 지금 좋고 스스로 저 라디오 막 게스트를 나가면. 일종의 자기 검열 같은 걸좀 하게 되거든요. 너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막 연주곡도 좀잘안 틀게 되고.
0: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는 게스트분 선곡에 있어서 좀 욕설이 많이 나오는 건뭐 그런 정도인
1: 그건
0: 것
1: 저도 안 틀려고 하고
0: 같습니다.
1: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메가데스 곡을 틀수 있게 돼서 너무 좀 기쁘고요. 이 곡을
0: 너무
1: 사실
0: 진짜 반가워하시는데?
1: 제가 너무 좀 좋아하는 밴드여서.
0: 예.
1: 그리고 최근에 제 소셜 네트워크에 가장 화제가 됐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티스트 이름이기도 한데.
0: 아, 혹시 부산
1: 네,
0: 락페랑
1: 맞습니다.
0: 관련해서
1: 지난
0: 소식이
1: 주말에
0: 있었죠?
1: 부산 락페 헤드라이너로 섰었는데 원래 10월 3일 날 토요일 공연 헤드라이너로 이렇게 내정이 돼 있었는데 2일자 금요일 헤드라이너였던 어벤지드 세븐폴드라고
0: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1: 이 팀도 요즘 굉장히 요즘은 사실 이 밴드가 더 인기가 많죠. 미국이나 뭐 영미권에서는 이 밴드가 더 인기가 많은데 이 밴드가 갑자기 건강, 후두염 쪽이 뭐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져서 갑자기 공연 하루 전날 연락이 왔대요. 우리 못 산다.
0: 안타깝네요.
1: 한국에 못 간다. 근데 주최 측은 난리가 난 거죠.
0: 그럼 헤드라이너가 하루가 빠져버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1: 그리고
0: 되나요?
1: 그러면 사실 뭐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근데 막이 주최 측도 당황해서 뭐 환불 문제도 그렇고 나는 어벤져스 세븐폴드 보러 갈 건데 어떡할 거야
0: 그러니까요.
1: 막 그래서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 메가데스가 우리가 그럼 이틀 다 헤드라인을 서겠다.
0: 예전에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초기 시절에 그 우천으로 정말 뭐 난리가 났었을 때,
1: 맞습니다.
0: 뭐, 막 폭풍 오고 막
1: 저
0: 그랬을 때,
1: 그때 있었는데
0: 디퍼플이 혹시 이런 역할을
1: 아니요,
0: 해줬다라는 전설 같은 얘기를.
1: 디퍼플은 원래 라인업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0: 그랬나요?
1: 근데 비가 하도 와서 그 당시에 트라이포트 락
0: 아,
1: 페스티벌
0: 그
1: 1회
0: 시절이죠.
1: 99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실 공연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 아,
1: 안전상의 위험도 있고,
0: 그렇죠.
1: 감전의 위험도 있고 막 했는데 그거 있잖아요. 약간 비 오면 사람들 미치는 거. 그래서 거기 있는
0: 광분
1: 관객들이
0: 하셨군요, 관객들.
1: 광분을 하고 그거 광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주자들도 같이 광분을 해서
0: 에너지가 또.
1: 그래 그 당시에 기타리스트가

0: 스티브 모스였는데
1: 아.
0: 계속 기타를 막 닦으면서
1: 네.
0: 연주하고 막그 이언 길런은 막 판타스틱만 계속 하면서 그 영상이 아직도 유튜브에 있거든요.
1: 그렇군요.
0: 찾아보시면 너무 좋고 아무튼 이 메가데스의 통큰 결정으로
1: 예.
0: 오히려 더 약간 메가데스가 대인배처럼
1: 아.
0: 되고 얘가 된 거죠. 근데 메가데스가 지금 페어웰 투어 중입니다. 마지막 투어.
1: 그리고 프런트 리더인 그
0: 데이브
1: 머스테인 같은
0: 머스테인이
1: 경우는 70대
0: 맞습니다.
1: 중반인가요?
0: 네, 그리고 지금 건강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마지막 앨범을 발표하고 마지막 투어를 돌고 있는데 사실 메탈리카와 비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1: 사연이 있죠.
0: 네, 뭐 메가데스의 데이브 머스테인이 쫓겨났죠. 메탈리카의 사실 음악적으로 리더였는데 리더가 쫓겨난 셈인데 그 메탈리카는 지금도 공연하면 한국에서 공연하면 뭐 고척돔 이런 데는 충분히 채우거든요.
1: 매진사례
0: 네,
1: 뭐
0: 근데
1: 나고
0: 메가데스는 아직
1: 그러죠.
0: 그 정도는 이제 안될 거고 지금 이렇게 부산 락페 같은 큰 규모의 페스티벌이 아니면 단독 공연하면 좀 작은 공연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좀 위치가
1: 인지도
0: 됐는데 인지도
1: 위치
0: 한국에서는 근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마지막 공연을 이렇게 멋진 큰 무대에서 끝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너무 공연이 만족스러웠는지. 내년에 또 보자, 뭐 다음에 또 보자고 연세기를 했대요. 근데 찾아보니까 내년 2월에,
1: 은퇴?
0: 아, 이게 2월에 일본에서 공연을 한, 또 이게
1: 아,
0: 투어를
1: 투어가
0: 한참
1: 또
0: 길게 도니까.
1: 하시는군요,
0: 그래서, 네,
1: 내년에도.
0: 그래서 한국에 또한번올수 있지 않을까.
1: 내년
0: 일단, 예,
1: 2월쯤에.
0: 단공으로 한번 올수 있지
1: 아,
0: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1: 네.
0: 사실 메탈리카와 메가데스 중에 메가데스를 더 좋아하거든요.
1: 저도 덕분에 메가데스 요 곡을 아주 자세히 잘 들어봤는데요. 맨날 메탈리카만 듣다가 몇 수위인 것 같다는
0: 네,
1: 생각이
0: 좀 사실
1: 살짝.
0: 솔직히 몇 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기량으로 보면 더 그렇거든요.
1: 아.
0: 전성기 때야 뭐 메탈리카도 워낙 좋았으니까. 근데 데이브 머스테인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너무 멋있는 리프와 그 곡 구조를 짜고 있고 솔로도 너무 멋있게 연주도 잘하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은퇴 선언을 듣고 은퇴 마지막 앨범을 들으면서 아 이제 정말 한 시대가 갔구나 그러면서 데이브 머스테인의 그 2인자에 대한 서름, 2인자로서의 자기가 쫓겨난 밴드를 이를 갈면서
1: 월드 투어하는 그 쫓겨난 그
0: 네,
1: 메탈리카의 상황을 보면서.
0: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딱 들어서 늘 데이브 머스테인 뭐 메가데스 들으면서 좀 안타까움이 드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이름을 크게 알리면서 마무리를 해서 전좀 되게 좀 뭔가 좋은 마음 그런 게좀 들었습니다.
1: 내년 2월에도 성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0: 맞습니다.
1: 이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메가데스의 뭐 극찬받는 Rust in Peace
0: 네, 전
1: 이
0: 이 앨범이
1: 음반에서.
0: 메가데스 메탈리카 모든 앨범을 합쳐도 전이 앨범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았어요.
0: Yeah.
1: Tornado of Souls 듣고 오죠.

0: 기타리스트, 싱어, 작곡가 데이브 머스테인이 이끄는 스래시 메탈 미국 그룹이죠. 메가데스의 1990년 Rust in Peace 음반에서 Tornado of Souls 함께 들어봤습니다. 호랑바보님이 글을 주셨는데 부산 앞에 입장줄 기다리다가 메가데스가 양일 공연한다라는 소식 듣고 엄청 놀랐어요. 메가데스를 이틀 동안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라고 써주셨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약간 감동 포인트가 또 셋리스트를 다르게 했더라고요.
0: 오,
1: 보통은
0: 양심적이네.
1: 사실 셋리스트 하나 갖고
0: 또
1: 투어 다 돌잖아요.
0: 리사이클 할수
1: 네,
0: 있죠.
1: 근데 투어 좀 바꿔가면서 곡들 바꿔가면서 해서 그 이틀 다본 분들은 정말 많이 만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0: 메가데스 내년 2월 팬들을 만나러 한국에 올지 사뭇 기대되네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경 대중음악 평론가의 사적인 듯 역사적인 음악 에세이 김학선의 뮤직파일, 김학선 평론가의 요새 찾아들은 노래들, 이제 오늘 고르신 네 번째 곡 만나보죠.
1: 네, 마지막 곡일 될것
0: 네.
1: 같은데요. 제가 스톤 프로젝트의 모던알이랑이라는 곡을 갖고 왔습니다.
0: 네, 이건
1: 이거,
0: 미스테리 곡이에요,
1: 네, 이거
0: 저한테는.
1: 뭘 한번 좀 틀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문득 이 노래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약 스무 살 무렵쯤에 들었던 곡이거든요. 근데 이 곡도 라디오에서 처음 들었겠죠, 아마. 라디오에서 듣고, 이거 되게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그때 CD를 샀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오랜만에 다시 찾아들으면서, 아, 그때 그 신선함이 지금 또
0: 어떨까?
1: 느껴질까? 그런 생각을 들으면 하면서 들었는데, 아직도

0: 허니와 신데렐라라는.
1: 그 동명이인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0: 아니요,
1: 확실히
0: 같은
1: 확인해
0: 분이에요.
1: 보셨어요?
0: 네, 제가 그때 이 앨범 살때 그런 정보 잡지에서 뭐 한두 쪽 나왔던 건본 기억이
1: 네네.
0: 나거든요. 그래서
1: 80년대
0: 네,
1: 록그룹이더라고요.
0: 허니와 신데렐라에서 키보드 치던 분이고 1집도 냈습니다. 1집
1: 네네네.
0: 보면 그 1집 자켓이 그 코르그 T3 이거 키보드 이렇게 딱 들고 신디사이저 들고 이렇게
1: 별걸 다 기억하시네.
0: 예, 아그 앨범이 너무 강렬했어요.
1: 아.
0: 그런데 그때도 이제 혼자 앨범을 내려고 했던 것 같고 모든
1: 네네네.
0: 작업을 그러니까 그 당시엔 미디어 음악이 거의 최첨단의
1: 네.
0: 음악이었으니까
1: 전 이거 한국 그 관광청에서 나온
0: 네
1: 홍보 음악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0: 아
1: 한국을 예찬하는
0: 네 맞아요
1: 이
0: 그런
1: 영어
0: 영어 가사가 나오 네 노래
1: 가사더라고요. 네.
0: 가사가 그거죠 그래서
1: 요즘엔 오히려 딱 어울리는 것 같다
0: 네 그래서
1: 생각이 드는데.
0: 제가 지금 국적을 못 찾아봤는데 외국 가수 한 명이 이렇게 한국은 뭐 이런 나라고 아리랑을 같이 부르는 나라고
1: 맞아요.
0: 아름다운 나라다 이런 식의 노래를 부르고 뒤에는 한국에서 진짜 소리를 전공하신 분이 그래서 이게 코러스를 쫙 넣는데 이 곡이 아 이게 30년 전 음악이다 그리고 아리랑을 변형한 음악 중에서는 굉장히 좀 신선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1995년 작곡가 아티스트 오연석의 프로젝트 스톤 프로젝트에 수록된 모던 아리랑 전하면서 학선 씨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오늘 그 열정 감동이었습니다.
0: 네,
1: 잘 들었고요.
0: 감사합니다.
1: 우리 또
0: 네, 다음에 또
1: 봐요.
0: 뵙겠습니다.
1: 네,
0: 네, 언제든
1: 고맙습니다.
0: 불러주세요. 네,
1: 스톤
0: 고맙습니다.
1: 프로젝트의 모던 아리랑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에서 뵙겠습니다.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하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공포나 슬픔처럼 나중에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라고 우리 뇌가 미리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생존율은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예측이 어려울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이 대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도 커집니다. 그러니 불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3: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2: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3: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2: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3: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2: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3: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2: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3: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4: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優しい日本語翔太です。
1: 오늘의 타이틀은요?
0: 肉も野菜も高くなったな。
1: 고기도 채소도 비싸졌네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아지다, 뭐뭐 어지다, 뭐뭐게 되다 라는 이 형용사의 상태 변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아주, 꽤
0: 随分 随分
1: 随分 아주 꽤라는 뜻의 부사예요. 화면
0: 가맹 가맹
1: 가맹 화면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죠. 가맹인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홈 화면 뭐라고 하죠?
0: 홈 가맹
1: 홈 가맹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크다는요.
0: 오키 오키
1: 오키 이로 끝난 이 형용사. 그럼 작다는요?
0: 지사이, 지사이,
1: 지사이.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죠? 신형 스마트폰.
0: 신가타 스마호, 신가타 스마호.
1: 신가타, 신형이라고 하는 한자어. 신은 음독이고요. 형은요? 뭔가 같다, 훈독인 것 같죠? 그래서 신가타는요, 음독과 훈독이 결합된 단어예요. 스마호라고 하면 스마트폰의 줄임말인데요. 선생님 원래 스마트폰은요?
0: 스마트폰.
1: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건데요. 줄여서 스마호라고 하죠. 그럼 선생님 구형은 뭐예요?
0: 규가타.
1: 규가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영향.
0: 에이쿄. 에이쿄.
1: 영향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에이쿄라고 하면 되죠. 올라가다, 오르다.
0: 아가르, 아가르,
1: 아가르. 1그룹 동사입니다. 올라가다, 오르다 라는 뜻인데요. 계단을 올라가다.
0: 가이단오 아가르.
1: 지위가 오르다.
0: 지위가 아가르.
1: 월급이 오르다.
0: 규료가 아가르.
1: 이렇게 다양한 장면에서 아가르 라는 동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럼 내려가다도 궁금해요.
0: 사가르.
1: 사가르 라고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1그룹 동사입니다. 부담.
0: 부담, 부담.
1: 부담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부담인데요. 우리 1과에서 명사의 변화나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 배웠잖아요. 명사 뒤에 니, 나르 연결했는데요. 부담, 한번 니, 나르 연결해서 부담이 되다 만들어 볼까요?
0: 부담이 나르.
1: 부담이 나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네요. 가격 인상.
0: 내약에. 내약에.
1: 내약에 가격 인상입니다. 이때 내는요, 값 혹은 가격을 나타냅니다. 그럼 악에라고 하는 것이 인상이란 뜻이겠네요. 여러분, 우리 앞서서 올라가다, 오르다, 아가르라고 하는 동사 배웠잖아요. 아게르라고 하면 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아게르, 르로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에예요. 이그룹 동사네요. 우리 일본어의 동사는 동사 마스형으로 명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게르, 올리다, 인상하다. 명사로 바꾸고 싶어요. 르떼 버리고 아게. 그래서 내 아게 연결해서 내아게 가격 인상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의 상태 변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해요. 이 형용사는요, 되다 라는 뜻의 동사, 나르와 연결돼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 형용사의 어미 이를 끄로 바꾸고 나르를 연결하면 됩니다. 즉, 이 형용사의 어간에 크, 나르의 형태로 이 형용사의 상태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뭐뭐게 되다 혹은 뭐뭐 아지다, 뭐뭐 어지다 정도로 해석되는데요.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먼저 싸다, 저렴하다.
0: 야스이, 야스이.
1: 크, 나르 연결해 봅니다. 싸지다, 저렴해지다.
0: 야스크나르, 야스크나르.
1: 야스크나르, 싸지다, 저렴해지다. 이 형용사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려면요. 어미 이를 크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르를 연결해요. 야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를 크로 바꿔서 야스크 뒤에 나르 연결합니다. 야스크 나르. 싸지다, 저렴해지다.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0: 볼게요. 맛있다.
1: 오이시, 오이시,
0: 그 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맛있어지다.
1: 오이시크 나를, 오이시크 나를.
0: 오이시크 나르. 맛있어지다 혹은 맛있게 되다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이 형용사의 상태 변화는요,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어미 이를 크로 바꿉니다. 오이시, 맛있다. 이때 이를 크로 바꿔요. 오이시크 되다라는 뜻의 나르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오이시크 나르. 맛있어지다 혹은 맛있게 되다라는 뜻이 됩니다. 문장 키우기의 문장 확인해 볼까요? 항공권이 지난달보다 아주 싸졌어.
1: 航空券が先月より随分安くなった。航空券が先月より随分安くなった。
0: 항공권이 先月 より 지난달보다 요리라고 하면 비교의 기준을 나타내요. 뭐뭐보다라는 뜻이 되죠. 随分 아주 安くなった 야스이 싸다. 상태 변화를 나타내고 싶어요.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를 연결합니다. 야스크 나르, 싸지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싸졌다, 나르의 과거 형태, 났다,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야스크 났다, 싸졌어, 저렴해졌어 라는 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저 가게는 새로 단장해서 요리도 맛있어졌어요.
1: あの店はリニューアルして料理も美味しくなりました。あの店はリニューアルして料理も美味しくなりました。
0: あの店は、저 가게는 리뉴얼을 して, 새로 단장해서, 리뉴얼해서라는 표현이죠. 리뉴얼을 する, 새로 단장하다. する로 끝났는데요. 접속조사 태에 연결하고 싶어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죠. する, して,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料理も, 요리도 美味しく なりました. 맛있어졌어요. 맛있다, 美味しい. 맛있어지다.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를 연결해서 오이시크 나르.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맛있어집니다. 오이시크 나리마스. 과거 형태. 오이시크 나리마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동하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 형용사는요, 동사를 수식할 때 어미 이를 크로 바꾼 형태, 즉이 형용사 어간에 크의 형태로 부사의 기능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시다.
1: 早く寝て、早く起きましょう。
0: 早い라고 하면 이르다라는 표현인데요. 어미 이를 크로 바꾼 早く라고 하면 일찍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早く 寝て 일찍 자고 早く 起きましょう라고 하면 일찍 일어납시다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오늘 배우고 있는 이 형용사의 상태 변화 표현도 결국은요. 이 형용사가 동사 나르를 수식하는 부사의 기능을 하는 형태라는 거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의 어간에 크 나르를 연결한 이 형용사의 상태 변화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화면이 크다.
1: 画面が大きい。
0: 画面が大きい。나를 연결하고 싶어요. 화면이 커지다.
1: 画面が大きくなる。
0: 画面が 大きく なる. 이 형용사의 상태 변화 표현은요,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를 연결합니다. 大きい가 大きく なる가 되었어요. 디자인도 새롭다.
1: デザインも新しい。
0: デザインも 新しい. 여기에도 나를 연결해 볼까요? 디자인도 새로워지다.
1: デザインも新しくなる。
0: デザインも 新しく なる. 아따라시, 새롭다. 상태 변화 표현 만들고 싶어요.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를 연결해서 아따라시크 나르라는 형태가 나왔는데요. 신형 스마트폰은 화면이 커지고 디자인도 새로워졌어요.
1: 新型スマホは画面が大きくなってデザインも新しくなりました。
0: 新型スマホは신형 스마트폰은 画面が 大きく なって 화면이 커지고 화면이 커지다, 가멘가 오키크 나르. 나르에 태 연결하고 싶어요. 나르는 1그룹 동사, 우쭈르로 끝난 1그룹 동사가 접속조사 태에 연결할 때는 초근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르는 나떼가 되었어요. 디자인도 아타라시크 나리마시다, 새로워졌어요. 그럼 그럼

0: はあ、肉も野菜も高くなったな。
1: 今年は猛暑の影響で野菜の値段が上がりましたからね。
0: これじゃ材料費が負担になるよ。値上げを考えるか。
1: 最近、外食する人が少なくなっていますから、値上げは危険ですよ。
0: はあ。材料費は高くなるし、客は少なくなるし、どんどん経営が難しくなるよ。
1: ため息が止まりませんね。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요시다 점장이 재료 발주 주문서를 바라보고 있어요.
3: 하, 肉も野菜も高くなったな。
2: 肉も野菜も、고기도 채소도 다카크 났다나, 다카이, 비싸다라는 표현인데요. 상태 변화를 나타내고 싶어요. 어미이를 크로 바꾸고 나를 연결합니다. 다카크 나르, 비싸지다. 비싸졌다, 다카크 났다. 뒤에 나, 뭘까요? 감정을 표출하고 있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하, 肉も野菜も高くなったな。
2: 이어서 보면요.
3: 今年は猛暑の影響で野菜の値段が上がりましたからね。
2: 今年は올해는 모션의 影響で 폭염의 영향으로라는 표현인데요. 影響で 이때 되는 이유 원인을 나타내고 있죠. 야사이 노 네단가 채소값이 아가리마시다까라네. 아가리마시다 올랐습니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하면요. 이유 원인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아가리마시다까라네. 올랐으니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今年は猛暑の影響で野菜の値段が上がりましたからね。
2: 이어서 보면요.
3: これじゃ材料費が負担になるよ。値上げを考えるか。
2: これじゃ 이래서야라는 표현인데요. 원래라면 고래대화라는 표현이죠. 직역하면 이것으로는 이란 뜻인데요. 이래서는 정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료비가 재료비가 부담이 나래요. 부담 부담이고요. 명사의 변화 결과를 나타낼 때는요. 뒤에 니 나르 연결하면 되죠. 부담이 나르 부담이 되다라는 표현이고요. 뒤에 사용된 종조사 요 넣어가지고요. 강조하고 있어요. 내약에요 강가에르까. 내약의 가격 인상이죠. 그래서 직역하면 가격 인상을 생각해야 하나 정도의 의미고요. 가격을 올려야 하나 이렇게 해석 가능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これじゃ材料費が負担になるよ。値上げを考えるか。
2: 이어서 보면요.
3: 最近外食する人が少なくなっていますから、値上げは危険ですよ。
2: 最近 요즘 外食 する 人가 외식하는 사람이 少なく なっ ています から 少ない 적다라는 표현이에요. 상태 변화 나타내고 싶습니다.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를 연결합니다. 少なく なる 적어지다라는 표현이죠. 少なく なっ ています から 적어지고 있어서라는 의미. 내약에와 기겐 데스요. 가격 인상은 위험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最近外食する人が少なくなっていますから、値上げは危険ですよ。
2: 이어서 보면요.
3: 하, 材料費は高くなるし、客は少なくなるし、どんどん経営が難しくなるよ。
2: 아이고라는 표현이네요. 재료비와 재료값은 다카크 나르시, 다카이 비싸다라는 표현인데요. 상태 변화 나타낼 때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를 연결합니다. 다카크 나르, 비싸지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접속조사 시, 열거를 나타내는데 주로 이유의 열걸 나타내요. 다카크 나르시, 비싸지고. 客와 손님은 스크나크 나르시, 스크나이, 적다, 스크나크 나르, 적어지다. 스크나크 나르시, 적어지고, 줄어들고, 라는 뜻이죠. 돈돈, 점점, 개가, 경영이, 무즈카시크 나르요. 무즈카시, 어렵다라는 의미의 이 형용사 상태 변화 나타내고 싶어요.

0: 어미를 크로 바꾸고 나를 연결합니다. 무즈카시크 나를 어려워지다. 뒤에 종조사 요 연결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하, 材料費は 高くなるし、客は少なくなるし、どんどん経営が難しくなるよ。
0: 이어서 보면요.
1: ため息が止まりませんね。
0: ため息가 한숨이 도마리마센네, 멈추지 않네요. 한숨만 나네요. 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ため息が止まりませんね。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하, 肉も野菜も高くなったな。
3: 今年は猛暑の影響で野菜の値段が上がりましたからね。
2: これじゃあ材料費が負担になるよ。値上げを考えるか。
3: 最近、外食する人が少なくなっていますから、値上げは危険ですよ。
2: ああ、材料費は高くなるし、客は少なくなるし、どんどん経営が難しくなるよ。
3: ため息が止まりませんね。
0: カタカナ조각모음필수외래어를익혀볼까요？
1: クレジットカード、
0: クレジットカード、信用カードじゃ？
1: デビットカード、デビットカード、
0: デビットカード、チェックカード、직불카드를뜻합니다。
1: ポイント、ポイント、
0: ポイント、ポイントんでよ。혹시발음팁있을까요？
1: デビットカードは、인출하다、출금하다라는뜻의영어、デビスを사용한표현입니다。チェックカードらごあなぬんちょん注意해주세요。
0: 랜덤 박스 지식, 스시 한자에 숨겨진 비밀. 일본의 대표 음식 스시는 한자로 수사라고 표현합니다. 언뜻 스시라는 음식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두 한자는 스시를 나타내기 위해 나중에 좋은 뜻의 한자를 가져온 앗돼지, 즉 뜻과 상관없이 한자의 음이나 훈만 빌려 쓰는 표기법입니다. 선생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1: 하이 스시라는 명칭은 과거 생선을 밥과 발효해 보존할 때 생기는 신맛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시다를 뜻하는 옛말 스시에서 유래했습니다. 초기에는 생선을 밥과 발효시킨 나레스시 형태로 만들어져 교재에도 나와 있는 물고기 어자가 들어간 한자로 표기되었습니다. 이후 식초를 사용해 발효 시간을 줄이며 현대와 유사한 에도마에즈시로 발전했고, 한자 역시 잔수와 행복을 기원한다는 기랑 의미를 담은 표기, 목숨 수, 마트 사가 오늘날 대표적인 표기로 정착되었습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악단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0: 칼바나 같은 거 뺏었습니다.
1: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풍경이죠.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하나의 팀이 되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그들의 우애 좋은 썰매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2: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썰매견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서른의 동반자 개썰매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1: EBS 사운드 세계 테마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3: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1: 살길이다.
0: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월에 복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문장을 여쭤볼 테니 조금만 삐끗해도 다시 듣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럭저럭 괜찮아. 우리가 이반, 뭐 흔이반 배웠었죠? 근데 세 글자짜리가 또 있었습니다.
1: 还可以。
0: 저 1강에 표현한 걸음더에 있는 내용 지금 보는 거예요. 저 혼자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고 맞췄어야죠. 한번 더.
1: 还可以.
0: 좋습니다. 너 평소에 어떻게 출근해?
1: 你平时怎么上班?
0: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요? 복습이니까.
1: 你平时怎么上班?
0: 좋아요. 이두 문장이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이번 주말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1: 这周末有什么打算吗?
0: 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왕 선생님 발음 들었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20여 분 후에 더잘 들릴 겁니다. 훨씬요.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오면 이치 라이 카인샤. 여러분, 17페이지에 있는 본문은 보지 마세요.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눈 감고 들을 거예요. 본문은 주말. 어이고, 이거 1강에 나왔었습니다. 쪼, 모 아니고 오유는 어우예요. 쪼우 모어 갑니다.
1: 周末.
0: 쪼모어. 어렵네요. 행복한 단어인데 발음이 어려워요. 쪼모어. 좋아요. 계획하다도 되고 계획도 있고요.
1: 打算.
0: 다수한. 자, 지금 경성 체크돼 있나요, 여러분? 사성으로 한번 해볼까요?
1: 打算.
0: 선생님, 다 괜찮죠?
1: 都可以.
0: 사실 저는 사성으로 많이 하긴 했어요. 다수한 이렇게 말이죠.
1: 嗯哼.
0: 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거 할 때마다 하는 제가 드립입니다.
1: 是的.
0: 3월부터 하신 분들은 한 10번은 들었을 거예요. 계획이 있구나. 이럴 때는 뭐 명사로 쓰이는 거죠. 요다算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아직
1: 하이.
0: 안 좋은 소식이에요. 하이는 뜻이 엄청 많습니다.
1: 是的.
0: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아직일 뿐입니다. 보통 완료 부정이 메인 거 아세요, 여러분? 뿌가 아니에요. 안 먹었다는 중국어로
1: 没吃.
0: 네, 뿌가 아니에요. 메이츠 러 쓰면 안 돼요. 메이 뒤에 부정에 러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안 먹었어.
1: 还没吃.
0: 아직 안 왔어.
1: 还没来.
0: 같이 하셔야죠. 아직 안 갔어.
1: 还没走.
0: 에, 하이메이저, 하이메이취 하신 분들, 괜찮아요. 취도
1: 也可以.
0: 있고, 에, 저도 있습니다. ZOU 검색해 보시고요. 생각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1: 想好.
0: 생각하다. 원래 이 샹을 어떤 분들은 보시고 하고 싶다로만 떠올리시는데, 이 샹이 하고 싶다가 되려면 뒤에 동사가 와야죠. 샹, 吃饭 하면 밥 먹고 싶다. 거기서 샹은 조동사고요. 여기선 동사 자체로 쓰이면 생각하다예요. 생각 잘해봤니? 여기서 하오는 좋다 이게 아니라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결과 보호예요, 여러분. 네, 샹하올라 하면은 생각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생각을 다 끝냈다 이런 말인 거죠.
1: 没错.
0: 생각을 끝냈다, 끝냈다. 밥다 먹었어요, 吃하올라. 이 여러분, 吃하올라가 절대 잘 먹었습니다가 아니에요. 밥다 먹었다 이런 뜻이죠, 선생님. 그래요, 샹하오. 요거 본문 때 다시 한번 볼게요. 건의하다란 말도 있고 건이라는 명사도 있습니다.
1: 建议.
0: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건의하다, 물론 쓰긴 쓰지만 압도적으로 많이 쓰진 않잖아요. 이게 약간 의역해서 제안하다, 의견을 제시하다라고 할 때도 이 TNE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1: 一起.
0: 동사나 형용사, 즉 수로 앞에 위치합니다. 한국어랑 똑같아요. 같이 밥 먹는다,
1: 一起吃饭.
0: 같이 등산하다.
1: 一起爬山.
0: 선생님, 바샨 몰라요. 밑에 있는데요. 바샨, 오르다, 바, 매산자죠? 샨, 바샨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
1: 怎么样?
0: 와우. 누군가에게 그날의 컨디션 물어볼 때도, 怎么样? 이럴 때 쓰일 수 있고요.
1: 嗯哼.
0: 동의를 구할 때, 야, 우리 축구 한판 할까? 어때? 怎么样? 이럴 때도 쓰일 수 있죠. 좋습니다. 날씨가 어때? 날씨를 중국어로.
1: 天气.
0: 오, 모름 필기하시고요. TNT, 날씨가 어때? 다 같이 시작.
1: 天气怎么样?
0: 좋습니다. 마침, 때마침.
1: 正好.
0: 절대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본문을 통해서 문장 자체로 암기해야 이 쓰임새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옆에 보지 마시고요. 나가다.
1: 出去.
0: 옛날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많이 했던 말인데,
1: 出去.
0: 저희 와이프가 요새 많이 해요. 나가! 出去.
1: 그럼 나가요?
0: 안 나가. 나갑니다. 네, 추취. 참고로 추 뒤에 라이나 취가 오면은 경성이에요. 추취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방향 보호인데.

0: 나중에 언급을 해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추취, 추울라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오다, 추울라이 기억하세요. 자, 운동하다도 되고 운동도 되고요.
1: 运动.
0: 자, 발음하실 때 입을 가로로 벌려서 윈, 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영어의 WIN, you win 할때그윈 발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운동은 어렵게 발음하셔야 돼요. 운동이 어렵잖아요. YU 발음은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윈, 윈동, 윈동 이거예요. 워낙 왕 선생님은 중국인이니까 편하게 발음하시죠. 들어보실래요?
1: 运动.
0: 어렵게 발음하시네요. 그죠? 윈동. 절대 입을 가로로 윈, 윈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론 선생님, 가로로 벌려서 윈동 해도 알아듣잖아요.
1: 能听懂的。
0: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되 정확한 발음은 아셔야죠. 17페이지 본문 눈 감고 들어볼게요.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오먼 이치라이 팅이샤.
2: 第2课，这周末有什么打算吗？这周末有什么打算吗？
3: 还没想好，你有什么建议吗？
2: 那一起去爬山怎么样？
3: 好啊，正好出去运动一下。
2: 这周末有什么打算吗？
3: 还没想好，你有什么建议吗？
2: 那一起去爬山怎么样？
3: 好啊，正好出去运动一下。
0: 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1: 这周末。
0: 이것이 중국어로 저, 그죠? 이번 주말로 해석이 됩니다. 어떤 계획이 있니? 무슨 계획이 있니? 일단 무엇이 중국어로 이성경성? 아하, 들어볼게요.
1: 什么？
0: 什么는 동사 뒤에 什么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뭐 먹니?
1: 吃什么？
0: 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니?
1: 有什么打算吗？
0: 여기서 打算은 명사예요, 동사예요? 하나, 둘, 셋,
1: 名词。
0: 명사를 중국어로 名词라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사인 게 중요한 거죠. 명사를 중국어로 名词라고 하지만 그냥 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번 주말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这周末有什么打算吗？
0: 아직 안 했다. 아까 기억나십니까? 하이 메이가 거의 한 몸이에요. 자. 여기서 how를 빼볼게요. 아직까지도 이 샹이랑 샹하오의 차이점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how를 빼고 읽어볼게요, 선생님.
1: 还没想。
0: 그건 뭐예요? 아직 생각을 아예
1: 안
0: 안한 거,
1: 했어요。
0: 아예 생각 안한 거예요. 그럼 how 집어넣어서 해볼게요.
1: 还没想好。
0: 생각했죠. 하지만 다 못한 거예요.
1: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0: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생각 중이라는 거죠. 하이 메이 치 뭐예요? 아예 안 먹었죠. 하이 메이 치 하오. 먹고 있는데 아직도 못 먹은 거죠. 요 차이가 명확합니다. 그래요. 너 무슨 좋은 의견 있니? 전부 다 샨머가 지금 동사 뒤에 있죠? 여기서도 建议는 명사입니다. 갑니다.
1: 你有什么建议吗？
0: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니가 이성 니 올라가야죠. 니요. 니요 샨머. 여러분, 요는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이성이잖아요. 삼성 이성. 요 샨. 요 샨. 니요 샨. 니요 샨머 建议吗? 이렇게 연습하세요. 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죄송스러워요. 어려워서요. 발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你有什么建议吗？
0: 어렵지만 극복해야 됩니다. 저것이란 말도 있지만, 그러면이란 말도 있습니다.
1: 那
0: 그럼 함께 가다.
1: 一起去
0: 등산.
1: 爬山
0: 어때?
1: 怎么样？
0: 중국어는 은느니가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버무려야죠. 그러면 같이 등산 가는 거 어때? 갑니다.
1: 那一起去爬山怎么样？
0: 그럼 같이 밥 먹는 거 어때?
1: 那一起吃饭怎么样？
0: 이렇게 패턴화 시키는 거죠. 괜찮죠? 여러분들 해보세요. 차 마시다. 허, 자 집어넣어서. 그럼 같이 차 마시는 거 어때?
1: 那一起喝茶怎么样？
0: 좋습니다. 좋아.
1: 好啊。
0: 하와는 대답으로 쓰일 때 좋아란 말도 있지만 알겠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는 어기조사예요. 없어도 됩니다. 하오 해도 됩니다. 마침.
1: 正好
0: 나왔습니다. 아까 단어만 외울 때는

0: 아침, 정하오 이렇게 외웠죠? 문장을 통해서 어감을 기억하시죠? 마침 나가서 운동 좀 하지 뭐.
1: 正好出去运动一下。
0: 아하, 마침 나가서 운동하려고 했었는데 요런 느낌이 있는 거죠? 마침 나가서 운동 좀 하자. 한번 뭐뭐 해보다, 잠깐 뭐뭐 해보다. 동사 뒤에 이샤 집어넣습니다. 잠깐만 와봐 일로. 시작.
1: 来一下。
0: 오, 잠깐만 들어봐.
1: 听一下。
0: 우리 한번 볼까 같이? 같이 한번 이거 보자.
1: 看一下。
0: 그렇죠. 정하오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다시 한번.
1: 正好出去运动一下。
0: 정하오 올라가면 안 됩니다. 뒤에가 일성이니까 반삼성 정하오. 정하오 出去 이런 게 포인트예요. 나올 때마다 잡아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발음은 길게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아까보다 훨씬 더잘 들릴 거예요. 我们 一起 来听一下.
2: 这周末有什么打算吗？
3: 还没想好，你有什么建议吗？
2: 那一起去爬山怎么样？
3: 好啊，正好出去运动一下。
2: 这周末有什么打算吗？
3: 还没想好。你有什么建议吗？
2: 那一起去爬山怎么样？
3: 好啊，正好出去运动一下。
0: EBS 초급 중국어 18페이지 업보 포인트 살펴보시죠. 요샨머 땡땡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실 것 같아요. 이제 발음을 더 강조해드립니다. 또 삼성이성 요샨 아아 요는 절대 올라가면 안 돼요. 뭐, 너뭐 궁금한 거 있니? 오늘 이 라디오를 청취하시기 전에 너뭐 궁금한 거 있어? 내가 여유 있게 입 밖으로 꺼냈을까?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중국어로
1: 问题.
0: 아너 무슨 문제 있니? 이게 직역이에요. 갑니다.
1: 你有什么问题吗？
0: 你有什么问题吗? 네, 좋습니다. 问题 기억하시고요. 여기 뭐 맛있는 거 있나요?
1: 这里有什么好吃的吗？
0: 맛있다를 중국어로
1: 好吃。
0: 형용사에 떠 쓰면은 여러분 명사화됩니다. 맛있는 것으로 되는 거죠. 예쁘다가 중국어로
1: 好看。
0: 혹은 피아오량, 하오칸도 있고요.
1: 嗯哼。
0: 피아오량 집어넣어서 해볼까요? 예쁜 것.
1: 漂亮的.
0: 그 덥니다, 여러분. 여기를 중국어로
1: 这里.
0: 저리 혹은 얼화만 집어넣어서
1: 这儿.
0: 쩔 이렇게. 예, 쩔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쩔이 자체가 한 단어예요. 저리 같은 말입니다. 오늘 무슨 뉴스 있니?
1: 今天有什么新闻吗?
0: 여러분, 이 신원이 절대 신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1: 没错.
0: 신문이 아니라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뉴스 프라임 시간대가 몇 시죠? 8시도 있고 9시도 있잖아요.
1: 嗯哼,
0: 중국은 7시 아닙니까, 선생님?
1: 对, 7点.
0: 네, 7등 7시입니다. 뭐 CCTV라 그러죠. 중앙电视台.
1: 对, 중앙电视台 신闻.
0: 신원 좋습니다. 자, 아직 못모하지 않았다. 이두 글자 분명히 두 단어입니다만 덩어리째 암기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 밥을 안 먹었어요.
1: 我还没吃饭.
0: 오, 너무 쉽다고요? 아니죠. 삼성이성. 아아. 아. 我还 따라해보세요. 我还没吃饭 기억하세요. 숙제를 중국어로
1: 作业.
0: 숙제 아직 다못 끝냈어요.
1: 作业还没做完.
0: 잘 보시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어려운 말로 도치법이에요. 목적어인데 주어처럼 앞에 왔죠. 원래는 我가 주어 아닌가요? 문맥상
1: 嗯哼.
0: 我还没做完作业 이거죠.
1: 是的.
0: 네, 숙제를 강조하는 거죠. 좋아요. 근데 여기서 做完할 때 완이 뭐예요? 다 뭐뭐했다. 앞선 우리 본문에 있었던 하오랑 상당히 비슷한 말이에요.
1: 是的.
0: 다 먹었어요. 吃好了, 吃完了. 상당히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이런 것도 체크를 해 두셔야 나중에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살펴보시죠. 오, 건의하다, 건의. 오, 이거 알겠는데 이게 뭐 중요한가요? 왜한 페이지에 이게 다 나와 있나요? 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제안이야. 일단 이거부터 보시죠. 예문.
1: 这是一个好建议.
0: 好, 建议. 뭐예요? 좋은 건의. 좋은 제안으로 의역이 됩니다. 여기서는 명사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가뿐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것도 괜찮아요. 너더 좋은 의견 있니? 여기서도 명사입니다. 더 좋은 할때 더가 껑이에요. 갑니다.
1: 你有更好的建议吗?
0: 형용사와 명사 사이에 더 올 수 있는 거 아세요? 이 더만 보시면 뭐뭐의 떠올리시는데 명사와 명사를 이을 때만 더고요. 그건 뭐뭐의죠. 나의 핸드폰.
1: 我的手机.
0: 그건 뭐뭐의죠. 형용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건 그냥 예쁜 선생님 할 때 그 문장 구조입니다. 예쁜 선생님, 피아오량다 라오시 그거예요. 여러분, 너 일찍 좀 자는 걸 건의한다. 이게 직역입니다. 나옵니다. 중요한 거. 갑니다.
1: 我建议你早点睡觉.
0: 필기 준비하세요. A, T, N, E, B, C 이런 문장 구조가 있어요. A가 B에게 건의합니다. C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 여기서 그럼 A가 뭐예요?
1: 我.
0: B는요?
1: 你.
0: C는요?
1: 早点睡觉.
0: 그렇죠. 중국어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가 B고 어디까지가 C인지 이런 게 헷갈리는 거죠. 早点, 뭐 얼화를 집어넣어서 早点, 상관없습니다. 일찍 좀 이런 뜻이에요. 잠자다.
1: 睡觉.
0: 한 번 더.
1: 睡觉.
0: 그렇죠. 여기서 문맥상 내가 너한테 건의합니다. 일찍 좀 자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정말 많이 쓰는 패턴이죠, 선생님. 하나 더 하시죠. 선생님이 건의합니다. 우리에게 일찍 좀 준비하라고.
1: 老师建议我们早点准备.
0: 어때요? 괜찮죠, 여러분? A는 老师, B는 我们.
1: 我们.
0: 그렇죠. C는
1: 早点准备.
0: 준 하지 마시고 UN 사이에 어 들어가서 준비 기억하세요. 밑에 거 보시죠. 친구가 나에게 직장을 바꿔보라고 제안하네요.
1: 朋友建议我换一份工作.
0: 오, 일의 양사가 fun이에요.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꾸다, 换一份工作 잊지 마시고요.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니? 생각을 중국어로
1: 想法
0: 갑니다.
1: 你有什么想法吗?
0: 이 페이지에서는요 단어를 어휘랑을 등대시키는 거예요. 想法 필기하시고요. 그는 아직 준비를 다 마치지 못했어요.
1: 他还没有准备好.
0: 준비好 다 끝내지 못했다. 没有가 없다가 아니라 还没랑 같은 말이 还没有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선생님이 나에게 아주 좋은 의견을 내주셨다.
1: 老师给我提了一个很好的意见.
0: 와, 어렵다, 그죠, 여러분? 천천히 보시죠. A가 B에게, A, B, 의견이 중국어로?
1: 意见.
0: 지연이랑 비슷하죠? 제시하다 할 때, 제안하다?
1: 提.
0: 오, 提意见, 의견을 제시하다. 이것도 많이 쓰입니다. 우리 휴가 때 수영하러 가는 거 어때? 수영하러 가는 거 어때?
1: 咱们放假去游泳怎么样?
0: 수영하다?
1: 游泳.
0: 휴가.
1: 放假.
0: 잊지 마시고요. 네 글자를 통째로 외우세요. 마침 너 잘 왔다.
1: 来得正好.
0: 네, 이런 거는 통째로 암기하셔야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这周末有什么打算吗?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전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빨리 읽고 싶은데 욕심일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박영덕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슬로리딩은 책과 함께 길을 떠나 언어가 빚어내는 풍경을 읽는 여행과 같다. 한 문장이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날엔 잠깐 멈추어 생각에 빠져보기도 해야 책 읽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속도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는 속도에 쫓겨 무턱대고 서두르다 보면 놓치게 되는 단어, 문장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울림도 전혀 느낄 수 없을 거고요. 아무리 향이 좋은 차라도 뜨거운 물에 충분히 우려야 음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석,
4: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대 응시만 정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 화요일 파트 3의 날입니다. 파트 3. 요즘 이제 3-4도 좀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대화문도 좀 길어지고 한 문장만 듣고는 못 푸는 문제도 나오고 두 문장 이상 들어야 되는 거, 항상 문제를 미리 읽어둬야 되는 거, 그리고 LCE 때는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좀 집중을 잘하도록 주변 환경을 잘 다듬어야 돼요.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것도 행운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 35쪽입니다. 문제 보고 계신가요? 항상 문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듣습니다.
1: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2: Now that Ms. Aoki has joined our English tutoring team, we should transfer some of the already scheduled one-on-one lessons to her.
3: Yes, we've started revising the timetable. However, we still have too many sessions booked for Thursday afternoon. What do you suggest?
2: Ms. Aoki said she could teach additional hours on Friday morning. Perhaps we could move several Thursday lessons to that time. That should balance the instructors' workloads.
3: Good idea. I'll email the students today to find out whether they're available on Friday morning. Hopefully, most of them can adjust their schedules.
1: Number 32. What field do the speakers most likely work in? Number 33. What does the man suggest doing? Number 34. What does the woman say she will do?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2: Hi, I'm calling to arrange a service visit for my central air conditioner. My electricity bill has increased recently, and the unit is blowing warm air instead of cooling the house.
4: How long ago was it installed?
2: Nearly 6 years ago.
4: That's still fairly recent. Have you replaced the air filter and checked the outdoor unit for leaves or other debris? I normally recommend doing those things before scheduling an inspection.
2: Yes, I've replaced the filter and cleared the area around the outdoor unit, but the problem hasn't improved. I'd like a qualified technician to examine it.
4: All right. Our senior technician just returned from another service call. I'll ask whether he can stop by on Thursday afternoon.
1: Number 35. Why is the man calling? Number 36. What does the woman initially recommend that the man do? Number 37. Who does the woman say she will speak to?
0: 잘 들어보셨나요? 32번 문제부터 보시죠. 어느 분야에서 일하냐 그렇게 됐죠. 그럼 what field, work in,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어느 분야 일하는가 이런 걸 키워드로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33번 보면 이 남자가 뭘 하자고 제안하냐. 자, 그럼 the man suggest doing이 이제 키워드인데요. 여러분, suggest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거 아세요? 아셔야 돼요. 이 suggest 이 단어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propose는요. 이거 모르는 분이 있어요. 오늘 하나 강조 드리는데 propose는 ing도 되고 투부정사도 돼요. 여러분, 이 고등학교 교재 틀린 것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propose는 ing 투부정사 목적으로 다 됩니다. 이 EBS 공영방송에서 알려드렸어요. suggest는 ing만 됩니다. 물론 이제 대절 취하는 건 똑같죠. 그런데 ing냐 투부정사냐를 구분할 때 그래요. 아무튼 뭘 제안하냐, 이렇게 남자 목소리를 잘 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여성은 뭘 하겠다 그러냐, 그러면 이제 woman 밑줄 긋고 she will do,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이 파트 3에서는 남성 여성 구분이 매우 중요하죠. 남자가 말합니다. Now that 이제 뭐뭐이니까 이 뜻인데, 그냥 now 들리면 하여튼 거기는 중요한 데입니다. Now, please, today 들리면 답 주는 데거든요. 근데 now that도 답 줘요. 이제 뭐뭐이니까 because의 뜻인데 Now that Ms. Aoki has joined our English tutoring team. 자, 이제 아오키 양이 우리 영어 교육

0: 팀에 함께 하게 되었으므로 we should transfer some of the already scheduled one-on-one lessons to her. 이미 예정된 1대1 수업을 그녀에게 좀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다 맡을 수 없으니까 일부를 이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아무튼 지금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영어 교육팀이죠. 그럼 영어를 가르치는 곳이니까 32번 여기는 어디죠? Language Education을 가르치는 곳이죠. 그래서 바로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아무래도 어학 교육하는 곳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첫 문장부터 이렇게 잡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성이 말합니다. Yes, we've started revising the timetable. 우리가 이제 시간표를 수정하는 일을 시작했죠. However, 그러나 we still have too many sessions booked. 여전히 그 예약된 수업이 많아요. For Thursday afternoon, 목요일 오후에 What do you suggest? 자, 이럴 때 당신은 무슨 제안을 하죠? 그럼 남자가 제안하겠네. 그죠? 그래서 이제 잘 들어이죠. Ms. Aoki가 said 말했습니다. She could teach additional hours on Friday morning. 금요일 오전에 추가 시간을 가르칠 수 있다고, 추가로 가르칠 수 있다고 말했어요. Perhaps,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We could move several Thursday lessons to that time. 그 몇몇 목요일 수업을 그때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That should balance the instructor's workloads. 이게 바로 강사들의 일의 부담을 균형 잡게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로 좀 일부 수업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33번 남자가 제안하는 게 뭐죠? 바로 C죠. Moving some lessons to another day. 이렇게 해서 일부 수업을 다른 날로 옮긴다. 그게 되는데 본문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Move several Thursday lessons to that time. 그게 move some lessons to another day로 paraphrasing 됐죠. Paraphrasing은 part 2, 3, 4, 7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33번까지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4번을 풀기에 계속 들어있죠. Good idea. I will email the students today. 오늘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거예요. 여러분, 이 미래형 질문은 끝부분에 답이 있다. 지금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메일을 학생들에게 보낼 겁니다. To find out, 알아보기 위해서 whether they are available on Friday morning. 금요일 아침에 시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hopefully 희망컨대 most of them can adjust their schedules 대부분의 이 학생들이 시간을 조절할 수 있길 바래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마지막 문제 34번 정답은 A번 contact some students by email. 본문에는 email the students 그런데 이걸 contact some students by email로 약간 바꿨었죠. 정답은 A번입니다. 32에서 34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Now that Ms. Aoki has joined our English tutoring team, we should transfer some of the already scheduled one-on-one lessons to her.
2: Yes, we've started revising the timetable. However, we still have too many sessions booked for Thursday afternoon. What do you suggest?
1: Ms. Aoki said she could teach additional hours on Friday morning. Perhaps we could move several Thursday lessons to that time. That should balance the instructor's workloads.
2: Good idea. I'll email the students today to find out whether they're available on Friday morning. Hopefully, most of them can adjust their schedules.

EBS 김대균 토이킹 파트 3 진행 중입니다. 35번 보시죠. 남자가 왜 전화를 했냐 그랬어요. 그럼 Why the man calling? 뭐 키워드가 좀 많지만 이 정도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그리고 나서 36번을 보시면 이 여성은 처음에 그 남자가 뭘 해야 된다고 추천했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The woman recommend the man do.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죠. 그리고 그건 여자가 말하겠죠. 그 다음에 37번은 여자는 누구랑 얘기할 거라고 말하냐. 그러면 who she will speak to. 이게 키워드죠. Who she will speak to. 이렇게 밑줄을

그어두시면 좋습니다. 어학은요, 좀 기본에 충실하신 게 중요해요.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 가르쳐 보면요, 아파도 좀 나오셔야 돼요. 수업도 우리 방송으로 치면은 수업을 좀 힘들고 듣기 싫을 때 있겠죠, 여러분. 저도 시험 500번 넘게 볼때 어디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냥 습관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또 재밌어요. 근데 보기도 싫다가 또 이제, 또 보면 의미도 있고 재밌단 말이에요. 요즘에 토익도 어려워졌어요. 그래갖고 아직도 또 시험을 볼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지루하다가 다시 재밌어져요. 이제 그 경지까지 여러분 가보십시오. 계속 조금 하다가 지루해지면 그냥 포기하고 이러면은 안 됩니다. 자기 재능이 많은 학생, 그런 학생이 성실하지 못해서 결국은 성실한 학생한테 지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실제 성실한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자,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공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남자가 말합니다. Hi, I'm calling to 뒤에 답을 줘요. 그래서 저는 블라블라 하기 위해서 전화합니다. Arrange a service visit, 그 서비스 방문을 예약하기 위해서죠. For my central air conditioner, 제 중앙 에어컨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결국 에어컨 때문에 전화를 한 거죠. My electricity bill, 제 전기 계산 청구서가 has increased recently,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And the unit, 유닛이 바로 에어컨이에요. 여기서 유닛이 문맥에 따라서는 아파트 한 채, 또는 뭐, 텔레비전 한 대, 뭐, 이거일 수 있고, 여기선 에어컨 한 대죠. 이 에어컨이 is blowing warm air instead of cooling the house. 집을 시원하게 하기보다는 그 대신에 오히려 저 더운 공기, 따뜻한 공기를 막 불어내요. 그래가지고, 이 더위가 오히려 더 더워졌어요.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35번 정답이 뭔가요? 바로 B번이죠. To arrange an air conditioning inspection. 그래서 에어컨 점검 좀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답이 B번이에요.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런 얘기죠. 그때 여성이 How long ago was it installed? 설치한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전에 설치한 거죠? 이렇게 했더니 Nearly 6 years ago. 거의 6년 전이죠. It's still fairly recent. 그 정도면 여전히 최근에 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비교적 최근인데,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잘 보세요. Have you replaced the air filter? 에어 필터를 교체했나요? And check the outdoor unit for leaves or other debris. 여러분, 이 단어 발음 꼭 기억하세요. Debris, S가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뭇잎이나 다른 잔해로 어떤 그 야외 장치가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해 봤어요. 거기 막 나뭇잎이 끼어 있다든지 뭐 잔해가 끼어가지고 쓰리 더미 같은 게막 있어가지고 이 환풍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죠. I normally recommend doing those things. 나는 보통 그런 일을 먼저 하도록 추천하죠. Before scheduling an inspection, 이 점검을 하기 전에 말입니다. 이걸 이제 before, after처럼 번역하면 보통 이런 거 하라고 추천하고 그 후에 점검을 예약을 잡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사 해봤나, 기본적인 점검을 해봤나, 이런 걸 물어봤죠. 그래서 36번 정답은 A번. Check some basic maintenance items.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정비 품목을 확인해 보라고 추천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이런 정비 항목을 좀 확인해 봐달라고 추천했어요. 자, 그랬을 때, Yes, I replaced the filter. 어제 필터 교환했고요. And cleared the area around the outdoor unit. 야외 장치에 실외기라 그러죠. 우리 보통. 실외기에 그 지역도 깨끗하게 해놨어요. But the problem hasn't improved. 근데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죠. I'd like a qualified technician to examine it. 저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이걸 제대로 점검해 주길 바래요. 그랬더니 alright, 알겠습니다. Our senior technician, 우리 선임 기술자가 선임 엔지니어께서 just returned from another service call. 다른 전화에서 전화 받고 이제
업무를 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죠. I will ask,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Whether he can stop by on Thursday afternoon. 목요일 오후에 그가 들를 수 있을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stop by는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제가 자료 꾸준히 올리는데요. 여러분 다 해설을 못해드리는 것도 있어요. 오늘 새로운 거 나갑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인데요. 10월 11월 보충자료 최신 기출 LC단어 50선 RC단어 100선 이 좋은 걸 또 여기 올려드렸습니다. 그 전에 것도 좋아요. 당연히 보셔야 돼요. 우리 자료가 풍부합니다. 여기 자료실 것만 공부해도 단어장 안 사도 될 정도로 여기 단어가 많습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Remove A from B. B에게서 A를 꺼내다 또는 제거하다. 자, 예문을 봐야죠. So she's removing a document from an envelope. 그녀가 봉투에서 문서를 꺼내고 있다. 이런 뜻이 되죠. Trim tree branches 하면 나뭇가지를 다듬는 거예요. 가지치기하고 다듬는 거. 그래서 a worker is trimming some branches near the building 하면 이 한 직원이 이 건물 근처에 나뭇가지를 다듬고 있다. 가지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할까요? Pull a chair, a stool. 이런 거 이제 스툴은 이제 등받이 없는 의자가 되죠. She's pulling a chair up to the desk. 그녀가 의자를 책상 쪽으로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Easy Writing. So, 선생님, 네. What are we doing today?
1: 자, 오늘은 페이지 넘버 32에 헬스장에서 다른 투숙객과 자연스레 대화하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좋아요.
1: 이게 사실 운동하시는 분들끼리는 그러니까 뭐 서로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그런 말을 건네 주고 받을 수가 있잖아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뭐 중량 몇이나 치세요라는 어떤 식으로.

0: 운동하세요?
1: 아하.
0: 저는 잘 모르지만.
1: 안 그래도 선생님 이걸 어떻게 아시죠?
0: 저기 뭐야, 그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1: 이거 쓰시기 전에 리서치를 좀 하셨나 봐요.
0: 그럼요.
1: 네.
0: 운동 잘하는 친구로부터 좀 이제 조언을
1: 아하.
0: 받아서 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 All right, here's today's dialogue. Sharing a barbell and asking for a spot at the gym.
0: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1: Let's take a listen.
2: Excuse me, are you done with the barbell?
3: Yeah, it's all yours. I was just catching my breath.
2: Wow, you're lifting heavy. How much were you lifting?
3: 250 pounds. I think I pushed myself too hard today. Do you need a spot?
2: That'd be great. I'll probably have to take off half the weight, though.
1: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0: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두 투숙객 사이의 대화인데
1: 네.
0: 지금 한 명은 조금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1: 오, 제가 그 사람 할게요.
0: 그렇게 하실래요?
1: 네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트루 스토리가 돼버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
1: 네.
0: 좀 못하는 아니면
1: 네네.
0: 해본 지 얼마 안 돼서 무게를 많이 못 드는 그런 투숙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케이,
0: 아, 슬프네요.
1: 좋아요.
0: 네.
1: 네.
0: 저기 실례지만 이 역기 다 쓰신 거예요?
4: 네,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전 숨 좀 고르고 있었어요.
0: 와, 고중량 치시네요. 무게를 얼마나 드신 거예요?
4: 250파운드요. 오늘 좀 무리한 것 같아요. 스포트 해드릴까요?
0: 뭐 그래 주시면 좋죠. 근데 전 아마도 그 무게의 반은 덜어내야 할 거예요. 근데 굉장히 거치시네요.
4: What do you mean? I'm so feminine.
0: Oh, what do you mean? Alright. 자, 이렇게 해서 둘의 대화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마 오늘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쓸만하다 하는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도 아무래도 운동인들끼리는 이렇게 대화를 또 많이 나눌 수가 있으니까
1: Of course.
0: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자, 핵심 표현을 한번 살펴보면요. 투숙객 2가 아, 내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저는 숨 좀 고르고 있었어요. 라고 합니다. 자, 숨을 고르는 거, 뭐 숨을 돌리는 거.
1: 네.
0: 방금 뭔가 무게를 친 거예요.
1: 아하.
0: 어떻게 쓸까요?
1: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영어로는 되게 특이한 표현이에요. Catch one's breath.
0: 아.
1: Catch one's breath. 뭔가 숨이 막 너무 빨리 뛰니까 아하. 도망가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가서 잡는 거예요.
0: 맞네요. 제가 도망가면 나 숨을 못 쉬잖아요. So catch one's breath라고
1: yes.
0: 얘기를 하면 숨을 고르다, 돌리다가 되겠고요. 참고로 recover이라는 동사를 써도 되지만 그거 너무 격식입니다.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잠깐만. 나 있잖아. 지금 숨 좀 고르고 있거든. 자, 내게 1초를 줘.
1: Give me a second.
0: 난 내 숨을 잡고 있어.
1: I am catching my breath. Oh, give me a second. I am catching my breath.
0: 아니, 얼마나 무거운 걸 친 거야? 자, 두 번째는요. 마유는 그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나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 무려 두 층이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1: Oh no.
0: 자, 마유는 그의 숨을 잡고 있었어.
1: Mayu was catching his breath.
0: 그 계단들을 걸어 올라간 후에
1: After walking up the stairs, Mayu was catching his breath after walking up the stairs. 이 표현에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냥 소유격을 잘 넣는 거예요.
0: 아,
1: 이게
0: 맞아요.
1: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유니까 catch his breath라고
0: right.
1: 표현해야죠.
0: 제가 뭐 예를 들어 남의 breath를 catch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1: 네.
0: Right. 그리고 walk up the stairs는 아예 암기에도 아깝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거. 이게 계단을 올라가다예요.
1: 네.
0: 자, 세 번째 예문은요. 숨 좀 돌려. 그 다음 세트 시작하기 전에 그 personal trainer가 강하게 얘기하는
1: okay.
0: 거야. 너의 숨을 잡아.
1: Catch your breath.
0: 그 다음 세트를 시작하기 전에.
1: Before starting the next set. Catch your breath before starting the next set. There are 100 more sets left.
0: Oh my. Okay. So catch one's breath 하면 숨을 고르거나 돌리다 배워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기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Barbell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단어예요. Barbell.
0: 스펠링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죠?
1: Oh, you're asking me.
0: Oh, yes, of course.
1: B-A-R-B-E-L-L.
0: L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
1: 네.
0: 자, 그리고 다음은요. 들어

0: 올리다. 우리가 엮기 같은 거뭐 아니면 아령이든 뭐가 됐든 들어올리는 거 뭐라고 할까요?
1: lift입니다. 그리고 이름절로 발음하셔야 돼요. lift 아니고 lift.
0: lift 앞에 강세를 주시고요.
1: 선생님,
0: 네.
1: how much can you lift?
0: 와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Never lifted before. So, 자, 파운드. 다음은 파운드입니다.
1: 네, 이거는 LBS로 표기합니다. 네,
0: LBS요.
1: 근데 읽으실 때는 파운드라고 하셔야 돼요.
0: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게를 한국에서는 kg로 표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
1: 네네.
0: kilogram을 얘기를 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파운드를 많이 쓰거든요.
1: Yes.
0: 근데 그거를 POUND라고 써도 되지만 LBS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 맞아요.
0: 뭐 복수면 S를 붙이겠죠.
1: Yeah.
0: 캐나다는 어떤가요? 파운드를 쓰나요? 아니면은 kilogram을 더
1: We
0: 많이
1: use
0: 쓰나요?
1: pound more, I think.
0: 아,
1: Yeah.
0: 오케이. 자, 다음은요. 밀다, 밀어붙이다, 뭐 강요하다.
1: Push. Push.
0: push 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 오늘 좀내 자신을 좀 너무 푸시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조금 무리했다가 될 수가 있겠네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Kind of, I pushed myself more too hard
0: too
1: or too
0: hard.
1: much.
0: Okay. 자, 다음은 스포츠를 뭐라고 하죠? 이 스포츠라고 하는 거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엿기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나 혼자 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살짝 힘을 받쳐주고 도와주는 것을 스포츠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스포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세련 쌤이 옆에서 굉장히 비웃듯 쳐다봤어요.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1: 아니에요.
0: 자, 근데 영어로도 이렇게 부를까요?
1: 네, 맞아요. 근데 발음은 스팟이 아니고 스팟.
0: spot.
1: 이름절로 스팟.
0: 아, 그러면 spot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명사도 가능하지만요. 동사로 spot 해줄 수 있나요?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1: 맞아요.
0: Right.
1: 그래서 뭐 can you spot me or I'll spot you 이렇게요.
0: 자, 마지막으로 무게 혹은 추.
1: weight입니다. weight.
0: 일반적으로 무게라고 할 때는 단수로 weight이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추를 얘기할 때는 뭐 단수, 복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게라는 것은 사실 불가산이에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그냥 weight을 쓰는 게 맞고요. Alright? 자, 이렇게 여섯 단어 해봤으니까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Here we go. 헤어 투데이즈 키 익스프레션스.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를 마치다, 이미 뭔가를 마친 상태를 강조한다면은 어떻게 쓸까요?
1: Be done with 명사. Be done with something.
0: 네, I'm done 이렇게 얘기하면 난 이미 다 마친 상태야가 되겠죠. 근데 도대체 뭘 맞췄는데라고 하면 with something이라고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1: 맞아요. 핵심은 with를 써야 돼요.
0: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done을 생각을 잘 못하시는데 finished는 많이 쓰시더라고요.
1: 아하.
0: 근데 done도 많이 쓰죠.
1: Don을
0: Right.
1: 더 많이 쓰지 않을까요?
0: 짧으니까 그래도 또.
1: 네네.
0: 자, 예를 들어서 나이 운동 다 마쳤어. 이미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난 마친 상태야.
1: I am done
0: 이 운동을.
1: with this workout. I am done with this workout.
0: 네. 자, 다음에는 이제 물건을 써도 돼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너그 러닝머신 다 썼어? 자, 넌 마친 상태니?
1: Are you done
0: 그 러닝머신을.
1: with the treadmill? Are you done with the treadmill?
0: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 맞췄냐? 그래서 물건이 되기도 하고, 뭐, 무슨 어떤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음식도 되기도 하죠. 그쵸?
1: 맞아요.
0: Right?
1: 예를 들어서, I am done with this steak.
0: 다 먹었단 얘기죠.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고중량을 치다. 고중량을 치다.
1: Lift heavy. Lift heavy.
0: 네. 이게 사실은 고중량을 친다라는 말도 우리말로도 어떻게 보면 약간 비격식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1: 오케이.
0: lift heavy 자체도 이 무거운 역기로 운동을 한다라는 의미의 좀 비격식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Okay. 네.
0: Right? So,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마유는 스스로 조금 무리를 하면서 고중량을 쳤어. 해볼게요. 마유는 스스로를 밀어붙였어.
1: Mayu pushed himself
0: 그리고 무겁게 들었어.
1: and lifted heavy. Mayu pushed himself and lifted heavy.
0: 네.
1: Don't do that, 선생님. We don't want you to pass out.
0: 어차피 하지도 못해요. 네. 두 번째 예문은요. 이게 오늘 내용이랑 또 맞아떨어지네요. 아까 세리아나 목소리 같았거든요. 자, 세리아나는 항상 고중량을 쳐. 세리아나는 항상 무겁게 들어.
1: Seriana always lifts heavy. Seriana always lifts heavy. That I do.
0: Oh, yes.
1: But I'm still very feminine.
0: Oh, well, look at your arms, though.

0: 굉장히 마스터스가 많네요.
1: Yes.
0: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명사의 반, 뭐그 중량의 반.
1: Half 명사. Half 명사.
0: 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거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half 명사, 이렇게 명사의 반인데, 중요한 건이 명사가 만약에 대명사, 예를 들어 it, that, 이런 거 나오면 half it, half that, 이것보다는
1: 네.
0: half of를 쓰는 게 사실 좋겠죠. 그렇죠?
1: 맞아요. 그래서 half of that,
0: half of that.
1: half of this,
0: Right.
1: half of it.
0: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나그 무게 겨우 반 정도 들수 있어. 난 겨우 들수 있어.
1: I can only lift
0: 그 무게 반을.
1: half the weight. I can only lift half the weight.
0: 네. 두 번째는요. 마유는 그 피자의 반을 먹었어.
1: No.
0: 많이 못 먹었어요. 옛날에는 한판 먹었는데요.
1: Okay.
0: 마유는 먹었어.
1: Mayu ate
0: 그 피자의 반을.
1: half the pizza. Mayu ate half the pizza.
0: 네. 뭐, 물론 이거 일반 명사라면 half of the pizza도 가능해요. 근데
1: 네.
0: 일반적으로는 그냥 half 명사로 쓰고요. 그리고 대명사만 좀 of를 넣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1: 그러면 Mayu ate half of it.
0: I have of it, right? 자, 그렇다면 어순영작 가볼게요.
1: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조인 어스 온 페이지 35. 렛츠 스타트 라이팅.
0: 네, 오늘의 어순영작 도전해 보겠습니다. 투숙객 원이 얘기하죠. 실례지만 이 역기 다 쓰신 거예요? 자, 실례합니다.
1: Excuse me.
0: 당신은 마친 상태인가요?
1: Are you done
0: 그 역기를.
1: with the barbell? Excuse me. Are you done with the barbell?
0: 네, 여기서 are you done 대신에 are you finished를 써도 되겠죠,
1: Oh,
0: 그렇죠?
1: yeah. 맞아요. 근데 이런 질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다 쓰셨나요?
0: 맞아요.
1: 다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are you done with?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0: 맞아요. 여러 사람들이 쓰는 장소에 갈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1: 맞아요.
0: 그러면 차례를 기다릴 때, 다 쓰신 거예요? 라고 한번 확인해 주는 거 센스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Are you done with the mat? Are you done with the machine?
0: Right. 아니면 are you still working on it?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고요.
1: 네.
0: 자, 두 번째 투숙객이 네,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전숨좀 고르고 있었어요. 자, 네, 그건 전부 당신 것이에요.
1: Yeah, it's all yours.
0: 전 그냥 잡고 있었어요.
1: I was just catching
0: 저의 숨을.
1: my breath. Yeah, it's all yours. I was just catching my breath.
0: 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It's all yours라고 표현을 했어요.
1: 네.
0: 이거는 진짜 뭐라 그러지? 굳어져 있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죠.
1: 맞아요. 그리고 yeah, you can use it.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거는 훨씬 더 친절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0: 되게 좀 뭔가 위트 있고 전 너무
1: 맞아요.
0: 좋더라고요. 제 차례가
1: 네.
0: 됐을 때 당연히 이제 내가 쓸 차례인 건 알지만 상대방이 아우! 다 하세요, 다 하세요.
1: It's all
0: 마음
1: yours.
0: 편하게.
1: 네.
0: It's all
1: 마음껏
0: yours.
1: 쓰세요. It's all yours.
0: 그리고 아까 우리가 숨을 고르는 거 catch one's breath라고 했었죠. 자, 그랬더니 상대방이 와, 고중량 치시네요. 무게를 얼마나 드신 거예요? 이미 걸려 있으니까 아는 거겠죠, 그죠?
1: Yeah.
0: 와우, 당신은 무겁게 드네요.
1: Wow, you're lifting heavy.
0: 얼마나 많이 당신은 들고 있었나요?
1: How much were you lifting? Wow, you're lifting heavy. How much were you lifting?
0: 네. 그러면 lift heavy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운동을 자주 하고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표현을 좀 많이 알것 같은데
1: 네.
0: 그냥 단순하게 lift a lot of weight이라고 써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더 정식의 표현이긴 한데 사람들이 워낙 또 짧은 거 좋아하고 하니까 또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 또 짧게 짧게 얘기하시니까
1: 맞아요. Lifting heavy도 좋고요. 뭐 lifting a lot. Wow, you're lifting a lot. 이것도
0: 오케이.
1: 많이 쓸것 같아요.
0: Alright. 자, 네 번째 문장은요. 250파운드요. 오늘 좀 무리한 것 같아요. 스포트 해드릴까요? 아까 여자분이었죠? 자, 250파운드요.
1: 250 pounds.
0: 저는 생각해요.
1: I think
0: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세게 밀었다고,
1: I
0: 오늘.
1: pushed myself too hard today.
0: 당신은 스포츠 필요한가요?
1: Do you need a spot? 250 pounds. I think I pushed myself too hard today. Do you need a spot?
0: Oh, no thanks. 자, 보면 250 pounds 할때 lbs를 썼습니다. 복수니까 이제 s까지 포함을 해 주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너무 많이 푸시했다라고 하는 게좀 무리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1: 맞아요. 선생님,
0: yeah.
1: do you push yourself hard?

0: When lifting weights?
1: Yes.
0: 저는 웨이트를 안 들기 때문에.
1: 아하.
0: 자, 여기서 지금 보면 뒤에 보세요, 여러분들. Do you need a spot?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1: 아하.
0: I can give you a spot. Can you give me a spot? 이렇게 명사로 써도 되지만 아까 세리나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Can you spot me? 해도 통한다는 거.
1: 맞아요.
0: 자, 마지막으로 그래 주시면 좋죠. 근데 전 아마도 그 무게의 반은 덜어내야 할 거예요. 자, 그건 좋을 거예요.
1: That'd be great.
0: 전 아마 떼어내야만 할 거예요.
1: I'll probably have to take off.
0: 그 무게의 반을 그런데.
1: Half the weight, though. That'd be great. I'll probably have to take off half the weight, though.
0: Mm-hmm.
2: Weakling.
0: 너가 위클링이야. 너는 너가 없어야 돼. 그러면서 자 지금 보면 여기서 half the weight이라고 하는 거, the weight이라는 게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of가 필요 없다는 거고요. Take off가 떼어 내다라는 동사 되겠습니다.
1: 맞아요. Al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3: Excuse me, are you done with the barbell?
4: Yeah, it's all yours. I was just catching my breath.
3: Wow, you're lifting heavy. How much were you lifting?
4: 250 pounds. I think I pushed myself too hard today. Do you need a spot?
3: That'd be great. I'll probably have to take off half the weight, though.
1: And here's today's review.
0: 역기.
1: Barbell.
0: Pound.
1: LBS. Pound.
0: 무게. 추.
1: Weight.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숨을 고르다, 돌리다.
1: Catch one's breath.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고중량을 치다.
1: Lift heavy.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네,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이 아령 다 쓰신 거예요? 이 아령 다 쓰신 건가요?
1: 네, 오늘 배우신 명사를 마치다 be done with 명사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네, 오늘은 힌트가 따로 없습니다. 단어 하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방금 방송 다시 오디오 학당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Alright, have yourselves a wonderful day. We'll see you next time. Bye-bye.
0: Bye.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귀가 트이는 영어.
2: Thank you very much for tuning in to 귀가 트이는 영어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and English in particular. I'm one of your hosts, Peter Bint.
3: And I am one of the other hosts.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연석입니다. Okay, 자 오늘은요.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 중국이 이제 AI 시장 주도권을 이제 더 갖기 위해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그 기사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아시아 시장이 이제 그 신흥경제국들이 많잖아요.
2: 네. Yeah, of course. And the US and China seem to be heading off in so many industries.

0: as the two dominating powers. But when it comes to AI, that seems like the most important of races, right?
1: 그렇죠.
0: And they both have their own strong points. So it's going to be interesting to see which strong points prove more important.
1: 그러니까 미국의 AI 강점이 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일단 그 수직 통합된 그 스택을 다 제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만들고,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뭐 MS가 제공하고, 그 AI 모델은 오픈 AI나 엔트로픽이나 구글이 제공하고, 거기에 이제 애플리케이션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이걸 전부 다 미국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이걸 이제 E2E, 뭐 엔투엔드 기술 스택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장점은 안정적이죠. 다만
0: 그렇죠.
1: 비용이 너무 비싸요.
0: Exactly. And that's where Beijing really holds the advantage when it comes to cost. Cost effective, but also open source. So giving people access to tools to develop their own models or improve the existing ones.
1: 그렇죠. 중국 AI의 장점을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중국은 이제 그 모델 가중치를 다 공개해서 오픈소스로 가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각국이 그걸 가져다가 자국의 어떤 니즈에 맞게끔 변형해서 쓰면 되는데, 자기 나라에 있는 또 서버를 돌리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다만 이제 단점이 있다면 지원이나 안정성 같은 것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0: Sure, yeah, those are the main arguments for these two powers. And then each of these emerging economies in Asia has to think what's best for them, because they're all different as well. Okay, let's start off with part one as we always do. It's in our October book on page 32.
2: United States and China race for Asian AI dominance.
3: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locked in an intense geopolitical race to suppl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throughout the Asian continent. While Washington attempts to market comprehensive end-to-end tech stacks, Beijing actively counters by offering significantly cheaper open-source alternatives. Consequently, American diplomatic visibility appeared notably diminished at recent regional forums like APEC in Chengdu compared to previous summits.
1: 자, 오늘 예습을 하신 분들 핵심 문구들이 지금 나오는 부분이 end-to-end tech stack. 이 정도 표현은 이제 오늘 관련된 기사에서 잘 알아둘 법한 그런 말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제 중국은 open source alternative. 이런 말들이 수시로 나옵니다. 오케이?
0: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locked in an intense geopolitical race to suppl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throughout the Asian continent.
1: 자, 미국과 중국이 아주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에 지금 휘말려 있다라는 얘기죠. They're locked in an intense geopolitical race. 어떤 레이스에 locked 돼 있다는 얘기는 둘다 그런 어떤 경합을 벌이는 상황 속에 갇혀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죠, 지금.
0: Exactly. They are deeply engaged in that, right? Just like you're stuck in it.
1: 맞아요.
0: And this race is to suppl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throughout the Asian continent, so to
1: 그렇죠.
0: all different countries.
1: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이 아니라 아시아권 영내에 이제 이 AI를 누가 제공하느냐 하는 그 패권 경쟁을 양국이 벌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요.
0: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locked in an intense geopolitical race to suppl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throughout the Asian continent. While Washington attempts to market comprehensive end-to-end tech stacks, Beijing actively counters by offering significantly cheaper open-source alternatives.
1: 아까 저희가 잠시 설명을 드렸던 것들이죠. 자, 워싱턴은 이제 미국 수도니까 미국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자, 미국에서 지금 마켓하라고 하는 것은 마켓 자체를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지금 여기서 동사잖아요. 시장이 아니라 여기서는 시장에 내다 팔다, 즉 시장 공략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0: Yeah,
1: 그런 의미로.
0: exactly. Selling that product.
1: 판단 얘기죠. 그래서 시장 공략을 어떻게 무엇으로 나서고 있냐면 comprehensive end-to-end tech stacks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미국 기업들이 한 큐에 다 해결해주는 그와 같은 E2E tech stack을 이제 시장 공략에 쓰고 있고, 반면에 중국은요.
0: Beijing actively counters by offering significantly cheaper open source alternatives. Yeah, remember to counter is to oppose, right? To take on.
1: 역공을 펼치다? 저쪽에서 뭔가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가 반격을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반격하다 혹은 역공을 펼치다. 카운터를 동그라미 치고 뜻 정확히 써놓으세요. 자, 무엇으로 역공을 하고 있냐면 cheaper open source alternatives. 자,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한 오픈소스 기반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Alright?
0: Consequently, American diplomatic visibility appeared notably diminished at recent regional forums like APEC in Chengdu compared to previous summits.
1: 자, 이 APEC이란 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잖아요.
0: 네.
1: 여기서는 이제 미국의 어떤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거였는데 지금까지는
0: 그렇죠.
1: 최근에 있었던 청두에서의 APEC 회담에서는 미국의 약간 그 인지도가 눈에 띄게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 Yeah, diplomatic visibility literally meaning they weren't seen very much there. Their official representatives. It was notably diminished. Diminished means decreased,
1: 그쵸.
0: right? Faded.
1: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0: Mm-hmm.
1: Visibility는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데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존재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적 존재감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 예전에는 미국 사람들 많이 왔는데
0: 그쵸.
1: 지금은 아니네.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At recent regional forums like APEC인 청두. 청두에 있었던 이제 APEC 정상회담과 같은 그런 영내 국제회의에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예전의 정상회담에 비해서는 더 그랬다는 얘기죠.
0: Yeah, compared to previous summits. Let's move on to part two next.
3: During these regional gatherings, prominent American firms such as Google and Meta maintained rather understated promotional presences. In stark contrast, Chinese tech giants like Tencent aggressively showcased expanding enterprise adoption of their language models. Furthermore, Chinese officials successfully secured broader international support for affordable systems across emerging regional economies.
1: 자, 그래서 미국 기업들과 이제 중국 기업들의 좀 대비되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내 정상회담이나 국제회의에서요. 자, 볼게요.
0: During these regional gatherings, prominent American firms such as Google and Meta maintained rather understated promotional presences.
1: Understated 하면 여기서 어떤 어감인가요?
0: Yeah, it means kind of like low profile, right? Restrained.
1: Maybe low key.
0: Mm-hmm.
1: 약간 좀 절제된? 평상시에 대비해서.
0: 그렇죠.
1: 이 구글이나 메타와 같은 미국 기업들이 약간 좀 절제된 홍보 활동을 보인 반면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Regional gatherings는 이제 말 그대로 이 영내 회의잖아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국가들 정상들이 참여하는 이런 APEC과 같은 그런 gathering을 말하겠죠. Okay.
0: During these regional gatherings, prominent American firms such as Google and Meta maintained rather understated promotional presences. In stark contrast, Chinese tech giants like Tencent aggressively showcased expanding enterprise adoption of their language models.
1: Contrast 앞에 stark란 단어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잘 묶어서 표시해 두세요. 우리말에 극명한 대조란 뜻입니다.
0: Yeah, sharp and obvious difference.
1: 맞아요.
0: Right?
1: 눈에 너무나 잘 보이는. 네. 그래서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중국의 텐센트와 같은 그런 택 기업들은 적극적인 어떤 홍보를 했다는 얘기인데 자사의 언어 모델들을 이제 기업들이 도입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부각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0: Mm-hmm. Yeah, aggressively showcasing that, right? Really energetically doing it. In stark contrast, Chinese tech giants like Tencent aggressively showcased expanding enterprise adoption of their language models.
1: Enterprise adoption은 이제 기업들이 도입한 사례를 말하는 거겠죠?
0: Yeah,
1: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그 language models, 언어 모델을 이제 도입하는 그런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showcase, 선보였다는 얘기입니다. Okay?
0: Furthermore, Chinese officials successfully secured broader international support for affordable systems across emerging regional economies.
1: Okay.
0: Yeah, so this is again comparing them to the Americans, right? Broader international support, so more and more countries are on board with them. They successfully won their backing.
1: 그러니까 AI 구축에 있어서 affordable systems는 조금 더 저비용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비용이 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조금 더 폭넓은 국제적인 지지를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이제 얻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걸쳐서? Across emerging regional economies. 막 부상하고 있는 신흥 지역 경제국들 사이에서 그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0: Yeah, when you say economy like that, it's just talking about those countries as well in a broader sense, isn't it? Furthermore, Chinese officials successfully secured broader international support for affordable systems across emerging regional economies. Here's our third and final part.
3: Smaller regional governments frequently grapple with localized linguistic demands that standard global models cannot easily accommodate. Emerging startups actively bridge these operational gaps by integrating diverse hardware with specialized open source frameworks. Ultimately, despite intense bilateral technological rivalries, industry experts broadly predict that complete decoupling between both superpowers remains largely impractical.
1: Yeah. localized linguistic demands 이것도 이제 핵심 단어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 가서는 뭐 중국과 미국의 텍 분야에서의 완전한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어감도 있었죠. decoupling 이 단어까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smaller
0: regional governments frequently grapple with localized linguistic demands that standard global models cannot easily accommodate.
1: Localized linguistic demands. 자, 이것은 각 국가별로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Mm-hmm. 우리도 우리 말이 있고, 네. 뭐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뭐 일본, 인도 말할 것도 없이 전부 다 자국 언어로 AI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mm-hmm. 그거에 대한 자국어 언어 특화 요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니즈가.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그걸로 grapple with 한다는 얘기는 그걸로 이제 힘겹게 뭔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씨름하거나 고전하고 있을 때 grapple with라고 하거든요.
0: Yeah, to struggle. It's not easy for them because standard global models cannot easily accommodate them. Yeah.
1: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화된 그런 범용 AI 모델들은 그 나라의 어떤 특정 나라의 언어들을 충분히 다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뭔가 고전하는 경우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grapple 대신에 뭐 struggle with라든가 뭐 wrestle with라든가 다 비슷하게 씨름하다 이쪽의 동사들이에요.
0: Yeah, and to accommodate here, if you think about that with housing, it's like putting a person inside your hotel or house. It means to cater for something, to satisfy their need,
1: 그렇죠.
0: right?
1: 뭐 수용한단 말이죠, 말 그대로. 네. 좋습니다. One more time.
0: Smaller regional governments frequently grapple with localized linguistic demands that standard global models cannot easily accommodate. Emerging startups actively bridge these operational gaps by integrating diverse hardware with specialized open source frameworks.
1: 이 오픈소스는 이제 중국 쪽 AI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신생 AI 기업들이 actively bridge these operational gaps. 운영상의 어떤 공백을 이제 메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diverse hardware, 다양한 하드웨어, 뭐 서버 같은 것을 말하겠죠. 이것과 specialized open source frameworks, 특화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접목시켜서 각 국가별로 언어에 맞춰서 AI가 돌아가는 소버렌 AI를 실현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럴 때 대부분 지금 중국산 오픈소스 기반으로 가고 있어요.
0: 그렇죠.
1: 이것이 이제 미국의 고민입니다, 지금.
0: Yeah, exactly. These bridging of gaps by these firms is causing America a bit of a headache, right? Emerging startups actively bridge these operational gaps by integrating diverse hardware with specialized open source frameworks. Ultimately, despite intense bilateral technological rivalries, industry experts broadly predict that complete decoupling between both superpowers remains largely impractical.
1: 양국 간의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이 있죠.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intense bilateral technological rivalries라고 했죠. 우리가 라이벌 관계라고 할 때 그렇죠. 그거죠.
0: 네.
1: 이게 좀 미중 양국이 기술 패권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는 있지만 자, 전망은 뭡니까?
0: Industry experts broadly predict that complete decoupling between both superpowers remains largely impractical. Yeah, decoupling is when you separate things completely, you isolate them, right?
1: 그렇죠. So 완전히 두 국가의 기술 어떤 표준 같은 걸 분리해서 가는 것은 사실상은 impractical. 이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여기서는요.
0: Yeah, it's 네. unrealistic, 네. right? It's not going to be workable.
1: 그렇죠.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딱 미국 쪽 라인이다. 딱 네. 중국 쪽 라인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라는 얘기예요.
0: That's what most people think. Ultimately, Despite intense bilateral technological rivalries, industry experts broadly predict that complete decoupling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에파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웰컴 어보드
2: 입이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welcome back, everyone. I'm Jennifer Clyde.
3: 제가 지난달에 그 프랑스 남부를 좀 여행으로 다녀왔었거든요. Mm-hmm. 근데 숙소에 갈 때마다 느꼈던 게 뭐냐면, 와, 베개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베개가 종류별로 이렇게 더 다양한 곳도 있고 별로 다양하지 않은 곳도 있고 숙소마다 약간 다르더라고요.
1: Yeah, you can request a certain type of pillow, right?
3: 맞아요.
1: Yeah.
3: 그리고

0: 필로 메뉴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1: 맞아요. Yeah.
0: 오, 이렇게 베개도 따로 이렇게 주문해서 부탁을 드릴 수가 있구나. 자, 오늘 주제가 이 베개인데요. 정말로 숙면에 필수적인 아이템이 이 베개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자신한테 잘 맞는 베개를 고르는 게.
1: 저 사실요, 최근에 우리 아들한테 그 약간 C-shaped pillow? 약간 기역자로 생긴 베개를 사줬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긴 거를 샀는데, they're called like body pillows that you can hug or put between your legs when you go to sleep. 그러다 보니까 잠을 정말 푹더잘 자는 것 같아요.
0: 아, 이게 끌어안고 이제 자는 베개요?
1: 맞아요, 맞아요.
0: 저도 약간 기린처럼 생긴 그큰 인형을 끌어안고 자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있어야 좀 잠이 잘 와요.
1: 옆으로 잘때 그게 그 척추에 무리가 덜 간다라고도 하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That's what I heard.
0: 그렇게 이제 사람마다 편안한 자세가 있거든요.
1: Right.
0: 오늘 주인공께서도 이 베개에 정말 진심인 분이신데, 좀 딱딱한 베개부터 부드러운 베개, 그리고 이제 옆으로 자는 사람들을 위한 전용 베개, 뭐 다양하게 써보셨대요. 뭐 각종 브랜드, 뭐 연예인 이름이 붙은 베개부터
1: 네.
0: 시작해가지고 다 써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얻은 결론은 자신의 체형과 수면 습관에 잘 맞추는 게 맞다. 그건 맞는데, 그래도 이제 새로운 베개가 나올 때마다, 어? 저거 뭐지?
1: 저
0: 이거
1: 괜찮을 것
0: 사볼까?
1: 같은데?
0: 약간 베개 수집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그런 분이에요.
1: 맞아요.
0: 이번 달 사연들이 재밌네요, 여러분. 네, 개성들도 참 독특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 사연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1: 네, 새싹 사연입니다. Be by Celine의 베개 유목민 나나 정치자님의 사연입니다. Thank you so much. Let's begin by listening.
2: Choosing a pillow. My neck and shoulders feel stiff often because I work at a desk and spend all day looking at a monitor. On days when I really get stressed out, the back of my neck gets especially tense. Sometimes the pain is even worse after I wake up. So, I've tried several different pillows to find one that works well for me. There are all kinds of pillows, including ones that firmly support the neck, soft memory foam pillows, and pillows designed for people who sleep on their side. I tried products from famous brands and pillows endorsed by celebrities. But I learned that it's more important to lie down on the pillow yourself and find the right height and material for your body type and sleeping habits. These days, part of me wants to keep using the pillow I'm using now. But I also can't help being interested whenever a new product comes out, because the right pillow can make a big difference in getting a good night's sleep and keeping your neck healthy.
0: 자, 이 이제 숙면과 관련된 이야기도 당연히 나오고, 그 목과 어깨가 좀 잠을 잘못 자거나 한 자세로 오래 일하면 뻣뻣하잖아요. 그런 말들 오늘 같이 잘 영어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얘기부터 시작됩니다. 자, 저는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는 사무직이라서 목과 어깨가 자주 뻣뻣해집니다.
1: My neck and shoulders feel stiff often because I work at a desk and spend all day looking at a monitor.
0: 그렇죠. 뭐 이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한다. 곧 이게 사무직 얘기죠. So I work at a desk, 사무직이란 얘기고, and spend all day looking at a monitor. 자,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깨와 목이 자주 뻣뻣해진다. My neck and shoulders feel stiff often. 자주니까 often을 붙이면 되는데, 우리 뭐 뻣뻣하다는 얘기는 자주 하게 되잖아요. 그런
1: 맞아요.
0: 느낌도 자주 받게 되고, 이런 문장들을 통한계 문장으로 외우는 게 좋거든요. 자, 오늘 통한계 문장 1번을 아예 지금 나 목하고 어깨가 좀 뻐근해로 외울게요. My neck and shoulders feel stiff. 그대로 외우세요.
1: Okay, two times, everyone. My neck and shoulders feel stiff. One more time. My neck and shoulders feel stiff.
0: 주로 뻣뻣한 쪽에는 stiff를 쓰는데,
1: 네.
0: 예를 들어 이제 등산을 했다든가 어디 오래 걸어서 다리나 뭐 팔을 많이 써서 팔이 좀 아프거나 저릴 때는 그때는 sore를 많이 써요. sore, S-O-R-E. 쓰라릴 때도 많이 쓰지. My legs are sore, my arms are sore. 그런데 뻣뻣한 거는 stiff. 예. 저리고 아픈 건 sore.
1: 네.
0: 이렇게 구분해 주세요. 그두 가지만 잘 써도 상당히 증상적 처리가 많이 됩니다. 오케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은요, 뒷목이 심하게 긴장됩니다.

0: On days when I really get stressed out, the back of my neck gets especially tense. On days when I really get stressed out, 스트레스를 유난히 많이 받는 날에는 the back of my neck, 목 뒤쪽이 gets especially tense. Tense도 약간 좀 근육이 좀 뭉쳤을 때
1: 그쵸.
0: 뻣뻣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 뒤쪽이 좀
1: 뭉친다.
0: 뭉친다.
1: 그렇죠.
0: Right.
1: Stiff가 뻣뻣 느낌이라면 tense가 약간 뭉친 느낌. Mm-hmm.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뒷목 쪽이 이렇게 뭉치는 느낌, 심하게 긴장이 된다. 이걸 tense라고 표현하기 딱 좋습니다. 자, 때론요. 자고 일어난 뒤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0: Sometimes the pain is even worse after I wake up.
1: 이게 자고 일어나면 좀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밤에보다 아침에도 아플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0: Yeah.
1: 예. 그래서 sometimes the pain is even worse, 더 심하다, after I wake up. 자, 그래서 저한테 잘 맞는 베개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0: So, I've tried several different pillows to find one that works well for me.
1: That works well for me. 여기서 work은 잘 맞는다 의미가 되겠죠. 나한테 잘 맞는 베개를 좀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써봤다. One more time.
0: So, I've tried several different pillows to find one that works well for me.
1: Okay. 자, 경추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베개부터 부드러운 메모리 폼 베개, 옆으로 자는 사람들을 위한 베개 등 종류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0: There were all kinds of pillows, including ones that firmly support the neck, soft memory foam pillows, and pillows designed for people who sleep on their side.
1: Okay. There were all kinds of pillows. 온갖 종류의 각양각색의 이제 베개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including ones that firmly support the neck. 경추는 이제 그 목 부분의 척추를 말하니까 그냥 neck 하면 될 것 같고요. neck을 support 한다. 그 단단하게 그 경추를 받쳐주는 그런 베개. firmly support 하면 되죠. firmly 자체가 단단하게니까.
0: Mm-hmm.
1: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모리 폼은 그 soft memory foam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그거죠. 그 눌렀다가 그 다시 그 모양으로 돌아오는 특수 소재잖아요.
0: 네.
1: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memory foam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런 베개도 있었고 and pillows designed for people who sleep on their side. sleep on their side 표시 좀 잘 해볼게요. 자, 이건 옆으로 잔다는 얘기죠.
0: 네.
1: 그러면 누워서 똑바로 자는 걸 뭐라고 그래요?
0: 자. I sleep on my back.
1: Okay. I sleep on my back. 그 다음에 엎어져서 자면요.
0: I sleep on my stomach.
1: Okay. 그럼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0: 네.
1: Side는 옆으로 자는 거, back은 이렇게 똑바로 누워 자는 거, 엎어져 자면 stomach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sleep on their side. 이건 옆으로 누워 자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베개까지 써봤다. 자, 유명 브랜드나 연예인 이름이 붙은 그런 베개 제품도 사보았습니다.
0: I tried products from famous brands and pillows endorsed by celebrities.
1: Endorsed 동그라미 칠게요. 이 광고에 나와서 그 제품을 이제 좋다고 하는 것도 endorse고 아예 그 사람 이름이 붙어서 팔리는 제품도 있잖아요.
0: 네.
1: 그것도 endorse가 되겠죠. 유명인들이 뭔가 광고 모델로 나오는 그런 베개들도 당연히 써봤다. 하지만 베개에 직접 누워보고 자신의 체형과 수면 습관에 맞는 높이와 재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0: But I learned that it's more important to lie down on the pillow yourself and find the right height and material for your body type and sleeping habits. Wow, that's a long sentence. 자, but I learned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뭐뭐뭐 이렇게 됐는데 일단 더 중요한 것이 이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죠. 뭐 하는 것이? To lie down on the pillow yourself. 직접 베개를 베고 누워보는 것. And find the right height. 맞는 높이. And material. 그리고 재질.
1: 재질도.
0: Yeah.
1: 그렇죠.
0: For your body type and sleeping habits. 그러니까 내 body type. 그리고 sleeping habits. 잠자는 습관에 맞춰서 일단 베개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1: 그쵸.
0: 되었다라는 거죠.
1: 그렇죠. 근데 막 그 베개 사러 가서 막 누워서 이렇게 베보기가 쉽지는 않은 공간들도 많다 보니까 집에 와서 이렇게 해보는 경우도 많죠, 물론.
0: Yeah,
1: 그러다
0: I guess...
1: 보니까 베개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0: Yeah.
1: 일단 시켜서 해보고 안 되면 뭐
0: yeah.
1: 반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직접 해.

0: 해보는 것이 뭐 무조건 유명 브랜드 제품이 좋은 게 아니라 본인한테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find the right height and material, 그렇죠? 그 높이, 이건 여기 height은 베개 높이죠.
1: 네네.
0: 낮은 베개, 중간, 뭐 높은 베개,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선호하는 취향이. 그래서 for your body type and sleeping habits. 물론 요즘은요, 지금 쓰고 있는 베개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1: These days, part of me wants to keep using the pillow I'm using now.
0: 자, 오늘 문장들 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문장은 이건데요. 요즘에 이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니다. 이런 말 시작할 때 part of me wants to 그 표시를 다 해두세요. 형광펜 있으면 아예 칠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내 마음 한켠에 그런 게 있단 얘기예요. 즉그 말은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다. 예. 그럴 때 문장 시작 자체를 part of me wants to keep using the pillow I'm using now. 지금 쓰고 있는 베개 아 이제 더 이상 바꾸지 말고 정착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문장 다시 한번요.
1: These days, part of me wants to keep using the pillow I'm using now.
0: 자, 하지만 잘 맞는 베개가 숙면과 목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또 관심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1: But I also can't help being interested whenever a new product comes out, because the right pillow can make a big difference in getting a good night's sleep and keeping your neck healthy.
0: 오케이. 나한테 맞는 베개가 진짜 큰 도움이 된다. 이게 오늘 주제잖아요.
1: 네.
0: 네. 이걸 오늘 통한 게 2번으로 갈게요. 자, 맞는 베개가 큰 도움을 준다. The right pillow can make a big difference.
1: The right pillow can make a big difference.
0: 그대로 외우세요. One more time.
1: The right pillow can make a big
0: 그죠.
1: difference.
0: 뭐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붙이면 돼요. In getting a good night's sleep. Night에 S 붙여야 돼요. Getting a good night's sleep. 소유격 형태로. apostrophe s and keeping your neck healthy 목 건강도 유지하는데 베개가 잘 맞아야 된다는 얘기 좋습니다. 전체 내용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2: Choosing a pillow. My neck and shoulders feel stiff often because I work at a desk and spend all day looking at a monitor. On days when I really get stressed out, the back of my neck gets especially tense. Sometimes the pain is even worse after I wake up. So, I've tried several different pillows to find one that works well for me. There are all kinds of pillows, including ones that firmly support the neck, soft memory foam pillows, and pillows designed for people who sleep on their side. I tried products from famous brands and pillows endorsed by celebrities. But I learned that it's more important to lie down on the pillow yourself and find the right height and material for your body type and sleeping habits. These days, part of me wants to keep using the pillow I'm using now. But I also can't help being interested whenever a new product comes out, because the right pillow can make a big difference in getting a good night's sleep and keeping your neck healthy.
0: 자, 여러분, 교재 34페이지의 세 가지 패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직에 종사하다. 이걸 그대로 work at a desk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desk job이란 말도 하잖아요. I have a desk job. 이렇게도 하지만, I work at a desk. 풀어줘도 됩니다.
1: I work at a desk and spend all day looking at a monitor.
0: 난 졸업한 이후에 사무직에 꾸준히 종사해 왔다. 그런다면요?
1: I have worked at a desk ever since I graduated.
0: 그렇죠. 사무직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I have worked at a desk ever since I graduated. 좋아요. 자, 체형을 얘기할 때 body type이라고 하면 됩니다.
1: It's important to find the right height and material for your body type.
0: 그 스타일은 내 체형에 잘안 맞는다.
1: That style doesn't fit my body type.
0: fit 동사 같이 많이 쓰겠죠? fit my body type 이런 식으로. 자, 너의 체형에 잘 맞는 것으로 골라라.
1: Choose something that's right for your body type.
0: right 동그라미 이것도 맞출 수 있겠죠? choose something that's right for your body type. 좋아요. 자, 그다음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할때 제가 아까 강조했었던 표현 이거 별표 좀 칠게요. part of me wants to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문장을.
1: Part of me wants to keep using the pillow.

0: I got rid of my neck pain after I changed my pillow.
1: Oh, what kind did you get?
0: I went to a store to try them out, and I picked one that felt right.
2: All right, so the man says, I must have slept in a bad position last night. 어젯밤에 잠을 잘못 잔 것 같아. My neck feels stiff really often these days. 요즘 말이야, 목이 좀 뻐근할 때가 많아.
3: 그렇죠. 아까 stiff는 우리가 잘 배웠고. 이 어제 잘못 잤나 봐 그거 길게 하면 이 버전이고요. Slept in a bad position. 짧게 네. 하는 방법도 있죠.
2: I think I slept wrong.
3: 되게 쉽네요. 그건. Yeah. I think I slept wrong. 또 써놓으세요. Slept wrong. 두 단어면 됩니다. 잘못 잤나 봐.
2: 여자가, could it be that your pillow isn't right for you? 혹시 베개가 너한테 안 맞는 거 아니야? 남자가, do you think so? 그런 건가? I've had it for a long time. 오래 쓰긴 했는데. 여자가, I got rid of my neck pain after I changed my pillow. 난 말이야, 베개를 바꾸고 나서 목 통증이 없어졌어. 했더니 남자가 어떤 거 샀는데, What kind did you get? And she says, I went to a store to try them out. 난 매장에 가서 직접 써봤어. And picked one that felt right.
3: Felt right. 왠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2: Yeah.
3: 그런 느낌이 오는 제품을 골랐다. 이것도 상당히 좋네요. I picked one that felt right.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Right, 좋습니다. 여러분 교재 36페이지 가시면 5개의 영작 있죠? 이것도 마무리로 꼭 복습하면서 해보시고 3번과 4번에 별표치겠습니다.
2: And that is all, everyone. Have an amazing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3: Goodbye, everyone.
2: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레벨 1.
1: Start English.
0: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2: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So, we're talking about hobbies mm-hmm. and maybe stuff that we can talk about for small talk. Yesterday you mentioned you like music.
2: Right.
0: 네, 우리가 취미와 뭐 스몰 톡 같은 데서 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잭쌤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잭쌤은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해요?
2: Oh, many different types.
0: 하나만 꼽으라면? 딱 하나.
2: Oh, impossible. I can't.
0: 하나만,
2: I can't pick one.
0: 하나만.
2: I can't pick just one.
0: 힘들죠?
2: 네.
0: 네, 다 너무 좋아서. 그럼 싫어하는 음악 장르도 있어요?
2: 싫어한 거 없어요. 근데 잘 안 듣는 거.
0: 아, 잘 안 듣는
2: 네.
0: 거.
2: It's not really my type.
0: 아, 그렇군요.
2: 네.

0: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대화를 영어로 했다. 우즈핵쌤한테 어떤 음악을 좋아해요?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Ah, you can ask that like this.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0: Very simple.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라고 하면 되겠네요. 뭐 music 나오고 like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 단어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이 문장이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0: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였죠. 자,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인데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악, 이게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건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What kind of music이라고 하면 돼요. 자, 어떤 종류의 뭐뭐라는 거를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 이제 특히 취향 같은 거 물어볼 때 많이 하는데, What kind of 뭐뭐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뭐뭐에는 뭐 음악, 미술, 스포츠, 다양한 게올수 있겠죠. 음악은 music이니까, What kind of music? 이 되겠네요. 자, What kind of music? 근데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거는 상대방에게 궁금한 거잖아요. 자, 당신은 뭐뭐 하나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 do you예요. 일반 동사로 질문을 만들 때는 do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What kind of music do you? 가 되는 거예요. What kind of music do you?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말하고 싶은 동사가 바로 like죠. 좋아하다.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이렇게 질문을 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What kind of music이라고 했는데 이 music은 셀수 없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관사를 붙이지 않고 music을 뭐 musics 이렇게 s를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movie처럼 셀수 있다. 그런 경우는 what kind of movies 복수형으로 만든다는 거. 그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우리 같이 연습해 볼까요?
1: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0: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1: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0: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sentence was,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We're going to change the noun and the verb. So what kind of music 대신에 다른 거? Do you like 대신에도 다른 거?
0: 아, 그래서 상대방의 평소 취향을 혹은 뭐 선호도를 물어볼 때 쓰는 패턴인데요. What kind of 뭐뭐, 어떤 종류의 뭐뭐를 do you 뭐뭐, 뭐뭐 하세요? 라는 질문이 돼요. 자, 이렇게 놓으니까 좀 헷갈리죠? 문장을 만들다 보면은 조금 더 쉬워져요. So for instance, what can we say?
1: Well, we could say, what kind of instruments do you play?
0: 아, 음악과 관련된 거네요, 또. 어떤 악기를 연주하세요? 라는 질문이 되죠. What kind of instruments do you play?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instrument는 셀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복수를 써줘야 합니다. What kind of instruments do you play?
1: What kind of hobbies do you have?
0: 굉장히 큰 범위의 질문이네요. 어떤 취미가 있으세요? What kind of hobbies do you have? hobby도 복수로 hobbies라고 해줬고요.
1: What kind of podcasts do you listen to?
0: 네, podcast라고 하면 팟캐스트죠. 어떤 팟캐스트를 들으세요? What kind of podcasts? 여기도 S 붙여줘야 되겠죠? Do you listen to?
1: What kind of workouts do you do? 어떤 운동을 하세요?
0: 아, 저요? I do push-ups and sit-ups every day. 저는 매일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해요. 네,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둘 다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1: Oh my.
0: 네, 팔에 힘이 없고요. 배에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간 오겠죠? 네.
1: What kind of movies do you watch?
0: 자, movies. S도 붙여줘야 되네요. What kind of movies do you watch? 영화 같은 경우는 좀 장시간 의도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watch를 쓰죠.
1: What kind of games do you play?
0: What kind of games do you play? 자, game. 이 게임인데 어떤 게임을 하세요라는 질문이고요. 역시 복수로 games라고 해줘야 되겠죠? Do you play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instrument도 play라고 했거든요.
1: Sure.
0: 둘 다 play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게임을 하다, 악기를 연주하다. play가 또 쓰이는 게 또 있죠. 스포츠 중에서 구기 종목을 하다. 뭐 play soccer, play basketball처럼 뭐 요럴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1: What kind of books do you read?
0: Book, 책. 그런데 책도 셀 수 있으니까 What kind of books do you read? 읽다를 또 뒤에 넣어줬네요.
1: What kind of tools do you use?
0: Tools라고 하면 도구들이라는 뜻이죠. 여기도 역시 S를 넣어줬고요. Use는 사용하다라는 표현이죠. What kind of tools do you use?
1: What kind of code do you write?
0: Code. 저는 코딩을 못하지만 네, 코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What kind of code do you write? 어떤 코드를 작성하나요? 뭐 쓰나요? 라는 말이겠죠.
1: What kind of car do you want?
0: Oh, are you asking me? 네, 저한테 질문하는 거면 참 좋겠네요. What kind of car, 어떤 종류의 차를 do you want? 원하냐인데 왜 여기는 what kind of cars do you want 라고 안 할까요?
1: Because you're only going to get one car.
0: 맞아요. 보통의 경우는 차는 보통 한 대만 사기 때문에 what kind of car do you want? 여기서는 단수로 car를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what kind of 뭐뭐 do you 뭐뭐 라는 패턴을 같이 연습을 해봤고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열심히 예문 많이 만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연습했던 것들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1: What kind of instruments do you play?
0: What kind of instruments do you play?
1: What kind of hobbies do you have?
0: What kind of hobbies do you have?
1: What kind of podcasts do you listen to?
0: What kind of podcasts do you listen to?
1: What kind of workouts do you do?
0: What kind of workouts do you do?
1: What kind of movies do you watch?
0: What kind of movies do you watch?
1: What kind of games do you play?
0: What kind of games do you play?
1: What kind of books do you read?
0: What kind of books do you read?
1: What kind of tools do you use?
0: What kind of tools do you use?
1: What kind of code do you write?
0: What kind of code do you write?
1: What kind of car do you want?
0: What kind of car do you want? 잘하셨어요. 다른 예문들도 많이 만들어 보세요. 이제 오늘의 대화로 넘어가 볼게요.
2: 그럼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3: 요즘 K-POP에 푹 빠져 있어요. 당신은요?
2: 저는 재즈를 엄청 좋아해요. 정말 편안하게 느껴지거든요.
3: 오, 흥미롭네요. 저도 재즈를 들어볼까 봐요.
0: I like jazz too.
1: Sure.
0: 네, 저도 재즈 음악을 좋아합니다. You play jazz, don't you?
1: Sure.
0: 네, 우리 yep. 잭쌤도 재즈 음악을 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멋져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말로 뭐라고 했죠?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을 했네요.
1: 아하.
0: 아, 요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죠. 요즘 K-POP에 푹 빠져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푹 빠져 있다 그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있죠.
1: 요즘 could be these days or lately, nowadays.

0: Yeah. 근데 푹 빠져 있는 거는 뭐 really like, love도 있고 다른 표현도 있어요. 당신은요?
1: I'm fine, thank you.
0: And you? 네, 그거 쓰면 될것 같고요. 저는 재즈를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한다. 또 나왔네요. 푹 빠져 있는 거랑,
1: like보다.
0: 네네, like보다 한층 더 위에 있는 거. 정말 편안하게 느껴지거든요. 자, 편안하게 느껴지다.
1: comfortable.
0: 그쵸? comfortable도 되고.
1: cozy.
0: cozy is a good word.
1: relaxing.
0: 그쵸? 그런데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문장을 쓰게 되는지, 어떤 걸 쓰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 흥미롭네요. 흥미로운. Interesting.
1: Interesting.
0: 저도 재즈를 들어볼까 봐요. 들어볼까 봐할 때는 나도 뭐뭐를 해볼까 봐요. I should try 뭐뭐를 써봐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2: So,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3: I'm really into K-pop lately. And you?
2: I love jazz. I find it really relaxing.
3: Oh, interesting. I should try listening to jazz too.
0: 그럼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2: So,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1: So,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0: 자, 이 문장은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바로 그 문장이죠? 앞에 so만 붙었네요. 그쵸? 그럼 이라는 표현이고요. So,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자, 이렇게 말했더니, 요즘 K-pop에 푹 빠져 있어요. 당신은요?
3: I'm really into K-pop lately. And you?
1: I'm really into K-pop lately. And you?
0: I'm really into K-pop lately 라고 했죠. 자, be into 뭐뭐는 뭐뭐에 푹 빠져 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뭔가를 좋아할 때도 쓸수 있지만 사람한테 푹 빠져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I'm really into you. 그러면 나 진짜 너를 너무 좋아해. 인데 조금 요건 푹 빠져 있는 거니까 상대방이 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자, I'm really into K-pop. K-pop은 K-pop이고요. Lately, 최근에라는 표현입니다. 당신은요? 라는 질문은 아까 말했듯이 and you? 라고 물어보면 되겠고요. 저는 재즈를 엄청 좋아해요. 정말 편안하게 느껴지거든요.
2: I love jazz. I find it really relaxing.
1: I love jazz. I find it really relaxing.
0: 저는 재즈를 엄청 좋아해요.
1: I love jazz.
0: I love jazz라고 하면 되죠. 정말 편안하게 느껴지거든요. I find it.
1: Really relaxing.
0: 자, I find it이라고 하면 저는 그것을 어떠어떠하게 느껴요라는 표현이지 저는 그것을 찾습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So I find it really relaxing이라고 하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느끼고 있다라는 걸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흥미롭네요. 저도 재즈를 들어볼까 봐요.
3: Oh, interesting. I should try listening to jazz too.
1: Oh, interesting. I should try listening to jazz too.
0: 오, 흥미롭네요. 그냥 단어 하나를 썼죠?
1: Oh,
0: Oh,
1: interesting.
0: interesting. 저도 재즈를 들어볼까 봐요라는 표현은
1: I should try listening to jazz too.
0: 그쵸? I should try ing는 저는 ing를 해볼까 봐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should try listening to jazz too라고 하면 저도 재즈를 들어볼까 봐요라는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I should try ing 이 패턴도 잘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 쭉다 들어봤고요. 우리 다시 한번더 들어볼 텐데 이번에는 여러분 더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2: So,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3: I'm really into K-pop lately. And you?
2: I love jazz. I find it really relaxing.

0: guessing.
1: Oh, interesting. I should try listening to jazz too.
2: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3: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2: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3: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2: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였습니다. 자, 여기서 what kind of 연음이 될 수도 있고요. kind의 d가 생략이 되면서 what kind of 이렇게도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music이라고 우리도 쓰죠. 그렇죠? 근데 music, 이 s 발음이 z 발음 되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do you like? like의 크 발음 너무 세게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hat kind of 혹은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죠?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3: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2: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3: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2: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네, 그래서 억양도 올라가는 억양, 아래로 내려가는 억양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는 끝났지만 여러분 복습 꼭 해주셔야 되겠죠?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3: Amazing job, everyone.
2: 지금까지 케일린과
3: Zach이었습니다.
2: Speak now.
3: Start English.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EBT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2: 매일 함께해요. EBT는 영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공익광고협의회.
7: 쉽고 확실하게
8: 영어 회화 레벨 2
7: Easy English.
9: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8: Hello everyone. This is Juch.
9: 네, 오늘은요. 저희 Easy English 10월호 32쪽에서 여러분 뵙게 됩니다.
8: Mm-hmm.
9: 화요일 6일이에요. 벌써.
8: Wow. 네. October 6th.
9: 그렇습니다.
8: Now, I know most of you probably got the books from your bookstore, but if you still have not bought the books, please, if you study with us with our textbook, you can learn so much more than just 20 minutes on air. Right?
9: I agree with Juge 100%. 네. 정말 그 한번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right. 자신만의 그 어떤 그 강의라는 게 아니라 그 방송 들으시면서 이렇게 받아 적으시는 부분도 많이 있으실 수 있고요.
8: Always take notes.
9: 네. That's 여러분만의 really 여러분만의 어떤 learning log 같이
8: That's right. 그
9: 예, 일지 같이. 일지라고 하니까 갑자기 확 매력이 떨어지는데. 네. 하여튼 자,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자고요.
8: Let's go.
9: 자, 32쪽입니다. Mm-hmm. 그 두 친구가 지난 연휴를 무엇을 보냈다고 하는지 이제 뭐 어떻게 좀 궁금하잖아요. 보통 연휴가 지났고 나면 꼭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연휴 동안 뭐 했어요? 뭐 이렇게 궁금한지 자꾸 물어보잖아요. 자, 과거에 했던 일과 함께 느낌 또 감상까지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8: Fantastic.
9: 자, 대화 들어보세요.
10: Okay, 그래, 연휴는 잘 보냈어?
11: 부모님 댁에 다녀왔어. 너는?
10: 나도 아주 잘 보냈는데 집에서 푹 쉬면서 밀린 드라마 좀 봤지.
11: 가끔은 그렇게 쉬는 게 최고지.
10: 그래, 맞아. 아휴, 이제 다시 힘내서 일해야지.
11: 고고!
10: 네, 이게 이제 우리말로 보면은 그래, 맞아. 이제 다시 힘내서 일해야지. 뭐 이럴 것 같지만 사실 영어로는 자, 이제 일할 시간이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예요.
11: 우리 다시 일터로 가서 열심히 네. 일합시다.
9: 일터로 가서 어슴 새마을 운동하는 사람.
11: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이런 표현 네. 진짜 많이 써요. All right, everybody. Back to work.
9: Back to work.
11: Back to work.
9: 네, 그렇죠.
11: 약간 뭐, it sounds like we're working like really hard. Like laboring hard.
9: 누가 yeah. 그러더라? 그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정수기 근처라는 말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11: Like around the water cooler.
9: A water cooler. 그렇습니다. That's right. 거기 서서 다들 물 한 잔씩 뭐 혹은 커피 머신도 마찬가지고 얘기하면서 이제 뭐 이랬대 저랬대 어떻게 할까 실제 얘기가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11: Right. 더 재밌는 재밌고 웃기고 좀 슬픈 통계가 있는데
9: 네네.
11: 우리가 주로 이제 일상 일을 9시부터 6시까지 하잖아요.
9: 네.
11: Full time job is from 9 to 6 usually. But they did a study, global study. They said they watched people work actual working hour, what they do in 8-9 hours, you can actually do it in 4 hours.
9: Oh.
11: Isn't that kind of
9: scary? It makes sense. It kind of makes sense though.
11: 사이사이 사람들이 논다는 거야. 쿨러 톡하고 뭐 커피 타임 가지고
9: 저는 논다기보다 I would like to call it like a recharging time.
11: 하루 종일 반 이상 리차징 할까요?
8: 얼마나 이 리차징이 필요하면.
9: 예. 아니 이제 머리를 막 이제 막 집중해서 하다 보면 right. 조금 그야말로 water cooler가 왜 있겠어요?
8: That's true.
9: 에, 저기 뭐 정수기라고 하지만서도 좀 시원한 물 마시면서 조금 좀 머리도 식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Right. 실제 할 수 있는 일에 한 60%만 발휘를 해도
8: That's
9: 된다라고
8: right.
9: 하는데 아 그만해도 참 많죠.
8: So I think the statistics, 그 통계의 그 뜻이 뭐냐면 we can work a little bit harder.
9: 아.
8: We should work a little bit harder 아. than the average.
9: Harder yeah. or longer, you mean?
8: You don't have to work longer. Just work harder and smarter.
9: Right, exactly. Right. Work smart. 그렇죠.
8: That's right.
9: 이제는 뭐 AI도 있고 그러니까 you can get a lot of help from many different sources.
8: Really, working smarter is possible now.
9: 그러니까.
8: That's
9: 그러니까
8: right.
9: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도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You can get a lot of work done in relatively a short time.
8: Absolutely.
9: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기 긴 연휴 얘기예요.
8: 연휴 얘기도.
9: 자, 연휴를 보내고 왔다. 이 말을 하거든요.
8: That's right.
9: 자, 연휴는 어땠어? 라고 묻습니다.
8: How was your long weekend?
9: How was your long weekend? 그렇죠. 그냥 휴가, 아, 휴가가 난다. 그 주말이라고 할 때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네가 보낸 주말은 어땠니? 라고 해서 how was your weekend? 이렇게 많이 말할 수 있잖아요.
8: I ask you all the time.
9: Oh, yes.
8: Every Monday. Oh, 보양쌤, 네. how was your weekend?
9: How was your weekend?
8: Right.
9: 근데 그게 거의 영혼 없는 질문이라면서요.
8: 주로 그래요.
9: 네.
8: 그냥 뭐 대화하기 위해서
9: 네.
8: just to make conversation. Oh, Diane, how was your weekend?
9: How was your weekend?
8: 그러면 답이 뭐, 없어.
9: 네.
8: Oh, you know, whatever.
9: 아, 그런 거예요?
8: It was okay.
9: 네.
8: 아,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9: 아, it was okay. It was great. 혹은 뭐 뭐라도 대답을 하면서 이제 대화가 이어지면 좋죠. 근데 이거는 꼭 이제 그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 얘기뿐만이 아니라
8: right.
9: 동네에서 뭐 슈퍼 가다가 만난 이웃과에도 얘기할 수 있고
8: that's right, that's
9: 이제
8: right.
9: 친구도 좋고. 자, how was your long weekend? 누구나 다 똑같이 그 연휴를 보낸 거니까요. 자, 긴 연휴라고 해서 long weekend이지만 사실 long weekend 자체가 연휴를 가리킵니다.
8: That's right.
9: weekend면은 토일일 텐데 하루라도 더 이어지면 long weekend가 right. 되는 거죠.
8: 가장 많이 드는 답이 how was your long weekend 하니까 it was short.
9: 아.
8: you wanted to be longer.
9: 아, 그렇구나.
8: But it was too short.
9: 네.
8: 긴 항상.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9: 어, 그렇죠. 말이 long weekend지 사실은 short였다.
8: That's right.
9: 여기서는 it was great라고 일단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때 중요한 거 가만히 있지 말고 oh, it was great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대화를 나는 원하고 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다는
8: 뜻이 되고. 뭐가 great인데 라는 네. 디테일에 남아야죠.
9: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뭘 했다고 하냐면요. 부모님 댁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0: 말이에요.
1: Oh, I visited my parents.
0: I visited my parents. 그러니까 부모님이 조금 멀리 살고 계신데 부모님을 뵈러 갔다 왔다. 보통 visit 하게 되면 방문하다라고 우리가
1: That's
0: 이제 해석을
1: right.
0: 해요.
1: Yeah.
0: 그런데 부모님 댁을 방문했다. 평소에는 이렇게 말 잘 안 할 것 같거든요.
1: Right. It's a short way of saying I went to go see my parents. I spent time with my parents.
0: 아.
1: 그렇죠. 짧게 I visited my parents.
0: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저는 이제 visit라는 단어를 어디서 처음 봤냐면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아마 중학교일 겁니다. 그 산소를 찾아뵈었다. 뭐 추석 때 뭐 하냐면은 뭐 할머니 할아버님 댁을 찾아뵈었다라고 할 때
1: right.
0: 이제 그런 약간 높이는 말의 의미로 visit를 썼던 기억이 나요.
1: Visited my grandparents
0: right.
1: at the cemetery.
0: Exactly.
1: Right.
0: 자, 그럴 때 약간 그 존댓말 표현 같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그냥 어딜 가든지 간에 가서 뭘 했다, 가서
1: right.
0: 누굴 만났다, 가서 시간을 보냈다, 다
1: That's
0: visit가
1: right.
0: 된다는 겁니다.
1: Right. I think you're exactly right. Even in English, when you visit someone, it's usually a little bit formal. You visited your friends at the hospital, your grandparents, your parents, relatives, right?
0: 이제 편하게 말하려면 I went to see my grandparents. I went to see my parents. 이렇게.
1: I saw my parents.
0: I saw my parents.
1: I went to see my parents, my friends. Yeah.
0: 네, 가서 보고 왔다. 자, 여기서 한 단어로 visited. I visited my parents.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건데 자, 이제 역으로 그럼 너는 어땠니?
1: How about you?
0: How about you?
1: How about you?
0: 네, 항상 이렇게 질문이 갔으면 옵니다.
1: That's
0: 그래서
1: right.
0: How was your long weekend? 하고 아, 내가 할 말은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이제 곧 역공이 들어옵니다. 뭐 공격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How about you? 나한테도 물어올 게 뻔하거든요.
1: Right.
0: 네.
1: 이거 더 짧게. 네. Oh, yourself?
0: 네. Yourself?
1: 난 이랬는데 yourself?
0: You?
1: You? How about you?
0: 네, 그렇죠.
1: 이게 턱을 딱 올리면서 you? 넌.
0: 아유,
1: 뭐.
0: 그건 좀 무리한 거죠?
1: 근데 친한 친구들 사이는 괜찮아요.
0: 네, 그렇죠. 어. 근데 잘 모르는 이웃이나
1: 그치,
0: 이럴
1: 그치.
0: 때 턱을 들어 올리면서
1: 넌 뭐, 너 뭐 했어? 그러면 안 되죠. 네.
0: 자, and yourself? 라고 아까 주셨고요.
1: Right.
0: How about you? How about yourself? 혹은 And you는 어때요, 선생님?
1: 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그 표현 있잖아요.
0: 네.
1: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할
0: 그렇죠.
1: 때 그 and you예요.
0: 그렇죠.
1: 넌 뭐 했는데?
0: 아. 그러니까 and you 해도 되는 거죠.
1: And you, that's right.
0: It was great. I visited my parents. And you?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Perfect.
0: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How was your long weekend? It was great. 그 다음에 어떻게 했길래 great 했다고 하는지 라고 말하는 것까지 자 들어보시죠.
2: How was your long weekend?
3: It was great. I visited my parents. How about you?
0: How about you? 자, 지금 이분은 how about you? 라고 비교적 또박또박 말씀하고 계신데 very articulate라고 하셨잖아요.
1: 근데 원래는 친구들 사이에는 좀 네이티브 스피커들 사이에는 we don't say how about you. We say how about you.
0: How about you?
1: 그냥 how about.
0: 네.
1: How about.
0: 그렇죠.
1: 포잉쌤, how about you?
0: How about you? 네.
1: I'm
0: no, how about you?
1: No, how about you?
0: How about you?
1: How about you?
0: 이거 이제 만화책 같은 거 보면은요. 말풍선 안에 그 이제 글자를 막 넣잖아요. 근데 how 하고 about인데 어를 빼고
1: like apostrophe
0: 네, 하고 b-o-u-t로 쓴 경우도 많이 있어요.
1: 고생하고 있었는데.
0: 어떡해.
1: 찝찝뻥 또.
0: 네. 나 선생님 찝찝하다고 하신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1: 네. 그것도 그렇고요. 예.
0: 아, 그래요?
1: 자, 너무 똑같아서 생각이.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how about라고 하지 않고 얼마나 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쓸 때조차 how about you라고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요. 말씀하실 때 how about you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How about you? 자, 그랬더니
1: right.
0: 이 안드레아는 말하기를 나는 그냥 집에서 푹 쉬면서 밀린 드라마를 쫙 봤지.
1: I took it easy at home and caught up on some shows.
0: 네, 집에서 쉬었다라는 말과 그리고 밀린 그 드라마들을 좀 보았다. 이 두 가지를 했다는 건데요. 이제 동사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1: right.
0: 좀 쉬었다라는 말을 took it easy. 라고 했습니다. 쉬었다. 과거형으로.
1: 현재형은 take it easy.
0: Take it easy.
1: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 상황이 언제냐면
0: 네.
1: 둘이 막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빠이빠이 하는
0: 네.
1: 헤어질 때 oh, take it easy.
0: Take it easy.
1: Oh, Diane, take it easy. See you next time.
0: Take it easy는 좀 살살해.
1: 그쵸,
0: 좀 쉬어. 라는 뜻도 되잖아요.
1: 마사지 받을 때 오, take it easy.
0: 그것도 마사지.

0: 예를 들자면
1: 아, 네. 아, take
0: 뭐,
1: it
0: easy. easy. 좀 살살해, soft하게. 그런데 누구한테 좀 푹 쉬세요. 편히 쉬세요. Take it easy.
1: Take it easy.
0: So it's a very casual way to say goodbye, rest up, I'll see you next time.
1: 아,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느긋하게 쉬어.
0: Yes.
1: 라고 할 때 살살해. 모든 게 take it easy가 될 텐데. 이제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I took it easy. 내가 알아서 살살 쉬었다.
0: That's
1: 이 말이군요.
0: Right.
1: I took it easy at home. 집에서 내가 푹 잘 쉬었다. 그러면서 뭘 했냐 하면 and caught up on some shows 라는 거예요.
0: 전 가끔 우리 PD님하고 보영쌤이 막 이런저런 드라마, 영화 얘기할 때
1: 네.
0: 전혀 이해 못할 때가 많아.
1: 너무 죄송해요. 그 표현 정말 얼굴이 드러나요. 네.
0: 그런데 왜냐면 나는 보고 싶은데 못 본 거야. 그래서 얘기 들은 다음에 집에 가서 I need to catch up on my dramas. Catch up on movies.
1: 아주 좋은 자세예요, 선생님.
0: 그래서 그 예고편을 미리 이제 두 분 대화 사이에서 보는 거야. 아 이거 재밌겠다. 저거 재미없겠다. 막 그런 거 있잖아, 왜. So, 머리 생각으로는 I need to catch up. 과거형 지금 나온 거 caught up.
1: 네.
0: I'm not caught up on this drama.
1: Ah, so our producer and I were both we both love to watch
0: the
1: dramas.
0: That's right.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we talk about dramas a lot, not all the time,
0: Very
1: but
0: often.
1: A lot.
0: Yeah. 네,
1: 그래서 옆에서 이제 you got stuck in the middle then.
0: 그래서 생각으로는 I need to catch up on my dramas.
1: 그렇지. 빨리 따라잡아야지.
0: 빨리 잡아야지.
1: 뒤쳐져 있으니까.
0: That's right.
1: 그래서 바로 catch up on 하게 되면 밀린 것을 빨리 내가 뒤쳐져 있는 것을 빨리 따라잡는단 말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형이 돼서 아까 take it easy를 took it easy라고 한 것처럼 catch up on 이란 말을 caught up on 이란 말이 한 거죠.
0: Perfect.
1: caught, c-a-u-g-h-t, caught라고 발음하게 되고요. 뒤에 보통 up가 같이 옵니다. 그래서 caught up on some shows. 물론 우리가 드라마란 말을 하지만 드라마의 한 편을 다 show라고 할 수가 있어서요.
0: That's right.
1: caught up on some shows 하게 되면 드라마 몇 편을 내가 쭉 밀렸던 걸 봤다는 말이 되죠. 자, could you give us a sentence once again?
0: I took it easy at home and caught up on some shows.
1: 네, 자, 이 부분 들어볼까요?
2: I took it easy at home and caught up on some shows.
1: Caught up on some shows. 내가 그동안 못 보고 밀렸던 드라마들을 쫙 봤다. Caught up on some shows. 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야, 가끔은 그런 식으로 휴일을 보내는 게 최고야.
0: Sometimes that's the best way to spend a holiday.
1: 네, sometimes 뭐 맨날 그런 건 아니고 가끔은 그럴 수가 있어. Sometimes that's the best way. 바로 그게 최고의 방법이지. That's the best way. 뭐 하기 위한? To spend a holiday. 이 휴일을
0: right.
1: 보내기 위한.
0: I think it is the best way.
1: Yes,
0: Just
1: I
0: relax
1: agree.
0: At home, catch up on your old shows, dramas, movies. Best way to spend a holiday.
1: Dream holiday.
0: That's right.
1: Sometimes that's the best way to spend a holiday. 자, 그 말을 듣고 나도 그 말에 정말 동감해.
0: I agree.
1: I agree.
0: That's
1: 강하게
0: right.
1: 네 말이 맞아 이 말이 되는 거죠.
0: I totally agree.
1: 그렇죠. 자 이제 노는 얘기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힘내서 일하자.
0: Now it's back to work.
1: Now it's back to work. 이렇게 말하면 그 같이 말한 사람이 좀 덜 무안하기도 하고요. 가벼운 표현이죠. Back
0: it's
1: to
0: back
1: work.
0: To work.
1: 네.
0: But if your work is like really hard, you have a lot to do. We often say this. Back to the grind.
1: Back to the grind.
0: All right, everybody, back to the grind. Okay?
1: 막 가라. 막 가는 그런 단계로 돌아간다고.
0: Yeah.
1: 아유, 네.
0: Tough work.
1: 네, 그렇죠.
0: Right.
1: 여기서 그냥 grind까지는 안 하고요. Grind 하면 꼭 맷돌 생각나거든요.
0: 맷돌이 그 grind죠.
1: 그렇죠. 맷돌로 가는 것 같이. 영혼을 갈아넣는다는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back to work라고 해서 그냥 자, 다시 일할 시간이다 라는 말이 되겠군요.
0: That's right.
1: 네, 자, 들어볼까요?
3: Sometimes that's the best way to spend a holiday.
2: I agree. Now it's back to work.
1: 전체 대화 들어보세요.
2: How was your long weekend?
3: It was great. I visited my parents. How about you?
2: I took it easy at home and caught up on some shows.
3: Sometimes that's the best way to spend a holiday.
2: I agree. Now it's back to work.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0: Easy English on EBS FM.
1: 네, 자 연휴를 보내고 나서 어떻게 보냈는지 묻고 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Mm-hmm. 같이 말해보세요.
2: Let's go.
1: 그래, 연휴 어땠어? How was your long weekend?
2: How was your long weekend?
1: 아주 좋았지. It was great.
2: It was great.
1: 부모님 댁에 다녀왔거든. I visited my parents.
2: I visited my parents.
1: 넌 어땠어? How about you?
2: How about you?
1: 아, 난 집에서 푹 쉬면서 밀린 드라마를 좀 봤어. I took it easy at home and caught up on some shows.
2: I took it easy at home and caught up on some shows.
1: 가끔은 그렇게 휴일을 보내는 게 최고야. Sometimes that's the best way to spend a holiday.
2: Sometimes that's the best way to spend a holiday.
1: 맞아, 맞아. I agree.
2: I agree.
1: 자, 이제 다시 일해야지. Now it's back to work.
2: Now it's back to work.
1: 여기까지입니다.
2: Yay! Great job, everyone.
1: 네, 정말 잘하셨어요. Mm-hmm. Take it easy에 대해서 아까 여러 말씀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느긋하게 쉬다라는 말이 돼서요. Relax, rest, have a slow, easy day. 뭐 이런
2: That's
1: 말이
2: right.
1: 된다고 합니다.
2: Take it easy.
1: Take it easy. 그렇죠. Have a good one. Take care. 같은 말로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2: Oh yeah, we use those expressions all the time.
1: 네, 헤어질 때는 말이라고 하셨죠.
2: That's right.
1: 자, 교재에 없는 말도 많았습니다. 함께 꼭 기록해 놓으셨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That's right.
1: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2: And this was Juch.
1: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2: Easy English.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작가 호르헤 보르헤스. 젊은 시절 도서관 사소로 일했던 그는 훗날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의 관장이 돼 18년 동안이나 근무했는데요.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물었을 때 보르헤스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억지로 책을 읽으려 하는 것은 황당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강요된 행복에 대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독서는 큰 행복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중압감에 짓눌려 오히려 책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헤아렸는지 보르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읽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작가는 여러분을 위해 그 작품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책을 그냥 한쪽에 놔두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을 끌 작가는 분명 또 있을 겁니다.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staggering, 뜻은 어마어마한, 놀랄만한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unique gold-trimmed 1953 Cadillac Elegante has shattered the all-time auction record for the brand, selling for a staggering $1.2 million. 여기서 staggering이라는 표현은 믿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규모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company reported a staggering loss of $10 billion. 그 기업은 무려 100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뉴스에서 staggering amount, staggering number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Staggering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Tuesday, the 6th of October, and I'm your host, Che Soo-jin. Triumphing over 200 participants from 55 different countries, Tanzanian national Elias Echo claimed the top prize at the first ever 과거, or state examination for foreign residents held in Seoul recently. 최근 서울 성균관에서 한국에 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과거 시험 이벤트가 치러졌는데요. 총 55개국에서 온 200여 명의 참가자를 제치고 탄자니아 출신의 엘로이 에세코 씨가 장원급제를 했다고 합니다. Organized to mark the 80th anniversary of the Songkyunkwan Confucian Association, the inaugural event saw the young Tanzanian moving the judges with a deep understanding of Korean heritage, listing the country's Bali-Bali culture, exceptional public safety, and the emotional affection known as Cheong as the three most appealing aspects of Korean culture. 조선시대에 인재를 뽑던 일종의 국가고시라고 할 수 있는 과거 시험의 전통을 현대와 외국인이라는 다른 조건에 맞춰 개최한 이번 행사에 제시된 시제는요. 한국에 있는 것 중 자신의 나라에 소개하고 싶은 것 세 가지와 그 이유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세코 씨는 빨리빨리 문화와 우수한 공공안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정을 답안으로 적어내 장원을 차지하고 시험 후에는 연두빛 앵삼의 복도를 쓰고 어사화를

0: 처음에 멘붕이 왔다. 그러나 이제 잘 수습한 것 같다. 이렇게 나중에 소감 밝혔거든요. 오늘의 무모한 문장입니다. 멘붕이 왔지만 결국은 잘 수습했어.
1: Yeah, and if you can't think of an answer straight away, don't worry. You'll be able to. You
0: 지금
1: send us something.
0: 여러분 멘붕이 오시나요? 잘 수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샵 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문화의 특징, 가장 아름다운 점, 좋은
1: 네.
0: 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어요.
1: Oh, yes, tell us. It could be any aspect you like.
0: Exactly. From a Korean's perspective, it could be different to someone who's not from Korea.
1: Absolutely.
0: And, you know, whether you live in Korea or not, we have listeners from other countries too. Let us know.
1: Yeah, it could be a place, it could be a person, it could be
0: Yeah,
1: a food, it could
0: anything.
1: be tangible or intangible,
0: Exactly.
1: whatever you
0: It
1: like.
0: can be absolutely anything. 자, 마찬가지로 샵1045 그리고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스 시작합니다.
1: National flu and COVID-19 vaccinations for the 2026-2027 season roll out in staggered phases starting today, targeting seniors aged 65 and over, as well as high-risk individuals.
0: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2026-2027 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 예방 접종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됩니다.
1: A rogue shark nicknamed Bukangi has drawn more than 1 million visitors to Busan port after evading a rescue net to return to the park's artificial waterway.
0: 부산항 인공수로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북항이를 보기 위해 지금까지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 상어는 구조당국이 외해로 유도하기 위해 설치한 그물을 피하면서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1: The US and a Russian-Chinese alliance are locked in a geopolitical race to deploy nuclear reactors on the moon, with NASA targeting a December 2030 launch to secure critical energy and strategic positioning before its rivals.
0: 달 원자로 건설을 두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 동맹 간의 지정학적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항공우주국 NASA는 경쟁국들보다 먼저 핵심 에너지와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2030년 12월 배치를 목표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 Global food prices rose for a third consecutive month in September to hit a nearly four-year high, fueled by sharp spikes in sugar and grain prices.
0: 9월 세계 식량 가격이 설탕과 곡물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오르면서 거의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 Sarcopenia, an age-related progressive muscle loss and reduced physical function, affects nearly 30% of Koreans aged 80 and older, according to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prompting medical experts to emphasize early detection.
0: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국내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과 기능이 꾸준히 감소하는 질환인 근감소증의 유병률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의료계 전문가들이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2: Well, those are our headlines this morning, and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one about getting your flu shots. This is headline number one.
1: National flu and COVID-19 vaccinations for the 2026-2027 season roll out in staggered phases starting today, targeting seniors aged 65 and over, as well as high-risk individuals.
0: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2026-2027 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 예방 접종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됩니다. Tell us more, Paul.
1: Well, yes, this is an important event every year,
0: yep.
1: keeping our vulnerable people safe. And so this is going in sequential phases by age group from today through to October the 15th.
0: Okay.
1: That said, if you are high risk, if you're immunocompromised, or if you're in a vulnerable facility, you can get your shots early, and that doesn't matter what your age is, you can be put into that if you're in that category. Mm-hmm. And also, if the doctor thinks that it's all right for you, they have to use their judgment, you can have not just the flu vaccine, but also a COVID-19 shot at the same time. But you should really check before you go out. Check your local health centre, check that you can go to wherever it is to get your vaccination. But yes, if you're over 65, this is your time to go. Okay, get the flu shot.
2: 그래요.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계별로 이제 그 연령대가 접종 대상이 다 다릅니다. 오늘부터 10월 6일 화요일 오늘부터는요. 우선 75세 이상이 인플루엔자 즉 독감 예방 접종 무료로 맞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12일입니다. 10월 12일 월요일부터는 70세에서 74세, 그 다음에 이제 7월 15일부터는 65세에서 69세 분들이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실 수 있고요. 코로나19는 날짜가 조금 상이한데 일단 75세 이상 그리고 70세에서 74세 이상 모두 다 10월 12일부터 코로나19 예방 접종 맞으실 수 있고요. 65세부터 69세는 인플루엔자랑 마찬가지로 10월 15일부터 예방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 그리고 보건소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 Yes, so time to get your shot or if you're talking to your parents, maybe they've forgotten or maybe they don't know, maybe a little reminder to say, now's a good time to go get it.
2: Exactly. Now, children and pregnant women have actually been getting their flu shots already.
1: Sure.
2: That started on the 21st of September. So, you know, if you already got your flu shot and are thinking, what's that? Then you're doing a good job. Well done.
1: Yes.
2: But it's the elderly that'll be able to get their flu shots from today.
1: Yeah, it has to be done in phases. Otherwise, the clinics would be flooded.
2: Absolutely. 자,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렇게 연령을 나눠서 접종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거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staggered phases. In staggered phases.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처음에는 뭐 몇 세 이상, 그 다음에는 몇 세부터 몇 세, 또 몇 세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ll right, what's something that rolls out?
1: Well, you just talked about the staggered phases. That is them rolling out the program. It's when we're doing something, starting a project or a program or vaccinations, whatever it may be, but it doesn't happen all at once. There's something that starts and then maybe the next day or a few days later the next part starts and then the next part and so on and so forth. It's not all coming at one time. It's coming in phases.
2: The roll out라는 동사 자체는요. 무언가를 실시하거나 도입하거나 시행할 때 쓰는 표현이고 제품을 출시할 때도 많이 써요. 그래서 스마트폰 새로운 거 있잖아. 그거 다음 달에 출시된대. The new app is expected to be expected to roll out next month.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Well, the company will roll out the new app next month. 이런 식으로 이제 출시의 의미로 쓸 수도 있지만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도입이 된다, 실시가 된다 할 때는 the company or the government will roll out this new policy very soon.
1: Yes.
2: 자, 그다음에 high risk individual은 뭘까요?
1: Well, someone who is at a high risk, someone who is vulnerable, someone who may have a more negative, may get a more negative impact from whatever it is. So when we talk about somebody being high risk, they're the ones that need to be protected the most.
2: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을 high risk individuals라고 합니다. So you could say high-risk individuals should take extra precautions.
1: Absolutely. Or high-risk individuals should get their shots before others.
2: Exactly.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National flu and COVID-19 vaccinations for the 2026-2027 season roll out in staggered phases starting today, targeting seniors aged 65 and over, as well as high-risk individuals. Let's move on to the next headline.
1: A rogue shark nicknamed Bukangi has drawn more than 1 million visitors to Busan Port after evading a rescue net to return to the park's artificial waterway.
2: 부산항 인공수로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북항이를 보기 위해 지금까지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 상어는 구조당국이 외해로 유도하기 위해 설치한 그물을 피하면서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는 모습

0: 입니다. All right, tell us about Bukhangi and what's happening.
1: Well, they've become the latest tourist attraction in Busan. Everybody's very happy to see them. They first appeared on September 18th. The thing is, they can't stay there. They're not able to feed inside the canal. So the Busan authorities are trying to get them out as soon as possible. The issue has been that when they tried to deploy this large net, well, Bukhangi decided to jump over it. Bukhangi obviously wants to stay in the canal.
0: I think the tide rose, and so, the shark was able to,
1: Hey, don't dismiss Bukhangi's skills.
0: All
1: They're
0: right.
1: a clever shark.
0: Kudos.
1: This has led to, we're talking about, thousands of people coming down to take a look at the shark. Something like 1 million visitors so far since they first appeared. But that means that Busan has to control them as much as possible and also make sure that the shark is safe. I'm crossing my fingers that that they disappear, that they go back to sea, and that we don't see them again. Because if they remain in the canal, then well. I hate to think what could happen.
0: 네. 지금 들으시면서, 근데 폴 선생님이 왜 계속 they라고 하지?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한 말인데. 근데 이제 성별을 몰라서 선생님 계속 지금 they라고 부르는 거죠?
1: Because we've given Bukhangi a name, so
0: 네.
1: it doesn't sound right to me.
0: 근데 he인지 she인지 모르니까 지금
1: Yeah,
0: 그냥
1: so I use
0: they라고
1: they
0: 하시는 것
1: because
0: 같아요.
1: for hundreds of years we've used they them as a single person pronoun when we don't know who it is. Like, do you know who left the phone in the toilet? I think they might be worried about it. Yeah, we use it a lot. So
0: 그래요.
1: I don't know whether it's a he or a she. If you know,
0: 네.
1: let me know.
0: 그렇습니다. 이제 가끔은 이렇게, 1인칭을 말하고 있는데도, 아, 저기 1인칭 아니라, 뭐죠? 3인칭인데도, 그냥 그 단수. So you're trying to say he or she. He, she 대신에 they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성별을 모를 때 그렇게 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한 말이에요. 뭐 무리지어서 지금 온거 아닙니다. 한 말이.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뭔가 그 무리에서 떠나서 독단적으로 행동할 때 로그라는 표현을 씁니다.
1: Yes, and rogue means not following the rules, going outside of the rules or the norms, being independent, being a bit of a rebel.
0: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무리를 떠나서 행동하는 사람이나 이 경우에는 상어, 그리고 또 rogue 하면은 뭐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통제를 벗어난 그런 제멋대로인 사람한테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특히 뉴스에서는 예를 들자면 어떤 국제 규범을 따르지 않는 나라를 말할 때 rogue state. 라는
1: Yes.
0: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은 뭐 어떤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rogue agent 이런
1: Yeah.
0: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1: Speaking of agents, there was a Mission Impossible film that was subtitled Rogue Nation.
0: 아,
1: Yeah,
0: 그랬나요?
1: just like
0: 그러면
1: Rogue State.
0: rogue state랑 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북항이도 마찬가지죠. 그냥 홀로 이 지금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계속 사실 당국 저기 그 구조당국이요. 북항이를 그 오픈 씨로 보내려고. 오픈 씨로 우리말로는 이제 외해라고 한다는 걸 저는 이번에 거꾸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외해로 보내려고 계속 이제 구조 작업을 시도했는데 두 차례나 시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계속 수로에 남아 있습니다. 북항이. 여기가 좋은가 봐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이게 걱정스러운데, 왜냐면 제대로 먹이도 못 먹고 있고, 그다음에 수온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 여러 가지 우려가 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볼수 있게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Alright, what about evading something?
1: To escape, to run away from, to avoid, successfully.
0: 네. 빠져나가다, 피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rogue shark named Bukhangi has drawn more than 1 million visitors to Busan port after evading a rescue net to return to the park's artificial waterway. Let's take a break. 정경희 님이요. 폴 선생님도 과거 시험 보셨으면은 장원급제 하셨을 것 같아요.
1: Oh, I don't know. My writing's very bad.
0: 네, 유튜브로 윤 님은 한국의 장점. 눈치 아닐까요? 나쁜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일단 눈치가 있으니 다른 사람 배려할 줄도 알고 알아서 행동하기도 하고 민폐 안 끼치려고 노력하고 한국에만 있는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하셨습니다.

0: Well, the word itself definitely only exists here. You do have the concept of reading the room in English,
1: Sure,
0: but it's a little bit different.
1: but and here it's really focused on. There's the
0: Yeah.
1: national sense of Nunchi, which we
0: Yeah.
1: don't have, say, in the UK, for example.
0: Absolutely. 자, 8785님은 저는 한밤중에도 열려있는 편의점이 있어야 야식 먹고 싶을 때 언제든 갈수 있다는 게, 있어서 그렇게 갈수
1: 네.
0: 있다는 게, 예, 정말 좋습니다 하셨어요.
1: 24-hour living is
0: Yeah.
1: something amazing about Korea.
0: Exactly. And this also ties into how safe Korea is as well.
1: Yeah, you don't have to worry. And also, there's no screen, there's no protection at the convenience store because
0: Yeah.
1: nobody's needing to be protected.
0: 맞아요. 조우리님은 우리나라 교통 시스템이 최고인 것 같아요. 깨끗하고 지하철, 버스 환승도 잘 되고 해외 주요 도시에 비해 정말 저렴하고요. 하셨습니다.
1: Yeah, it is fantastic
0: It
1: here.
0: really is. It's the best. 자, 7892님, 지금은 없는 문화지만 언니 놀러 갈때 동생인 저는 늘 깍두기를 해주었던 깍두기 문화 기억나시는 분 하셨습니다. I don't know this one, I'm afraid.
1: All
0: Maybe
1: about the
0: it's,
1: radishes?
0: but I guess it just means, you care for your siblings,
1: Ah,
0: especially
1: yes.
0: those who are older than you. So it's
1: Oh,
0: the
1: okay.
0: younger sibling's role
1: Yeah.
0: to prepare some side dishes for the older. Is that what it is? 진짜 먹는 깍두기 말고. 그 비유적인 깍두기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작가님이 저를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케이. Now I understand. Okay, so this is completely different. It's just like being the, it's really hard to describe. The odd one out,
1: Yes.
0: almost. Being the sacrificed one. Not quite, but
1: The
0: the
1: scapegoat?
0: scapegoat, kind of.
1: Okay.
0: Yeah, 그거 말씀하시는 거였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 문화가 참 좋은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저... All right. Well, I think it's time for us to take a break while
1: Yes.
0: I brush up on my Korean culture
1: I'll
0: skills.
1: try and learn too.
0: 무마 문장 보내주세요. 오늘은 바로 멘붕이 왔지만 결국은 잘 수습했어. 저도 이렇게 잘 수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노래 소개해 주실래요?
1: Oh yes, here we have Ava Max Alphaville and David Guetta with Forever Young.

0: 신현경님이 깍두기 문화 스윗하죠. 오늘 배워가세요 두분 하셨고 최현아님도 크크크 깍두기 문화를 모르시는 거 보니까 젊으시네요. 깍두기는 봐주는 거예요. 실수해도 하고 이제 treat people with kindness님이 유튜브로 약자 배려 문화라고 할수 있다고 깍두기. 아 그렇군요. 네. 안 그래도 저기 아까 이제 노래 나가는 동안에 우리 PD님 작가님 들어와서 저에게 이게 깍두기 문화, 저폴 선생님과
1: 네.
0: 저에게 이거를 이제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1: Yeah, today
0: 알겠습니다.
1: we were the 깍두기.
0: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40대 중반이라서 제 세대는 다 아는 문화인 것 같은데 제가 유년 시절을 한국에서 안 보냈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굉장히 한국 사람 같지만 모르는 게또 은근히 많아요. 어린 시절의 부분들은 많이 좀
1: Yeah,
0: 이렇게
1: this is the
0: 결여돼
1: thing.
0: 있습니다.
1: When you grow up elsewhere, then there are things you miss out on. But it's a good
0: 네.
1: learning experience today for us.
0: 그래요. 그래서 저는 10대 때부터의 그런 이제 한국 문화는 잘 아는데 그 전에 어린이 시절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배웠어요. 아, 이게 깍두기 문화 이런 거구나. 좋은데요?
1: Yeah,
0: 진짜 좋은 것
1: it's
0: 같아요. 그 저기에도 정이 저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great.
0: 네, 좋습니다. All right, well, going back to our headlines, let's have a look at the next news story. This is number three.
1: The US and a Russian-Chinese alliance are locked in a geopolitical race to deploy nuclear reactors on the moon, with NASA targeting a December 2030 launch to secure critical energy and strategic positioning before its rivals.
0: 달 원자로 건설을 두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 동맹 간의 지정학적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경쟁국들보다 먼저 핵심 에너지와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2030년 12월 배치를 목표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All right, let's talk about this. It's sort of a space race in a way.
1: Yes. It feels like we're living in science fiction. This is the kind of thing I read about when I was a kid in sci-fi stories. But yes, the reason they want a nuclear reactor on the moon is because, well, you can't have solar power because lunar nights last for 2 weeks. So if you want a base on the moon, you need nuclear power. So NASA has instructed contractors to ready it by December 2030 so that they can deploy a functional nuclear reactor near the lunar South Pole. And one of the things that is going on, one of the reasons why they're doing it so quickly, is China and Russia are collaborating on their own for 2036. So there is, as you say, it's another space race of sorts, because whoever gets there first will sort of de facto have that area to look after, to control. The thing is, it can be very, very dangerous. It's never been done before, and no country, according to scientific experts, have a landing craft capable of safely depositing that kind of radioactive material on the moon.
0: Exactly. 자, 달에다가 원자로를 구축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이요, 나사가 2030년 12월까지 달 남극 근처에다가 원자로를 이제 구축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이제 계약 업체에다가 이거 준비해달라 요청을 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 원자로 건설을 서두르는 이유는 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2036년까지 또그 이제 그들만의 어떤 이제 달 원자로를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해서 그러면 미국이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이스 레이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the first expression here, which is to be locked in a race.
1: Yes, locked in a race, locked in a battle, locked in a struggle. Whatever it is you're locked in, you can't get out of it. It is like there has been a lock put on you. So it's often going to be two or more people or groups or countries or whatever who are locked into whatever it may be. But the point is, there's no getting out of this. They're in
0: 그러니까
1: it to the end.
0: 맞아요. 그래서 locked in something 자체는 어디에 갇혀 있다인데 여기는 좀 크게 맥락상 보게 되면은 be locked in a race라고 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내지는 뭐 접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예를 들자면은 뭐 대선이라든지 이런 election이 있을 때 the two candidates are locked in a close race. 이렇게 yes. 표현을 할 수 있겠죠.
1: Yeah, or the two music groups are locked in a competition for the number one spot.
0: 어, 맞아요. 그럴 때 이제 두 뭐 가수 후보라든지 아니면 두 대선 후보라든지 그 두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hat about strategic positioning?
1: Strategic is all about strategy, about tactics, about planning to win. And positioning is, well, getting into the right location literally, but yep. also having the advantage.
0: 이거는 그대로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전략적인 위치 선점인데요. 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전략적 포지셔닝이라고 외래어로 쓰기도 네. 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US and a Russian-Chinese alliance are locked in a geopolitical race to deploy nuclear reactors on the moon, with NASA targeting a December 2030 launch to secure critical energy and strategic positioning before its rivals. Here's headline number four.
1: Global food prices rose for a third consecutive month in September to hit a nearly four-year high, fueled by sharp spikes in sugar and grain prices.
0: 9월 세계 식량 가격이 설탕과 곡물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오르면서 거의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Tell us more, Paul.
1: Yeah, we've not had prices so high on the global food price index since COVID, since November 2022. And they've been rising for the past 3 months. And sugar is a big issue. That's up by 6.1%. And that's due to weather, basically, due to bad harvests, both in Europe and also in Brazil. Grain production is down, and that's pushed up wheat prices and corn prices. The interesting thing, though, when we look at Korea and we look at the prices for agriculture and livestock products, we're actually down 1% year over year. So prices are going up, but some things are a little bit cheaper than last year, at least in Korea.
0: 여기서는 일단 세계 식량 가격을 보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자면은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기후 얘기도 해주셨지만 또 우리가 그 supply shortage, 그 supply problem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흑해 지역에 그런 물류 차질이 있었고 또 주요 생산국의 공급이 감소할 것이다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악재로 작용해서 여러 가지 곡물 가격, 설탕 가격 다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Alright, let's have a look at the expressions. Three consecutive months.
1: Yes, and if things are consecutive, they happen one after the other, immediately. There's no gap in between, there's no pause, there's no stop, it's straight away.
0: 네, four하고 three consecutive months 해도 되는데, for a third consecutive month 그러면은 벌써 연속 석 달째가 되겠죠. 그래서 four 그리고 이제 숫자, consecutive 그리고 단위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3일 연속으로 비가 왔어. 그러면 it's been raining for three consecutive day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자, 그다음에 a sharp spike는 뭘까요?
1: Well, a spike is going to be a jump up and sharp meaning it's both high and sudden. So a sharp spike is a sudden high increase, a large increase in whatever it may be. 네. Opposite would be a sharp drop.
0: Yes. 스파이크가 여기서 상승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A sharp spike는 가파른 상승, 급등이 되겠죠. 급격하게 상승한 가격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Global food prices rose for a third consecutive month in September to hit a nearly four-year high, fueled by sharp spikes in sugar and grain prices. Now let's move on to the final headline.
1: Sarcopenia, an age-related progressive muscle loss and reduced physical function, affects nearly 30% of Koreans aged 80 and older, according to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prompting medical experts to emphasize early detection.
0: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국내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과 기능이 꾸준히 감소하는 질환인 근감소증의 유병률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의료계 전문가들이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Tell us more, Paul.
1: It's something for all of us to be aware of, but certainly rates for seniors aged 80 plus is affecting one in four of them. Yep. Whereas the age group rate, age group from 65 to 69, it's only affecting 4.4%. It's very important because, of course, as we grow older, as we hit 50 and

0: 60 and 70, we gradually lose muscle. That happens, without a doubt. However, there are certain events like, for example, having prolonged bed rest that can suddenly reduce our muscle capacity. And if we do have our muscle capacity reduced, that means we can't function as well. And so we need to take care of ourselves. We need resistance training and we need to eat protein. There has to be a minimum daily of exercise and protein to sustain our muscle mass and to keep us strong enough to carry out day by day.
1: 네, 지금 이게 근 감소증에 대한 얘긴데요. 영어로는 sarcopenia라고 합니다. S-A-R-C-O-P-E-N-I-A 이렇게 쓰는데요. 사실 의학 용어들은 우리가 평소에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0: Yeah.
1: 그러나 이제 컨텍스트상 어떤 내용인지 여기 다 이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이제 근 감소증이 나이가 들면서 더 우리가 근육이 쉽게 줄어드는데 한번 빠진 근육은 다시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데 근육이 줄면은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은 또다시 근육이 줄고 이러면서 계속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서 평소에 우리가 건강할 때 팔다리 그리고 몸통의 큰 근육을 위한 그런 근력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something that is progressive. And we're talking about a disease in this case.
0: Yeah, so when we're talking about a disease, an illness, a disorder that's progressive, it gets worse and worse or get stronger and stronger. So a cold or flu is not progressive. However, something like Alzheimer's is a progressive disease. And once you're diagnosed with Alzheimer's, it's a decline. It's going to get worse and worse and worse. So this is what we mean when we talk about progressive when it comes to illness.
1: 맞아요. 그러니까 progressive가 여러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질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진행성 질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lzheimer's, Parkinson's 이런 것들은 다 progressive disease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진행성 질환이다. And to emphasize something?
0: Yeah, if we emphasize something, we're going to make it stronger. We're going to put the spotlight on it. We're going to highlight it.
1: 그리고 강조한다는 뜻이 되겠죠. To emphasize. 그리고 하나 더 언급을 하자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Early detection. 이게 바로 의학 용어로서는 조기 진단이 되겠습니다. Early detection.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Sarcopenia, an age-related progressive muscle loss and reduced physical function, affects nearly 30% of Koreans aged 80 and older, according to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prompting medical experts to emphasize early detection. Well, that's it for the headlines with Paul Matthews. 오늘 무모한 문장은 멘붕이 왔지만 결국은 잘 수습했어 겁니다.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Let's listen to Emily Sandy with Ready to Love.

0: That was Ready to Love. Well, are you ready to explain what these five expressions mean to us, Paul?
1: I hope so.
0: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the five key expressions from the headlines. The first one is to roll out.
1: It means to begin something, and it's the idea of the wheels are rolling, coming out somewhere, starting something. It can be the rollout of mobile phones, or it could be the rollout of a new program or vaccinations or whatever it might be.
0: 네, 무언가를 실시하다, 도입하다, 출시하다 이렇게 시작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To roll out something or to roll something out. 예문 보겠습니다.
1: We are rolling out a new ad campaign this month. Hopefully, it will boost our sales in the run-up to Christmas.
0: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 판매 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새로운 광고가 이번 달에 뭐랄까요? 도입이 돼 아니면 뭐 이번 달에 나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뭔가 시작된다는 의미로 도입 되다, 뭐 실시하다, 시행하다 다 됩니다. 그래서 we're rolling out a new ad campaign. 이번 달부터 새로운 광고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표현은 여러 이렇게 사람 속에 몰래 있다가 무리 안에 있다가 한 명만 딱 나와서 단독으로 행동할 때 a rogue person, a rogue country, rogue agent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rogue입니다.
1: Yeah, someone breaking the rules or something yes. not following the code.
0: 자, 그럼 예문 볼까요?
1: Sue, can you check the back of my head, please? I gave myself a trim yesterday and I'm not sure if there are any rogue long hairs back there.
0: 아, 자, 이거 너무 좋은데요. 우리 이렇게 쓰는 건 아까 안 봤었는데 선생님이 예문입니다. 수, 나 뒤통수 좀 확인해 줄래? 내가 어제 스스로 머리를 이렇게 좀 밀었는데 혹시라도 남아있는, 삐져나와있는 머리카락이 있는지 좀 확인해 줄래? 그래서 원래는 다 이걸 밀었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도 없어야 맞지만 하나 정도만 이렇게 좀 남아있을 수 있어요.
1: It's a rogue hair.
0: It's a rogue hair. And how do you spell rogue?
1: Oh, this is a really good thing.
0: Yeah.
1: So many native speakers misspell this word.
0: Yeah.
1: R-O-G-U-E. Many people spell it R-O-U-G-E. And that's rouge, which means like the redness.
0: Yes, yes.
1: So be careful, R-O-G-U-E.
0: 맞아요. 이게 스펠링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Rogue, 무리를 떠나서 독단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나 국가나 아니면 혼자 삐져나온 머리카락 이런 것들도 다 Rogue가 되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지난주였나요? 그전주였나요? 혼자 떠다니는 풍선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1: yeah,
0: 스튜디오에.
1: Rogue balloon.
0: 근데 사실 이 스튜디오에 풍선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거 하나만 혼자 계속 움직여가지고 그때 사실 제가 계속 풍선 어디까지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방송에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화면 안에 살짝 잡혔다가 다시 나갔었거든요. 그것도 rogue balloon이었어요.
1: Yeah.
0: 혼자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1: No rogue balloons today, though.
0: 그런데 너무 귀여웠던 게 smiley face 하고 있어서 마치 어린이 같았어요.
1: Oh.
0: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Okay, moving on. Locked in, so normally, you know, locked in a race, locked in a struggle, locked in some kind of situation.
1: Yeah, meaning you're trapped there. You can't get out, you're in it till the end.
0: Locked in 자체는 어디에 갇혔다.

0: 라는 뜻이고, 만약에 그게 레이스랑 같이 쓰인다면은 아주 그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뜻일 텐데, 선생님은 어떻게 쓰셨을까요?
1: Bill and Bob are locked in a struggle to be the best singers in the office. Neither of them is willing to give up.
0: 자, struggle과 함께 쓰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사실은 경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Bill과 Bob는 이제 회사에서 누가 더 노래를 잘 부르는지 아주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데, 그 누구도 포기를 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역시 어떤 치열한 경쟁의 의미로 볼수 있겠네요.
1: Yeah, they're off to the 노래방 every night.
0: I'm better than you. No,
1: Worse than
0: you're
1: me.
0: worse than me. 그래요? Okay, that didn't go quite as planned.
1: There's a bit of a rogue sentence there.
0: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consecutive.
1: One after the other, straight away, no pause, no stop, no break.
0: 네, 연속적인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for 숫자 consecutive 단위에서 뭐 3일 연속으로, 5달 연속으로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예문 볼까요?
1: I've been dieting for 3 consecutive months. When can I go back to eating chocolate?
0: 아, 나 벌써 석 달째 아니면은 뭐석달 연속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나 언제 다시 초콜릿 먹을 수 있지? 아.
1: Never. You can't go back.
0: 근데 만약에 이번 달이 연속 석 달째다 하면은 This is the third consecutive month
1: Yes.
0: 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3개월 연속으로니까 third 말고 three. So it's going on for three consecutive months.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Emphasize.
1: To make stronger, to highlight, to spotlight in some way.
0: 네, 강조하다. What's the example?
1: Choosing which words to emphasize when speaking English can be tricky at first, but it will help you sound more natural.
0: Okay, that didn't sound natural at all, Paul, but I know what you're doing there. 자, 예문이 뭐냐면은, 영어로 얘기할 때 어떤 단어를 강조할지 고르는 것은 처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마스터한다면은 훨씬 자연스럽게 들리는 영어를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멘붕이 왔지만 결국은 잘 수습했어. 배수진님은요, My mental is broken, but I managed it.
1: Very nice. We don't say my mental is broken here, but you could say my brain is broken. My brain was broken, but I
0: was.
1: managed it.
0: My brain was broken, but I managed it.
1: Yeah, that will work.
0: 이용문님은 I completely freak out, but I fixed it.
1: Yeah, let's just make it past tense. I completely freaked out, but I fixed it.
0: 네, 지금 방금 본두 문장은 마찬가지로 앞부분을 현재 시제 말고 과거 시제로
1: Yeah.
0: 해야 그때는 내가 멘붕이 왔었지만 그러나 수습을 했다라고 이제 시제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전선화님, I had full-on meltdown, but I made it out
1: Ooh,
0: alive.
1: very dramatic, and very good. We just need one article. I had a full-on meltdown, but I made it out alive. I'm very glad you did.
0: 좋아요. I had a. 자, 8419님은 I had a mental break, but I winged it.
1: Oh, yeah, I love I winged it means you sort of improvised, you did your best on the spur of the moment. Here again, we need a mental breakdown. A mental break would be like having a day off because you just burnt out. So a mental breakdown.
0: A mental breakdown이라고 해야 되겠죠? 1194님은 I went into a tailspin, but I landed the plane like a boss.
1: Oh, you're keeping the flight metaphor going and going and going. This is
0: I like
1: excellent.
0: this. 다시
1: Yeah.
0: 한번 선생님 읽어주세요. 너무 좋은데요?
1: I went into a tailspin, but I landed the plane like a boss.
0: 이거 비행기 뭐 어떤 이제 작은 그런 이제 플레인이 좀 연상이 되는데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비행기가 마치 추락할 것처럼
1: 네.
0: 테일스핀을 했는데 그러다가 너무나 완벽하게 착륙시켰어라는 비유예요. 문법도 완벽해, 비유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1: I wonder, is this listener a pilot?
0: Maybe. I don't know. 이채림님, the wheels came off, but I got them back on track.
1: Oh, very nice.